근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궁궐 내에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뭐 지금으로 보면 총리 재상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는데 실권을 갖고 있었던 실권자였던 것이죠. 그의 아들이 피핀이 역시 궁제 자리를 물려줬는데 그는 궁제에서 시작했지만 왕조를 개창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피핀은 궁제였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왜? 왕조를 개창했거든요. 그런데 피핀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요. 이 당시에 왕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됐냐면 교황의 동의가 있어야 됐거든요. 교황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실력은 없지만 왕으로 앉아있는 저자가 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모든 실력이 출중한 나, 실력도 있고 또 교황에 대한 이 신앙도 있고 섬김의 자세도 있는 저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습니까? 라고 이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황이, 아유, 그야, 당신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을 하는 게 여러모로 다 신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그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조를 개창했어요. 카를로스 왕자. 그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벤나 지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교황한테 줘버려요. 그게 바로 교황령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를로스 대제예요. 카를로스 대제는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왜? 아빠인 피핀이 왕이었으니까.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서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거의 회복해요.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지역 대부분을 이 카를로스 대제가 회복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복했던 여러 지역에 교회를 건립했고, 사람들을 포교했어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예, 크리스티교 세력이 더 세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서 대관식을 벌여줬던 것이에요. 그게 정확히 언제다? 800년이다. 이 800년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카를로스 대제는 그러면 700몇 년에서 800몇 년에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요거 세기로 따지자면 8세기에서 9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요 9세기가 되면 그 카를로스 대제가 차지했던 넓은 땅을 뎅강 잘라버려요. 이른바 베르뎅 조약입니다. 베르뎅 조약으로 잘라버리고요. 그러자 메르센 조약이 또 이후에 나오게 돼요. 메르센 조약은 요런 조약이었습니다. 원래 베르뎅 조약은 요렇게 여기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인데 솔직히 여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여러 지역을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중프랑크의 땅을 가져가는 조약이 바로 요 메르센 조약이었다 하는 것도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랑크 왕국의 분열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할때 어떻게 나왔었죠? 하상 주 춘추 전국, 그 통일했던 거, 진, 그 다음에 한. 해하 전투 막 그런 거 하고, 한무제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했을 거예요. 그 한입니다. 한. 그 한나라는, 원래는 한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요 한을 반으로 짝해서 전한과 후한, 요렇게 표현한다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요 신이라는 나라 때문이에요. 8에서 23년, 즉한 15년 정도밖에 안 갔던 아주 짧은 나라였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개혁적인 뭐 노비 매매 금지라든가 뭐 이런 아주 혁신적인 안을 내면서 왕망해 버려요. 자, 그러한 와중에 후한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후한 등장하고 사실 후한 때는 한 나라가 그렇게 힘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말기 때에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여러 난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위초고.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을 읽다 보면 초반에는 요 황건적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까지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한나라 이후에는 조조의 위, 그 다음에 유비의 촉, 송권의 오 등등의 요 위촉오의 삼국이 있었고요. 이것이 그 이후 진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호 다섯 오랑캐 충노 선비 강갈저족 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동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우린 그걸 동진이라고 하고요. 이 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진나라가 화북 지역에 놓고 갔던 지역을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5호 16국이라고 하고 이 5호 16국을 북위가 통이라고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동지는 송, 제, 양, 진 이런 순서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북위는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나뉘다가 최종적으로는 수나라한테 통일을 당해요. 이 전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위, 진, 남쪽의 여러 왕조, 북쪽의 여러 왕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몇 세서 몇 세기? 3에서 6세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건이 진나라의 존재예요. 동아시아 사에서는 이 진나라와 관련된 것이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 그 다음에 이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이 진나라, 뭐 이런 걸 구분할 필요를,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에서는 확실히 있었고 세계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7월 화평에선 이게 나왔더라고. 수나라를 물어보는데 진을 통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것까지도 좀 세계사에서도 좀 구분해 두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3에서 6세기 현실 도피적 성향이 많았다. 특히 이 북쪽 지역에서는 불교를 상당히 숭앙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초고 5호 16국 송제 양진 뭐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요 나라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남쪽 지역에 진나라가 세워졌는데 요거는 그 위에서 내려왔던 서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동진이라고 하고요. 요 동진이라고 하고. 동진 다음에 등장했던 게 송나라고요. 송나라 다음에 등장했던 게 제나라고요. 제나라 다음에 등장했던 게 양나라고요. 양나라 다음에 등장했던 게 진나라입니다. 요렇게 서술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송,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다음이에요.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북쪽에서는 북위가 있었는데 북위는 어느 쪽이 세운 나라죠?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북이거든요. 북위가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완전히 한족처럼 하려고 그래요. 우린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효 문제라는 인물이 이 선비족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의 문화를 버리고 농경민족인 한족화시키는 정책. 우린 이걸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도 나눠주고요. 성씨도 바꾸게 하고요. 언어도 바꾸게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 문제는 어디에서 어디로?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도 했었던 여기가 북위. 그 다음에 남조에서는 송에서 제나라로 바뀌고 있네요. 송제, 양, 진 이런 순서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남조의 수도가 어디였다? 건강이라는 지역이라고. 여기에서는 건강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건강이 지금이 어딥니까? 난징입니다. 예, 그거까지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라는 나라가 등장하면 581년에 등장했고 589년에 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618년까지 가요. 그러면 이 수라는 나라는 몇에서 몇 세기입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있었던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원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리한 대토목공사, 대표적으로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를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수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건국 618년. 그리고 탈라스전도. 탈라스는 누구랑 붙었던 것이죠? 당나라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붙었던 것으로서 당이 이기고, 아, 아니지. 당이 지고 아바스전 왕조가 이기면서 아바스가 이때 동서교역권의 주도권을 갖고 왔던 것이 바로 이 탈라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아바스 탈라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당나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이라는 뜻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사의 난 이후에 이그당그 중국이 특히 중국에서도 그 화려함을 자랑했던 당나라가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특히 이 안사의 난 이전에는요, 여기에 이제 안사의 난이 있다라면

근사이나 이전에는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균전제가 있었고요. 예,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 체제 주용 체제가 있었고, 예, 그리고 부병제라고 하는 농병 일치제. 농민들이 농사 안 지을 때는 와서 군사를 지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균전제가 장원제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용조라고 하는 이 중국이 자랑했었던 그 세금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양세법, 1년에 세금 두번 내는 양세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도 모집해서 사용되는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요 양세법의 사용이 안사의 난 이후에 있었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당나라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니까요. 꼭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황소의 난. 당나라의 대표적인 난이 몇 개가 있어요. 안사의 난, 황소의 난, 그리고 907년에 10세기 초에 있었던 주전충의 난. 사실 뭐 주전충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주전충, 황소, 안사 이런 인물 나오면 아, 이거 당나라랑 관련되겠구나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수나라 한번 볼게요. 수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다? 대흥성. 장안이긴 하지만 수나라 이번 7월 합평에서도 요걸로 물어보더라고요. 대흥성. 대흥성, 장안. 그다음에 통제거, 영제거, 광통거와 같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수나라의 대운하와 관련되고요. 그리고 당나라입니다. 아, 뭐 당나라야 뭐 화려함의 대명사죠. 당나라의 수도는 어디? 장안. 장안. 특히 요 당나라 때는 동서 교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당나라 때쯤에 이슬람 제국, 특히 요 이슬람 제국과 붙었던 전투가 요쪽에 있는 탈라스 전투고요. 탈라스 전투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붙어서 아바스 왕조가 이겼다. 일단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당나라의 대표적인 난은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요런 난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당나라 하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자랑했던 시, 뭐, 200과 두보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시인도 있었고요. 당삼체라는 대표적인 수출품도 있었다. 뭐,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같은 그런 스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인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보시면 쿠션 왕조. 자, 인도의 여러 왕조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마쿠, 굽타, 더 이상 굵게 없어요. 그러면 무라두 굵까? 이렇게 이제 인도 왕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 델리 술탄 왕조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할 거고 요거 지난 시간에 여기 했고요. 기원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원 후 1에서 3세기, 4에서 6세기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쿠션 왕조, 굽타 왕조 이렇게 나옵니다. 쿠션 왕조. 1에서 3세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굽타 왕조가 있었고, 굽타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쿠션은 1에서 3, 굽타는 4에서 6, 요거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 지난 1강에서도 했었죠. 파탈리푸트라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마 잘했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샴푸 잘해야 된다고 했죠? 샴푸. 예. 쿠샨 왕조의 수도는 어디다? 푸르샤 프라다. 푸르샤 프라. 여기가 바로 쿠샨 왕조. 쿠샨 왕조는 인더스강, 갠지스강 하류는 빠진다라는 거. 여기만 해당된다라는 것도 차 있고요. 쿠샨 왕조만 그렇고 마우리아 왕조도 인더스 갠지스 다 들어가고요. 굽타 왕조도 인더스 갠지스 다 들어가고요. 뭐 무굴 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에 비해서 쿠션 왕조는 갠지스강 하류는 빠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요, 이 쿠션 왕조 물어볼 때, 쿠션 왕조. 요 표현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란 계통. 이란 계통과 뭐 관련된다.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 세웠다. 요 표현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란 계통을 제가 지금 하나씩 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르티아.

이란 계통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저 쿠션 왕조도 이란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 또 이란 계통입니다. 그리고 16에서 18세기까지 있었던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도 이란 계통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파르티아, 이란 계통, 쿠션 왕조, 이란 계통,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란, 사파비 왕조, 이란입니다. 이란과 다 관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이란이 전 세계 역사에선 사실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상당히 셌어요. 그거까지 같이 요 쿠션 왕조가 이란 계통이었었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4에서 6세기.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 굽타 왕조는 인더스강, 겐지스강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들의 이 굽타 왕조의 수도도 파탈리푸트라입니다. 파탈리푸트라. 이들은 특히 이 굽타 왕조는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사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문학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자주 물어보는 게 여기 있는 에프탈입니다. 에프탈의 침략. 에프탈의 침략으로 여기 이들이 약화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굽타 왕조랑 관련됩니다. 자, 굽타 왕조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했고 찬드라굽타 2세가 전성기였다. 요것도 있지만 일단 산스크리트 문학, 뭐 샤쿤탈라라든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 뭐 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십진법, 뭐 이러한 것들 과학 기술의 발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굽타 양식이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같은 그러한 굽타 양식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등장. 힌두교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게요 굽타 왕조 시기라는 것도 같이 뭐 시바 여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다요 힌두교와 관련되죠. 그게 바로 이 있고요.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슬람교와 관련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요? 이슬람교는 몇 세기 시작이라고요? 7세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건 6세기에 끝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자주 물어봐요. 왜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 그 이후에 인도에서는요, 상당 부분 이슬람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도 마찬가지고,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전부 다 이슬람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굽타 왕조가 이슬람교랑 관련이 없다라는 포인트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서아시아 갑니다. 서아시아, 파르티아, 3세기에 멸망했습니다.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던 이들이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지도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 파르티아 때문에, 근데 이 파르티아랑 비잔티움 제국은 동시대에 있을 수 없었다. 요 말씀 드렸죠? 예,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더 봐줘야 될 거는 요 사산왕조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 있었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라이벌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비잔티움 제국은 4에서 15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두 거대한 제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역로가 있었는데, 기존의 교역로가 아닌 새로운 교역로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메카, 메디나 등의 다른 신흥 도시들, 새로운 도시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슬람 세력에 이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당하고요. 역시 비잔티움 제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긴 하지만 15세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 그래서 이들 간의 대립, 요거 지도 문제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슬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에 등장합니다. 610년에 이슬람교가 성립했고요. 이슬람의 사실 원년은 뭐 헤지라라고 해서 622년이라고 합니다. 뭐더 이상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 7세기경 이슬람교. 정통 칼리프 시대.

그 앞에는 무함마드라는 창시자가 있었고요. 무함마드 이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에서는 칼리프라는 존재는요, 세속 군주에다가 종교적 제사장까지 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교 일치 사회예요. 그게 바로 칼리프라는 자리고요. 이 칼리프는 무함마드 사후에 선출하는 형태였었다가 그것이 세습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습 칼리프로 넘어오면서 세습 칼리프를 알렸던 인물이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까지 정복했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했다.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8에서 13세기까지. 8에서 13세기까지 갔던 왕조가 아바스 왕조인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개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슬람 제국,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이제 세습 칼리프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기껏 해봤자 한 100년 전후 정도 했잖아요. 100여 년 정도 했잖아요. 아바스 왕조는 500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스 왕조가 힘이 셌을 때도 있지만,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을 때처럼 힘이 셌을 때도 있지만, 약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리프는 여기도 칼리프였고, 여기도 칼리프였었는데, 문제는 후 우마이야 왕조. 이 우마이야 왕조에게 일족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코르도바에서 도읍했던 것이 바로 후 우마이야 왕조거든요.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집트 지역에서 등장했던 파티마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칭하기도 해요. 왜? 아바스 왕조가 그렇게 세지 못했으니까 무시한 처사죠. 그래서 10세기를 전후해서는요, 칼리프가 총 3명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슬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의 정통성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우마이야 왕족의 이 후세들이 이베리아 반도의 새로운 왕조, 이슬람 왕조를 세웠으니 우린 그걸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도 합니다. 이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코 후비지 마시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지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땐이 지도에 대한 변형 이미 지문으로는 여러 번 나왔었고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이것을 우리는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했던 게 무함마드 시대입니다. 무함마드 시대입니다. 무함마드 다음에가 정통 칼리프 시대인데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여기를 장악합니다. 여기 어디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이게 어느 때죠? 정통 칼리프 시대 때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세습 칼리프죠? 세습 칼리프의 대표적인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북아프리카 다 장악하고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있는 거기까지 장악했던 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장악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려다가 져요.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해당되는 투로와 푸아띠에 지역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탄한테 지게 됩니다. 이게 이슬람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 그 다음에 서유럽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우마이야 왕조가 졌던 전투. 우린 이걸 투르 푸아띠의 전투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 자, 그리고 나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갑니까? 아바스 왕조에게 넘어가는데 아바스 왕조는 여기일 때까지는 다 뺏겨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여기. 요 튀니스 지역일 때가 최대 지역이고요. 여기. 요 탈라스에서 당나라를 상대로 이겼던 요 탈라스 전투. 아바스 왕조가 세워지자마자 벌였던 게 바로 이 탈라스 전투거든요. 거기에선 이기면서 동서교육로를 장악했고, 요쪽에 지금의 모로코 지역이라든가 이베리아 반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던 게 아바스 왕조라는 거.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 아바스 바그다드.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아바스 바그다드. 요거 반드시. 꼭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한번 가볼게요. 일본은 4세기에 최초의 일본 전국 정권이 등장합니다. 우린 걸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데서는 모르겠지만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한마디 해주자. 일본이란 나라한테 한마디 해주자고 그랬죠? 일본, 그만. 그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제국주의적인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었죠. 일본석이 고사기 만엽집. 요런 것. 그 다음에 도다이사라는 대표적인 사찰이 다 요쪽에 있었고요. 이쪽에는 국풍문화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와카라든가, 그 다음에 겐지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것들. 일본만의 고유한 풍속. 왜? 이런 게이 국풍문화가, 문학이 왜 발달하게 되었냐? 견당사 파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지되어 버렸죠. 그게 바로 이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헤이조쿄는 지금의 나라 지역이고요. 헤이안은 지금의 교토 지역입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견당사 폐지에 해당되는 데가 여기 헤이안 시대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 그 다음에 요 850년 전후에서 자바섬. 자바섬이 어디죠? 여러분 지금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루라는 사원이 건립되었다. 여기. 요게 자와섬, 이게 수마트라 섬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보르네오 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요 자와섬의 보로부르드가 만들어졌다. 요게 뭐 9세기형인데 아 저도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아직 가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르드 사원. 요 거대한 게 요게 하나의 변이 100미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탑인데 요탑 하나하나를 다 이루고 있는 또 작은 탑들이 또 거대한 하나의 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어디에 있죠?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라는 것도 같이 기억.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1에서 9세기까지의 여러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 문제 네 문제 정도 풀면서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2년 6월 모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테시폰 푸르사프라 나왔습니다. 일단 크테시폰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었죠. 파르티아. 그쵸?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자, 사산왕조 파르티아는 기원전 3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둘 중에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아가기 쉽진 않아요. 근데 요게 있네요. 푸르사프라. 파마 하면 샨푸 잘해라. 기억나십니까? 파탈리푸트라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였었고요. 쿠샨 왕조는 푸르사프라가 수도였다. 푸르사프라. 쿠샨 왕조. 쿠샨 왕조는 1에서 3세기. 1에서 3세기에 있었던 게 쿠샨 왕조니까 요 나와 이 쿠션 왕조랑 같이 있었던 것은 파르티아겠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랑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파르티아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마니교가 등장했던 건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웠다. 요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란 계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 파르티아 해당됩니다. 쿠션 왕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사파비 왕조도 해당됩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기억. 그래서 니은은 해당되죠.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했던 게 쿠션 왕조. 맞죠? 간다라 양식. 불상이 처음 제작되기 시작했다. 맞네요. 에프탈의 침략을 받아 쇠퇴했던 것은 쿠션 왕조가 아니라 굽타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해 수능 문제. 22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가가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칼리프 우마루는 먼저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갔대요. 이에 가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하였으나 결국 패전하였대요. 이듬해 2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아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되었대요.
샤한샤 3, 누구누구 3세.

크테는 동쪽으로 도주했으나 후에 암살당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수도 크테시폰 나왔으니까 수도 크테시폰인 건두 개밖에 없죠.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둘 중에 뭐죠, 여러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힌트가 거의 없는데요? 설마 이런 우리가 전투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힌트 있어요.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몇에서 몇 세기? 4에서 15세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파르티아는 기원전 3에서 기원후 3세기죠. 해당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있는 수도를 크테시폰으로 하는 가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나왔을 때이 지도에 대해서 옆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우선 찾는 게 메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를 이렇게 지문으로 풀어서 내는 문제가 최근에 너무 많아요. 꼭꼭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산왕조 페르시아니까.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무굴 제국.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아닙니까? 맞네요. 정답 2번. 3번. 이스마일 1세에 건국되었다. 최근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파비 왕조입니다. 투르 뿌아띠에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고요. 키루스 2세가 원통의 칙령을 새겨 반포했던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고요. 24년 수능도 한번 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이의 카드피세스 2세는 펀자브 지방을 장악하고 동서교류의 기반을 확립했대요. 그의 치세에 가는 서로는 파르티아와 로마 제국, 동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후한에까지 이어지는 동서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며 크게 발전했대요. 한편 가는 비단결 교역을 장악하기 위해 서역으로 군대를 파견한 후한과 몇 차례 군사적 충돌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힌트 다 나왔어요. 이거 어떤 왕조죠? 쿠션 왕조예요. 선생님, 쿠션인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파르티아 후한 나왔습니다. 후한은요, 여러분, 기원후 1에서 3세기까지 있었고요.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거기 가운데쯤에 있었던 게 인도겠고요. 인도에 있었던 요 시기의 왕조는 쿠션 왕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쿠션 왕조도 1에서 3세기에 있었습니까?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건 쿠시 왕조 이후에 등장했던 굽타 왕조입니다. 아소카 왕때 전성기는 마우리아 왕조고요.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했다. 가즈니 왕조는 10세기 이후입니다.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던 게 쿠시 왕조. 그래서 요거 요새 많이 물어본다니까. 정답 4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것은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문제 갖고 와봤어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야, 근데 이게 전투가 너무 어려워. 마르즈 라이트 전투에서 승리하여 시리아 일대의 지배권을 확립했대요. 아, 시리아 지역 어쨌든 장악했네요. 위치로 한번 봅시다. 지도 문제로 풀어봅시다. 카르타고를 점령했고요.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베르베르인을 제압하여 탕헤르 일대까지 차지했대요. 여기까지 차지했대요. 아바스 왕조는 여기까지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일대를 탕헤르 일대는 지금의 모로코 지역 아닙니까? 거기까지 차지했대요. 이거 어디까요? 우마이야 왕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슬람의 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푼 거예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수능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던 건 티무르. 이스마일 1세에 수립되었다. 선지 똑같죠? 사파비 왕조. 아랍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요거랑 같은 말이요. 비아랍인을 차별하였다. 뭐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거 다 우마이야 왕조 해당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탈라스에서 당의 군대와 격돌했던 것은 아바스 왕조.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2강 1세기에서 9세기에 해당되는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가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조금은 미흡한 학생이 바로 강의를 보면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될건 스킵하면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렇다 하면 제 수능 개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시고 오시고요. 또 마지막에 여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듣는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인사드려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 추론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이제 확실히 배웠고, 우리 추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지? 일단은 있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도출하는 거니까 지문을 잘 읽어야 어차피 빈칸이 나오는구나. 그런 선생님한테 소재와 특성을 분리해서 독해를 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도 있을걸? 선생님, 저는 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지문은 이해가 가는데, 빈칸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 꼭 선지에서 두 개 남기고 틀려요.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부터 2, 3강은 정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정답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 복습 살짝만 하고 바로 출발할 거예요. 빈칸 추론 실전 알고리즘, 우리 시험장 가서도 이 알고리즘을 선생님이 풀기로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빈칸이 나한테 묻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하라. 빈칸 타겟 설정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핵심을 어떻게 한다? 소재와 특성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무엇이 어떠하다가 없는 지문은 없으니 반드시 파악하셔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메인 아이디어. 오케이, 중심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빈칸 조준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빈칸을 고르기 위해서 선지로 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위에서 본 단어를 갖고 있는 그대로 쓰는 함정에 빠져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지, 어떤 절이나 구를 넣어야 되지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생각한 다음에 선지로 가셔야 됩니다. 빈칸 조준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고요. 오늘도 똑같은 알고리즘 문제 풀 겁니다. 자, 재진술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재진술이라는 걸 배울 건데, 빈칸의 정답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빈칸의 정답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빈칸에 똑같은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은 그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추론할 가치가 있습니까? 추론할 여지가 없지. 그치? 그래서 빈칸은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는 원리를 선생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재진술을 배우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상위 진술을 배울 겁니다. 자, 의미적 거리 개념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습니다. 연구가 있는데, 의미적 거리라고 하면 뭐겠어? 얼마나 거리가 멀면, 그치, 거리가 멀면 아주 다르게 표현되는 거고, 의미적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의미적 거리는 핵심 내용을 얼마나 바꿔 말했는지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면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의미적 거리의 개념에 근거해서 재진술은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바꾸는데 거의 이제 옆으로 간 것뿐입니다. 됐어? 이따 도식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A를 A'로 바꾼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면 재진술 자체가 다시 말한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거리 개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상위 진술은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한 단계 윗 개념이야. 그러니까 재진술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A, B, C를 묶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상위 진술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강에서는 재진술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자, 재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정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정답은 반드시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숨은 그림 찾기에 불과하잖아. 우린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꿀 것이고, 의미적 거리 개념에 따라서 거리를 가깝게 쓰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한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 표현, 이건 핵심 표현이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바꿔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하나를 같은 뜻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나란히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게 재진술입니다. 요 상위 진술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십니까? 옆으로 그냥 세운 거랑 묶어서 상위 티어로 올리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재진술을 배울 겁니다. 근데 재진술이라고 하면 선생님 그냥 말 뭐 비슷한 말로 바꾸는 거네요. 쉬워 보이지만 이 재진술 문제에서도 엄청 어려운, 그리고 정답률이 정말 낮은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확실하게 배우고 선생님이랑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아, 문제 가기 전에 감잡기부터 갈게요. 재진술의 감잡기. 재진술이란 무엇인가를 선생님이 짧은 그냥 예문 만들어 왔거든요. 이 예문 넣어보시면서 감부터 한번 잡아볼게.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happens, 일어나는데 only once every 100 years 에서 every 하면 뭐뭐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once는 한 번.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 이런 자주 나오거든요. 보세요. 100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벤트는.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never see it. 이것을 절대 볼수 없대요. 그들의 전체 인생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뭐 백년만 년살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못 보고 운 좋은 사람들만 보겠지. 하면서 so this event, 이 이벤트는요, extremely 빈칸 B 했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금 소재랑 특성을 우리가 배운 대로 밝히면 이벤트가 소재입니다. 이벤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지? 100년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볼수 없을 만큼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됐어? 이거를 표현하는 가장 올바른 말 골라볼게요. 이게 흔하다, 완전 반대말이지. 이건 모순입니다. 완전 반대 방향. Rare, 이건 귀한 거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걸 그냥 같은 말로 바꿨을 뿐이야. 오케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 희귀한 거 정답 2번이지. 이게 재진술 개념입니다. 됐어? 특성, 했던 말을 그냥 다른 rare, 귀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뿐, 희귀하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됐어? 약간 동일한 선상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만 바꿨을 뿐이야. 이게 재진술 개념. 자, useful. 이거는 봐봐. 유용하다라는 건 전혀 범주가 다르거든요. 정말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난다는 거랑 유용하다는 말이랑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simple, 간단하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됐죠? 정답은 2번. 요게 재진술. 오케이? 좀더 뒤로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의 설명은 was easy, 쉬웠습니다. enough for everyone. 자,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죠. 근데 for 이게 anyone이 껴들어간 뿐이야. 왜 to 부정사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할수 있잖아, for가. 그치? 그래서 누구나 뭐할 만큼이나 쉽다고 understand at once. 해서 한 번에 이해할 만큼이나 그의 설명 쉽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설명. 그의 설명이 소재고요. 특성 뭐냐면 쉬워. 뭐가 이해가 쉬워. 자, he explained. 그는 설명했습니다. Even difficult words in a simple way. 아주 어려운 말까지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이 설명 자체가 진짜 계속 칭찬을 받고 있네.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어려운 단어도. 그니까 그의 설명 자체가 여기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됐어? 추론이 뭐라 그랬어? 빈칸 이외의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근거로 삼아서 추론하는 게 바로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confusing, 혼란스럽다. 완전 모순이죠, 반대말. 자, brief, 짧다. 이게 짧은 거랑 관련이 있나? 이해하기 쉽고 심플하다는 길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빈칸 이런 걸 건든다니까. 그다음에 3번, clear, 명확하다.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고 심플하다. 명확성 맞지. 그치? boring, 지루하다는 범주가 다르죠. 정답 3번. 됐어? 이 명확하다는 이 단어가 위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봤던 이 rare란 말도 위에 없단 말이야. 근데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를 재진술이라고 한다. 아, 그러면 위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도 모수를 바꿔서 같은 의미로 핵심어가 반복되면 그걸 골라주는 게 재진술이구나. 이 개념입니다. 이해됐어? 재진술 이해되셨죠? 핵심 내용을 모양만 바꾸지만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으니까 출발. 기출 적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추론 훈련했거든요. 이번에는 타이틀이 바뀌었네. 기출로 적용하는 겁니다. 평가원 기출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은 문제 다 이렇게 모아왔거든요. 선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 푸시고 선생님이랑 분석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별점 하나 줬습니다. 재진술 한번 훈련해 봅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 타겟부터 한번 잡아보고 시작할게요. 빈칸 일단 타겟 잡는 게 우선이다. It now appears that 이것은 지금 뭐처럼 보이냐면 appear는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 있죠. The computer artist에서 컴퓨터 아티스트는요, is finally 결국에는 B 빈칸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소재가 뭐지? 자, 바로 밝혀야지. 소재는 컴퓨터 아티스트가 주인공이야. 왜 얘에 대한 지금 보호 자리를 우리가 넣는 거거든. 보호라고 하면 지금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주격 보호겠죠.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지금 특성으로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다. 됐어? 우리 타겟 딱 잡았네. 지금 그 일강처럼 선생님이 써주진 않겠지만, 머리에다 딱 넣으셔야 돼. 생각을 딱 해야 돼. 우리 타겟은 뭐야? 컴퓨터 아티스트가 지금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지.

0: 애타게 잡고 출발합니다.
1: 가볼게요.
0: 자, 젊은 현대의 이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그 예술가들은요, employ는 고용하다도 있지만 그냥 이용하다라는 use의 느낌도 가져가셔야 돼. 뭘 이용하는 거냐면 digital technologies in their practice. practice는 일도 되죠. 일이나 업무라는 뜻도 됩니다. 그들의 일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rarely make reference.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고, rarely는 별표,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않다. not으로 처리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rarely를 몰랐으면 첫 번째 문장부터 약간 안 잡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rarely 잡았어야 돼. 거의 reference to는 이제 언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ake reference to 언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자, 우리 뭐 찾기로 했지? 컴퓨터 아티스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기로 했는데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단다. 그치?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대.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디지털 기술 쓰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해 보이죠? 그렇죠? 자, 뒤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abstractionist. 이거 누구야? 지금 추상화가잖아. 그치? 추상화가인데 그 사람은요. 뭘 사용하냐면 word processing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까지 사용한대. 그러면 콤마콤마를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볼까? 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게 콤마콤마는 앞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 요분, 이 아티스트 분이 주어라고 하면 여기 does not이 동사겠죠. 그럼 이 사이에 콤마콤마는 이 앞에 있는 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예술가 분이 있는데 이분 프로그램도 쓰고 프린터까지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does not call himself 그 스스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지 않냐면 a computer artist. 이제 여기서 정답의 근거가 확실히 나왔거든요. 컴퓨터 아티스트가 우리한테는 메인 소재였어. 타겟팅 잡았어.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길 싫어한대. 안 부른대. 근데 프로그램 쓰시거든요? 아니 프린터도 쓰면은 컴퓨터로 써야 프린터도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자기를 안 부른대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콜이라는 동사 특징 한번 보여드릴게. 콜은 뒤에 목적어랑 보어를 갖고 오거든요? 오케이? 자, 뭐를 뭐뭐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동일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부른다. 그럼 자, 봐봐. 컴퓨터 아티스트를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요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 여기서 근거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재와 특성으로. 어제랑 똑같지 않아? 그치? 저번 시간이랑 똑같지? 이렇게 소재와 특성을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타겟 딱 잡고. 자, 대보시면 더군다나 어떤 비평가들이 있는데 또 컴마컴마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 요렇게. 그치? 그래서 그의 작품을 존경하는 비평가마저도요. 주어. are 여기가 동사겠죠. little도 별표. little도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 배웠어? rarely랑 little 둘다 부정어 표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거의 관심이 없대요. 자, 뭐에 관심이 없냐면 concerned about his extensive use에서 그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겠지. 많이 쓰는 그 사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사용하는가? computers in the art making process. 그 예술 작품을 만들 때이 예술가 분이 컴퓨터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많이 쓰든 말든. 그럼 봐봐. 비평가마저도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는 거네. 관심이 없더라. 뭐에 대해서? 이 컴퓨터의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 자, 관심도, 비평과의 관심도 못 받습니다. 됐어? 근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 빈칸에 쏴주면 되니까. 빈칸을 조준해줘야 되니까. 자, 뒤로 가볼게요. 자, this is a marked contrast. 이것은요. 굉장히 눈에 띄는 대조가 됩니다. marked 눈에 띄는 대조가 되는데 뭐와의 대조냐? from 3 decades. decades는 10년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3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해봐. 10년에다 그러면 30년이겠죠. 30년 전과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when 근데 그 30년 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땐 그랬지 라떼는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아티스트들인데 자, who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 utilize computers. 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아티스트들은요, were labeled 뭐라고 이름이 꼬리표가 붙여 다녔냐면 그 당시에는 자, by critics 이 비평가들한테 often disapprovingly. 자, disapprove는 뭐 하는 거냐면 못마땅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approve는 승인하고 뭔가 동의해 주는 건데 거기에 this가 붙었으니까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못마땅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못마땅하게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리틱, 이 크리틱을 못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비평가들이 못마땅하게도 뭐라고 불렸냐면, 자, be labeled as 이렇게 가야지. 뭐라고 꼬리표가 붙었냐면,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꼬리표가 붙었다. 봐봐, 30년 전에는 꼬리표가 있었대. 그치, 그때는 봐봐, 과거에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못마땅한 꼬리표였겠지만, 근데 뒤에 보시면 for the present generation of artists 해서, 근데 지금 현재로 넘어와서 봐봐, 현재와 과거의 대조 보이십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 핑크 문제 뭐 있었어? now 있었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자, 현재 아티스트의 세대들은요, 컴퓨터는요, 근데 더 적절하게는 랩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랩탑은 여기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을 곳쓸수 있는 우리 노트북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원래 명칭은 랩탑이라고 합니다. 됐죠? 노트북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공책이거든요. 근데 랩탑은 너네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노트북. 알죠? 그래서 컴퓨터 또는 랩탑은 is one in a collection of.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에 하나가 됐냐면, 현재는 컬렉션, 어떤 모음의 하나입니다. Integrated는 뭐 하는 겁니까? 통합된, 그리고 포터블, 이동 가능한 디지털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안 특별하다. 왜? 그것들 중에, 그 많은 기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특별함이 없었다는 뜻이겠지. 됐어? 자, 우리 컴퓨터 특별할 거 없이 그냥 그 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오케이? 그 가치가 약간 좀 하락한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the link. 근데 그것은요,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들의 소셜과 working life,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일하는 삶을 연결해 주는 기술 중에, 수많은 기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게 컴퓨터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빈칸 나옵니다. We tablets. 그래서 우리 태블릿도 나오고, 셀폰, 우리 휴대폰도 나왔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surpassing. 자, surpass는 뭐 하는 거야? 능가하는 거죠, surpass. 그래서 지나가는 건데, 더 능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능가하면서, 자, with 분사구문 있죠? 목적어 있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ing 붙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보호한 명. 됐어? 그래서 태블릿과 핸드폰이 뭔가를 능가했어. 뭘 능가하면 personal computer, 우리 컴퓨터를 능가했대.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 능가 당한 거네. 그치? 능가하면서 in internet usage, 인터넷 사용해서 능가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쓰는 것보다는 폰 쓰는 시간이 하루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and as 하면서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라는 뜻이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거든요. as는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네모. slim digital devices resemble nothing like 해서, 자, 이 슬림한, 그러니까 슬림하다는 것은 정말 그 날씬한, 그러니까 뚱뚱한 기계가 아니고 되게 날씬한 기계잖아. 슬림한 기계들이 resemble 닮았습니다. nothing. 근데 그 어느 것도 닮지 않았대. 뭘 닮지 않았냐면, 진짜 그 방만한 크기에 엄청나게, 메인프레임 앤 버키 데스크탑 컴퓨터, 이거 다뭘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랑 닮지를 않았대. 오케이, 뒤에 보시면 a previous decade에서, 이전 몇십 년간의 그런 컴퓨터,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이제는 없고 다 슬림한 기계로 대체가 됐죠. 그렇죠? 이 슬림한 기계가 하나도 안 닮음에 따라서 이제는 뭐처럼 보이냐면, 봐봐, 컴퓨터와 같은 그 뚱뚱한 기계도 없고 슬림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폰이 또는 태블릿이 이미 컴퓨터를 능가해버렸어. 그럼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핑크한 갑니다.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가야지. 됐어? 그럼 우리 빈칸 조준한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그냥 하락 또는 없음처럼 보인다. 왜? 그 사람들을 언급도 안 하고 스스로 부르기도 싫어하고 관심도 없거니와 다른 기계들이 더, 그치? 다른 기계들이 막 슬림한 기계 나와버려. 더 이것을 지금 따라서 추월해버린 상태입니다.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게 많이 하락세겠다라는 거 지금 힌트 다 모았고요. 자, 갑니다.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우리 빈칸 조준을 잘해야 됐지. 빈칸을 먼저 가기 전에, 선지로 가기 전에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이게 빈칸 조준이었어. 여기서 없어지겠다라는 내용이 돼야지, 컴퓨터 아티스트는. 그쵸? awake는 뭐야? 깨어있다. 컴퓨터 아티스트가 깨어있는 게 아니지. 그치? 틀렸습니다. influential. 이거 영향력 있다. 완전 모순, 반대말 아닙니까? 영향력이 아니고요.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치? distinct는 이거는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 여기서 구별되는 개념입니까, 지금? 지금 남과 다르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치? X. troublesome. 이거 troublesome, 트러블 메이커가 뭘 하는 사람이야? 지금 골칫거리인 거잖아. troublesome은 골칫거리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내용 보면은 완전 아웃 오브 안중 아니야? 거의 이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지. 골칫거리인 거는, 예전에 3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disproving님 뭐였어? 뭔가 못마땅하게 불렀을 땐 그땐 골칫거리였겠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얘기라고 하면 과거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저거.

그쵸? 자, 그러면 익스팅트는 뭐야? 이거 멸종 아니야? 멸종된 애, 함이 된건 뭐야? 멸종을 뭘 멸종이라고 그러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약간 이거 아니야? 있었는데 없어진 거지. 컴퓨터 아티스트가 30년 전에는 있었고, 이름도 붙여졌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내용을 익스팅트라는 그 단어로 설명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멸종된. 있었다가 없었다를 모두 함의하는 말. 정답 5번. 이렇게 푸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진술 어떻게 지금 간 거야? 없어졌다라는 거. 요것들을 모아서 언급도, 그리고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멸종된이란 말로. 그치? 근데 이 익스팅트란 말은 지문에 있어서 없어서 없다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재진술로 처리하시면서 같은 표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모양을 찾는 거야. 그게 재진술입니다. 됐죠? 멸종됐다? 없어졌다? 아무도 관심 없다? 정답 5번.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 핵심. 우리가 찾은 대로 소재는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입니다. 선생님이랑 계속 독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뭐 제목, 주제, 당연히 모든 문제 소재랑 특성 나눠서 풀거든요. 설명도 이렇게 하고. 소재는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 특성은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 요거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찾았어? 지문에서 does not call himself a computer artist에서 스스로도 아티스트라고 안 부른다. 그 말은 아티스트란 말, 컴퓨터 아티스트 말은 사라졌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모양만 다르지 같은 의미이기보다 재진술. 됐죠? 첫 번째 문제 끝.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수능 문제고요. 2025학년도니까 굉장히 이제 최신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별두개 줬고요. 그러나라고 한번 꼬이네, 여기서. 심지어는 imperfect possession. 자, imperfect는 무슨 뜻이야? 완벽하지 않이란 뜻이잖아. 불완전한. 불완전한 소유.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은요, 빈칸합니다. 한 다음에, of being stimulus driven.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타겟을 잡을 때는, 만약에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다면, 빈칸을 막다 읽기보다는 내가 딱 뭔가 정보를 들어올 만큼만 읽고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딱 읽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stimulus driven이란 뭐냐면, 자극에 이끌린다는 뜻이잖아. drive는 몰고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극에 이끌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봐봐. 내가 먼저 파악해야 할 거는, 이시 도대체 뭐냐. 왜냐면, 이것을 불완전하게 가지는 것이 자극에 이끌리는 거랑 관계를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됐어? 그럼 이것이 뭔지부터 파악하셔야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타겟팅 잡은 게 뭐야? 이것을 파악할 거고, 이것이 자극에 이끌리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됐죠? 아무쪼록이나 우리한테 소재는 이것이겠지? 이것을 소유한다는 거겠지?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타겟팅이야. 점점 좀 보이시죠? 자, 뒤로 갈게요. 자, 교육 얘기네. 교육이라는 것은요, at its best, 최상의 상태에서는 콤마 콤마 가르칩니다. More than just에서 이것 이상을 가르친다.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러면 일단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 교육일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은 지식의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구나. 아, 그러면 지금 핵심어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두 개. 교육과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이겠지. 교육은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그건 비판적인 생각이야. 됐죠?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데, 자, 이거는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비판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어떤 능력이냐면,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래. 다시, 행동하기 전에 좀 멈춰가지고 생각하는 게나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다음에 또뭘 피하는 거냐면 굴복하는 걸 피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그 압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에 이렇게 감정의 압박을 느꼈을 때한 걸음 멈춰가지고 딱 생각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육이 가르치는 비판적 사고겠네. 선 정리해볼까? 비판적 사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치? 멈춰 생각하게 한다. 자, 이것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not thought control에서 이것은 생각을 control, 통제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선생님도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생각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 금지라고 바로 지금 not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not을 또 세게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해 금지야. 생각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고, 오케이? 뒤에 보시면, it is. 그럼 봐봐. 이건 약간, 나대의 법비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벗이 없지만 이건 얘가 아니고 it is 저거야. 나대의 법비의 느낌을 꼭 가져가셨어야 돼. 됐죠? 이것은 생각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the very

Reverse. The very는 바로 그라는 강조입니다. 바로. 자, very가 명사 앞에 있으면 얘는 우리가 아는 그 부사로 아주란 뜻이 아니고 형용사로 바로라는 강조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강조라고. 명사 앞에서. 그냥 바로 그 반대의 것이야. 그 반대를 바로 또 콜론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뭐다? Mental liberation. 정신적인 자유다. 그럼 우리 이제 특성까지 나와버렸네. 나데이 법비에서 뭐가 중요하다 배웠어? 법비 부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잖아. 여기 그러면은 자유가 너무 중요하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배우는 비판적 사고는 결국에는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는 거구나. 압박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생각하려는 게 바로 정신적 자유겠지. 압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나는 그 압박에 계속 시달리지 않겠니? 그건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자유.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소재 특성으로 일단 핵심 파악했습니다. 오케이? 교육이 가르치는 거, 비판적 생각, 자유롭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핀칸 나왔습니다. 핀칸 나오자마자 타겟.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심지어는 가장 advanced intellectual. 저 진보된 지식인마저도요, will be imperfect. 이거에 대해서 뭐 하다? 불완전합니다. 뭐에 불완전해? 이 스킬.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이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리킵니다. 연결성 반드시 잡아야 돼. 독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스킬?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그럼 또다 튀어버려. 이 스킬, 디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잡아야지. 어떤 스킬을 말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스킬을 아주 지식인들도 잘 못한대. 그럼 평범한 사람들도 잘 못하겠지. 그래서, 봐봐. 그러나, 이걸 심지어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는 이시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디스 스킬을 가리킬 것이고, 이 디스 스킬은 뭘 가리키는 거야? 여기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겠지. 다 연결성을 잡아야지. 그럼 봐봐.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판적 사고를 지식인들도 잘못 가져, 완벽하게는. 그러나, 이거 조금만 가져도, 완벽하게 못 가지더라도, 그럼 그 뒤에 칭찬해야 돼, 비판해야 돼. 이거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니까. 그 뒤에도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imperfect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 불완전하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선지에 많았거든요, 함정으로. 그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지식인들도 잘못 가지긴 해. 근데 조금만 가져도, 불완전하게만 가져도 조화가 와야겠지. 왜? 지금 이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플러스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 봐봐. 자극에 이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빈칸하다. 근데 우리 이미 뭐라 그랬냐면 정신적 자유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자극에 이끌려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아닐까?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찾은 거 그대로 추론에 넣어줘야지. 자유를 주더라. 있는 거 그냥 찾은 거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뭔가 이 자극 앞에서 멈춰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누리겠지. 자극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지라는 생각. 자, 뒤에 보시면 또 설명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 자극에 이끌린다는 것은 계속 reacting to 뭐에 반응하는 거냐면, 즉각적인 환경에 반응하는 게 자극에 이끌리는 거겠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밝고 가장 밝은 컬러와 그다음에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에 이끌려가는 거, 이게 자극에 이끌리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츠 진짜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쇼츠 막 보지 말라고 하는 게그 자극에 막 이끌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쇼츠에 이끌리면서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여러분의 자유대로 보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이름은 쇼츠인데 한 시간 지났지 않나?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 그치, 그러면 이 자극에 이끌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 이걸 멈춰서 생각하면서 요 자극에 자유로워지겠지. 요걸 지금 의미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자유롭다라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끌리는 거에서부터 나는 자유로워진다. 비판적 생각을 하며 멈춰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리는 걸좀더 설명해. 휴리스틱. 휴리스틱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대충대충 직관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직관적인. 생각 많이 안 하고 대충대충 됐어? 그래서 직관적인 반응에 이끌리는 거. 그래서 뭘에 의해서 사는 거냐면 그냥 직관 인스팅트. 그렇죠? 본능이나 그렇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지. 그냥 있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 많이 안 하고 사는 거 쉽지. 자, in many ways 많은 측면에서 그렇지? 자, 뒤에 보시면 생각이라는 것은 is effortful. 뭐 하는 거야? 뭔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생각하려면. 특히나 누구한테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뭐하다? 너무너무 exhausting 하는 거 뭐야? 너무너무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치? 우리를 막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and short-term reactions.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반응하는 이 짧은 리액션들은요. may not in the long term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낯이 붙었습니다. 뭐가 되냐면은 be the most beneficial.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뭐에? 건강과 생존에 이득이 안 된다. 그럼 뭘 비판하고 있어? 우리 본능적으로 살고 감정에 이끌려 사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숏텀. 그러니까 뭔가 이 단기간으로 계속 있는 거에만 반응하는 거 있잖아. 자극에 이끌리는 거. 이거 안 좋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베네피셜이 아닌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겠죠. 정신적 자유가 필요한 거겠지. 이 자극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지. 누가 가르친다 이거? 비판적 사고가 가르치는 교육이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하거든요. 마치 뭐뭐처럼, 저스에서 괄호, 소까지 괄호. 얘를 하나의 문과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치 뭐뭐처럼 뭐뭐도 그렇다. 한번 볼게요. 마치 우리가 막 햄버거 진짜 좋아하잖아. For the sake of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입니다. 위하여. 우리가 간편하려고 그냥 버거를 막 먹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근데 그 버거가 사실 뭘 쌓아가냐면 우리의 동맥에 이 지방을 쌓아갑니다. 근데 which may one day kill us. 우리를 나중에는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 그 동맥에 지방을 쌓아가는 거야. 편리해서 먹지만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지. 이 햄버거랑 뭘 비교한 거야? 비유한 거야? 뒤에 보시면 so 뭐처럼 our reliance on feeling. 우리도 감정에 이렇게 의존을 하잖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줄 것이다고 끝납니다. 마치 버거를 편해서 먹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거, 그때그때 느끼는 거 편하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그렇지만 언젠간 엄청난 harm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에 대한 게? 감정에 의존하는 게. 그러면 이 감정에 이끌리고 자극에 이끌리는 걸안 하게 하는 게 뭐였어? 비판적 사고였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끝까지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 자, 빈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야 돼? 선지 읽기 전에? 아니, 이걸 조금만 가져도, 비판적 사고를 조금만 해도, 감정에 이끌린 이 마이너스를,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멘탈 리버레이션이라면 이거랑 같은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Intensifies people's danger에서 강화시킵니다. 사람들의 위험성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왜 imperfect가 뭔가 마이너스처럼 보이니까 이거 위험해지겠네? 라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었어. 전문가들도 지식인들도 조금밖에 못 가지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지 못하지만 완전히 가지지 못해도 좋은 거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여기는 X.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자, 뭐가 강화되냐면 우리의 이해가 강화된다. 우리 지금 이 자극을 막 자극적인 거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 이건 무관입니다. 이해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게 여기서는 초점이었어. 왜? 멘탈 리버레이션이니까. 3번, freeze 어때? 이게 바로 리버레이션의 뭐야? 재진술입니다. 그대로 있잖아. 그치? 위에 있는 말이 모양만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뭘 자유롭게 하냐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burden. burden은 짐, 부담이죠. 그러니까 자극에 이끌리는 그 부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왜? 우리를 정신적 자유를 주니까. 뭐가? 이 비판적 사고를 조금만 가져도, 완벽하게 못 가져도. 정답 3번. 요게 재진술. 자, 4번. allows us. 우리를 허용합니다. to accept the inevitability. inevitability는 피할 수 없음이지.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한대. 아니, 자유롭게 한다니까? 완전 반대지. 자,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경험해보라고. 자극에 한번 이끌려봐. 경험해봐. 비판적 사고, 아니, 자유롭게 한다 했으니까 경험을 요구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핵심은 뭐였습니까? 소재는요, 비판적 사고였고요. 특성은 있는 그대로 정신적인 해방을 준다. 재진술 포인트 뭐였어? 멘탈 리버레이션 프리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됐죠? 모양은 달라도 핵심 파악하면 재진술을 알아먹을 수 있다. 자, 강점 충전 하나 가겠습니다. 답을 바로 읽는 것보다 B가 더 오래 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들 있지? 좀만 그 문제를 모르겠는 그 어려움을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 모호함을. 뭔가 모호함을 이겨내야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아리송하면서 내가 풀어가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바로 그냥 해설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고 푸는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요. 혹시나 보시는 분도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읽는 것보다 스스로 고민하는 게 훨씬 많이 남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약점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 했잖아. 그 약점을 스스로 고민하시면서 극복하는 겁니다. 즉, 쉽게 넘어간 공부는 금방 잊어버려요.
때문에 애써 떠올린 것이 오래오래 갑니다. 자, 정답지부터 펴지 말고 뭐든 스스로 고민하시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군대 선임이 진짜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촬영 기준 어제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좀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해. 야, 너그 수학 문제 하나 풀때 모르는 문제 며칠간 고민해봤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며칠? 나는 몇 시간 몇분 정도가 나한테 기준이었는데 며칠을 고민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몇 분이면 끝났네. 그러니까 그 형은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라고 선생님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오래 남고 실력의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민하시는 그 훈련을 하시면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두 개고요. 이렇게 나왔어. You still feel. 너는 여전히 느낍니다. 자, 핑크가 이렇게 나왔네. As if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너의 느낌을 묻는 거야. 너는 마치 뭐한 것처럼 느끼는지.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너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서 근데 마치 뭐뭐처럼.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소재와 특성을 밝혀보겠습니다. 이가 있는 주어져 있어요. 자, 작가들은요, 우리한테 줍니다. 어떤 인상을 주냐면요.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해서 그들이 설명했다는 인상을 주는 거야. 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설명했다는 인상은 주는데, 자, when 근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럼 봐봐. 인상과 사실의 대조를 봤어야 돼. 그렇게 보이는 게 인상이지.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들은 우리한테 뭘 줬냐면 outline to fill in. 우리가 채울 수 있는 outline의 윤곽이란 뜻이거든요. 윤곽만 줬다. 다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들이 준건 윤곽일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인상은 설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윤곽만 준 것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어떤 인물이 나오면서, 자, 이 인물을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래. 어떤 이 대작의, The Sleep Worker라는 대작의, 이 인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 우리는 배웁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알게 되냐면, Only that, he has big teeth. 그가 아주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 요거. 이 자체가 그냥, 이거 아니야. 윤곽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가 크다. 정도의 윤곽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even so.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모. 우리는 we don't feel as if. 우리의 지금 타겟에 as if가 있었는데, 우리의 타겟은 feel as if거든요. 앞에 don't가 붙은 것뿐이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 핵심 근거였거든요. 우리는 뭐처럼 느끼지 않냐면, 그의 얼굴이 이가 있고, 완전 다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우리는 설명을 받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 아니야? 했지. 그럼 자, 이게 이제 핵심 나왔습니다. 작가는 그냥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윤곽만 줘. 근데 우리 독자는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들은 것처럼 착각한다. 요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좀더 뒤로 가볼게요. 자, 아주 자주. 우리는 여기 또 중요합니다. 미스테이크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미스테이크. 그 다음에 for에다가 연결. 자, 이것도 크게 크게 봐야 돼. Mistake A for B입니다. A를 B와 착각하다란 뜻이에요. A와 B를 착각하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듣는 거를 착각합니다.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해서 effect는 여기서는 효과란 뜻도 있지만 인상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누군가의 어떤 외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모가 가진 어떤 그 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가 크다 이런 것들. 그런 효과라든지 인상을 들은 걸 뭐로 착각하냐면 설명으로 착각하더라.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 외모에 대한 설명. 그럼 계속 나왔네. 우리는 윤곽만 받았을 뿐인데 이게 이제 이펙트겠지. 그쵸? 근데 설명을 들은 걸로 어카운트를 들은 걸로 착각하더라. 됐어?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독자는 설명을 들은 걸로 착각하더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돼 있네. 자, paint not the thing itself. 해서 대상 그 자체를 그리지 말고 그냥 효과만 그려라. 이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상만 그려라. 라는 말을 하셨대. 이게 뭐처럼 들리냐면 마치 이제 자기 부정적인 법령처럼 들립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표현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치? 법령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는 되게 똑똑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이냐면, 자, 다루기 힘든 문제로부터 빠져나가는 똑똑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않은 거예요.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냐면 그의 이 소설 중에 하나에서 그가 이 에이블린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치? 자, 뭐라고 말했어? 뒤에 보시면, he had just a kind of appearance. 그는 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야. 그의 타입의 어떤 남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야. 이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면 to have 그가 가질 것, 이 가질 만한 어떤 외모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 어떤 독자가 기대했습니다. 그의 타입의 어떤 젊은 남성이 가질 만하다라고 기대하는 그 외모. 오케이? 이것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해준 상황입니다. 그때 웬절이 끝났어? 웬절 여기까지고, 너는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지금 계속 한 말. 너는 이 말만 해준 거야. 그냥, 그 나이 때 그런 사람이 가진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했어. 여기서 뭐가 들어가? 너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로 가야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펙트일 뿐 아니야? 그냥 이러한 사람이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가지는 외모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걸다 들은 느낌. 그냥 설명을 받은 느낌으로 그대로 가야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뭔가 설명을 들은 느낌이 난다. 자,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자, 들은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뭘 들은 거야? Be told은 들은 거죠. Exactly.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야? 이게 설명을 들었다는 그 착각과 같은 말이지. 이게 바로 재진술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 정답 1번. 있는 거 그대로. 자, have become a member of his social group. 그 인물의 소셜 그룹의 멤버처럼 느낀다. 말이 안 되고요. 자, 이미 압니다. 그 스토리에서 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는 거, 그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주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precise detail. 여기까지 너무 괜찮거든요. 정확한 디테일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데 그의 행동이었어? 아니, 이건 외모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behavior X. 자, 그다음에 뭘 알아보냐면 그의 personality 이거 성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외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자, 왜 재진술인지 정리해 볼게요. 소재는요, 작가의 인물 얼굴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확히 묘사받은 느낌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지금 소재와 특성 이렇게 핵심 파악했고요. 지문에서 외모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내용 거야. 내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은 것 같다라는 그 착각. 오케이?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가장 최신 문제인데요. 별표는 3개입니다. 자, 한번 가면 이것을 통해서 이거 밝히셔야겠죠? 자, 뒤에 보시면 그는 뭐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걸 affirm 했냐면, affirm은 단언하는 겁니다. 뭘 주장했냐면, 그의 미적인 어떤 판단력을 주장했고요. 오케이? 나 미감 있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든 간에. 그러나, 뭐도 주장했냐면, affirms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Not only but이에요. 자, conviction은 이건 정말 중요한다는데 확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확신을 그가 가질 것인지를 찾는 거야. 자, 타겟 뭐라고? 그가 어떤 확신을 갖는지를 찾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는 또 누군지. 자, dependent는 의존적이라는 거니까 많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dependent는 뭔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shifting도 있으니까 변화하는 어떤 성질입니다. art value. 아, 미술의 어떤 가치에 변화하는 성질. 자, not only on the market에서 이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but inherently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치? 그 자체로도 이 변화하는 어떤 특징은요. uppermost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이 아트 컬렉터는 미술 수집가겠죠.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알고 있어. 가치가 변하겠지. 알고는 있거든요. 자, whether 그가 그것을 이제 그를 위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서 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의 대표로서, 기관 대표로 이 작품을 샀을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가치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acquiring a work 해서 그 작품을 얻는다는 것은요, 뭘 얻는 거냐면 이 예술사, 미술사의 한 조각을 얻는 것 같고, 그럼 엄청난 거잖아, 그치? 또는 잘 보세요. 아무것도 못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없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넘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또이또이해. 오케이? 결국 이거야라는 뜻입니다. 뭘 넘은 건 없냐면 즉 어떤 대상일 뿐인데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클래스로 그 어떤 등급이냐면 그냥 고양이, 선생님 고양이 키우는데 그치? 고양이 또는 수비니어 이거 뭐야? 기념품. 이런 기념품과 같은 그런 위치로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콜렉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콜렉터가 아까 우리가 찾을 힘에, 그치? 이 콜렉터가 변하는 건 알지만, 그치? 근데 물건을 샀을 때, 그치? 이 작품을 샀을 때 예술사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기쁨으로 사거나. 이둘 중에 하나다. 자, 이는 signing his check. 그의 체크를 사인한다는 게 뭐야? 수표에 사인한다는 건 산다는 뜻 아니겠어? 계속 이제 작품 사는 얘기를 하는 거네. 콜렉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모으는 사람들의 수집가는요, assert. 자, 그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우리 뭐 찾기로 했지? 타겟은 확신이었어. 믿음을 주장한대. 여기 굉장히 세게 읽었어야 돼. 어떤 믿음이냐면, 뭘 믿냐, believe in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미래의 어떤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 작품의 미래 존재. 어디에 존재할 것 같냐면, 뭐로써? significant point.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어떤 그 지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신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 작품이 미래에는 가치가 있겠지. 됐어? 그 가치를 보고 저점 매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뒤에 보시면요. 근데 그 지점은 얻어지는 겁니다. 미술 그 자체로. 그 미술 전체가 얻는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을 거야? 바로 이 작품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미술이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얘가 딱 놓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미래에는 괜찮겠지. 그러면 미래에 중요한 지점에 있을 거라는 미래에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 그러나 이 역사를 보면 역사는 항상 모든 거에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라진 페인팅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산거 있잖아. 그치? 콜렉터 산 거. 이거의 페인팅, 그림이라든지 조각은요, 잘해봤자 승인일 뿐입니다. 뭘 승인해준 겁니까? 오늘날의 컨센서스 합의를 딱 해준 것뿐이다. 그 메리트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치? 변할 수 있는데. 자, 이 합의는요, 근데 오버스는 almost로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대체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 아까 dependent랑 shifting 계속 반복되고 있어.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에서 과거에 다른 것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작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한데. 근데 in the last analysis에서 이건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 스스로를 거는 겁니다. 어디에 전념시키고 거는 거야. 딱이 작품에 건다는 것은요, 이 콜렉터의 그 스스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거는 건 뭐야?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겠지.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이시가를 킨건 뭐야? 거는 겁니다. 그는요, 용기 있게 아까 했던 것처럼 나 미적 감각 있거든? 나 미적 판단력 있어. 이게 어디서 나왔든 간에. 그리고 어떤 확신을 하면 어떤 확신이야? 아까 어떤 걸 믿는다 했어? 미래적인 위치를 믿는다 그랬지? 미래의 이 작품 중요한 위치에 있겠지. 같은 말 갑니다. 1번, he can predict. 이거 미래 아닌가? 뭘 예상할 수 있어? Where are is going? 이 작품이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 이 어디가 어딜까? Significant point를 함의하고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그 작품 이면에 있는 아티스트가 reliable, 아티스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artwork tells his the story of his time. 그의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그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 자, 4번. 그의 선택이요. immediate profit이 전혀 아니죠. 즉각적인 어떤 그 profit. 나한테 이윤을 줄 거라고. 아니, 미래에 투자한다니까. 즉각에다 X를 칠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독창성. 그 작품의 독창성이 안 흔들린다고. 독창성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변화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는 겁니다. 작품의 가치가 변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거는 거야. 왜? 미래에는 significant 포인트로 가겠지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됐죠? 정답 1번. 자, 핵심은요. 소재는 미술 수집가입니다. 특성은 구매한 작품이 미래의 중요한 지점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해서. 그니까 거는 거야. 작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future presence가 어떻게 된 거야? 이 future라는 게 predict라는 말로. 그 다음에 significant 포인트로 간다라는 게 요렇게. 이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 그 믿음이 있다는 거, 확신이 있다는 거, 이렇게 재진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으니까 바로 재진술이 보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갑니다. 재진술은 지문에 나온 내용을 의미, 핵심 내용의 의미는 같지만 다른 말로 되풀이한 것이다. 빈칸의 정답은 새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추론하는 거야. 지문에 이미 나온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 우리의 빈칸 정답의 첫 번째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재진술. 자, 공략 퀴즈입니다. Extinct Liberation Conviction의 올바른 뜻을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이 한글 뜻까지 쓰시면서 중요한 단어까지 복습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재진술의 모습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답의 또 다른 모습, 상위 진술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니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이제 달릴 건데 계속 이제 수학 공부만 하다 보니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뭐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수영장에 오랜만에 다녀왔거든요. 수영을 잘해요. 처음 알았지? 제가 어렸을 때 수영 선수였어요. 나름 공부보다 수영으로 더 탑을 찍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난 수영으로는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막 이랬으니까 전국 1등이잖아요. 공부로 전국 1등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수영으로 더 탑을 찍었던 것 같아요. 무려 언제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수영을 왜 더 하지 않았느냐? 4학년이 되면요, 여러분 그냥 이제 잘난 아이들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4학년까지 악과 깡으로 그리고 머리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키가 큰 편이었으니까 그 신체적 조건이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4학년 넘어서면요 달라져요.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신체 조건까지 막 좋아지면서 이제 이길 수가 없어져요. 4학년 때 미련 없이 딱 이제 끝 이랬었거든.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영 코치님도 나를 수영 꿈남으로는 전혀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종목도 평영이었어. 평영이 그나마 긴 팔다리를 이용하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진짜 잘하는 강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왜 야구도 투수로 강자들이 다 하듯이 자위형 접영에도 강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영이 조금 이제 그 블루오션이었지. 그래서 이제 평영 선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수영을 잘 하니까 수영장에 가면 되게 주목을 받아요. 왜냐면 평영이 약간 다르거든 남들과 이렇게 푹 땡기는 게 다르니까. 진짜 오랜만에 수영장에 갔거든요. 이제 수영 그만둔 지가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수영을 옛날 같이 잘할 리도 없고. 근데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몸에 비해 마음만 앞서서 넘어지는 그런 기분. 하, 지금 수영을 했더니 약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평영을 하면 거의 호텔식 평영이라고 하죠. 굉장히 느긋하게 하는 평영만 하다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빠르게 한번 해봤거든. 근데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제가 웬만한 성인 남성들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얻었지. 비록 많이 까먹었으나 잊혀졌으나 이런 생각과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이제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수영을 과감하게 그만둔 건 아니 어차피 길이 이 길이었어. 나의 길은 어차피 이 길이었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찾은 거잖아요. 공부 쪽으로. 그렇죠. 몸이 기억을 하게 해서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기억하러 떠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치게 했던 건 그 조금만이더라. 조금만 더 이해해보려고, 조금만 더 견뎌보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마음이든 그런 노력이든 그런 시간이든 그 조금만 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더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이해해보자. 그 말이 주는 약간 너무 간절한데 너무 희망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약간 너무 놓게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든 뭐 공부를 할 때든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조금만인데?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팍 분출이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라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올가매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봐요. 조금만 기다려서 무조건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가혹한데 조금만 더 그럼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고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맞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공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근데 그게 그냥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다 보면은 성적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때까지 조금만 더. 그럼 언제 성적이 오르는데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그런 거 말고요. 그 조금만을 내려놓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무리해서 조금만 하면 무조건 탈이 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항상

지치는 게 자기 자신이 되거든. 그러면 안 된대요. 그 조금만 내가 참지 뭐 하다 보면 상대는 당연히 내가 참아주는 사람인 걸로 안 돼요. 그런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너무 가혹하지만 조금만 더 버틸게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버티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았죠? 스스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 건 당연히 계속해야 되지만 이것도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만 버텨보자로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즐거운 것들을 찾아야 된다니까. 알았죠? 그 생각 꼭 해보도록 하세요. 왜?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기. 공부하고 나서 즐겁게 내가 뭔가 쉬는 시간을 갖기.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즐겁게 재밌어 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약간 공부를 오래 버티는 방법. 스티커 모으기. 재미없을 것 같아? 유치한 방법이 원래 가장 먹혀요. 제가 그책 읽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스티커 붙이기를 시작하였어. 최고야, 여러분.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된다고. 아무튼 자. 자, 그 스티커를 누가 주냐고, 내가. 별것도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스티커 붙이면서 나 혼자 좋아하고 있어. 오, 오늘도 해냈다, 이런 거 있잖아. 물 마시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 공부하면서도 오늘 할거다 했으면 쉴수 있어. 내 스티커 붙이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자, 연속 학년에서 X가 가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 이건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2022학년도 수능이고, 그러니까 연달아, 바로, 그, 2회 동안 연달아서 수능 문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실은 오늘 하려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의 메인 아이템이에요. 정규분포라는. 그것이 가장 유명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단독 등장을 할,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때 2년 연속 등장을 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넓이를 이용하는 거야만 이용하면 풀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문제처럼 막, 우와, 신기하다는 아니고, 어떻게든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좀 하면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좀 있어요. 알았죠? 자, 0부터 A까지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를 보기 전에 이것만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전체 넓이가 1. 무조건이라니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C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일 테니까 첫 번째 식은 뭐예요? AC는 2다. 그러면서 느낌이 뭐야? 문자가 A, B, C까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하겠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자, 여기는 뭐야? 한글로 읽어봐요.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B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뺐을 때 4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아, 그뭐 대단한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넓이 진짜 이용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넓이를 B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4분의 1만큼 차이가 나지? 그치. 그렇게 하면 돼요. 또는 저는 이렇게도 해요. 4분의 1만큼 차이가 난디야. 괜찮죠? 그럼 둘이 더하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2 라지 A 빼기 4분의 1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그러면 2A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5인 거죠. 그러면 A 하나는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8분의 5입니다 하고 넓이를 먼저 찾았었어요. 괜찮죠? 그럼 여기가 8분의 5. 얘는 8분의 3이겠지. 그럼 요 8분의 5를 갖고 식을 또 구해볼까요? B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잖아. 그게 얼마라고요? 8분의 5라고요. 그래, 그럼 BC가 얼마예요? 4분의 5. 돼요? 아, 그러면 얘까지 구하면 끝날 것 같죠? 식 3개, 문자 3개. 근데 구해봐라. 해볼게. 여기 이제 지울게요. 계산했으니까. 이거 구해봐라. A 빼기 B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곱하기 높이라는 걸 합쳐서 곱하기라고 한 거야. 곱하기 높이 C 나누기 2 하면은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8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 봐봐. 재밌는 거예요. AC 빼기 BC가 4분의 3입니다. AC 빼기 BC가 4분의 3입니다. 뭐야, 똑같은 식을 또 주게 된 거죠. 그럼 얘는 하나 더 식이라고 할수 있어? 없지. 근데 애시당초 생각해 보시면 전체 넓이 1이라는 걸 이용한 식이고 요만큼의 넓이가 8분의 5라는 걸 이용한 식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에서 특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했다가 필요 없네 하고 지울게요.

돼. 여기까지 왔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 필요할 건데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면 식 하나가 더 구해질 거라는 그 안심과 믿음? 그죠? 자, 읽어봐, 이거 딴 걸로.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질문. 루트 5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저큰 삼각형이 넓이가 얼마라고? 요거. 직각 삼각형. 8분의 5. 그럼 2분의 1이면 8분의 4잖아.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5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b보다 왼쪽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다? 2분의 1. 그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A, B, C로만 이루어진 세상에 루트5의 위치를 어떻게 아냐고요? 넓이를 아니까 루트5가 B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럼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넓이 계산해야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루트5인 건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해? 닮음 이용할까요? B 대 C는 입니다. 루트 5 대, 요 높이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까? Y. 그럼 높이 찾으면 되잖아. 최고죠. 닮음비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Y, 즉 높이는 얼마가 된 거예요? B분의 루트 5C요. 맞죠? 요거 가지고,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 거야. 그럼 넓이 2분의 1은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 B분의 루트 5C.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1인 거예요. 좀만 더 이쁘게 해봐. OC가 B다. 이렇게 정리가 돼. 완벽하죠? 식 3개, 문자 3개. 되었어? 자, OC가 B니까 황급히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가니까 OC제곱이 4분의 5입니다. 그러면 루트 5 부분 지워내고 C제곱이 4니까 C는 얼마야? 2분의 1. 왜요? 제곱한 게 4분의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잖아요. 하지만 C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값입니다. 모든 fx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러니까 fx라고 하면 그 fx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았어도 C가 양수인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C가 2분의 1, 끝. C가 2분의 1이면 A는 얼마예요? 4, 끝. C가 2분의 1이면 B는 얼마예요? 2분의 5, 끝. 이렇게 셋을 다 더하라고 한 겁니다. 정답은요, 얘네 둘이 더하면 4분의 6, 3이니까 답은 7. 이렇게 되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나왔어. 실제로 딱. 4점짜리의 수능 문제인데요.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어떤 게좀 어려웠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냈어야 되고요. 루트 5의 위치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약간 당황스러운 거지. A, B, C 이런 곳만 이루어져 있다가 갑자기 루트 5를 쓰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해보면 까짓 거 별거 없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무엇? 닮음을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착착노트 또 만들어놨죠?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와 관련된 부분 있죠? 그거 한번 또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왜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친해지세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내뱉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나도 없다, 여러분. 생활을 할때 내뱉을 일은 나도 없어요. 자,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이러면서 내가 뭔가 부엌에서 뭔가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저도. 당연해. 근데 그렇게만 접근할 건 아니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더 뭔가 대단한 차원의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알았죠? 싫어하지 말고 친해지시기만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패턴 유형?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아요. 다야. 전체 넓이가 1이다? 확률은 넓이로 구한다. 그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뭐, 닮음 이용한다? 이런 거 정도. 넘어오세요. 자, 이제 하려는 거는 제목이 뭐예요? 정규분포예요. 제목을 제가 정규분포는 대칭인 종모양이라고 했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이해했다? 정규분포를 줬더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까까지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이래버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 먼저 갑니다. 다시. 또 방금 했던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가 주어지는 범위에서 예를 들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 그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주어지는 겁니다. fx의 조건은 뭐라고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 값이 확률 아닙니다. 확률 아닙니다. 대신에 확률은 무엇이에요? 넓이가 확률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야. 방금 전 문제에서 무조건 사용하던 개념이죠? 전체 넓이가 1이다. 무조건 사용하던 개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했던 건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게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표현을 나중을 위해서 써놓을게요.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파, 그지? 누가 그러던데?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약간 고관절을 접으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뭘 주울 때도 그렇게 하래요. 허리 아프니까. 공부하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는. 근데 뭘 주우러 갈때 이렇게까지 누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산대요. 아무튼 알고리즘에 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주울 때, 그죠?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네. 어쨌든. 자, A부터 B 사이의 넓이로, 그러니까 누적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뭐로 찾는다고요? 넓이로 찾는다. 이 얘기만 계속했었어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입니다. 여전해요. 근데 그 중에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하려는 게. 싫죠? 그죠? 근데, 납득은 될 거야.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그려놓은 거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뭐냐면, 20대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해서 상대 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160부터 얼마 사이, 161까지, 161부터 2까지, 161부터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요 계급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명수를 적은 거지, 그치, 여기서는. 지금 제가 200 이렇게 한건그 명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지? 그들의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점점점점이 찍히냐면, 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봤어. 연결하면서 부드럽게 그려봤더니 어떤 모양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지더라고. 자, 1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것이 왜종 모양입니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스를 받아들여 주는 것도 종 모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와서 선생님 이게 왜종 모양입니까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 종 모양이라고 합시다 우리. 쿨하게 이 정도는 받아들여 줍시다. 괜찮아요? 종 모양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그림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할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더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까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내가 그렸지.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모양이에요. 식이. 나의 스트레스와 잔머리가 함께 올라온 기분을 느꼈어. 이걸 보면서. 루트 2 파이. 아니,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우리. 그래서 제가 여기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렇게 그어놨어. 근데 그어놓은 사이에 빼꼼히 한번 발견은 해보자고.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평균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의 평균과, 아이고, 여기 밑에 잠깐.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결국 어때?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에 영향은 주겠죠. 그걸 내가 그렸더니 어떤 모양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더래요. 이거 종 모양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종 모양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 어떤 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떤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더 넓적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종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멘트를 잘 들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뭔 소리? 그러니까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었어요. 이항 분포를 따라요. 그죠? X가 특별한 분포를 따를 때 X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어떤 분포를 따르니 하면서 나타냈었거든. 이항 분포 때처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거예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예요? 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변함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보고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모양인지는. 어차피 대칭인 종 모양일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만 할 겁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그냥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연속 확률 변수가 일단 등장을 해. 기본은 그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인 X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의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해. 여전히 이건 똑같아요. 스토리를 짜보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필요해. 그래서 FX를 그려봤더니, 식은 기억하지 맙시다.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더래. 중요한 건 M이 뭐라고요? 평균, 누구의 평균이요? X의 평균이요. X의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지더라 라고 할 때, 좌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지더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X가 따른다 라고 할 거예요. 무엇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잖아. 노말의 N이에요. 수학은 그리 대단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항, 항이 두 개야? 이항 분포. 비, 바이, 뭐, 이렇게 하잖아. 바이시클 이런 거 하든 그 비야. 그리고 노말. 예스. 그래서 N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얘가 중요한 게 있었죠. 아까 그 식에서도 봤지만, 표준 편차와 평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돼요. 요렇게 쓰게 됩니다. 약속이 그러해요.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X는 따른다 무엇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게이 그래프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냈더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지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것에 대한 특징들을 좀더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무엇을 기준으로라고요? 평균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다. 이게 가장 기본형인 거고, 두 번째는 있어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구간이 주어졌었거든?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맞아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X축이 뭐가 될까? 점근선입니다. 일정 시간 지남, 일정 부분 지나면 거의 0에 가깝게 쭉 그려지는 거라서 실수 전체라고 해도 뭐 크게 대단히 막, 으아, 이런 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조건 뭐겠어?
무조건이지. 제가 이거 무조건 쓰인다 그랬잖아요. 전체 넓이 1. 그러니까 X축과 FX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1인 거예요. 여기는 X축과 FX가 이루는 넓이가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교재에는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 절반의 넓이는 얼마일까? 0.5겠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지층인데 합한 게 1이면 절반은 0.5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재밌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대단히 외울 건 아닌데 함수 값을 최댓값이 얼마이게? m을 집어넣었을 때겠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다 보니까 m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대치입니다. 대신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것은 확률입니까? 함수값은 확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함수값이 0보다 커도 상관은 없어요. 아, 1보다 커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자, 중요한 재미있는 조건들 이제 얘기할게요. 대체 얘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댔잖아. M은 무엇을 역할을 해요? 대칭 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더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더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모양을 결정합니다.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며. 맞아요. 근데 종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같은 평균이라면 두 개를 그릴게요. 하나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하나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돼. 자, 여기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노랑의 표준 편차 시그마 2라고 할게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한번 비교해 볼래요? 이렇게 물어볼까? 어느 게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노랑이 평평하니 더 고르죠? 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평균 주변으로 더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더 고르다는 말은 평균 주변에 몰려있다야. 그러면 더 고를수록 평균 주변에 몰리고 그럴수록 어때? 표준 편차는 작아지는 거겠죠. 맞아? 그럼 어느 게더 작겠어요?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는 하얀색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1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질문 하나 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나요? 돼? 절대 안 돼요. 왜? 전체 넓이 1이라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X축과 FX,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룬 넓이가 1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얘가 1인데, 얘가 1일 수가 있겠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높이 솟아오르면 더 빨리 떨어지고요. 더 멀리서 평평하게 오면 어때? 더 높이 가지 않고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타내자면, 요 넓이랑 누가 같겠어? 요 넓이가 서로 같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질 때 이런 생각도 하는 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거라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라는 게,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아직까지 대단히 한 문제짜리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어. 별거 없어요. 자, 정규분포 따를 때 확률 구하기는 제가 그냥 다음 시간을 위한 소개, 아직 안 끝났어. 멀었어. 다음 시간을 위한 소개로서만 나타낼 겁니다.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따져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야.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확률 밀도 함수야. 일부러 적어드렸어. 정규분포가 아니고
이 그래프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는 거지.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니까. 그치? 자, 근데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넓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곡선입니다. 우리 fx 식도 봤잖아요. 정적분으로 넓이를 계산한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해요. 아니, 가르쳐놓고 선생님 못 구한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못 구해요, 오늘까지는. 다음 시간의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것이 뭔데?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야. 근데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뭐예요? 넓이를 못 구해. 확률을 못 구해. 그럼 대체 지금 오늘 하려는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칭성만을 주구장창 활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내용과 다음 시간 내용까지 해야지 이제 정규분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의 목표는 짜잔, 이렇게 했어요. 목표는? 목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오늘의 소원은 이겁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바래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 원하는 학교가 명확하지 않지 않아요? 나는 그게 되게 명확한 친구들은 좀 신기했었어. 멋있다고도 생각했었고. 근데 저는 사실 막 어떤 대학교가를 꿈꿔요. 막 이런 거는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학교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내가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캠퍼스를 한번 가봤으면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됐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은 어린 친구들이 학교 투어를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홍보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다 소개하라도 보여주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런 거 한번 하면 아, 여기 되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에 흥미가 좀 떨어질 때라든지 뭔가 왜 내가 대체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면서 반항심이 이를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저한테 빈 소원만 믿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소풍으로. 요즘은 소풍이 잘 없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체험학습 이렇게도 잘 많이 안 간단 말이야. 부모님과 함께든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 투어는 요즘 너무 쉽게 되어 있잖아. 여러분, 3D로 다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라도 좋으니까 한번 내가 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그게 딱 와닿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목표로 또 해보지 뭐고? 여기보단 여기가 좋네. 우리끼리 꿈꾸는 동안에는 골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부분이랍니다.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게 해드릴게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열심히 또 해보세요. 즐겁고 간절하고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저기 가고 싶어. 그러면 뭔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 번씩 투어를 해보도록 하세요. 막 그런 것도 있어. 지하철 노선도 보면서 아 어디 가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도 한대더라고. 모르겠어. 아무튼 오케이.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봐야지. 제가 얘기했어요. 넓이 못 구한다고. 확률을 정확하게 구하기 안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정규분포인데 이상하게 생겼지? 무슨 뜻이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규분포를 따를 때 하면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표준편차가 필요하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제곱으로 쓰랬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표준편차 제곱이 뭡니까? 분산이에요. 그래서 오타 아니고요.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은 몇? m. 표준편차는 몇이야? 2인 거예요. 표준편차는 2인 거야. 자, 그러한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gk가 pk-8xk 이렇게 읽으시면요. 뭔 소린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x가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내가 그려볼까?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 되게. 확률 밀도 함수 그렸어요. 자, 이게 gk입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그냥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죠?
이름 없으니까 굳이 FX라고 이름 붙이진 않아요.

안 할게요. 자, 근데 GK는 뭐라고 했느냐면 K-8부터 K까지의 뭐 확률, 즉 넓이입니다. K-8부터 K까지.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할것 같아요? 집어넣어 보지 않을까? 이해하려고. 12 한번 집어넣어봐. 12 넣으면 4부터, 아, 12까지 확률이 최대래. 한번 더 생각해보자. K-8부터 K까지는 몇칸 차이가 나나요? K부터 K-8까지는 딱 정확히 8칸 차이가 납니다. 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끼리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8칸짜리 자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넓이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이를테면 8칸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봐. 요 넓이랑 여러분 조금 더 이걸 들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 그럼 넓이가 여기까지라면 흰 부분이 넓어. 자, 집중해야 돼. 이건 넓게. 흰 부분이 넓어? 노란 부분이 넓어요? 노란 부분이 넓겠죠? 왜냐하면 fx,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더 높이 솟아올라 있다 보니까 넓이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럼 집중해봐요. 언제 가장 넓을까? 이때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봐요. 평균을 기준으로 정확히 가장 평균을 가운데에 감싸고 갈 때겠지. 이럴 때 넓이가 제일 길겠지. 즉 4, 4만큼 차이가 날 때겠지. 8칸 차이니까. 그렇다는 말은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라면 그 가운데에 m이 있다는 거네요. 누구겠어요? 8이요. 정답 8 끝. 손안 대고 코 푸는 문제예요. 대칭성만을 활용한다고. 정확히 8칸짜리 자를 들고 움직이면서 그 위에 솟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라면 평균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으니까 넓이도 가장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8칸이니까 4칸, 4칸이면 되겠지. 그게 4부터 12까지라면. 4에서 4칸 옮긴 8칸. 8. 8. 그래서 평균이 8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라서 사실 한번 풀어보고 나면 거의 눈으로 푸는 문제로 바뀌어요. 진짜로.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속 뭐 이용만 할수 있냐면 대칭성만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이용을 못해, 여러분. 못해, 못해. 2번도 봐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리라고 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없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잖아. 이 없지만 있는 거 아니겠어? 평균이 m이면 이렇게 그려놔. 그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를 읽어봐. A-3보다 작은 확률, B+2보다 큰 확률이 서로 같대. 자,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등호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근데 등호가 없는 버전으로 나왔거든? 오타일까요? 둘이 서로 같아요.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왜? 키가 정확히 168일 확률은 없다고 했어요. 0이라고 했잖아요. 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우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3, B+2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모르잖아. 모를 땐 내가 뭐 하라 그랬죠? 그려보라 그랬죠. A 빼기 3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 요게 A 빼기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위치를. 내 맘이야. 그럼 A 빼기 3보다 작을 확률이면 뭐예요? 이 부분에 넓이겠죠. B 플러스 2보다 클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B 플러스 2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네. 정확히 M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B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B 플러스 2보다 큰 넓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대칭성. 맞아. 요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알파벳이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이거 먼저 해석하자. Y의 평균을 알려줬어. 그러면 Y 대신에 3분의 1 X 플러스 1로 쓸게요. 이것이 51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니까 2X가 얼마겠어요? 150이겠지. 아! X의 평균이 150이래요. 그럼 이게 150인 거네. 좋죠. 분산도 마무리하고 갈까요?

분산은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x 플러스 1의 분산이니까 일단 이거 변수 변환부터 하자. 더하기 1은 분산 흩어진 정도엔 영향이 없어요. 대신에 곱한 수의 제곱만큼의 영향이 있겠죠. 이게 얼마야? 9분의 4야. 그러면 vx는 이제 얼마예요? 4예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2예요. 우와!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요. a랑 b를 내가 각각 구할 순 없지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평균일 거고, 그 위치에 150이 있는 거잖아. 같은 거리니까요. 맞아? 그럼 여러분 이식 한번 정리해봐요. 여기다가 가볼게. A 더하기 B 빼기 1이 300인 거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겠어요? 301이겠지. 끝났어. A랑 B를 내가 각각 구할 순 없지만, A 더하기 B는 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301. 이게 2. 정답은 얼마? 303.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의심이 갔던 건 a 빼기 3이 n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수 없어요. 네, 알수 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려서 위치를 대략 파악을 해봐야지. 아니면 다시 생각하면 되지. 일단은 난 해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a 빼기 3보다 작다는 부분의 넓이랑 b 플러스 2보다 크다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다?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구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그래서 그려봐, 그려봐라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려봐야 해석이 됩니다. 알았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어때요? 아,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시그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부터 n까지니까 까짓 것다 대입할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x가 다르는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있는 지금 이 그래프는 뭐예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까먹을까봐. X가 따르는 이 신기한 분포의 이름이 정규 분포인 거고, X는 여전히 연속 확률 변수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려냈더니 4레이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얘는 뭘 의미하나요? 다 대입할 거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넓이, 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3보다, 4보다, 쭉안 가고요. 요렇게 꺾을게요. 5보다, 6보다, 7보다. 됐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해봅시다. 1, 2, 5, 3. 3의 딱 대칭으로 5, 6, 7 있겠죠? 느낌 와요, 벌써?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냐면 넓이는 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거. 그러면 요렇게 둘을 한번 바라볼래요? 7보다 작거나 같으니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입니다. 나 흰색 이렇게 그려놓을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따라올 수 있죠? 끝까지 다예요, 이 넓이. 그러면 전체 넓이가 1이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7보다 작거나 같은 애에서 딱 부족한 게 어디냐면 딱 여기예요. 이 넓이가 누구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다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대칭을 활용하면 7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 수가 있다고. 봐봐, 봐봐. 4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1보다 작거나 같다랑 7보다 크거나 같다가 서로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7보다 작거나 같다에다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잖아요. 전체 넓이 얼마? 1. 그러면 끝났지. 걔가 되면 얘는 바로 되죠. 2랑 6도 어떤 관계예요? 4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6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합하면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직접 하나하나의 확률, 지금 넓이는 내가 못 구하지만 1, 1, 1 찾을 수 있고요.
4보다 작거나 같은은

0: 0.5겠죠. 3.5.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3.5가 됩니다. 거기다가 뭐 곱하래? 10 곱하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3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전히 여러분 계속해서 대칭성, 대칭성, 대칭성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봐봐. 내가 3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봐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뭐가 같겠어? 방금 전에 했던 건 3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랑 똑같은 넓이는 딱 하나예요. 5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 대칭성이기 때문에, 그치? 얘랑 5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3보다 작거나 같다랑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합하면 넓이가 1이에요. 전체 넓이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유형도 마찬가지. 대칭성을 무조건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5보다 작거나 같으니면 4를 기준으로 다시 그리면 이만큼이에요. 남은 부분은 뭐로 바꾸길 원해? 5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꾸길 원해. 근데 그 대신에 누구를 써도 돼? 자연스럽게.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잘 봐요, 여러분. 평균을 알려주는 소스가 되는 거지. 하필이면 정확히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를 정확히 합했더니 정확히 1이 되었어. 그 말은요, 3과 5의 한 가운데에 4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대칭성을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되게 되게 중요해요. 정규분포에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번까지만 풀이를 할 거고요. 4번도 대칭성 활용하는 건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생각하세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뭐 4인 거 제외하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런 거못 구했어요. 아직 못 구해요. 알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좀 낯설죠? 그리고 막, 살면서 이런 거 써본 적 없잖아요?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지층인 종 모양이 그려질 때 우리는 뭐라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X는 연속 확률 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그래프가 좌우대칭인 종 모양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대칭을 만드는 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표준편차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으로 몰리고요.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 주변으로 몰리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인 거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다? 1이다. 요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다음 시간에 진짜 넓이 구하는 것까지 갈 거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14강 실무 2회 순서 삽입 오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빈칸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또 순서 삽입 가거든요. 어렵지만 확실한 근거를 잡고 또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포스트잇 갑시다. 오늘 두 가지 또 중요한 사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이 의심이라는 거 우리 순서와 삽입 문제를 풀 때 좀 의심이 항상 들고 모호함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이랑 또 다른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보다 굉장히 깊은 의심, 애매모호함이 들거든요. 이 애매한 감정을 없애는 게 순서 삽입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진짜로 근거를 잡고 확신을 갖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명시적 근거 대지연 자동 반응 연습입니다. 우리 시험장을 생각하면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시간도 딸리고 말 그대로 타임 어택이잖아. 그때 대지연을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 틀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지연에 대해서 바로바로 내가 안 그래도 긴장된 상황인데 바로바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자동 반응 연습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어떤 거 다룰 거냐면요. 경제 경영,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경영, 사회 문화 두 개가 이렇게 쫙 지어져 있네요. 그래서 순서 삽입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일단은 연결성 이어가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대지연이 있으면 발견하고, 소재와 특성의 연결성 계속 이어가면서 보기로 했죠. 자, 일단은 박스 문장 잘 읽어야겠죠. Many dream of. 여기 좀 헷갈렸을 거야. 많은 꿈인가? 그러면 많은 꿈이려면 dreams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야? 많은 사람들은 꿈꾼다. 주어 동사겠지. 됐어? 많은 이들은 꿈꿉니다. Growing rich. 진짜 부자 되고 싶잖아.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거를 예측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Which stocks will gain?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주식이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원대한 꿈을 가진대. 이해됐어? 자, 여기서 헷갈렸을 거야. gain이라는 거는 동사잖아. 근데 선생님, gain은 얻다라고 해서 뒤에 뭔가를 얻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이 여기서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gain은 그냥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어? 그러면 lose는 뭐 하락하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주식이 떨어질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시문 박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꿈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의 꿈이야. 어떤 게 꿈이야? 주식을 예측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뭐가 되는 꿈이야? 부자가 되는 꿈이야. 여기까지 지금 정리했어요. 첫 번째 박스는 쉽게 시작했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높. 안 돼. 지금 안 된다라는 노브를 먼저 이렇게 A에서 줬거든요. 이것도 핵심적인 힌트였어.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치? 대답하려면 뭔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뒤에 읽어볼게. Because the price has already accounted for. Account for는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거 설명하다도 있고 다 아셔야 돼요.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 가격이 이미 반영하고 있어. 네가 아는 거랑 그 너가 아는 거 그 이상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지금 멀었어. 그치? 반영한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네가 안다라는 거가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일단 nope 한번 킵해 주시고 갈게요. 자, B번 갑니다. Not only do. 자, not only로 시작했는데 뭐뿐만 아니라 most individual traders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모두 실패하냐면 beat the market, 무슨 뜻이야? 시장을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식에서 무슨 뜻이냐면 시장 평균을 이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시장 평균이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요즘 ETF 막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가 주가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기려면 그 10%보다 더 많은 주식의 이득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한대. 개인 투자자는,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심지어는요, professional money manager, 누굽니까? 이 전문가적인 자산 운용가 있잖아. 전문적인 자산 운용가도 fail to do so. 그렇게 do so가 가리키는 거는 시장을 이기는 거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평균 개인도 못 이기고 전문가도 못 이긴다. 이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고 C번 보고 결정합시다. 너무 확실한 근거가 있었지? economist. 경제학자들은요, poured cold water, 찬물을 끼얹었대. 너무 웃겨. 뭐에? This dream. 이 꿈. 이거 뭐야? 대지연 중에 뭐? 지. 지시어잖아. 그치? 이 꿈 어디 나왔어? 꿈꾼다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바로 이어줬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C로 확실하게 출발합니다. 이 꿈. This가 또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됐어? 자동화 연습하는 거야? 이 꿈에 찬물을 끼얹는다.

어떤 거의 등장으로 advent는 등장이란 뜻입니다.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등장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뒤에 설명한 겁니다. 즉, 뭐냐면 이게 the idea. 어떤 아이디어야? 축에 똑같은 앞과 뒤가 똑같은 거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prices fully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이 가격, 주가라는 것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주식을 예측해서 부자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너가 예측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까지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단다라는 의미였겠지. 이해했어? 너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서 남보다 많이 알아가지고 좋은 정보 가지고 투자하면 부자 될것 같지? 아니, 그 정보까지 이미 다 이미 가격에 뭐가 돼 있어? 반영되어 있단다라고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치수로 가면서 모두 정보가 모두 주가에 반영돼 있어. 너가 게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자, you think you, 여기서, 너는 생각하니, you know something, 너가 뭔가를 안다고. 근데 they can help you predict the future price. help 나오고, help 뒤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predict입니다. 여기서 to가 생각될 수 있는 건 알죠? 목적격 보호에. 너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측하는 것을. future price에서 미래 가격,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걸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너 정보 남들이 모르는 거 안다고 생각하지? 라고 질문 던졌어. 질문 던지고 뭐로 가고 싶어? 아니? 절대 안 그래. 노브로 가고 싶지 않아? 질문 던지고 Q&A 구조입니다. 노브 아니야 그거라고 반박하는 거잖아. 그치? 너 아는 거 같지? 아니, 너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A 한번 가볼까? 지금 질문으로 끝났어. Q 하면서 지금 정보 어떻게 끝났어? 자, 정보를 아는 것. 아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어떤 정보야? 지금 예측 정보.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아는 것 같지? 라고 한 다음에 A로 한번 가볼까? 자, 높 한번 보세요. 그높 뒤에를 잘 다시 읽어볼게. 아니야. 그 이유 한번 봐볼게. 왜냐하면 그 가격은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니까? 네가 아는 거랑 네가 아는 거그 이상을 다 반영하고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이 돼? 되지. 그치. 그래서 A로 갑니다. A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 Nope이라고 대답을 바로 해줍니다. 어떤 구조? Q&A 구조였어. 됐어? 아니, 이미 다 반영돼 있어. 네가 아는 것 플러스 그 이상 모두 반영이야. 아까 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 아는 것과 그 이상도 다 포함돼 있어. 이 노를 갖고 또 끌고 왔어야 돼. 오케이? 아까 C에서 뭐라 그랬어? 너 안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거? 근데 아니, 그 아는 거랑 그 이상이 이미 다 포함돼 있단다. 노를 갖고도 또 매칭을 지어줬어야 합니다. 지어볼게요. 그러므로 효율적인 이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가라는 것은 fundamentally unpredictable 이렇게 지금 주제의식 나왔네요. 이 주가가 그게는 이거 통념과 반박 아니야, 계속? 너다 안다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C에서. 너 아는 것 같지, 세모. 그치? 근데 여기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주가는 예측 불가능이야, 반박. 됐습니까? 주가는 예측 불가능이다. 주가. 예측 불가다. 왜?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 이미. 그치? 너가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It is impossible to guess. 뭐가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Which stock 봐보세요. Which는 이따 할 거지만 명사가 뒤에 나오잖아. 어떤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 잘하면 돼요. 어떤 명사입니다. 어떤 주가가 위너이고 루저일지. 너는 아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With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그러니까 공개된 거잖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는 알 수가 없다. 그치? 자, although this idea remains unintuitive to most people. Unintuitive는 뭘까? 직관에 반한다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쉽게 풀어야지. 직관에 반한다는 것은, 직관이라는 것은 생각 많이 안 하고도 딱 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unintuitive겠지. 됐어? 직관에 반하지만 it has ample empirical support. 이것은 충분한 뭐가 있다? 여기 별표. empirical 반드시 알아야 돼. 경험적인. support는 증거겠죠. 뒷받침해 준 증거. 이 단어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수능에서 특히 경험적이라는 것은 데이터. 또는 뭐 관찰. 연구. 기반이야. 오케이? 이론이랑은 약간 반대. 원리. 이론이랑 반대의 결을 가진 단어가

시장 평균을 못 이겨. 진짜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지금 마무리하는 거죠. 자, 실제로 Financial Professionals에서 이그 재정적인 전문가들, 이 돈과 관련된 경제 전문가들은요, 그냥 even, 이거 왜 나왔을까? 심지어는 systematically beat each other, 서로를 이기지도 못해. 그치? 그러니까 시장 이기는 거는 차치하고서 서로도 못 이긴다. 이걸 even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람끼리도 못 이기고요. Since 왜냐하면요, outstanding, 뛰어나고, 여기 잘 봐. 뛰어나고 그 다음에 활력 없는 performance in 1 year에서 한 해에 내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주식에서 이런 것들이 tends to be followed. 결국에는 뭐가 뒤따라오냐면 average performance the next year.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된다?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잘하거나 원래 못하는 것 따윈 없다. 어차피 평균으로 회귀하더라. 이말왜 할까? 잘하는 사람도 얘가 예측력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다음에 어차피 떨어져, 평균으로. 못하는 사람도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야. 평균으로 다시 돌아와. 그 말은 예측 자체가 어차피 안 된다란 말을 이렇게 한 거야. 됐죠? 좋습니다. B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AP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주식 예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히 예측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nope 하면서 어떻게 됐어? 특성, variation이라는 거 봤죠? 아니, 예측 불가해. 너의 예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통념 반박 구조고요. 확실하게 주식을 정확히 예측해 부자가 된다라는 거 반박을 해줍니다. 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나와서 주가는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완전히 뭐가 됐다? 특성이 variation 된거 보이죠? 이거 발견한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정확히 추측해서 부자가 되기를 꿈꿔. 그치. 그러나 가설에 따르면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 이미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문 형용사 위치 한번 볼까? 자, 의문 형용사라는 거이 말이 중요한 것보다는 위치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됐죠? 어떤 명사. 요거 한번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번 갑니다. 3점. 118쪽. 박스를 읽어볼게요. A sociology lecture. 자, 사회학 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강의는요, tends to. 어떤 경향이 있냐면, lean입니다, lean. 기울다라는 뜻이야, 동사로. 오케이? 어디로 기우냐면, toward랑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더 기우냐면, 기울다라는 것은 뭔가 경향성 또는 선호를 얘기할 수 있어. 어디에 기우는 경향성이 있냐면, the factually correct way에서, factually는 뭘 뜻하는 거야? fact니까, 사실적으로 정확한 방식에 더 기웁니다. 어떤 방식이야? a presenting information. 아, 정보 전달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회학 강의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해? 사실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쉽게.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correct하게 제시하려고 하냐면, citing statistics. 통계, 학을 뭔가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compiled 이렇게 모은 qualitative observation. qualitative는 정성적인 또는 질적인 어떤 관찰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박스 얘기 갑니다. 사회학 얘기하고 있어. 사회학 강의는 사실적 전달 얘기하고 있어. 사실적으로 정확한 그래서 어떤 걸 언급하고 있어? 예를 들어 통계, 아니면 질적 관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A번 살짝 가보고 B 살짝, C 살짝 가볼게요. 이것은 비유와 우화이다. 이 이시 가리킨 게 반드시 앞에 있어야지. 이는 뭐야? 대전 중에 대야. 오케이? 대명사인데 앞에 내용을 가리킬 수 있잖아. 앞에 내용이 사회학은 사실적인 건데 비유와 우화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탈락입니다. 됐죠? 우화도 어떻게 보면 지어낸 얘기 아니겠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박스에 꽂히지 못하니까 탈락입니다. 자, B형 갈게요. A sociology professor 봐봐. 소재 연결성 보여? 박스에서의 소재가 연결됩니다. 잡았어야지. 그래서 사회학 교수님은요, 아까 렉처 했잖아. 그 렉처의 교수님을 이렇게 가는 거야. 교수님을 이용합니다. Does statistics, 여기서 핵심이었지. 자, does statistics에서 does가 뭐야? 대지연 중에 지시어잖아. 그 통계학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봐봐. 그것은 앞에 나오는 예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받고 있지. 그러니까 B 확실하게 좀 확실한 근거를 갖고 가고요. 자, C 살짝 확인해 볼까? B가 진짜 맞는지? 자, 여기서는 통계학을 언급하지 않고서 뭐가 나오냐? 코미디언이 나왔거든요. 그럼 봐봐. 통계학을 언급하는 B의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지, 코미디언 얘기로. 오케이? 그럼 B부터 먼저 가는 거 확실히 갖고 갑니다. B는 does로 통계학을 언급하면서 아직 얘기가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취해 있었네. 강화합니다. 학생들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지식을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and enables them. 그들한테 뭘 가능하게 하냐면, 뒤에 보시면, 자, to broad. 여기서 데미 가르친 거는 학생들이겠죠. 그들한테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 강화, 더 broaden 하는 건 뭐야? 더 확장하는 거지. 어떤 이해입니까? Social reality에서, 아,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좀 확장하는구나. 뭘로 써? 이 통계들, 통계 자료.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정확한 전달을 통해서 뭘 확장하는 거야? 이내 시야를 확장하는 거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By adding context. 어떤 걸 더함으로써? 어떤 맥락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은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바깥 그들의 단 하나의 경험,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 경험 바깥에 있는 맥락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서 아, 네가 경험 못한 것들을 뭐로 보여준다? 뭔가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연구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아, 경험을 넓혀주는 거구나, 현실에 대한. 그러면 봐봐, B로 갈게. 이거의 목적은 뭐야? 사회학의 목적은? 지금 지식을 강화하고, 정치적이랑 아니면은 역사적 지식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에 대한 이해를 broaden, 넓히는 거죠? 확장한다. 너무나 잘 이어지죠? 그래서 요 사회학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코미디언 얘기 나왔거든요. 잘 보세요. Comedian, a comedian may come at this same goal. 자, 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오는데 접근하는데 from another angle에서 다른 각도로. 그럼 봐보세요. 다른 각도라는 것은 vs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 대조를 하면서도 근데 비슷한 거는 목표는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는 뭐야? 이거 아니야? 지식 강화하고 현실 이해를 확장하는 거. 이 목표를 코미디언은 다른 방식으로 한다. 잘 보세요. 여기서 is로 갈수 있어. 이것은 우화다. 안 돼. 떠버리잖아, 지금. 그치? is 가리키는 게 우화를 나타낼 만한 게 b에 없습니다. 그러면 c로 가면서 코미디언 얘기를 더 구체화하겠지. 오케이? c로 갑니다. 자, 여기서 코미디언 언급한 거야. 그래서 코미디언은 어떻게 한다? 다른 각도로. 여기서 뭔가 대조의 느낌이 풍기면서 C로 갑니다. 그럼 이것을 코미디언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구체화하는 거지. 코미디언은 다른 각도로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구체화해줄 겁니다. 뒤에 보세요. 자, instead of는 뭐 하는 대신에 이거는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not으로 바꾸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instead of도 그렇고 rather than도 그렇고 뒤에 거안 한다는 뜻이잖아. 대신이라는 뜻은. 그치? 자, 뭘안 하고서 이 통계를 언급하는 걸안 해. 어떤 걸 제공하는 거야? 더 넓은 범위에, 넓은 맥락을 제공하는 통계를 언급을 안 하고요.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봐봐. 다른 얘기 나오네. 다른 각도로 어떻게 한다? May present. 어떤 걸 제시하냐면요. absurdist. absurdist는 무슨 뜻이야? 지금 부조리한이라는 뜻이죠. absurdist, 부조리한. 부조리하고 강조된 버전의 of a singular experience. 단 하나의 경험의 뭔가 부조리함. 그리고 강화된 버전.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낸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ock the audience.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관중들한테 충격을 주는 겁니다. Into, 뭐뭐로. 쌤이 항상 나올 때 강조하죠? 이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크를 줘가지고 어떤 상태로 지금 가게 하는 거냐면, realizing. 깨닫게 합니다. It is absurd. 이것은 absurd한 건 뭡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잖아. 어리석었구나. 뭐가 어리석은 거야? That. 여기 대지 생략된 거야.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보여주겠지만 뭐가 지금 어리석냐면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는 게 어리석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That was the only reality. 그게 단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구나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 여기가 좀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코미디언이 뭐 선생님처럼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사투리를 가끔 이렇게 가끔 쓰는 건가? 많이 쓰는 건가 모르겠지만 사투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코미디에서 한 거야. 사람들한테 아, 내가 친구한테, 아, 겁나 맛있다. 라고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 뭐가 그렇게 무서워? 라고 하는 거 있지? 라고 했을 때 코미디언 이런 뭐 코미디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아니, 겁나라는 말을 서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라고 깨닫는다고. 쇼크를 먹는다고. 됐어?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겁나라는 건 사실 very의 의미잖아. 진짜 맛있다.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어떤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야. 아,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사투리였구나. 깨닫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코미디언이 사람들한테 단 하나의 현실이 아니다라는 쇼크를 준다라는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자, 뒤에 보시면, this, 그래서 이러한, 주어져 있었네요. 과장된 버전 of reality. 그러니까 완전 과장한 거잖아. 뭐가 겁나냐? 막 이렇게 이제 코미디를 하려면서 과장을 한 겁니다. 이 현실의 과장된 버전은요, is emotionally correct. 이번엔 봐봐. factually하게 correct한 게 아니야. 사실적으로 correct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잘 보세요. 이렇게 코미디 같은 경우는 좀 뒤집어볼까? 감정적으로 정확하대. 어떤 점에서 감정적으로 정확하냐면, 그 감정적인 정확성이 means that 어떤 걸 의미하냐. It is connected to a true feeling. 이것은 뭐랑 연결돼 있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진짜 감정과 연결돼 있고, or experience of the creator. 이 creator는 누굴 뜻하는 거야? 코미디언 뜻하는 거지. 그 코미디언의 경험상 진짜로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맞긴 맞대. 감정적으로는 사실이래. 그러니까 그 겁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라는 그 깜짝 놀라는 그 기분이 정말 느낀 기분인 건 맞는 거야. 그 코미디언한테. 물론 과장은 됐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해봐. 뭐 지하철이, 아, 진짜 너무 지옥철 같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공중에서 진짜 두발 떠서 갔다니까? 그러면 발이 떠서 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낑겨서 갔다는 뜻이잖아. 두 발이 진짜 공중에서 떠서 간 거는 과장이지. 그렇지만 지옥철이 진짜 힘들다라는 그 감정만은 진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과장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만은 진실이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코미디언이다. 이런 말이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C에서는 뭐 하고 있어? 코미디언. 이 사람을 구체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과장된 현실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어떤 거야? 결국에는 감정적으로는 정확해. 뭐랑 달라? 사회학과는 지금 다른 얘기 보여? 사회학은 사실적으로 정확해야 돼? 코미디언 좀 오바는 해도 감정적으로는 정확해. 요거를 봤어야 돼. 이둘 사이의 vs 구조를 보셨어야 됩니다. 됐죠? 아, 그러면은 똑같이, 목표는 똑같아.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왜 코미디언도 네가 생각하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를 깨줬잖아. 그치? 그건 똑같지만은 표현 방식이 다르다였습니다. 자, A로 갈게요. 이제 돼? 이 시가 읽힌 게 뭐야? 이것은 우아와 같다. 이것이 뭐야? 이 과장된 현실 C 이거잖아. 여기. C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 현실의 과장된 버전은 마치 우화와 같다. 그러면 우화 중에 뭐가 있어, 여러분? 우화 아는 거?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있다 해봐. 토끼와 거북이가 진짜 일어난 일이니? 팩트는 아니지. 우화 봐봐. 우화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야. 됐어? 근데 뭘 전해줘? 꾸준함이 이긴다라고 해서 거북이의 그 교훈을 전해주잖아. 그러니까 교훈은 있는 거야. 또는 의미는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장된 현실은 팩트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정확함으로써 교훈이나 의미를 준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었어. 이 말이었던 거니까 여기에 생략된 어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맥락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좀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아와 같다라는 것은 그래도 팩트는 아니어도 전달은 되더라. 코미디언이 하는 거 과장된 현실이니까 팩트는 아니어도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은 되더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교훈의 의미였고요. 아, 우아의 의미였고. 그럼 봐봐. 이것이라는 거 이시 봤네. 이 과장된 현실이라는 거, 현실의 과장 버전 마치 우화와도 같다. 또는 비유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the events, 그 사건들은요, may not have played out. 이렇게 이제 뭔가 전개되진 않을 겁니다. bit for bit, 하나하나란 뜻이야. 하나하나 어떻게 전개되진 않을 거야? 설명된 대로, 그 스토리에 설명된 대로 진행되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정확성이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는요, specifically, 그래도 특정적으로, 구체적으로는요, relate to, 전달됩니다. to the audience에서 누구한테, 관객한테 전달은 되는 거야.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자, 대신 꾸며주고 있죠. 어떤 방식이야? actually conveys에서 정확하게 뭔 전달해준다? the underline, 그 기저에 있는 뭐는 전달해줘? 느낌적인 느낌은 전달해준다. 어떤 느낌이야? 그 스토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은 전달한다. 봐봐. 감정적인 느낌은 정확하게, 감정은 전달하더라. 이해했어? 뭐랑 달라? 사회학은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코미디 같은 경우는 감정은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의미를 전달한다. 라는 이 메인 아이디어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CA였다. 되게 어려운 글이었죠. 그쵸? 추상적이고. 보시면 소재는요, 사회학과 코미디 이렇게 베리에이션 된거 보이시죠? 사회학은요, 사실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어떻게 통계를 활용하면서, 근데 소재가 부위되면서 코미디가 갑자기 등장했죠. 이걸 잡아줬어야 돼. 베리에이션이 펼쳐지는 대로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자, 코미디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더라. 어떻게? 이게 이제 과장일지라도. 자, 사회학과 지금 코미디언을 뭐 하고 있어? 대조로 놓으면서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 목표. 그래도 비슷한 점은 있더라. 오케이? VS와 그 다음에 비슷한 점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동일하나 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사회학 강의는 통계 같은 사실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코미디언은 과장된 형태의 감정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각도지만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같은 목표에 접근한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됐죠? 자, 리얼 리딩은요, 가져오신 줘 여기 봅시다. 여기 좀안 읽혔을 것 같아. It is absurd they thought. 여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진주어가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된 거였어.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맨날 우리 it과 to랑 맞잖아. 그래서 it과 to 부정사에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적응이 되어 있어가지고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절도 진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리얼리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 뭐뭐라고 생각한 것이 부조리하다. 결국에는 대절이 진짜 주어처럼 행동하는 가조 진주어였습니다. 자, 다음 38번 갈게요. 이제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어떻게 하는 거야? gap and chain. 진짜 계속 외치셔야 됩니다. 그 흔적이 남을 것이고, 얘를 뽑아냈으니까 삽입 문장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들어갔을 때 체인이 딱 걸릴 것이다. 앞과 뒤에 이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잡았어? 예시라는 것은 선생님이 일반 구체에서 이미 설명했지. 앞에 일반화가 돼 있고 뒤에 구체가 될 거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조직의, 자, organization 조직이라는 뜻이죠.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is to grow, 성장하는 것이라면, a business level strategy, 여기 보세요. 사업 레벨의, 사업 수준의 전략이라는 것은 might be to launch, 뭘 launching 한다고 하잖아, 시작할 거냐면, a business operation, 어떤 사업의 실행을 시작할 건데, internationally,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봐봐. 조직의 전략이 만약에 성장이었어? 그치,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 사업의 전략도 성장에 발맞춰가지고 전 세계적인 뭔가 확장, 그치, 전 세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아, 조직 전략에 맞춰가지고 사업 전략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구나.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자, 뒤로 갑니다.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아까 이따 뒤에 HR이라고 나오겠지만, 봐보세요. 전략적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말이 너무 어렵잖아. 자, HR. 이게 나오면 반드시 소재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적 자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기업에서. 그럼 봐봐. 사람을 다루는 건 뭐가 있어? 일단 이 사람 뽑아야겠지. 채용. 다음 이 사람 월급 줘야겠지. 뭐 월급. 다음 이 사람 승진시키지. 승진. 이런 것들을,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루는 걸 HR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인적 자원. 오케이. 자,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포함원이다.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 로직에서? 어떤 느낌? 개념풀이의 로직이라는 거 보여? 자, SHRM이란 너네가 처음 보는 것을 involve 설명하잖아. 뭘 포함한다고. 이건 개념풀이 로직입니다. 자, 뭘 포함하냐면, 자, 이 시니어 HR 리더스가 developing. 자, senior HR leaders는 뭐야? 인적 자원의 리더인데 시니어니까 고위잖아. 이 고위의 리더들이 developing, 발달시키는 걸 포함한다. 그럼 이거 뭐야? involve ing야, 사실. 여기가 목적어거든요. 근데 목적으로 지금 누가 왔어? 동명사가 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리더들이 발달시키는 걸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이 동명사의 주어처럼 행동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고위의 HR 리더들이 발달시키는 걸 포함하는데 어떤 것을? HR 스트래티지를. 그쵸? Human Resource의 지금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that will support. 어떤 걸 지금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냐면 the delivery of the organization's overall strategy.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해?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을 전달해주는, 그치?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있는데 이것을 전달해주는 게 HR의 임무다라고 합니다. Including its vision, its가 가리키는 organization이겠죠?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임무라든지 목표를 전달해줘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지탱해주는 게 HR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갈게요. 조직의 전략을 지탱해주고 있죠? Disalignment에서 Dis 봤어? 이러한 연계는, 근데 between 뒤에 보세요. 뭐하뭐서의 HR strategy와 and the organization strategy. 이게 뭐였어? 이 연계 앞에 나와 있어? Support 해준 다음에. 이게 delivery를 support 해준 다음에 그 말은 이 조직의 전략을 얘가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전달하는 걸 support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줄 사이의 연계 맞지? 오케이? Dis가 앞에 걸잘 받고 있으니까 X. 그러니까 HR이 떠받들고 있는 거지, 조직을. 그치? 이것이 is called vertical alignments or fit.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직적인 연계라든지 아니면 적합성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연계 또는 적합성.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한 번만 정리해볼게. 어렵지, 지금. 자. 조직의 전체 전략이 있다? 이게 overall strategy야, 오케이? 근데 이것을 어떤 게 서포트 해준다고? 어떤 게 서포트해줘? 지금 이 인적 자원 전략 있잖아. HR 이게 서포트해준대. 그리고 이걸 서포트해주니까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수직적 연계라고 부르겠다. 수직이라는 건 위아래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아래 써받들어줄게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오케이? 자, 뒤에 가실게요. 그러면서 2번 just to imagine, just to examine 해서 뭐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this idea 이 아이디어가 앞을 가리키는지 봐야 돼.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the use of the term vertical 봐봐. 이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어 vertical이란 용어를 의미를 내가 따져보겠다. 아까 앞에서 vertical 말했어? 그래 vertical 말했잖아. 연결되는 거지. 이걸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게라고 하는 거잖아. 연결성 잡히고요. 자, 이것이 왜 쓰이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HR HRM strategy에서 이거 지금 휴먼 리소스잖아, 그치? 인적 자원에 관한 이 전략이 needs to look upward 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뭐에도 반응해야 되냐면 둘 다에 반응해야 된대. 잘 보세요. Business and organizational level strategy에서 자 비즈니스 이 사업과 그 다음에 뭐에도 해야 되는 거야? 조직의 수준의 전략 둘 다에 반응해야 된대. 그럼 잘 보세요.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HR이라는 것이 똑같아. 결국에는 조직 전체가 여기 있었겠지.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 아니야? 조직 그 사이에 사업. 둘 다에 이게 보스야.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야. 조직 전체의 전략이 있고 그 아래 인적 자원 전략이 있는 게 수직적 연계였잖아. 근데 사업까지 지금 하나 껴 들어온 것뿐입니다. 이둘 다에 반응을 해줘야 된다. 위를 보고.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자, 우리는 갭을 발견했는데 아직 안 났죠. Alignment means that. 근데 그 연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럼 연계에 대해서도 지금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직적인 거라는 거에 의미를 명확하게 했지. 앞에는. 그 다음에 지금 연계라는 거에 의미를 또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연계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HR strategy가 is developed to deliver.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냐면, 이게 역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전달하려는 거야. Both, 둘 다. 비즈니스와 organizational level strategy. 둘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지.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 얘둘 다를 서포트 해주려는 거구나. 딜리버 해주려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조직, 사업과 조직의 목표를 잘 전달하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뭐가 HR이? 자, 뒤에 보시면, the HRM strategy would then. 여기가 핵심이었어, then. 절대 놓치면 안 돼. 별표. 그러고 나면. 얘는 다음 단계란 뜻이야. 그러면 다음 단계라는 건뭘 예측할 수 있어? 앞 단계랑 연결이 돼야 돼. 앞 단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 자, 그러고 나면 HR strategy 같은 경우는 need to be developed, 이렇게 개발되어야 됩니다. With international expansion in mind.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국제적인 팽창을 해야겠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HR이 개발되어야 된대. 자, 앞 단계가 지금 뭐였길래? International Expansion이라는 걸 마음에 두고 나서 개발되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돼? 여기 뭐 언제 언급됐어? International를 여기서 봤잖아, 우리.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볼까? 잘 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예시는 뭐였을까? 요거 예시 드는 거 아니야? HR은 사업과 조직에 다 반응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에, 조직의 전략이 막 뻗어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비즈니스 레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사업에.
사업의 초점 뭐로 가야 돼? 국제적으로 확장하자. 그러고 나면 HR이

또 반응해가지고 국제적인 익스펜션을 마인드에 둘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내려온 거야? 조직에서 목표가 정해졌으면 사업으로 내려왔지. 이게 사업이잖아. 빈칸 문장에. 그치? 삽입 문장에. 그 다음에 사업에서 이렇게 인터내셔널로 가자라고 하면 그 아래 then이 여기야. 그러고 나면 HR이 반응을 하는 거지. 요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조직부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삽입 문장이었고, 그다음 그 뒤에 대니 가리키는 게 여기였어. 사업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인사관리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거야. 됐어? 그래서 요렇게 쌓아준 거를 어디 넣어야 돼? 4번에 넣으면서 체인이 걸리는 거지. 오케이? For example에 체인은 걸리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의 example니까 당연히 걸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 example 하나씩 주는 거야. 어떻게 주는 거야? 그 지금 국제 확장으로 주는 거야. 국제적 확장의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그런 목표를 딱 설정하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인적 관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후에가 된이야. 여기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놓치는 겁니다. 자, in my for example, include에서 이것은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포함할 거냐면,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여기 앞에 나오는 International Expansion을 마인드에 둔이 스트래티지를 의미하겠죠? 자, 이것은 뭘 포함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들을 포함할 겁니다. 어떤 걸 개발하는 겁니까? New Cross-Cultural Competencies Among the Leadership Team에서 리더가 되는 팀 안에서 지금 그 문화와 문화 사이의 역량, 이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언어가 될수 있고, 쉽게 설명할게. 언어가 될수 있고, 그 문화의 예절이 될수 있지. 이런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야, 우리 좀 우리 조직 바깥으로 가볼래? 그러면 그렇게 사업 준비할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HR은 뭐라 할까? 아,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조금 사람들한테 가르쳐 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내려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조직에 맞춰서 인적 관리도 바뀐다.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 오케이.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얘기하면서, 자, 특성은요, 회사의 전반적 전략에 맞춰서 인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념은요, 개념풀이었죠. SHRM, HR이라는 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인적 관리하는 거. 인사 전략을 개발하는데, 이를 수직적 연계라고 부른다. 전반적 전략을 지원하도록 서포팅을 해줘야겠죠? 연계라고 부른다. 회사 목표가 위에 있고, 그 아래 인사를 아래에 맞추는 거라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 아래. 위아래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걸 뭐라 한다? 얼라인먼트, 수직적 연계라고 했다. 자, 그래서 SHRM은 인사전략을 회사의 전반적 전략에 수직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다. 오케이?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사람의 관리도 움직이는 거죠. 자, 동명사 의미상조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죠? involve ing인데 그 사이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를 진짜 수행하는 의미상조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이것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명사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마지막 문제 갈게요. 3점입니다. Alternatively, 이거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 대안적으로. 이거 대지원 중에 뭐? 연결어입니다. 대안적으로. 그 말은 얘는 전환이야. 반대 방향을 말해야 돼.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는 정방향이 있어야 돼. 오케이? 아까 then 하면은 이후니까 이전이 있어야 되잖아.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라고 하면 반대 방향의 전환이니까 정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알아야 돼. 자, 대안적으로는요, clothing. 그러면 옷 얘기를 하고 있네. 옷이라는 것은 뭐로써 비춰지냐면 굉장히 큰 reservoir는 뭐냐면 저장소란 뜻입니다. 의미의 저장소로서 기능하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they can be manipulated. 근데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지. 뭐 하기 위해서? Enhance a person's sense of agency. agency 별표. 반드시 알아야 돼. agency라는 건 자율성입니다. 오케이? 또는 뭐 주체성.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야. 그러면 주체감,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느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옷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alternatively 뒤에 나온 거야. 됐어?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최근에요. 사회학자들은요, 뭘 시작했냐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rtifacts, 인공물의 파워를 인식하기 시작했대. 이 파워가 뭐냐면 to exercise. exercise는 운동하다 말고 발휘하고 행사하는 거죠. 뭘 행사하는 거냐면 어떤 종류의 이 문화적인 에이전시, 뭐야? 이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인공물의 파워를 알아버렸대. 뭐 하면 선생님이 컴마 아닌지는 뭐뭐 하면서. 자, 사회적인 어떤 행동들과 그다음에 태도들의 영향을 준다. 어떤 방식으로? We often fail to recognize.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됐어? 인공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공물이 뭐 한다? 우리한테 에이전시를 행사한다. 행사하는 어떤 힘이 있다.

문화적 주체성.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 중에 예시 나온 거 보여? 테크놀로지. 아직 반대 방향 나올려면 멀었어. 그래서 어디에 인바디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거잖아. 그치? 구현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구현된 거냐면 기술입니다. 그 기계에 구현되거나 건축물, 그 다음에 컴퓨터에 구현된 기술은요, 여기가 주어. To name a few는 몇 가지 말하자면, 이것만 말했지만 몇 가지 말하자면 그 기술은 is a major influence 해서 이게 이제 뭐한 거야? 주요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디에서? In modern life. 이 현대의 삶에서. 그쵸? 기술 얘기를 하고 있고. And has tended to 어떤 경향성이 있었냐면, 가렸습니다. 어떤 걸 가렸냐면, the fact. 사실을 가렸어. 앞과 뒤가 똑같은 팩트지. 어떤 사실이냐면, 기술이 아닌 인공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술이 아닌 인공물들이 have been influencing.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왔어. 인간의 행동에 수세기 동안 영향을 미쳐왔다는 팩트는 가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팩트는 이 기술이 아닌 것도 우리한테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그 팩트를 뭐가 가린 거야? 기술이 너무 눈에 띄니까. 기술이 감춰버렸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센스가 있으면. Non-technological artifacts에 뭐가 포함되겠니? Clothing이 포함되겠지. 오케이? 얘는 기술적인 게 아니잖아. 그냥 물건이잖아. 이 예시가 얘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뒤에 갈게요. 지금 잡아볼까? 코어 딱 잡을게. 인공물. 지금 뭐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주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 오케이? 근데 그 인공물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 기술과 비기술로 나눴어. 근데 기술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비기술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감춘대. 그렇지만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어서 감춘다는 거죠. 오케이? 이건 사실이야. 자, 클로스 처음 등장했습니다. 클로스. As artifact. 봐봐. 인공물로서의 옷은요, create. 진짜로 만들어냅니다.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뭘 통해서? 그들의 capacity.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야? To impose. 부과하는 거죠. 주는 거죠. social identity에서 뭔가 사회적인 identity를 옷을 입으면서 주는 거야. 옷이. 그 다음에 empower. 뭔가 power를 준다는 뜻이죠. 힘을 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주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주는 거야? To assert latent social identity에서 잠재된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대. 옷이라는 게 그렇대. 봐봐. 옷이라는 거 처음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비기술 중에 예시를 줍니다. 옷. 의복이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뒤에 가시면 On the one hand가 너무나 중요한 시그널이었는데 이게 뭐야? 한편으로는 그럼 이러고 싶지 않니? 한편으로는 이런데 다른 면에서는 저래.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On the one hand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뒷부분을 진짜 잘 봤어야 돼. 오케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거야. 잘 봐. 한편으로는 그 클로징의 스타일 자체가 can be a straight jacket. 이건 뭐냐면 뭔가 사람을 가두는 옷이거든요. 구속복이야. 그러니까 스트릿이라는 것은 진짜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구속복이 될수 있고. 자, 컨바인즈로 설명해주고 있네. 구속복 뭘까 봐. 사람들의 어떤 말 그대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manners, 태도를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뭐처럼 as was the case for women's clothing에서 여성의 의복처럼 언제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그때 코르셋 생각해 보세요. 자, 허리를 꽉 조이면서 예,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그 옷처럼 옷이 뭔가 사람들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다시 옷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체성 부여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뭔가 제한점을 주기도 해. 오케이? 제한을 줍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여기 중요해. 4번을 들어갈지 5번에 갈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잖아. 4번 뒤에 잘 읽어볼게. 자, 수세기 동안 유니폼, 제복이라는 것은 제복은요, 밀리터리도 있고 폴리스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종교적인 제복도 있을 건데 이게 사용돼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직도 임포스 소셜 아이덴티티, 아직도 제복 옷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뭘 부과하고 있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속하고 있지. 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제복 자체도 예시였네? 어떤 예시야? 의복이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예시 아니야? 그치. 4번엔 X 갭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on more or less. 그래서 뭐, 그럭저럭 willing subject에서 뭔가 의지가 있는 대상한테도 사회적인 어떤 뭘 부여하는 거야? 아이덴티티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복을 입으면, 아, 나는 경찰로서 행동해야겠다. 난 군인으로서 행동해야겠다. 이런 그 마인드가 갖춰지는 거야. 그게 옷이 인간한테 뭘 부여하는 거야?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뭐라 그랬어?

0: 행동을 변화시켜 주체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예시를 옷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옷이 사회적 정체성을 이렇게 하라고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근데 여기서 5번 읽려면 뒷문장이 중요하겠지. Interviews by social psychologists suggested. 이 사회 심리학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people attribute 너무 중요해. 사람들은요. attribute A to B인데 to B가 먼저 나온 거야. 여기가 A야. 됐어? 사람들은 A를 A의 원인을 B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Attributes A to B야. B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는 기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냐면, capacity to influence the ways에서 어떤 능력의 원인이야.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춘, 그 능력을 갖추는 원인이 뭐에 있다?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에 있다. 그 말은 뭐야? 사회가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정체성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favorite, 고른 거란 말이야. favorite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앞에서 하는 말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럼 여기 한번더 볼까? 대신에, 옷은 뭐로서도 보여진다? 내가 의미를 담아가지고, 나 자신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용도로도 보여진다. 그 예시가 뭐야? 사람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영향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지. 체인이 딱 걸리지. 정답 5번입니다. 그러면 alternative는 무슨 느낌이냐면 잘 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옷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옷이 사람한테 부과한 게 아이덴티티, 이게 on the one hand야. 그다음에 alternatively가 이렇게 온 거야. 사람도 옷을 고르면서 지금 대안적으로는 반대 방향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사람도 옷을 고르면서 내가 내 행동, 나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인터랙트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인공물 얘기를 합니다. 사람한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옷이 사람한테. 근데 alternatively 하면서 관점이 전환됐지. 이번엔 사람이 옷한테. 그쵸? 그래서 사람이 골라 행위의 주체성을 스스로 향상시키더라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일반 구체였죠? 인공물이라는 것을 의복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lternative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방향성이 전환된다. 그래서 원 방향은 옷에서 사람, 오케이? 정방향. 그다음에 다른 방향은 사람에서 옷으로. 좋습니다. 자, 옷은 사회적 정체성 및 행동과 얽혀서 한편으로는 옷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가 alternative. 사람이 좋아하는 옷으로 자기를 표현해 주체감을 높인다. 자, 리얼리딩은요, alternatively 해석법이었죠. 한편으로는 앞에 관점, 그게 아니면 달리 보면 대안적으로는 앞 관점 대신에 다른 관점을 내미는 신호다. 오케이? 오늘 요거 하나 가져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료실에서 이제 실전 단어장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리얼리딩은 which 플러스 명사는 명사로 해석한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2회도 끝났네요. 2회 순서 삽입하니까 조금 더 감이 오시죠? 3, 4, 5회 하면서 조금 더 감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목소리)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현입니다. 자, 우리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인도사 문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양사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까지는 계속해서 서양사 내용을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서양사의 첫 시간으로서 우리 이제 로마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포에니 전쟁 나왔고,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치렀던 수능에서 활용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서지중해로 팽창했다. 그럼 이게 로마인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력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를 지금 이제 지켜보면서 말을 하는 거네요. 자, 로마가 기원전 이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을 빼앗겼다. 게다가 우리 영토인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쪽 공격받아 위기에 처했다. 가해 군대가 바다 건너 우리 조국을 위협하자 우리는 강화 협상을 위해 이탈리아 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우리 군대는 자마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졌다. 자마 전투가 사전공통은 아닌데 일부 교과서에서 이 포에니 전쟁의 그 지도 표시에서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서지중해로 팽창을 꾀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로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고 있던 나라 카르타고와 그러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 로마를 지금 쓴 거네요.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기원전 3에서 2세기까지 전쟁을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포에니 전쟁이라 한다. 그렇죠? 자, 로마가 이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좋습니다. 포에니 전쟁 기원전 3에서 2세기고 단순 연표 문제로다가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한니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쟁에서 졌던 카르타고의 장군이에요. 바로 이제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던 한니발이 되겠습니다. 그의 군대는 멀리 이탈리아 반도에 가 있었고 전속력으로 귀국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한니발의 조국은 스키피오의 군대를 아프리카에서 몰아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쪽에는 또 이제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들과 결판을 낼 만큼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카르타고 협상단은 스키피오의 사령부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러 갔다. 협상단은 이 전쟁이 모두 한니발 때문이라며 온갖 비난을 돌렸다. 스키피오는 그 말이 전부 거짓이란 사실을 잘 알았지만, 훌륭한 방어 시설을 갖춘 도시를 강제로 점령하기보다는 관대하게 처리해서 로마의 위신을 높이는 게 낫겠다고 믿었다. 자, 포에니 전쟁이죠. 뭐 한니발도 나왔고 스키피오도 나왔고 로마, 카르타고 언급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3에서 2세기까지 있었던 전쟁이고 우리가 스토리를 좀더 빼보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복한 지역에서 이제 노예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노예를 이용한 농장을 운영을 했다.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우리는 이런 노예제 대농장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티푼디움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라티푼디움에서는 곡물을 더욱더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내보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오랜 전쟁 때문에 토지 관리도 잘안 되는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없던 이 자영농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라티푼디움 현상 때문에 로마 사회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이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등이 등장해가지고 뭐 농지법이랄지, 그 다음에 곡물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가지고 귀족들의 토지 소유를 좀 제한을 가하고 또 곡물을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자영농을 좀 살려보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이후 로마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체제가 바뀌어버리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뭐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포에니 전쟁만 잡고

가면 되는 것이긴 했는데, 자, 왜 제가 스토리를 좀더 뺐냐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여기로 좀 닫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로 좀 닫아주는 가운데 요거 나로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자, 로마의 시민권이 성장될 때이 호민관으로 시작해서 기원전 3세기에 호르테시우스법이 제정되면서 이 평민의 의결이 어쨌든 법적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호르테시우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쯤 이렇게 된 거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여기 포에니 전쟁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라쿠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여기 나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 시점. 그리고 포에니 전쟁, 그 이후에 라티푼디움과 그라쿠스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원전 1세기 3두 정치가 나오게 되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다음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으로 나중에 넘어가죠. 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주기는 이제 3세기에 했는데, 뭐 사분할 통치, 뭐 전제군주제 확립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뒤에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결과적으로 이제 동서 로마로 이렇게 4세기 말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출발해 봤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살릴 필요가 없죠. 6평이었습니다. 그림은 이탈리아의 산 콰트로 코로나티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다. 몰라. 자, 가가 실베스테르 교황에게 교황권의 상징인 티아라, 머리에 쓰는 관을 바치고 있다. 몰라. 13세기 제작된, 그러니까 이 13세기에 또 꽂히면 안 됩니다. 제작만 된 거죠. 이 그림이. 리키니우스와 함께, 리키니우스법인가? 집정관 두명 중에 한 명은 평민? 그거 생각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에 꽂히면 또안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리키니우스고, 밀라노, 여기를 집중해야 된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요건 거죠. 자, 밀라노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인물로 알려졌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내용이 또 뭐가 있느냐? 니케아 공의회에서 3위 일체설,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가 정통으로 인정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신도시를 건설을 했고, 수도를 옮겼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응용할게요. 가 황제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돼. 9세기에 꽂히면 안 돼. 이 9세기 필사본이 제작된 게 9세기라는 거지. 이 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막센티우스 군대를 격파하는 가와 그 옆에 그려진 십자가는 그가 십자가의 환영을 보고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즉, 이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진위는 알수 없지만 크리스트교와 이 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투의 이듬해에 그가 밀라노에서 리키니우스 앞에서 한번 등장했죠? 만나 제국 내 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됐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누구다? 콘스탄티누스. 라틴 제국을 수립했다. 이거 뭐야? 13세기 초 십자군,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수립한 거죠. 악티움에서 승리했다. 요거는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을 깨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겼다. 현재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정답 3번.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다. 군인 정치가들이 되겠죠. 크라수스를 비롯한 군인 정치가들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직 로마 공화정 시기의 이야기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다. 6세기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몸풀기 자료와 유형 연습해봤고요. 이제부터 2점 테스트 문장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에서 시민들은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 수공업이나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게 금지됐다. 대신 상인이나 수공업자로서 그 틈을 채워준 게 페리오이코이자, 요말 나오면
이제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 국가라고 나왔는데 발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쉬워지긴 합니다, 사실은. 가 도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나온 적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서양사인데 뭐 도시 국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 우리는 그냥 폴리스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쉬워지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음. 페리오이코이가 있었고 그다음 여기 페리오이코이는 라코니아와 메세니아의 다소 척박한 구릉지대나 해안 지역의 토지를 소유했다. 그 외에 자, 여기 헤일로타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제 예속 농민들이었죠. 자, 가의 시민들이 전사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페리오이코이나 헤일로이타 같은 피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돼서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사실 이것도 있다. 시민들이 소수의 시민들이 전사로서 공동생활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페리오이코이나 헤일로이타이가 이제 하부 구조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배자들은 열심히 군사적 사회에서 이 지배자로서 또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이런 군대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는 배척되고 이런 것들. 바로 스파르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파르타 이야기고요. 아, 스파르타가 누구의 이 도리스인들이 소수의 도리스인들이 대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시민 하나하나가 강력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스파르타야. 1번.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 도자기 파편에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추방을 시킨다. 이것은 아테네의 이야기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다. 요게 정답이지. 스파르타의 정답이고 결국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싸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죠. 우즈베크 아좀 생뚱맞은데요. 우즈베크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티무르죠, 티무르.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교를 믿었다. 우리 뭐 첩치간에 나오는 헤브라이. 수사와 사르디스를 잇는 도로. 이게 뭐예요? 왕의 길이죠. 왕의 길. 이것은 페르시아. 무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양사 첫 걸음, 서양사 처음 시작할 때 폴리스 문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렇게 스파르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스파르타에 대해서는 나올 거는 다 나온 것 같아. 이 안에서 뭐 페리오이코이도 있었고 헤일로타이도 있었고 전사,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요. 아테네는 어차피 이제 또 문제가 한 문제가 또 나오긴 밑에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한번 운을 떼어보자면 민주정치 발전 요거 사례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세계사에서 이제 앞글자 딴네명 시리즈의 시작이죠. 바로 솔페클페. 솔페클페, 솔부터 페까지 요 사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델로스 동맹,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와의 전쟁이 있었고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다. 뭐 이런 것들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다음 2번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 전쟁 탐구활동입니다. 아리스트데스가 나왔다. 이거 제가, 여러분 저 개념 강의를 혹시 들은 친구들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그 찬사를 보냈던 에피소드가 이제 아리스트데스가 평가원 기술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회에서 굉장히 그 추앙받던 인물이에요. 정의로운 인물. 그 추앙받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랬는데 추방당했거든. 왜 추방당했느냐? 도편 추방제로 추방을 당했던 인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다수에 의한 의견 결정 이런 것들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좀 그래도 공평하지 않냐라는 쪽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때도 충분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능력이 있는 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기나 질투 요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모함을 당하면서 도편에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추방당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잖아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런 인간 사회의 어떤 군상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가 많은 이제 덕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떤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다 여기 안에 드러나 있었다라서. 그래서 그 평가와 기출 문제가 있어서 많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그렇죠?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리스티데스를 우연히 만났는데 도편을 들고 아리스티데스한테 아리스티데스라고 좀 이름에 도편에다 좀 써달라고 했던 바로 그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쓰라고 이러니까 의아하겠죠 처음엔. 그래서 왜 자기 이름이라고 밝히진 않고 왜 그의 이름을 여기다 쓰려고 합니까라고 하자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난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아 왜 이렇게 다들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뭐 능력도 있고 뭐 정의롭다 추켜 세우는 게 아 나 싫어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름 써달라고 하니까 아리스티데스가 야 맛 같구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그냥 써져 버렸던. 그런 사례. 아주 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례인데. 자, 그래서 추방된 거야. 추방이 됐는데 몇 년 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자, 크세르크세스 왕도 네임드죠. 어디의 왕이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왕.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뭐 키루스 왕도 있고 다리우스 뭐 1세, 2세, 뭐 3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도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와 vs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또 뭐 했어? 추방당한 사람의 귀국을 또 허락해. 또 피로할 때 되니까 어때? 아쉬우니까 찾는 거야. 응? 자, 법이 통과되고 귀국한 아리스티데스는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를 지원해서 살라미스의 전 유명한 전투 등장했습니다. 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전투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라톤 전투. 오늘날 근대 운동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또 활약을 했던 테르모필라이 전투. 스파르타의 장군들 용맹한 그런 전사들. 그 다음에 살라미스의 전. 물론 시차는 다 있습니다. 살라미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이 전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살라미스의 전도 나왔고요.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아리스티데스는 살라미스 섬 인근에 푸시탈레이아 섬에 크세르크세스 왕의 군대가 몰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그는 시민 가운데 가장 용맹한 전사들을 작은 배 태우고 상륙했다. 적군을 물리쳤다.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 1번 카르타고가 쇠퇴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뭐겠어요?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이니까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를 그냥 아예 짓밟았죠. 2번 델로스 동맹의 결성 배경을 알아보자. 요게 적절하겠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델로스 섬의 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예산을 아테네가 꿀꺽 냠냠 하면서 아테네의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게 됩니다. 3번 솔론이 추진한 개혁의 특징을 분석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발전 4명 소환을 해보죠. 4명 소환을 해보면 솔, 페, 글, 페 이렇게 4명이 소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솔론의 개혁의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참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우리가 이제 금권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솔론이었고 결국에는 많은 반발을 사게 되죠. 원래 이렇게 항상 중간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있고 위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어쨌든 제한적으로나마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조정자라는 별명이 있었으나 저는 비판을 받으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재자가 등장하니 그게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라고 부릅니다. 독재가 잠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죠. 클레이스테네스 때 아테네 민주정치가 이때쯤 시스템이 갖춰지고 한 단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부족제 개편도 있고 그 부족제 개편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500인 평의회라는 일종의 민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유명한 도편 추방제가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는 것. 이게 클레이스테네스죠? 자, 그 다음 이 사이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죠. 그래서 뭐 노예도 있고 자금도 있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좋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새로 건설한 이 도시들을 통치하는 관리들과 이전에 정복한 영토의 총독들이 가를 만나기 위해 오면서 3만 명의 이민족 소년을 데려왔다. 이들은 자손들이란 뜻의 에피고니.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 소년들이 오자,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마케도니아 출신 병사들이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그 병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이 가가 자국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을 보였다. 그러니까 자국이 어디야? 마케도니아인 거야. 자국이 마케도니아야. 오케이? 또 그가 동방의 옷을 옷차림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방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서방 세계에서 우리 이제 아시아 쪽을 가리킬 때 서아시아로부터 더 이제 동쪽까지 가리켜서 뭐 동방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옷차림을 그렇게 했고, 자,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왔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딸과 홀레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자신들의 왕이 동방 정서에 물들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기색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리스 세계의 커다란 두 개의 전쟁이 있었죠.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었던 페르시아 전쟁이 있죠. 우리 흔히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하죠.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그때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됐고, 또 그거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존재했잖아.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들과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진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된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한다. 즉 스파르타 세력이. 그러나 이 그리스 세계는 동반 쇠퇴를 하게 되었고, 그 쇠퇴된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마케도니아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동반 쇠퇴를 했고 그 틈에 마케도니아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를 뭐했다? 정복했다. 그리스 정복. 됐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를 정복했던 군주가 있다. 그 군주가 바로 필리포스 2세. 중요하죠. 필리포스 2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평가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 필리포스 2세의 또 어떻습니까?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에서도 족적을 남긴 정복 군주죠. 바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나온다. 알렉산드로스. 그의 정복 활동인데, 자, 이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활동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한다? 동방 원정이다. 동쪽으로. 원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원전 4세기, 뭐가 되겠습니까? 4세기.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유명한데, 자, 여기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제국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융합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왜?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종교도 달라. 그쵸? 민족과 종교가 달라.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융합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관리들, 귀족들 이쪽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요. 그 본인 스스로 어때요? 페르시아의 공주와 혼인도 하면서 이런 결혼도 다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는 자신이 비록 정복했지만 이 페르시아적 군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거의 막 신으로 추앙받잖아. 이런 동방의 군주들은.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을 또 고집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본국인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싫어했다. 보기 좋지 않게 여겼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문제에 나온 겁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젊은 나이에 그러나 결국에는 병사하고 제국은 분열됐다. 이런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나온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동방 정복했고 다리우스 3세가 나오면서 우리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 그런 것도 언급되고 참고로 그때 유명한 전투가

이소스 전투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이소스 전투 같이 알아둬라. 1번,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때 인도 쪽으로 알렉산드로스 세력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서는 또 다른 왕조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 마우리아가 연관이 돼 있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제국을 사분할 체제로 통치했다. 요거는 그거야. 뭐야?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자 이런 칭호를 받은 것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죠.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겼다. 이것은 프랑크네요.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낸 거고요.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을 건립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서 많은 반발을 샀고, 결국에는 분열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게요. 좀 지워놓고 가겠습니다. 밑줄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로원이 그의 칭호를 붙인 것은, 아, 이거 아주 그 역사 상식이라고 할까? 교양으로 연결되는 재미라기보다는, 뭐, 아, 그렇구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8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가 집정관에 처음 취임한 것도, 그리고 경쟁자, 이게 핵심이네요.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클레오파트라, 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까지를 지금 진압했죠. 정복했죠. 자, 그래서 이거 기원전 31년 악티우메전 이야기 나온 것이고, 이때 이기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킨다. 옥타비아누스. 자, 그가 이집트의 합병을 선언한 것도 모두 8월에 일어났다. 8월에. 그래서 8월이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어거스트죠. 어거스트. 근데 그 이제 어거스트가 뭐와 연결이 된다?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아우구스투스.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관이, 아, 어거스트가 바로 요것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8월은 자신의 양아버지 이름이 붙여진 7월, 율리우스와 이어지는 달이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7월은 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문제가 나온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불과, 뭐, 여러분, 한 6, 7년 전쯤에는, 그 6, 7년 전, 6년 전쯤? 한 5, 6, 6년 전쯤에는,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도 나왔고요. 그 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어떠한 단일 인물이 정말 막 5년 연속 매년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일 정도로 아주 임팩트가 크다. 왜? 로마의 황제잖아. 그치? 황제정의 시작이니까. 1번. 파르티아를 정복을 했다. 파르티아. 요거는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정복했고요. 2번, 500인 평의회를 설치했다. 요거는 클레이스테네스, 우리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말 그대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이것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5번, 제1시민을 자처했다. 프린캡스라고 부른다. 요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올 수 있는 정답 키워드다. 그래서 요거 나올 수도 있고,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티우메전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가 나온 김에 우리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인물들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한번 가보죠. 자, 로마 공화정 시기, 그라쿠스 형제 시기의 혼란, 그 뒤에 뭐 귀족파와 평민파 간의 내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그 후에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대두가 되니 우리는 그 시기를 통칭하여 삼두 정치 시기라고 부른다. 자, 세 명의 정치적인 거물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 삼두 정치를 우리는 1차 삼두 정치도 있었고 2차 삼두 정치도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삼두 정치 때 카폼크, 가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로마 최고의 부자였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카이사르는 사실은 세계사에서 언급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카이사르일 거예요. 근데 의외로 어떤 교육과정 내 교과적인 지식으로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카이사르가.

뭐 프랑스 쪽이 뭐 갈리아를 정복했다. 뭐요 정도밖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카이사르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갈리아 정복이나 뭐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2차 삼두 정치로 넘어가는 그 정도 내용이고 폼페이우스 내용 없고요. 거의 크라수스는 부자란 내용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 선지가 나온 김에 파르티아 있잖아요. 정복한 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파르티아와 전쟁을 하다가 로마가 파르티아 전쟁하다가 그때 이제 죽었던 인물 아들과 함께 죽었던 이 로마 사회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크라수스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2차 삼두 정치로는 이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세 명인데 여기 있는 레피두스 언급되지 않죠? 교과서 내용 없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다 나왔습니다. 우리 언급 다 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자기의 양아빠, 양아버지라는 것도 우리 깨알같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아, 그 뒤를 잇는 후계자는 나다라고 할 법했지. 실력도 있고 어떤 가족 이런 명분도 있고 옥타비아누스. 근데 또이 카이사르와 함께 또 이렇게 일을 했었던 그 부하라고 할수 있었던 안토니우스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고요. 특히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이 돼 있는데 연인 관계까지도 이제 돼 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또 뭡니까? 카이사르의 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승, 연인 계승까지 돼 있었던 게 안토니우스고 사이가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또 안토니우스한테 아마 이제 시집을 갔을 텐데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한테 또 빠져 있고 뭐 이러니까 사이가 더안 좋겠지.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삼두 정치 6명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타소스 섬은 트라키아 해안지대에 있는 스캅 힐레의 금광 채굴권을 갖고 있어서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고요. 자, 동맹의 맹주라는 이 표현. 그냥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지? 이 정도 느낌만 들면 훌륭하고요. 가다. 금광 채굴권을 노리자 타소스 섬의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동맹에서 탈퇴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해 군대에 포위되어서 약 2년간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했다. 그 결과 타소스 섬은 금광 채굴권을 포기했고 매년 상당 액수의 돈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동맹, 탈퇴 뭐 이런 게 있어서 대강 이쪽 내용이 아닐까 정도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치? 자, 그런데 타소스 섬을 비롯해서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이 이 납부한 돈은 이후 가해 이익을 위해 운영됐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이 마지막 네 줄을 위해서 위쪽 쭉 읽으면서 뭐야?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보시면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섬에 두었던 동맹 기금의 금고를 자국 내로 옮겨왔다. 이게 뭡니까? 자, 그 재정을 자국의 시민들 위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했다. 해서 이제 깡패가 된 건데, 자, 뭐가 되겠습니까? 솔, 페, 그리고 클까지 하면서 우리 앞에서 했던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이 있었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페르시아 전쟁이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어쨌든 잘 막아냈고요. 이 이후에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된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결성. 그렇죠? 근데 이 델로스 동맹의 자금을 뭐 했다? 아테네가 꿀꺽했다. 그러면서 페리클레스 등장했죠? 자,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이후에 아테네 민주정치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자금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자금력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민주정치의 출발, 아테네 민주정치가 사실은 그러한 기반이 있었고, 우리가 약간 학교 서술형이나 이럴 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 기반 또는 노예, 뭐 외국인, 여성에게는 이러한 혜택, 정치적인 혜택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아테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무 수당을 지급받는 시민. 그렇죠. 수당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고, 자기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일종의 국가에 대한 봉사, 명예,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유물이었겠죠. 이 정치 참여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당제가 이렇게 마련이 되면서 시민들도 어쨌든 자신의 본래 일이 있었겠으나 정치를 이렇게 할수 있게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뭐 장군과 같이 어떤 특수한 이런 직책을 제외하고는 추첨제를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추첨제, 수당제 이런 것들이 페리클레스 때 대표적인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읽는다. 요거는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이름 그대로 우리 세계사에서 이름 딴 법전 3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가서 나폴레옹 법전. 알겠죠? 자, 이건 비잔티움 이야기고, 읽을 수 있는 학자, 그럼 지금도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6세기로부터 뒤로는 열려 있다. 알겠죠? 다음.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하는 외국 사절이다. 페르세폴리스가 뭡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설한 신도시죠. 행정 수도로는 수사란 도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이렇게 페르세폴리스를 건설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겠고. 4번. 간다라 양식의 조각상을 만든다. 간다라 양식. 우리 인도사 뭐 엄청나게 뭐 시간 충분하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전 강의에서. 자, 간다라 양식은 뭡니까? 우리 이것은 쿠시안 왕조.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쿠시안 왕조 때 만들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쿠시안 왕조 시기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이후로는 또 열려 있어. 간다라 양식의 조각상 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좀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뒤로는 또 열려 있는 거긴 하네요. 그 다음에 5번. 아비뇽에 있는 교황청에서 기도하는 교황. 이거는 이제 아비뇽 유수가 되겠죠. 아비뇽 유수. 그래서 원래는 로마 교황청인데, 필리프 4세, 프랑스의 미남왕 필립 4세가 이제 교황청과 대립을 했고, 교황청을 아예 옮겨버리게 됐죠. 아비뇽으로. 그래서 1309부터 1377까지 이제 전개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고, 이 이후에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그런 시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답도 정리를 했고요. 아테네 정답은 1번, 수당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원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이건 슬픈데요? 자, 나는 부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적은 돈과 많은 빚을, 아, 요거는 밑줄 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 안타깝죠. 빚수저예요, 빚수저. 자, 적은 돈과 많은 빚을 물려받았다. 크,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엔 나라가 너무 가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이 더욱더 이렇게 빛을 발하겠죠. 빚이 아니라 이번엔 빛을 발하겠죠. 이에 나는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서 자, 어디를? 페르시아 쪽을. 그래서 페르시아 태주들을 격파했다. 그외 지역들 나옵니다.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아, 프리기아와 리디아를 제국에 포함시켰다. 밀레토스를 정복했고 다른 도시들을 또 굴복한 게 나와. 나 엄청난 나는 뭐야? 정복왕이야. 어디를 포함한? 페르시아가 핵심인 거죠. 다른 도시들을 굴복했다. 자, 굴복하게 만들었고요. 나는 이 도시들을 그대들에게 주어서 이익을 얻게 하였다. 또 어디 쪽도 갑니까? 이집트 쪽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키레네도 이제 그대들의 수중에 있다. 그래서 이집트 쪽까지도 정복이 된 부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정복 활동에 당연히 페르시아 지역도 색칠이 되어 있지만 이집트 쪽도 정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대들은 전부 나를 떠나려 하는

친구나. 갈 테면 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사람들한테 말해라.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 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나라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또 이집트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좀 이렇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부터 손에 넣고 보는데 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이집트 정복했고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슬람 수중에 있다가 그러다가 뭐 오스만 제국도 이집트 정복했고 이집트 정복한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스스로를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헷갈린 이거 혹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들은 아마 여기 리디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시리아 이후에 분열됐던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그걸 재통일해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죠. 그렇게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페르시아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죠. 그리고 그 알렉산드로스의 무엇이다? 동방원정이다. 동방원정. 자, 그럼 그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1번 라틴 제국이 수립됐다. 아까도 우리가 오답선지로 본것 같은데 1204년입니다. 13세기 초 4차 십자군인데 십자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지역, 중동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가서 거기를 유린해버린 사건입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의 농간이 끼어들었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같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비잔티움을 공격한 그런 사례입니다. 한자 동맹, 이건 중세 유럽, 북독일 도시들의 경제적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베크, 함부르크, 브레멘, 이런 도시들의 중세 경제 동맹. 3번, 콜로나투스가 확산됐다. 대농장인데, 로마에서 라티푼디움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노예 유입은 좀 멈춰요. 그래서 부자유 소작인, 그러니까 중세로 가면 농노가 되는 콜로누스를 활용한 콜로나투스라는 대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제 쇠퇴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 되겠고요. 4번,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됐다. 정답.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시기에 문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고, 이거 아주 유명한 조각상들이 또 여기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 밀로의 비너스. 지금 그 프랑스 루브르에 가면 볼수 있고, 제가 개념 강의 때는 다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라오콘 군상, 이거는 바티칸 가면 볼 수가 있겠고, 승리의 여신, 니케상, 이건 또 루브르 가면 볼수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5번. 게르만족이 로마 영내로 이동을 했고, 그 결국에는 로마가 혼란을 겪다가, 게르만족 용병대장 출신이었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알렉산드로스, 어려운 빚을 물려받았지만 극복을 했던 알렉산드로스 문제였습니다. 3번 갑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능 완성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이 정답 찾는 건 사실 쉽잖아요. 뭐몇 가지 키워드 딱 잡아가지고 뭐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만들고 이렇게 문제집 만드는 게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 역사는 가상을 잘 쓰지 않죠. 비문을 절대 쓰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있었던 사료들, 원사료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외국 사이트들, 외국 뭐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리서칭을 하시고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색을 한 뒤에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알렉산드로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게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거지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새롭게 알게 되는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게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재미를 음미하게 되려면 여러분들 개념 공부가 잘돼 있어야 될 겁니다. 개념 공부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는 그런 학생들이 수능 완성 단계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재밌네.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렇게 사실은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모르는 단어 보면서 칼프로니우스 피수 하나 몰라. 나 이런 거 몰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개념 공부가 안된 거라는 방증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개념 강의 다시 들으시고 그냥 개념 문제 다시 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눈이 생겨 있다. 아,
아, 이런 거 쳐낼 거 쳐내고, 아, 이거는 교육과정 외야. 근데 이런 건 내가 들어봤어. 국물법, 그라쿠스 아니겠어?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여기 내용에도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 인간 심리가 잘 드러나는데, 비판적이었어. 국물법. 왜냐면은 분배해야 되거든. 근데 집정관을 지냈던 그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자 자기가 이 국물법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랄랄라 하면서 배급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배급받으러 또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특히 이러한 배급이나 보상, 이런 것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살아있잖아. 그치? 자, 가이우스는, 자, 가이우스 그라쿠스 등장하고요. 피소를 발견하고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물어봅니다. 그대는 반대했으면서 왜 자신의 목을 받으러 또 왔는가? 그러자 피소는 그라쿠스요. 나는 당신이 나의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배급하자는 조치는 반대하지만,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면 나는 또내목 챙겨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살아있는 주제입니까? 이런 게 수능 완성의 재미다. 자, 그래서 국물법,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거 라티핀디움과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장원의체는 중세 말, 자크리의 난, 이것도 중세 100년 전쟁 시기, 이제 그 14세기에 나타난, 프랑스에서 나타난 농민 반란, 흑사병, 14세기 중세를 초토화시켰던 그런 전염병. 군인 정치가들의 삼두 정치는 이 이후에, 직후에 등장하게 되고, 자, 포에미 전쟁 승리 이후에 노예제를 이용한 라티푼디움 경영이 성행하자, 이 자영농을 살리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의 국물법, 농지법이 있었는데, 당연히 귀족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알겠죠? 마지막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기둥은요, 아폴로 신으로 묘사된 그의 동상이 있는데, 그는 밀라노 측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어요. 그럼 누구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요거는 또 쉽게 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예수회를 설립했다. 이건 종교개혁기에 가톨릭이 많이 위세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에스파냐의 군인 출신 로욜라가 설립을 했던 거고요. 낭트 칙령을 발표했다. 1598년 프랑스의 앙리 4세,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일부 인정해주고요. 성소피아, 자,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교황과 보름새벽 1122년, 이건 칼리스투스 2세와 하인리 5세인데 서인권 문제에 남은 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천도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능 완성 너무나 좋은 문제들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개념 공부 충실히 된 상태에서 풀면은 이보다 좋은 교재는 없겠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모의고사 7회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같이 풀어볼 차례죠. 오늘도 풀어볼 문제 중에 신선한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 국제수지 같은 문제가 선생님 봤을 때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 있었겠지만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워낙에 중요한 문제들 마지막으로 풀어볼 거라서 또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세모세모 기업이 적용하고자 하는 물류정보 시스템으로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물류정보 시스템, 뭐 경영혁신, 유통정보처리 시스템, 뭐 기업의 부문별 활동 이런 약간 난도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반드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계속 이런 내용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 물류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7회차에서요. 물류정보 시스템, 유통정보 시스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도가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시문을 보고 어떤 물류 정보 시스템인지 찾아볼게요. 세모세모 기업은 화물차 주별 운행 이력과 선호도 그리고 현 위치 같은 거를 AI가 분석해서 최종의 운송권을 추천해주는 맞춤 오더, 진행 중인 오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내 오더 이런 카테고리를 새롭게 적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어쨌든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화물차를 운행할 때 이거를 지금 선호도, 현 위치가 어딘지 AI가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되는 건지 추천해주는 그런 걸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월간 누적 운임과 같은 정산 정보, 최적 운송 경로 계속 나오고 있죠. 키워드들이. 현재 날씨 등 주요 운행 정보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자, 어쨌든 지금 화물차 현재 위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최적의 운송으로 잘 효율적으로 내 운송할 수 있는지 경로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답은 바로 찾았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12호죠. 12호 1번. 12호는 사실 여러분 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차량의 실제 화물의 위치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GPS, 인공위성의 그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 GPS가 필요한데 보통 GPS랑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 키워드를 대놓고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를 알수 있고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지금 화물차 위치를 알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유추하면 더 좋았겠죠. 그 12호 답 찾아봤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EDI는 우리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거죠. 우리가 페이퍼나 이런 서류로 다 형식이 다른 걸로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EDI가 있고요. ERP는 실제로 학교에서 ERP 수업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인사, 물류, 이런 회계 이런 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회사에서 쓸수 있게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이 ERP 프로그램이죠. 통합적으로 다 같이 하다 보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할수 있다. 그래서 ERP 프로그램 있고, SCM도 우리 생산관리 파트,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물류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공급망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산 서비스나 제품이 생산됐을 때부터 나중에 고객한테 갈 때까지의 모든 그런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공급망을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바로 공급망 관리고요. 자, RFID 되게 오랜만에 나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수능 완성 이럴 때는 뭐 RFID랑 NFC 비교하는 문제 되게 많이 출제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지 자체 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다음에 NFC까지 여러분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ID 자체는 우리가 비접촉식으로 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발전된 형태 바로 그게 NFC고요. NFC는 비접촉식이긴 한데 조금 더 거리가 좀 짧죠. 뭐 10cm 이내로 해도 우리가 정보를 상호로 교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RFID는 우리가 그냥 정보를 읽어내는 거라면 NFC는 실제로 물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것과서 좀 발전된 형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이거 이외에도 포스, 뭐 ULS, 뭐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이런 물류정보 시스템 많이 풀어봤고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포스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봤고요. 12번이요. 자, 12번은 사실 수능이나 이렇게 수능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뭐 매장 영업 준비 및 상품 판매 절차를 알아야 되는 단계를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매장 판매 자체가 우리가 판매 방식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매장 영업 준비 및 상품 판매 절차고요. 가나 단계에서 매장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와 나의 이런 뭔가 정확한 단계 이름을 몰라도 사실 흐름상 여러분이 여기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절차를 보니까 판매 지원 점검을 한대요. 지원 점검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뭐 매장 청결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도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 단계가 상품 설명이잖아요. 근데 일단 가를 보니까 용모 복장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전달 사항을 확인도 하고 매장 진열이 잘돼 있는지 어쨌든 점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얘는 상품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와 관련된
약간 지원이랑 비슷하지만 지원은 정말 뭐 환기시킨다거나 청결을 신경 쓰다던가 약간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상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이거 다음에 바로 상품 포장하기 때문에 아, 이 사이에 뭔가 결제하는 단계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힌트에서 상품의 구매 결정을 유도한다고 했고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아예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 결제

때가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알수 있겠죠. 상품 포장하고 배송 의뢰까지 합니다. 이 키워드 선생님이 지금 밑줄친 키워드 중심으로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업. 가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의 재고를 파악한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매장 진열 상태 점검하고 지금 실제로 판매를 할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다 단계에서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재주문해서 재고를 채워놓고 이런 준비를 하겠죠. 자, 니은. 가 단계에서는 매장 청소를 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아까는 얘기했지만 매장 청소, 환기 이런 것들은 이 준비 단계보다 그 이전에 판매 지원 점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나 단계에서, 나 단계는 아까 말했던 결제하는 그런 내용의 단계였어요. 고객이 제시한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우리 결제해야 되니까 뭐 적절한 할인 혜택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 단계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나 단계에서는 상품의 기능 및 특성, 목적지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한다. 나 단계 아까 보니까 결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품의 기능, 특성, 목적지, 목적지를 왜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상품을 포장할 때 그런 어떤 상품의 기능에 따라서 포장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품 포장에 관련된 설명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은 찾았듯이 2번이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문제 처음 풀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계 이름을 알아야 된다던가 뭐 이런 거 자체를 물어보는 모의고사 문제나 뭐 수능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가볍게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대신 선생님 여기서 한번 매장 판매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판매 방식이 크게 이제 방문 판매랑 선생님 여러 번 말해서 사실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각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문 판매랑 그다음에 매장 판매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자상거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세 개가 뭐 비교되는 특징을 알고 있는 문제가 좀 전체적인 구조화를 할수 있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에 초점 맞춰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매장 이런 영업 준비 상품 판매 절차를 물었지만 조금 더 녹여서 같이 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이런 판매 기법도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는 수능 완성에서 문제 선생님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업셀링. 우리 수능 특강 때다 배웠죠. 업셀링, 다운셀링 이런 우리가 판매하는 기법이 있었어요. 뭐 크로스셀링 이런 거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때 조금 더 가격이나 뭔가 그 수량 같은 걸 조금 더 업해서 팔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 뭐 패드를 사려고 한다. 패드를 사려고 하면 이거 필요한데 충전기나 아니면 뭐 펜슬이나 이런 것도 좋은 걸 추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이 팔수 있게 하는 거. 물론 이거 크로스셀링 관련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의 수량이나 이런 걸 단가를 높여서 파는 거. 좀더 좋은 걸 판매한다던가. 이게 최신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좀 비싼 가격을 판매하는 게 업셀링. 다운셀링은 오히려 좀 다운시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할 때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크로스셀링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같이 보완제 같은 걸 같이 판매하는 거죠. 같이 쓰면 좋은 거 그런 걸 같이 판매하는 기법이 크로스셀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판매 기법들도 같이 있었다. 그다음에 매장 우리 판매나 뭐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웠죠. 근데 그게 다 매장 판매와 관련된 내용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했고요.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한국은행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은행을 여태까지 많이 연습했을 때 보통 통화 조절 정책, 우리가 막 크게 뭐 기준금리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가지 간접 조절 정책을 우리 배웠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한국은행의 업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돌아가서 한번 복습해 볼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국고금을 받는 업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정한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우체국 등에서 취급 하고 있다.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어요. 국고금, 나라에서 관련한 국고금을 받는 업무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금을 내주는 일은 정부 관서에 지급 요청 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예금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급과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및 계산 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속 정부와 관련된 국고금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정부의 은행으로 여러분이 쉽게 찾았을 것 같고요. 은행의 은행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들 배웠죠? 그 은행들의 전체적인 은행, 좀더큰 은행 관리해서 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여신과 아니면 수신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은행의 은행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 그다음에 지급결제도 운영 및 관리 있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중요하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직접
조절하는 거, 기준금리를 조절하느냐, 아니면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나 여수신 제도나 아니면 지급결제 제도나 이세 가지로 우리가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4번에서 우리 계속 문제 풀어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국은행의 업무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14번은 사실 이제 무역의 종류인데, 우리가 무역의 종류도 앞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어요. 간접 무역의 종류에서 그 사례를 보고 누가 어떤 무역을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연계무역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무역을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무역의 종류 ABC를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건데요. 또 단서를 줬어요. 그 단서를 보고, 아, 이건 연계무역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대응구매, 두 번째는 구상무역, 세 번째는 물물교환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는 순간 연계무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역의 종류 중에 이 연계무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무역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연계된다. 쉽게 말해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다. 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한쪽만 하다 보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연계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를 배웠는데, 다섯 가지 잠깐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 바로 키워드 찾아서 어떤 종류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물물교환이 있었어요. 물물교환. 물물교환은 말 그대로 뭐죠?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죠? 그냥 환거래 없이 물건과 물건끼리 1대1 교환을 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계무역의 형태가 물물교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따 볼 대응구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대응구매랑 구상무역이 있어요. 좀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대응구매는요, 말 그대로 내가 수출을 하면 그에 대응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특징이 있다면 얘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계약서죠. 계약서를 두 개를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그거의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어느 비율만큼 이걸 꼭 구매할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가 두 개다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상무역은요, 말 그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내가 또 상계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연계무역 수출과 수입을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얘는 특징이 계약서가 한 장입니다. 계약서 하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내가 수출이나 수입을 할게라고 약속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품 판매. 여긴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워낙에 우리가 제시문이나 기출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제품 판매. 제품 판매는 제품 자체로 내가 다시 사들인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플랜트 수출이나 아니면 기술 수출이나 뭔가 수출을 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만들겠죠. 뭔가 제품을. 그 제품을, 만들어진 제품을 내가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럼 수출한 만큼 어느 정도 수입을 했을 때 그게 제품을 수입하면 상계 처리가 되죠.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춰지죠. 그래서 그런 걸 제품 판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삼각 무역이 있어요. 자, 삼각 무역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다. 삼각형.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A와 B 나라가 교역을 하고 있는데 뭔가 국제 수지가 안 맞아. 그럼 C 나라를 개입하게 해서 세 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삼각무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다 뭐다? 연계무역이다. 우리 여태까지 간접무역이나 이런 것만 좀 열심히 봤기 때문에 연계무역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워드를 이미 복습했기 때문에 바로 무역의 종류 ABC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는가? 이미 나왔죠. 계약서가 하나,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거든요. 계약서가 하나의 설명이 이루어지는가? 얘인데 얘만 아니에요. 그럼 얘만 계약서가 두 개라는 특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 두 개인 거 뭐죠? 대응 구매죠. 그러면 아, C는 대응 구매구나라고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힌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대응 구매. 자, 그다음 환거래 없이 물품과 물품을 상호 교환하는가? 얘도 너무 힌트를 강력하게 주죠. 일단 환거래가 없어요. 그다음에 물품과 물품, 물물 교환이란 얘기 하는 거죠. 교환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얘예요. 그럼 얘만 뭘까요? 우리 위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물물 교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B는 뭐다? 물물 교환이다. 그럼 두 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는 자연스럽게 찾아질 수 있죠. A가 뭐다? 하나 남은 구상무역. 구상무역 이렇게. 그럼 ABC를 찾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수출 대금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대금을 상계해서 결제하는 무역이다. 자, 구상 무역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뭔가 수출 대금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수입대금을 상계 처리한다. 연계무역할 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 기억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 B는 물물교환이죠. 수출한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이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연계무역에서 지금 이렇게 수출한 설비나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수하는 무역이다.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품 판매죠. 네 번째 거. 그래서 얘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에요. 니은. 자, D급. C는 어떤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 안에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하는 무역이다. 아까 말했던 대응 구매, 너 수출했을 때 그에 어떤 상응하는 걸 계약서 따로 내 약속하면서 반드시 구매할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C, 대응 구매에 대한 설명이라서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라서 정답은 찾았고요. 기역 디귿, 리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구상무역이랑 물물교환이에요. 수출액과 수입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형태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물교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A와 B라고 했죠. 그래서 A는 해당이 없습니다. B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죠. 그 정답은 아까 찾았던 대로 그 대응구매와 구상무역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계약서, 뭐두 개의 계약서 이런 게 특징이 종종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단어가 헷갈리는 만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연계무역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일반은행 문제인데요. 다음 수익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일반은행의 주요 업무와 나에 들어갈 일반은행의 부수 업무. 자, 그럼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요 업무, 두 번째 부수 업무. 우리 일반은행 이번에 육모에서 나왔죠. 근데 육모에서는 진짜 그 하나하나의 업무를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그 각각의 내용의 업무 내용을 정말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는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촘촘하진 않지만, 그 조금 더 두루뭉실한 느낌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일반은행의 그 업무에 대해서 지난 수능 완성 회차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구조화 선생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요 업무라고 했지만, 주요 업무가 고유 업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은행은 고유 업무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할수 있는 부수 업무가 있어요. 그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 뭔가 같이 겸할 수 있는 겸용 업무. 원래 업무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같이 할수 있도록 그게 바로 겸용 업무입니다. 이게 일반은행의 업무 크게 세 가지죠. 근데 고유 업무는 크게 어떻게 뭐로 나뉘죠? 예, 대환. 그래서 예, 대환. 예대환. 얘는 뭘까요? 예금 업무죠. 예금 업무.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받는 수신 업무. 그쵸? 얘는 대출 업무예요. 대출. 그 다음에 얘는 환 업무예요. 환 업무. 그래서 이세 가지는 사실 이제 고유 업무라는 거죠. 그럼 주요 업무 중에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오겠죠? 자, 그 부수 업무는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거죠. 그 추가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팩터링 업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신탁 업무. 그다음에 보호 예수 업무, 보호 예수 뭐 기증품 같은 거 보호 예수하는 거, 뭐 지급 보증도 하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팩터링은 우리가 미결제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인수해서 좀 약간 돈이 융통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게 하는 업무고, 신탁 업무는 말 그대로 그 고객의 재산을 내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돌려주는 보호 예수는 기증품 도와 뭐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급 보증은 예를 들면 뭐 신용장이라던가 그런 데서 지급 보증해주는 역할. 이런 문제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뭐 등등도 있습니다. 자, 겸용 업무는 같이 하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방카슈랑스 있었고요. 방카불 보험 상품 같이 판매하는 거, 방카슈랑스. 카드 업무도 해요. 그리고 뭐 증권 업무도 뭐 매매하고요.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틀 머릿속에 넣고 바로 가볼게요. 자, 그럼 주요 업무. 일단 다시 말하면 얘는 뭐다? 고유 업무다. 자, 원거리에 있는 거래자 사이에 이제 멀리 원거리에 있는 거래 사이에 채권이나 채무의 결제, 대금 추심, 돈 받아주고 결제해주고 이런 직접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결제한다. 원거리에 있을 때. 그럼 이거는 고유 업무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환 업무죠. 환 업무. 그러면 얘는 환 업무구나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략돼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요랑 부수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건 부수 업무다라는 걸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기업 고객 간 매매에서 발생한 미결제 채권, 결제되지 않은 채권이래요. 이걸 인수하고 기업의 자금을 융통해주는 업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뭐였을까요? 이 중에서 팩터링 업무죠. 팩터링 업무. 그래서 얘는 정답은 뭐다? 팩터링.
사실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 대한 업무를 알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조금 더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됐을 거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전체의 구조화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답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15번. 일반 은행의 업무. 우리 일반 은행의 업무는 이제 뒤에 회차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한번 마지막인 느낌으로 복습을 해봤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가 나에 해당하는 무역 정책 관련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좀 생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사실 이제 미리 바로 말해버리겠지만 WTO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선제가 좀 5, 6년 전에 좀 옛날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관련된 기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사실 우리가 국제무역협정, 뭐 국제무역기구 이런 거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어떤, 언제, 몇 년도에 세워져 이런 것까지 사실 외우진 않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초점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았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국제무역협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협정. 협정이라는 게또 다른 또 키워드예요. 그래서 가는 뭘까요? 다 찾아볼게요, 일단. 가는 뭘까요? 얘는 게트죠. 게트. 협정.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유인국이 됐대요.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거 또 다른 힌트,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상 질서를 지배해온 이 게트가 사라졌대요. 그 얘가 사라지고 뭐가 나왔죠, 사실? 얘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뭔가 결속력 있고 좀 힘이 세진 느낌이 있는? 맞아요. WTO가 나왔죠. 그래서 WTO 국제 세계 무역 질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95년 1월에 나를 출범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게트랑 WTO는 많이 비교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되어 있는 표도 있죠. 수능 특강에. 그래서 이두 개를 보면서 바로 그냥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는 게트죠. 후진국 중심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다 할때 협정은 맞아요. 이 내용은 맞는데 후진국 중심 아니죠. 얘는 무슨 나라 중심이죠? 얘는 선진국 중심입니다. 선진국 중심.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 자, 니은. 나는 법인격을 가지는 법적인 국제기구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협정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세계무역기구예요. 기구. 그래서 법인격을 가지는 것도 맞고요. 법적인 국제기구인 것도 맞습니다. WTO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디귿. 가는 관세 인하, 나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에 주력하였다. 자, 일단은 가는 관세 인하 맞아요. 그런데 나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이 감축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도한 건 이제 완화의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완화. 완화.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관세 인하가 목적이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거? 비관세 장벽의 완화까지 주력한 게 맞아요. 좀더 확장된 그 디귿도 맞는 설명. 사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옛날에 수능에 한번 출제됐다고 했던 선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WTO가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겠죠. 니은 디귿.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볼게요. 가는 게트죠. 분쟁 해결 기관으로 사법적 권한이 있으나 나는 사법적 권한이 없다. 아까 말했지만 게트에서 WTO로 간 거기 때문에 아까도 뭐 관세 인하였다가 비관세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완화했잖아요. 그런 장벽도, 비관세 장벽도 완화했잖아요. 그래, 더불어서 이때는 사법적 뭔가 기구가 없었어요. 그런 분쟁 해결 기구가 없었는데 우리가 WTO가 오면서 사법적 권한이 생기고 그런 분쟁 해결 기관이 생겼습니다. DSB라는 이름의 그 기관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서 어쨌든 틀린 설명입니다. 우리 아까 다 찾았던 대로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니은 디귿. 저 가볍게 봤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게트랑 WTO 한번 전체적인 차이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선생님이 아까 풀었을 때 물류 정보 시스템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했을 때 얘기했지만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유통정보 시스템이 한번더 나와요. 보통 이제 내용 영역도 하나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해당하는지 한번 제시문 보고 일단 찾아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1번. 지금까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기로 작성했대요. 수기라는 건 손으로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매월 매출을 계산하고 있는데 유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상품이 팔릴 시점에, 중요한 키워드죠. 상품이 팔릴 시점에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기록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포스, POS 생각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상품별 바코드를 스캐너로 일단 스캔하고 찍으면 그거에 따라서 상품 관련 정보를 다 기록해주고 계산도 빠르게 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스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찍는 순간 재고가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 결제까지 하게 되면 어떤 결제 정보로 우리가 그 상품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고 그 고객이 누구고 이런 게다 기록이 되잖아요. 굉장히 한번 찍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포스, POS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빼고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니까 상품별 재고 관리 어려움. 자, 우리가 찍는 순간 지금 재고가 있다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계산할 때 포스 기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나다니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판매원분들이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 바코드를 찍고 보잖아요, 기기로. 그래서 재고 관리에 되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적절하겠죠? 상품별 바코드 부착이 어려움.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바코드 부착이 어려움을 얘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얘는 좀 약간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라서. 자, 3번. 할인 판매 효과 측정의 어려움. 할인 판매 효과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수기로 하면 이걸 하기가 어렵지, 알기가 측정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바코드로 찍고 누가 결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고 뭐 할인 어떤 효과를 쓰는지 우리가 보려면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4번. 상품 적기 발주를 통한 품절 방지 어려움. 이도 예방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재고 관리랑 약간 연결돼 있어요. 적기 발주할 수 있고 품절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할수 있는 도움을 주죠. 포스. 자, 5번. 판매점과 본부와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 어려움 해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코드를 찍으면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부와 뭐 가맹점 떠나서 우리가 뭐 재고가 없으면 옆에 있는 지점에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우리가 포스 기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찾았고요. 우리가 새로운 또 측면에서 포스 기기를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1회부터 10회까지 보고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걸다 정리해서 거기서 보면서 여러분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 영역이면 좀더 초점 맞춰서 좀 설명을 더 해주고 넘어가고 나중에 나오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런 지금 해외시장 진출 방식 있죠? 이런 내용 영역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회 나오거든요. 워낙에 중요한 파트긴 하죠. 해외시장 진출 전략.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잘 다뤄보지 못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맨날 풀어보는 것만 풀어보다가 새로운 부분이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복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어떤 걸 해당하는지 보기 전에 선생님이 늘 하는 거, 구조화 먼저 한번 잠깐 해볼게요. 해외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 이제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기억이 나겠죠? 첫 번째는 수출 방식이에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해외시장 진출 방식은. 자, 두 번째는 계약 방식. 사실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방식은 사실 계약 방식이거든요. 사례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보고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계약 방식.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볼 방식이 바로 이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는데 수출은 사실 간단해서 잘 출제되진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수출, 그리고 간접 수출. 그래서 누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 수출. 사실 사례로는 많이 만나보진 않았고 거의 출제되진 않고요. 이 계약 선생님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 생각나는 것만 쭉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플랜트 수출. 플랜트, 사실 우리 플랜트 같은 거는 뒤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뭐 기타 무역 이런 데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술 수출. 기술, 우리가 기술 같은 거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 라이선싱 밑에 적어 볼까요? 국제 라이선싱. 얘랑 비슷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 프랜차이징.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BOT 방식. 얘랑 많이 뭐가 비교가 되죠? BOT랑 턴키 방식. 그 다음에 계약 생산.
계약 생산이라는 건말 그대로 정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 생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 생산,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경영 관리까지 해볼까요? 경영 관리 계약. 경영 관리 계약.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제시문에서 이런 키워드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국제라인 선싱은 우리가 뭔가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다 계약 형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이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그래서 투자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사례로 깊게 만나본 적은 없어서 간단하게 볼 건데, 투자는 크게 어떤 투자, 어떤 투자? 이것까지는 선생님 많이 했었죠? 첫 번째는 직접 투자.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 투자.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직접 투자는 목적이 뭐죠? 내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게 또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실제로 혼자 하는 단독 투자가 있고요. 내가 뭔가 다른 나와 공동으로 같이 하는 이제 합작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간접 투자는 사실 우리가 뭐 경영에 참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종종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 뭐다? 투자 중에서 이 직접 단독 합작 이 5개 초점을 맞춰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단독 투자 합작 투자란 용어를 사실 잘 몰라도 이걸 봤을 때 제시문을 답 찾는 데는 어렵진 않은 문제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념을 한번더 정리하는 느낌에서 선생님이 구조화를 한번 했고요. 그러면 제시문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 회사가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그걸 성과로 다가오고 있고, 2015년 4월 A 회사가 인도네시아 B 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이미 여기서 바로 힌트를 줬습니다. 4월 A 회사가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의 B 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했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법인 C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걸 인도네시아인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매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이만큼 증가했고, 뭐, 당기 순이익도 증가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두 번째 문장이죠. 우리가 같이 투자해서 경영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투자죠? 합작 투자죠. 합작 투자. 근데 여러분 다 보면 알겠지만, 단독 투자하면은 내가 뭔가 위험이나 이런 걸다 혼자서 감수해야 되지만, 이익도 다내 거. 약간 이런 장점이 있고, 합작 투자는 내가 위험 같은 걸좀 공동해서 이렇게 분산할 수 있지만, 또 단점, 이익 같은 거 공유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고, 뭐 이런 장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기업 선지 보겠습니다. 자, A 회사는 위험을 B 회사와 분담한다. A 회사는 위험을 B 회사와 분담한다. 맞죠? 얘는 합작 투자잖아요. 합작 투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 분담하고 뭔가 이제 이익도 분담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자, 니은. A 회사는 C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받는다. A 회사랑 어쨌든 합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겠죠. 그쵸? 합작 투자.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A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을 B 회사와 공유한다. A 회사는 어쨌든 C에서 발생한 이런 아까 말했던 지분과 경영권을 또 공유하는 거.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죠. 니은 디귿이, 기역 니은 디귿이 똑같은 합작 투자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계약 방식에서만 좀 계속 연습을 하다가 새롭게 투자 방식에 대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선생님이 복습을 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전략. 나중에 뒷부분 회차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복습해 볼게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은 수출 대금 결제 방법인데, 우리가 원래 막 신용장, 추심 뭐 이런 방식 나오면 사실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문제보다도 막그 당사자 어떤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흐름도 알아야 되고 되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고난도 출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복습해봐라고 하는 좀 심플한 문제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만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출 대금 결제 방법 크게 세 가지 있죠.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수출업체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수입업체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대요. 여기서는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선생님이 그냥 그런 건 넘어가고 바로 가나다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조건부 지급 확약서래요. 이거 보는 순간 바로 하나 생각나죠. 어떤 거죠? 은행이 뭔가 대금 지급을 대신 해주는 이런 보증서 역할을 해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다. 확약해고 대신 뭔가 지급 보증해주고 이러는 거 뭘까요? 신용장 방식이죠. 그래서 가는 신용장 방식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떤 발행은행이 대신 약속해 주잖아요. 대급 지급을 해주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에 지급 보증 없이. 일단 지급 보증 없어요. 근데 은행이 있긴 있어요. 은행이 중간에 있긴 있네요.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 계약을 근거로 화환 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것이다. 너무 또 키워드를 대놓고 줬죠. 추심하는 것이다. 추심이라는 거 은행에 대금을 지급해줘라고 결제 요청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추심한다. 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추심 방법이죠. 추심 방법. 둘다 은행이 개입하긴 하지만 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너 대신 해줄게.

거야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확약하는 거고 이 우기서 추심은행에서 이 은행의 역할은 그냥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타. 이미 신용장 추심 나왔으니까 하나는 송금 방식이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업체, 수출업체에게 전신 송금한 TT 아니면 우편 송금한 MT 이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쨌든 얘는 송금 방식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송금 방식이 가장 심플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게 신용장 방식. 찾았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가에는 서류 인도 지급 방식, 현물 인도 지급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저기 보면은 CAD, 서류 인도 방식, 현물 COD 보는 순간 얘네 두 개는 송금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데, 가는 신용장이에요. 맞지 않죠? 얘네 두 개는 뭐에 해당하는 얘기다? 송금 방식이라 다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에는 나는 추심이고요. DP나 DA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대표적인 거잖아요. DP 조건은 지급 인도 조건이 P가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급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주는 거. 그다음에 얘는 DA 조건이 인수 인도 조건. 그래서 얘는 후지급 조건이고 우리가 일단은 서류를 인수하고 나중에 그 기한부 환호음에 맞춰서 나중에 만기일에 대금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이고 얘는 내가 바로 지급하는 거라서 얘는 동시 지급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시기에 따라서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DP, DA, 추심. 자, 디귿. 가, 나는 은행을 경유하여 선적 서류를 송부한다. 가와 나는 은행을 경유하는 거 맞죠? 물론 그런 구체적인 절차는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은행이 있어야만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게 맞는 설명이죠? 얘도 맞는 설명이죠. 추심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송금 신용장 추심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후지급, 동시지급, 선지급 이런 것까지 같이 나와서 선생님 여기서 이미 설명했고요. 동시지급, 후지급. 얘는 둘다 CAD, COD 둘다 어떤 지급이죠? 맞아요. 시기로 따지면 동시지급입니다. 자, 그럼 선지급, 송금 방식에서의 선지급은 뭐였을까요? 캐시 위드 올더라고 해서 우리 CWO 있었어요. 주문을 하면서 바로 캐시 돈 주는 거. 얘는 선지급이죠. 그러면 후지급은 뭐였을까요? 후지급? 우리 송금 방식에서 오픈 어카운트, 그래서 OA 배웠어요. OA. 계좌를 오픈해놓고 나중에 남은 잔 상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남은 잔에 결제하는 거 OA 방식까지 알아놓으면 시기별로 완벽하고요. 송금 방식.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는 유전스 LC. 기한부 환호음을 발행하는 후지급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지급 뭐였을까요? SITLC.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할 텐데 여기는 기한부 환호음 바탕으로 하는 거, 일람주부 환호음 바탕으로 하는 거, 동시지급, 후지급 다 같이 이번에 나온 김에 시기별로 지급 방식을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선생님이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신선한 문제, 되게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국제수지가 선생님이랑도 뭐 계산 문제 몇번 풀어봤어요. 6번째네요. 6회. 6번째인데, 나중에 5번째네요. 왜냐면 우리가 8회에 한번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새 여태까지 풀어본 국제수지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신선하고 여러분이,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이하면서.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AB국의 2025년 상반기 경상수지에 AB국의 2025년 하반기 경상수지 거래를 반영해서 AB국의 상하반기의 경상수지 항목 두 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말이 길지만 어쨌든 여기 상반기 나와 있고요. 얘를 쫙 거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하반기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좀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건데 여기 단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거래는 AB국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 수능 국제수지 나왔었고 그 전에도 수능 완성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이미 익숙할 거지만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일단 국제수지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 기준에서 외화 유출이나 이런 가져오는 유입 같은 건 차이를 정리한 게 국제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상품수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8억 달러였다. 억 달러니까 8억 달러라고 한다면 B국과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B국은 상품수지가 플러스 8억 달러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가 있는 겁니다. 이 단서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빈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반영해서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상반기에 빈칸부터 채워보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플러스 3억이기 달러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3억 달러겠죠? 그럼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억 달러. 그럼 여기는 몰라요. 모르죠? 대신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경상수지는 상서본이,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 수지 다 합한 수지를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1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거알수 있죠. 플러스 1.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채워볼게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이전 소득 수지를 경상수지 합계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경상수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풀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A, B국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딱 초점을 맞춰놓고 그 나라의 시점에서만 보는 게덜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그냥 A국을 나라 기준으로 삼아서 A국 입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국은 B국의 대학 계좌로 자녀 유학 비용 1억 달러를 송금했다. 자, 자녀 유학 비용 이건 뭘까요? 상서 본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서비스 수지죠. 그래서 서비스 수지 수지는 생략할게요. 수지에 1억 달러로 송금했어요. 누가? A국이. 그렇기 때문에 A국 입장에서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 1억 달러죠. 억 달러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A국은 B국에 뭔지 모르겠지만 가 2억 달러를 지급했다. 어쨌든 지급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억 달러인데 중요한 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워놓을게요. 비워놓고 A국 기업은 B국 기업에 투자 배당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했다. 또 지급했어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3억 달러. 근데 배당금, 이자 이런 거 보는 순간 뭐라고 하고 싶죠? 맞아요. 본원 소득 수지죠. 그냥 본원 소득 수지구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국이 B국에 또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일단 빈칸으로 두고요. 8억 달러로 수취했대요. A국이 받았으니까 플러스 8억 달러. 이렇게. 또 A국은 B국에 스마트폰을 2억 달러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수취했다. 수출했으니까 얘는 상품 수지에 해당하죠. 그 상품 수지인데 A국이 스마트폰 수출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플러스 2억 달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많죠, 사례가? B국은 A국에 무상으로 2억 달러 원조했다. 자, 무상으로 원조했다 보는 순간 대가 없이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이전 소득 수지죠? 중요한 건 B국은이에요. A국한테 준 거기 때문에 A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이전 소득 수지 플러스 2억 달러가 됩니다. 받은 거라서. 또 B국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A국 입장이죠? A국의 특허권 사용료 중요하죠. 우리가 서비스 같은 거 이런 사용료를 2억 달러 지급했다. A국 입장에선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해당하죠?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급했는데 우린 받은 거니까 플러스 2억 달러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얘네들을 다 반영해서 이 표로 넣어야 되는 거죠. 자, 보니까 상품 수지 먼저 볼까요? 상품 수지는 일단 플러스 2억 달러예요. 하나 있죠? 플러스 2억 달러. 보니까 마이너스 8인데 A국 입장에서 보는 거라서 마이너스 6억 달러예요. 마이너스 6억 달러. 근데 이상하죠? 흑자전환이래요. 여기서 약간 의문을 품어야 되겠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볼게요. 서비스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 플러스 1 있습니다. 그두개 더하니까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자동으로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볼게요. 본원 소득 수지는 4고요. 4억 달러 흑자였고, 본원 소득 수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3억 달러. 마이너스 3 빼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근데 이상하게 얘도 적자 전환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고. 일단 적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런데 이전 소득 수지가 어디 있을까요? 플러스 2. 여기 있네요. 이전 소득 수지. 플러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 흑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다 제대로 했는데 여기가 흑자전환이래요. 흑자전환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8에서 뭔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이너스 6이에요. 이상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빈칸으로 나왔던 애들을 바탕으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얘가 흑자가 전환되려면 이둘 중에 어떤 게 상품 수지여야 되는 거죠? 이 플러스 8인 얘가 상품 수지가 돼야 돼. 흑자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품 수지가 되는 겁니다. 상품 수지. 하나 찾았고요. 그다음 이게 본원 소득 수지도 적자 전환이에요. 적자 전환인데 지금 여전히 플러스 1억 달러 흑자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만약에 본원 소득 수지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적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지우고 원래대로 우리가 찾아 힌트를 찾았으니까 다시 고쳐볼게요. 그러면 상품 수지가 플러스 8이니까 상품 아까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을 더하면 플러스 2 흑자 전환 되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본원 소득 수지 볼게요. 적자 전환이에요. 본원 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플러스 4였죠?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힌트로 찾았으니까 다 원래대로 이제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선지로 가서 보는 거죠. 기억. 가에는 가가 뭐였을까요? 본원수수지. 본원수수지는 대외금융채무에 따른 이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자, 배당금 이런 거

0: 보너소스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얘를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자, 니은 나에는 대외 해외 보험 서비스 사용료, 서비스 사용료는 뭐다? 얘는 서비스 수지다. 근데 나 볼까요? 나는 상품 수지예요. 그럼 얘는 적절하지 않죠. 틀린 설명. 자, 디귿 볼게요. A국의 이전 소득 수지 두 개는 3억 달러이며 라는 적자 지속이다. 자, 디귿을 보니까 A국의 이전 소득 수지, A국의 이전 소득 수지 플러스 2억 달러인데, 계산 선생님이 중간에 잘못했네. 보니까 플러스 1억 달러인데, 여기 주고 보면은, 어딨죠? 플러스 2억 달러죠?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네요. 3. 계산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A국 이전 소득 수지는 3억 달러 맞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2억 달러 잘못 더해서 3억 달러 맞는 설명이고, 라는 적자 지속이다. 라를 보니까 마이너스 3이 3억 달러인데, 이전 소득 수지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쵸? 마이너스 1억 적자인데, 마이너스 3억 똑같이 적자죠. 그 적자 지속이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비국의 서비스 수지 두 개는 마이너스 6억 달러이며, 비국의 서비스 수저 볼까요? 플러스 2억 아니죠. 다른 설명이고, 다는 흑자 전환이다.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여기 마이너스 2억 달러인데, 얘는 적자 지속이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이니까 흑자 전환되지 않았고, 적자 지속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좀 오래 풀었죠, 여러분. 계산이 많아서 선생님 차분하게 푸느라고 천천히 풀었는데 꼭 여러분 다 지워보시고 혼자서 풀어보면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문제였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회 10문제 다 풀었고요. 선생님 다음 8회 때 만날 건데요. 오늘도 명언 봐야죠.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8회에도 또 좋은 문제 많습니다. 선생님이랑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시간 내서 잘 풀어보시고 복습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녀들. 생윤 약정공략 119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략해볼 취약점은 시민불복종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하나? 라고 롤스에게 묻는다면 롤스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이번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이 선지를 제가 픽한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육모에서 11번 문제였고요. 오답률 보인 최상위의 문제들은 아니지만 롤스라는 무게감이 있고 이번에는 다소 수월했다고 하더라도 9월과 수능을 생각해봤을 때에는 촘촘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당연히 맞는 전략이잖아요. 그에 맞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11번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떠한 정답 분포를 보였는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4번 선지였거든요. 그런데 1번 선지에도 꽤 많은 친구들이 답을 하고 그 외에 친구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럼 1번과 4번 사이에서 왜 고민했을까를 짚어보니 아하, 이거 역시 기니들이 조합이에요. 기니들이 조합에서 니, 리가 정답이었던 이번 문제에 우리 친구들이 고민했던 건 1번도 염두에 두고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기, 니와 니, 리 사이에 고민했다는 건 니의 경우에는, 니은 선택지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아, 이거 정답인 거 알겠다라고 덜 불안해했어요. 그래도 좀 확신을 갖고 찍었지만 기억번이 정진술이 아닌데도 정진술일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거나 리을번이 정진술인데 정진술이 아니라고 또 포함, 그러니까 정답 아니라고.

안에 포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친 친구들이 있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선지, 특히나 네 가지의 선지에서 특히나 이 세 선지, 그리고 니은을 빼고 기역 니을이라는 매력도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허점을 물어보게 된 건지 이번 시간 자신감을 갖도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민불복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롤스, 소로, 싱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롤스를 기본에 두고 개념을 정리해보신 다음 그 외에 싱어는 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간혹 출제될 수 있는 소로의 가능성도 두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에 이 지점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요소는 제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을 줄이고 여기다가 빠르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답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무엇인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공동의 정의관이나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회의 법이나 정책이나 체제들이 구성되고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불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그곳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서 내야 되는 오진술은 그럼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해당되지 않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예요. 거기에는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이거나 아니면 그 체제 자체가 불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사회의 유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대상,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겁니까? 인 건데요. 그 대상은요, 정의 원칙에 공동의 정의관에 기반해 봤을 때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을 때 예를 들자면 직접적 불복종뿐만 아니라 간접적 불복종도 가능한 거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요. 내가 바꾸고 싶은 법은 A거든요. 그런데 문제없는 B라는 법을 위법행위함으로써, 위법함으로써 A라는 법이 문제있다라는 걸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로 들으면 아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지에 이상하게 매력도를 높여놓고 만들어놓은 문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실수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확실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롤스에게서의 시민불복종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두고 싱어와 비교 분석하면서 이런 핵심 내용이 어떻게 문항 속에 들어있는지 문항을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치우고요. 2번 육모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번이 롤스예요. 롤스의 제시문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라고 제가 지금 짚어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왜 거의 정의로운 거냐? 다소 심각한 위반,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의롭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공동의 정의관이나 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했을 때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를 따라서 그 불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당하게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는 위법이지만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선지 4개에서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길이도 줄어들었고 어떠한 주제어에 좀

확실히 된 느낌들이 이런저런 선택지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요, 이 정당성 여부를 꼭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정당성의 여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러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럼 먼저 기역번을 얘기해 볼까요?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한다. 앞에 말했지만 이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맞는 진술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는 진술이 아니거든요. 왜 아닌지 설명해 볼까요? 법의 부정의함만으로 그 법을 불복종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법의 부정의함의 정도가 심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학습했었던 선택지 개념이에요. 출제가 되었었던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지의 문장에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 기반에서 자꾸 매력적으로 변형을 시켜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알아둔 상태에서 그 개념을 이렇게 말로 바꿔놔도 나는 흔들림 없이 체크할 수 있다. 즉, 기억의 경우에는 아닌 것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게 관건이 되겠어요. 그럼 니을선지 가보겠습니다. 합법적인 항거 수단이 있는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합법적인 항거 수단이 있어. 그런 사회에서도 로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민불복종의 방법과 절차를 잘 따른다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롤스에게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싱어로 가보죠. 을인데요. 을의 입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전체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중단시키려는 악의 규모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해 법에 대한 존중이 감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말하자면 공리주의와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갖고 싱어의 입장에서 을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꽤나 많이 출제된 제시문이죠. 둘다 그래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니은 선택지 가보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공리주의자, 결과주의, 비용 대비 혜택 분석. 싱어한테는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에요. 결과가 유용하니? 이익을 증대시켰니? 행복이 증대되었니? 이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아, 유용한 그 행위의 동기가 양심적이었니? 그 의도가 양심적이었니? 이런 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결과가 이익을 산출했니? 이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니은 선지를 보시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그 불복종의 결과가 유용성을 산출해야 돼요. 유용성을 높이면 되거든요. 유용성이라는 말 말고도 바꾸시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심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유용했다면, 공리를 증진시켰다면 정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니은번은 반드시 양심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끝난 이 문장이 맞다는 거예요. 디귿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는 불복종 할수 있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이 끔찍하게 불이하다면, 표현대로 말하자면 끔찍하게 불이해, 이건 너무 해결해야 될 악의 문제야 라고 한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롤스와 싱어가 나온 시민불복종이라는 핫한 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싱거웠던 건 디귿번이고, 기니 리가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는 개념 기반에서 계속 변형되는 문장 안에서의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표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 니을 들어가는 요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하는 연계교재 문제들을 잘 보면요. 이런 류의 선택지에 변형 형태가 되거나 단서가 되어주는 중요한 공부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한 문제도 놓치지 말고 그저 풀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고 분석 요소가 있는지 저랑 따져보기로 해요. 자, 이번 6월은 이랬고요. 이 문제에서 육모에서 문제가 이랬고, 선지만 골라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니은, 리을과 기역, 니은 사이에서 분포가 많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걸 이미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이 전에,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었나 가보니, 지난 수능인데, 롤스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롤스 입장에서 꼭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 시민불복종의 대상, 시민불복종의 방법, 요거가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1번.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뭐라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요. 그럼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완전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때로는 심각하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각한 불의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민불복종이 빈번히 일어나건, 그냥 일어나건,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국가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럼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들 사회 체제를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체제, 신뢰하고 있는 그 체제는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정의로운 체제로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부정의, 그러니까 체제 자체는 부정의할 수는 없죠. 체제는 정의롭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라면 그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체제 자체는 정의로운 거야. 부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부정의할 수는 없다. 아, 말을 이렇게까지 붙여놓으니까 참, 아, 그래요.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 자체는 부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그 반복하는 걸딱 잡으세요. 저 말의 뉘앙스에 뭔가 홀리지 말고. 그래서 1번이 정진술이에요. 정진술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2번.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칙에 근거해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인 원칙들과 그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정의관이나 공유된 정의관, 정의 원칙들, 정치적인 원칙들이 작동하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어야 될 테니까 2번 틀렸고. 3번.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충실성을 갖는 것. 법에 대한 충실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위법행위이긴 한데 불가피하게 거부하는 부분 틀렸습니다. 네 번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변형 선지가 앞에, 뒤에 문제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역으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이해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미 1번 선지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헌법의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인 건데,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진술로 보여요. 이 말은 규범적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헌법 원칙에 대해서 위반하는 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거냐, 라는 규범적인 도덕적인 정당성, 타당성 여부를 묻는 뉘앙스보다는
그런 위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는 현상을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이런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주체가 말하자면 불복종을 하는 시민 입장에서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정부의 정책과 같은 주체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만약 이 포인트를 이 현상 부분에 둔다면 봐봐요. 거의 정의론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회의 공유된 정의관과 정의의 원칙과 헌법의 원칙이 있지만 그것을 위반하는 다소 불이한 법, 때로는 심각하게 불이한 법과 정책이 생겨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 법의 위법 행위를 통해서라도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행위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4번 선지는 존재한다예요. 존재한다. 이걸 다시 짚어볼게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헌법 원칙에 대해서 의도적인 위반이 되는 정책이나 법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두고 시민들은 불의의 심각성 정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공유된 정의관에 비춰봤을 때 이건 너무 심각하게 불의한데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되는 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헌법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 그 선지 풀때 어느 부분 설명할 때 표정들을 미세하게 보거든요. 여기서 막힌다는 거 알아요. 헌법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헌법 원칙은 그래서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된 정의관 정의의 원칙 같은 것들이 그 사회의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 큰 틀에서 정의의 원칙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아마 이 생각할 거예요.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정당성 근거인 건데 그거를 위반해도 돼?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진술은 아까도 말했죠. 규범적 진술이 아니라 현상적 진술로 판단을 해야 되는 선지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아, 위반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선 불복종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특징을 좀더 풀어서 쓰고 있는 진술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 X라는 거 설명드리는 거 그냥 짧게도 설명드릴 수 있었지만 뒤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잘 챙겨두면 좋겠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다섯 번째,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정해진다. 이거 뉘앙스를 잘 잡아야 돼요. 로이스 입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만약에 가져오게 될 무질서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분명 말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정할 때,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할 때, 정할 때, 그때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정해라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법에 불의의 심각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롤스만으로 한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말 자체도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지난 수능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 9월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싱어가 함께 붙었습니다. 기억범.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나요? 롤스 예스인 건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롤스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의 텍스트에 기반하여 제시문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선지로 들어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했었다. 왠지 이런 합법적 권위에는 맞서면 안 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했었는데 이거 롤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민불복종 이론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민주적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예요. 그런 사회이지만 그 사회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심각하게 불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복종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론을 만든 게 시민보육종 이론이에요 라고 기역범처럼 설명하고 있고요. 이 섬지에서 관건은 롤스에게서 예스뿐만 아니라 싱어에게서도 시민보육종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점에서 기역 둘다 예스라는 점입니다. 니은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까?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정치적 권리라고 롤스 말하고 있죠. 디귿번,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라고 있어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심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나의 사익이나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한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봤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나? 이 뉘앙스. 그래서 맞는 진술이 돼요. 1번.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이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왜요? 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의한 정책이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불이하다면. 그래서 정답은 요두 가지가 되는 선지였어요. 그리고 6월로 가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롤스의 입장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 앞에 선제도 나왔죠? 이 부분 나왔고, 민주체제 정치적인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져온 이유가 이 문장이요. 6월에 나왔던 이 문장이 9월에 기역선지. 이렇게 해서 꼭 연결시켜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6월에 나온 것도 9월에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제시문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자, 그럼 이 단서를 두고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 대상, 방법 볼게요. 첫 번째, 시민,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알죠. 학생들이, 하는 그 부분은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이 뭐지라고 한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의 원칙이거나 뭐 공유된 정의관과 같은. 그래서 규제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정의의 원칙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근거, 정당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시민불복종을 어기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규범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진술이고요. 두 번째,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예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인 거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거나 체제 자체가 너무 불이한 사회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건요.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완전히 정의롭다니까. 세 번째,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제한될 수 있어요.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분명 말했던 거예요. 그 뒤에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에도 그 한계의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무질서를 생각하면서 한계를 설정할 수는 있어요라고 분명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다. 4번.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면 정의 원칙 중에서도 제1원칙에 따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위반한 법일 거예요. 아, 그럼 나쁘지.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한지를 따져봐야 돼서 그래요. 심각성 여부를 판단해야 돼서. 다섯 번째,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 그치.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해?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헌법에 근거한 법이 불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면 정의의 원칙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면 시민불복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보면서 생활과 윤리 평가원 문항에서 매력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어떤 패턴 중에서 뭐뭐 할 수는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그걸 쫙 읽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왠지 맞는 말 같다는 그런 매력도가 꽤 높아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 이 내용 두고 이제 연계 교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 중에서 롤스의 이야기요. 롤스의 경우에는 역시나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 대상, 방법 생각해 보시면서 1번, 시민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양심적 행위이다. 자, 앞에 화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게요. 양심적이라는 말 나왔어요. 어떻게? 공유된 정의 간에 기반한 것인지 양심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민불복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과 같은 것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유된 정의 간에 위배되는 것인가와 같은 것을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선지에서 이 양심을 다시 한번 썼거든요. 헌법과 양심을 시민불복종의 최종 근거로 삼느냐? 아니에요. 시민불복종의 최종 근거로 삼는 정당한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이 되겠어요. 그러니 최종 근거로서 헌법과 양심을 말하는 이 선지는 맞지 않는 내용이 돼요. 세 번째, 시민불복종에 따른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이죠. 처벌을 감수하잖아요. 네 번째,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즉각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이건 소로의 경우에는 즉각 불복종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롤스에게서는 최후 수단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 다 쓰고 계시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오진술로 쓴다는 얘기죠. 5번. 민주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네.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공유된 정의관이나 그 사회의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 이건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규범적인 진술을 말하자면 지켜야 되는 게 맞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것에 위배되는 심각하게 불의한 법이나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선지를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수능 특강 문제 보겠습니다. 롤스와 소로의 입장이 벤다이그램으로 있고 A, B, C에서 롤스와 소로의 공통, 소로만이라는 법리의 판단을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시민불복종은 부정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불복종의 효과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소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테니 롤스만의 입장은 아니겠다. 두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이어서 정의롭다고 할지언정 그 법이 만약 그 항목만 봤을 때, 이 항목을 근거로만 봤을 때에는 정의로워 보일지언정 만약에 이게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면요?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다음 3번.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롤스한테 어떻게 하면 정진술이 될수 있는지는 앞에 사례에서 지금 기본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처럼 정당성 근거를 양심에 둔다라고 하면 롤스는 빼줘야 돼요.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이니까. 네 번째, 부정의한 정치체제 변혁은 시민불복종의 목표가 될수 없다. 소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의한 정치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이 불복종의 목표가 될수 있겠죠. 다섯 번째, 시민불복종은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하는 행위인 것이다. 앞에 나왔었던 이 즉각 시민불복종과 같이 즉시 불복종하는 것이 소로에게서만이라고 한다면 맞는 진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나올 수 있는 소로도 대비해 볼수 있고, 롤스와 달리 소로만의 입장으로 차별화되는 특성이 5번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진술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능 특강에서 싱어와 롤

보이스의 구도인 건데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할 구도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서 1번, 부정의한 모든 법을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싱어와 롤스 판단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스가 아닌 노라고 할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세요. 1번은 특히나 롤스가 노라고 할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두고 판단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민주사회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민불복종이 시행될 수 있나요? 민주사회 원칙으로서, 뭐, 싱어에게 가자면 다수결의 원칙 같은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불복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롤스의 입장에서는 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불복종이 시행될 수 있겠죠. 2번이 둘다 긍정할 수 있는 정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관계없이 행해져야 됩니까? 또한 번,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이게 뭘까? 롤스에게서 정의 원칙을 연상해 보시면 된다. 그럼 롤스한테는 시민불복종은 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행해져선 안 되고,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으로 롤스에게서 노. 네 번째,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다수의 정의감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라고 했거든요. 롤스 입장에선 다수의 정의감은 불복종의 판단 근거인 것이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난 수능에 나왔었던 그 진술이 규범적인 진술 차원이 아니라 거의 정의로운 사회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에 들어가는 맥락인 거고, 규범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다수의 정의관 자체를 불복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옳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롤스한테는. 규범적으로 판단하자면. 다섯 번째,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는 사회적 유익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유용성 나왔어요. 싱어가 노라고 하겠죠. 유용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오답의 이유를 판단한 근거 아시겠죠? 어떤 한 사람에게서 특별하게, 특정하게 다른 판단을 할수 있다면, 노라는 판단을 할수 있다면 빼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수능 완성 가볼게요. 제가 지금요. 민주사회 원칙 이 부분을 하면서 다수결 요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싱어한테 이 설명 나온 이 제시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랑 얘를 한번 연결시켜서 다시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아, 이내컷 사파에서 나온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시문 그냥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싱어한테 이 제시문 참 좋아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는 건 평등주의 시대에 평화롭게 사회 질서에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토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우리는 다수를 강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행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수를 강제하게 되는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이 다수를 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지만 그것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절대적이라고는 할수 없다. 결과주의자니까. 유용성이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되니까 다수의 결정이 이렇게요. 제가 끔찍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수에 대한 강제가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설명은 그런 다수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그런 다수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법이 소름끼치게 불의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 그런 설득을 통해서 그 악을 해결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싱어 입장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즉, 다수결의 원칙 존중은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법에 대해 불복종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기업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된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라도 도덕적인 정당성을 지닌다. 자, 어떤 경우에도라고 했을 때 싱어 입장에서는요, 그 행위가 공리를 증진시키거나 유용성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지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개념 기반에서 하나 빼낼 수 있고, 니은 선택지, 이익과 손해를 평가한다. 또, 목적의 중요성이 법에 대한 복중심 저하라는 위험을 무릅쓰는 걸 정당한다. 즉, 정의를 실현한다. 악을 해소한다라는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다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뭐 손해나 비용과 같은 것들을 무릅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니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좌절시킨다.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그걸 복원시키려는 시도로서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오히려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싱어에게서 단독 문항인데 제시문과 선지가 매우 학습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다음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자,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모든 사회에서 시민불복종 행위가 성립된다. 시민불복종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요거 롤스의 입장인데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모든 사회 중에 만약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이 성립이 안될 테니까 얘는 빼주는 거죠. 다음, 정당한 법을 어기는 행위라도 시민불복종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거 간접적 불복종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한 법 자체를 어김으로써 그 법에 그 시정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직접적 불복종이겠지만 그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불복종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간접적인 불복종을 따르자면 정당한 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말을 바꿔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 원칙, 즉 기본적 자유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대상일 수 있죠. 시민불복종 행위는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다수자의 숙고를 촉구한다. 소수자가 오히려 이런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수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이런 거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숙고하도록 촉구할 수 있죠. 이게 강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시문에는 그렇게 썼다가 선택지로 이게 들어가면서 촉구라는 표현들로 바뀐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은 뭘까요? 롤스의 텍스트에 있는 문장인 것이고, 제시문에도 나왔고, 선지에도 나왔다. 이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빼고, 세 가지의 진술이 롤스에게서 맞는 진술이 됩니다. 다음 수능 완성에서 롤스와 싱어에게서 정의로운 법을 어김으로써 행해지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 앞에 했던 이거잖아요. 정당한 법을 어기는 행위일지라도 시민불복종 방법이 될수 있다는, 즉 간접적 불복종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니까 기억번은 정의로운 법을 어기는 간접적 불복종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니은범,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법, 말을 바꿔라. 어떻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겠네요. 싱어에게서 다수에게 반대하는 불법 행위일지라도 공리를 실현하는 것과 부합할 수 있다. 그렇죠. 다수가 반대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수가 반대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의 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수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불이하다면, 오히려 그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면서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하는 불복종을 했는데 그것이 더 결과적으로는 공리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행위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1번.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의 실현을 구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 얘기 나왔어요. 앞에 싱어 입장에서 보면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긴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한 법이라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어에게서 맞지 않는 내용인 거고, 루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다수결

근거한 판단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해 볼수 있을 테니까. 니은번, 롤스에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소로는 즉각 불복종을 얘기하고 있고, 롤스는 최후 수단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니은번이 맞는 구도. 디귿번, 소로에게 어떠한 사회에서도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음. 이라고 로이스는 생각하지 않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니까. 또 소로에게 민주적 권위에 의거하지 않은 개인의 도덕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개인의 도덕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소로는 개인의 양심, 개인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 점은 나랑 다르네요. 라는 비판의 구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리을 선지도 맞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소로의 기출 문제가 최근에는 잘 없어서 잘안 풀어봤다면 조심해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능 완성에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는 롤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 첫 번째, 거의 정의로운 입헌체제를 부정하는 행위 아닌 거예요. 거의 정의로운 입헌체제를 오히려 신뢰하고 존중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두 번째, 부정의한 법의 존재만으로 시민 불복종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의한 법의 불의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6월 11번의 기업 선택지,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법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한다. 라는 거랑 거의 유사한 문장이죠. 3번.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 간에 근거하므로 소수에게는 자격, 소수에게도 자격이 있어요. 소수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모든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배제.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를 따랐지만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에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불복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범위의 한계를 정할 수도 있어요.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롤스에게서 핵심적인 내용이 선제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를 정확히 짚어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롤스와 싱어에게 해당되는 선지인데, 사회 정의를 위한 시민불복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앞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불복종의 범위의 한계를 정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무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요. 니은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 또한 다수결의 원리는 사회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 앞에 얘기했어요. 다수결의 원리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이긴 해요.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따랐더라도 그것이 매우 악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해서 불복종을 일으켜야 됩니까? 두 사람 다이 부분에 긍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롤스와 싱어가 조합된 문제인데, 첫 번째, 시민불복종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둘다 예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결과를 고려한다거나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 같은 걸 고려한다, 실패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형 가능한 것이고 이미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니은번,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사회는 부정의합니까? 이건 롤스에게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겠죠?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 중에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을 테니까 니은번 빼줄 수 있죠. 디귿번, 시민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해서 그것에 기반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요. 하지만 소수자가 그러한 다수의 정의감을 기반해서 시민불복종을 일으키고 설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수자들한테 숙고해 볼 것을 촉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소수자가 주체일 수도 있다.
다수, 소수 들어간 거 최근에 시민불복 중에서

많이 나온 포인트니까 잘 짚어두세요. 싱어에게서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확립된 사회일수록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즉, 그 사회가 민주적일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이 불이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일으키는 것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제된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 들어간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에 두 문제를 자료까지 넣어뒀는데 숙제로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민불복종 클리어 해봤는데요. 롤스에게 법에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불의의 심각성 여부를 꼭 따져보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쵸?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시민불복종 꼭 득점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수능 완성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보고 왔죠. 왔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유형편은 뭔지 실전편은 뭔지 유형편은 유형 문제 푸는 거고 실전편은 뭐 이렇게 시험 모의고사 푸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강의 활용법까지 얘기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고 와요. 알겠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포물선의 정의와 활용 수능 완성의 72쪽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전 뭐 처음 이 포물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간단히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지 얘기해보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포물선의 정의 활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이 뭐였어요?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쵸? 해서 포물선이라고 하면서 한 점과 한 직선이 있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이은 거다. 해서 그걸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더라 라는 거였었죠. 해서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초점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준선이라고 불렀었고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걸 이제 연장한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고 축이라고 불렀었고 초점과 얘가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꼭지점이라고 불렀었다. 요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초점을 우리를 F, 우리가 이 위에 점 P에 대해서 PF랑 뭐랑 같다? PH랑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2차 곡선 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의 어떤 이야기들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랑 같아 해서 너랑 같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2차 곡선 문제였었고 매번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곡선 얘기할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기하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면 물론 우린 다 맞을 거야. 우린 다 맞을 건데 만에 하나 틀리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게 적어도 2차 곡선은 아닐 거다. 예, 2차 곡선 맨날 똑같아.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 다 맞아버리자고요.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뭔가 뭐 닮음을 찾든 뭐 이렇게 합동을 찾든 뭐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뭐라고? X,Y라고 얘기를 했고, 이 초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불러줬을 때? P,0라고 불러줬을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더라? Y제곱은 4PX가 되더라. 해서 P의 값이 양수일 때는 요렇게, P의 값이 음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초점의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초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죠. 그럼 이렇게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X축의 수직으로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 포물선이 그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초점이 어디에 있고 y축 위에 있어서 f를 0,p라고 불러주고 준선이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얘가 y는 마이너스 p가 되는 여기서 얘는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포물선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 p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이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y가 된다. 그럼 초점과 준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식의 폼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더라. 근데 보통은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등장하긴 한다더라. 왜? 얘는 결국 이제 이차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한다. 뭐그 정도 느낌. 그렇다고 뭐 얘를 뭐 완전히 몰라도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얘도 기본적인 개념 마찬가지로 보다 초점과 우리가 이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은 우리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포물선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은 선분이 있어? 얘가 있어? 그럼 이게 이 선이 시험지에 문제지에 없어도 내가 무조건 그려줘야 돼요, 그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선이 있어? 그럼 나머지 이쪽도 무조건 그려줘야 돼.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선생님 맨날 얘기를 하죠. 문제지 위에 이거 있어. 근데 얘가 문제지에 없어. 그럼 나는 이걸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문제지에 이 선이 있는데 얘는 없어?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왜? 걔네 둘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이 포물선 단에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런 녀석을 내가 모여서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뭐가 될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전개된 형태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요런 꼴로 y-n의 제곱은 4px-m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포물선을 만들어주고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그때에 따른 초점과 축, 꼭지점, 뭐, 초점과 축, 준선이죠, 준선. 초점과 준선, 축, 꼭지점 이런 애들이 같이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 평행이동함에서 따른 나오는 그 꼭지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을 써서 외운다? 아니요. 기본적인 형태에서 만들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평행이동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이동해주게 되면 x-m의 제곱은 4py-n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내가 가지고 초점과 준선, 축, 꼭지점 이런 애들 평행이동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뭐한 가지 정도 그림을 여기서 기억해 두자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초점에서 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요렇게 쏘아 올려주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포물선과?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 사각형이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데. 그쵸?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데 여기서 얘가 직각으로 쏘아 올린다 그랬고 너도 직각이에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까? 너랑 평이니까 너도 직각이에요. 직각이에요. 직사각형인데 정의에 의해서 너랑 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물선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문제 포물선 문제인데 그림이 없어. 그럼 내가 문제를 풀때그 포물선을 끄적끄적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때 조금 예쁘게 그리는 어떤 그 팁은 초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가 몇대 몇이냐면 1대 2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 한두배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잡아서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은 포물선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뭐막 우리가 막 그렇게 자대고 막 예쁘게 그리는 것, 완벽하게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느낌이

맞아야지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때좀 좋잖아요? 해서 요포 초점에서 한요 길이에 한두배 되는 정도 올려서 여기를 내가 지나는 요런 포물선이구나.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포물선 단에서 하나 정도만 조금 더 기억했으면 하는 성질이 뭐냐? 포물선이 요렇게 존재한다. 요렇게 존재한다. 여기가 초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한두배 되는 여기쯤을 지나겠구나 해서 이런 느낌으로 포물선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낫다.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난 두 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1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주고 초점에 대하여 이 녀석을 P,0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요 L1과 L2와 P 사이의 관계식이 있었는데 뭐더라?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은 P분의 1이다라는 관계식이 있어서 얘를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날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본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 본다요?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세요. 우리는 지금 완성시키는 단계니까 이런 걸 기억했어야 됐지 하고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봐요. 결과만 외우면 돼요? 아니요. 처음 보는 친구 결과만 외우시면 안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기 수산해발 내려가지고 수산해발 내려가지고 두 삼각형이 닮은 모임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해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정도는 증명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시면은 아니 돼요. 알겠죠? 해서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해서 기본 개념이 대단한 게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는 거죠. 해서 우리 수능 특강자, 아니 수능 완성 72쪽에 있는 필수 유형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고요.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초점의 F인 포물선 Y제곱 8X가 있어. 위에 한점 A에서 포물선 준선해내는 수선해 B라 했어. 문제를 봤더니 그림이 없잖아.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너 X축, 그다음 너 Y축을 그려주고 포물선을 그릴 건데 포물선을 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을 찍을 때 여기 한두 배쯤 되는 데가 여기 오게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초점을 찍어주시면은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준선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y제곱은 8x니까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초점의 좌표는 2,0가 될 것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포물선 위한점 A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위의 점에서 네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텐데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한 A라는 지점을 뭐한 여기쯤으로 내가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한 여기쯤으로 내가 A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네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내릴 건데 그리라고 시켰어. 그다음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불렀는데 BF를 요렇게 했더니 얘가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는데 C에서 F까지의 거리와 C에서 F까지의 거리, D에서 F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기니까 너가 DF, 너가 CF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BC랑 CD랑 같대. 여기서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같아요? 좀 달라 보이지만 기분 탓이에요. 그쵸?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 B, D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얘네가 포물선 위에 점이잖니. 근데 얘가 어디랑 이어놨어? 초점을 이어놨어. 그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포물선 위점에 초점, 포물선 위점 초점이 있으면 여기서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반사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해서 너를 C', 너를 D'이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래놓고 나서 우리는 뭘,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포물선의 초점까지도 한번 이어봐요. 쓰이든 안 쓰이든 일단 이어봐요. 높은 확률로 쓰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내가 같은 것들을 또 봤더니 CC',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C에서 F까지의 거리가 같고 F에서 D까지의 거리랑 그리고 D에서 D'까지 거리가 또한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길이를 세팅을 해보자. 얘네들 뭐점 A에서 출발했으니까 너를 X1, Y1으로 세팅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선분의 길이들을 미지수를 먼저 세팅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CC'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C에서 F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너랑 같대요. 달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이라고 그랬어요. 너랑 BC랑 CD랑 같다고 했어요. 그럼 1대1이니까 1대2예요. 그럼 1대2니까 직각삼각형 닮음이 보이잖아. 1대2잖아. DD'. 너라는 녀석의 길이는 두배 L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가 두배 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너랑 같다며 너도 두배 L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CD랑 BC랑 같다며 얘는 L, 얘는 2L. 합이 몇 L? 3L. 그럼 여기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3L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엔 너가 3L이고 L이야. 그럼 3대 1이면 3대 4네. 우리가 F가 2,0이고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라는 걸 알거든. 오케이. L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L 대 4는, L 대 4는, L사? 예. 그럼 여기서 얘는 3L 대 4L이니까 3대 4예요. 그죠? 그럼 L의 값이 얼마가 나와버려? 3이 나와버려. L의 값이 허무하게 나와버립니다. 뭔가 여기 저면 좌표를 잡아가지고 뭔가 직선을 내줘. 얘네들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직선 방정식 그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 가지고 닮음 가지고 너의 길이가 먼저 허무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L의 값이 이제 3이라고 나와버렸어? 그럼 너네들의 값을 다 수정을 해도 되겠다. 너가 3이야. 그럼 너가 3L이면 너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럼 너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너네들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주고 났더니 3에다가 9에다가 피타고라스 피타 보이네? 1대 3대 2 루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6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이 녀석이 3대 1이니까 3대 1, 너는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너는 3대 6이니까 1대 2죠? 2루트니까 요만큼은 4루트 2가 되겠네? 길이들이 죄다 나와버린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A, B,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BD'의 길이가 바로 D에서 요 선분 AB까지의 거리인 거잖아요. 그 높이가 얼마야? 10. 2루트 2예요. 6루트 2의 2배, 12루트 2. 그럼 너를 아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AB의 길이만 알면은 내가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AB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를 찾을 때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직선이 X는 마이너스니까 나는 A의 X 좌표를 알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은 A의 X좌표를 알면 AB의 길이를 아니까 A의 Y좌표를 알잖아. A의 Y좌표가 누구야? 8루트 2야.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8루트 2에다가 Y값을 집어넣고 Y값에 8루트 2를 집어넣고 X좌에 내가 너가 궁금한 거야. 8 나눠버리면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6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 X좌표가 16이니까 16에다가 2를 더해주게 되면은 AB의 길이는 16 더하기 2가 되어서 18이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하적인 요소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AB 길이를 모르니까 미지수 M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너가 4잖아. 4. 요만큼의 길이는 M-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8루트 2. 8루트 2. 요만큼의 길이는 너랑 같으니까 너의 길이는 m이 나와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m의 제곱이라고 하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m-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8루트 2의 제곱을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죠. m의 제곱 없애버리고 8m을 이항시켜버리면 8m은 4, 4, 16 플러스 8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8, 8, 8 나눠버리면 m은 2 더하기 8이 16이 돼서 18이라고 하는 우리의 AB의 길이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기하적인 요소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소형의 방정식도 선생님이 2차 곡선 얘기하면은 길이를 가지고 뭔가 기하적인 요소로 접근해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얘네들이 사용될 때도 있겠죠. Y좌표를 알고 있고 X좌표만 알면 돼? Y좌표 알고 있는데 X좌표만 알면 돼? 폼셀만지 대입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게임 끝났죠. AB 길이가 얼마라는 것을 18인 걸 알았어.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8에다가 높이는 1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나눠버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럼 12루트2에다가 9를 곱해버리니까 너는 얼마? 108루트2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끝났죠? 됐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문제를 푸는 데에서 포인트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차분히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은 이 그림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이 선분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면은 이 선분은 내가 스스로 그려내야 되는 건데, 그게 뭔가 갑자기 뭔가 어떤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딱 이걸 그려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2차 곡선이 포물선이 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의 수선을 내려야지. 포물선이 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의 수선을 내려야지.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의 수선을 내려놨어? 초점까지 이어봐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보이는 거예요. 닮은 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2차 곡선 문제 드리요. 알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1번 문제요. 자, 그렇다면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 f를 지나고 y축과 평행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를 하자. 없으니까 또 그려요. y축, x축. 포물선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버리고 1대2가 되는 지점을 적당히 F를 이렇게 느끼, 1대2가 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정도에다가 적당히 그려주면 그림이 예쁘게 나온다고 했죠. 해서 초점 F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 Y제곱 8x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OF,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PQ,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라.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게임 오버죠. 준선을 그려줬을 때 여기서 내가 초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요게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만큼의 길이 몇 배? 두 배가 요만큼이라고. 근데 OF가 지금 Y제곱은 8X니까 초점 F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다? 2,0가 되는 거다.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P의 값이 2가 되는 거다. 그럼 너의 길이가 얼마야? 2야. 이거의 두배 너는 뭐야? 4야.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이니까 너의 길이도 뭐야? 4야. 게임 끝. OF의 길이는 얼마? 2. PQ의 길이는 얼마? 8. 해면 얼마? 16. 답이 나왔다. 1번 가볍게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2번 문제도 보자고요. 2번 문제도 보시면은 두 포물선의 준선이 일치할 때 평행이동 시켜놨잖아요. 그럼 내가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게끔 기본 폼으로 만들어주죠. 어떻게? y는 제곱이 있고요. y에 대한 1차는 없네? 그럼 나머지 다 이항시켜. y는 완전 제곱 됐으니까. 그럼 이항시켜버리면 12에 x-1. 얘는 세팅이 다돼 있어요. y-3의 제곱은 마이너스 8x. 그럼 얘 준선부터 보자고. 얘는 어떤 포물선을?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을 얼만큼? a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거죠? 그럼 요 녀석의 준선은 원래 y제곱은 12x에서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준선은 누구였어? x는 마이너스 3이었어. 근데 얘 x축의 방향 얼마큼?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줘. 그럼 그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 녀석의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에다가 a만큼. 얘가 a만큼 따라 평행이동을 해주겠죠. 그쵸?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8x라고 하는 녀석은 y의 제곱은 마이너스 8x라는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 y제곱 마이너스 8x는 이렇게 그려지고 준선이 요렇게 x는 플러스 2라는 준선이었던 거죠.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 한들, 요 준선이 위로 올라간다 한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 녀석의 준선은 뭐가 된다? 이 녀석의 준선은 뭐가 된다? x는 2가 된다라는 거죠. 너랑 너랑 일치해야 되니까 너랑 너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2가 돼야 되네.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준선을 찾는다, 초점을 찾는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 기본 폼 y-n의 제곱은 4px-m의 꼴을 만들어줘야 된다. y항이 없으니까 다 이항시켜버리고 y에 대한 완전 제곱 꼴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항시켜서 묶어내서 내가 해석할 수 있게, 평행이동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타요. 2번 문제 간단하게 평행이동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이번엔 초점이 F인 포물선, 이번엔 그림을 줬어요.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12X라고 했고요.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에요. 포물선 Y제곱은 12X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 4, 4분면에서 만나는 점, PQ에 대해서 PF랑 QF를 곱하면 54래요. 알겠어. P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S라 할 때, PRS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을 이어져 있잖아. 초점이 이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준선을 그려서 여기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마저 그려줘야죠. 마저 그려줘야죠. 그 수선의 발을 P', 그 수선의 발을 Q'이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 저는, 감이야. 도저히 안 잡혀서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Y제곱은 12X니까 초점의 X좌표는 얼마? 3,0거든요.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P의 값이 3, 3,0가 초점의 좌표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에 길이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볼래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12X였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기울기를 모르지만 X-3, 3,0를 지나는 거거든요.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게요. 해서 내가 Y제곱은 M의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 m 제곱에 x 플러스 9m 제곱이 되겠죠? 이퀄 12x니까 이항시켜 버리면은 플러스 12 요렇게 묶어서 x로 식이 정리가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팅해 보면은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 이 교점의 x좌표 P랑 Q의 x좌표를 각각 x1과 x2라고 불러준다면은 x1, x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그래서 x1과 x2를 더해준 녀석은 이것분에 요거에 마이너스 달아주면은 m제곱분의 6m제곱 플러스 12. 뭐 얘를 쪼개서 6 플러스 m제곱분의 12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x1과 x2를 곱해줬더니 9가 되었대요. 이것분의 이것. 근각에서 완기죠. 1학년 때 했었던.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이용할 거냐? 지금 PF랑 QF를 곱했더니 얼마라고 그랬어? 54라고 그랬거든. 그럼 너가 X1이면은 여기서 PF의 길이는 P에서 P'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얘의 X좌표가 X1이니까 여기서 X1에다가 이 준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너 3을 더해주면은 PF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X1에다가 3을 더해준 거거든. 마찬가지로 QF라는 녀석의 길이도 요 X2에다가 3을 더해준 X2에다가 3을 더해준 게 QF인데 얘네 둘을 곱한 게 얼마? 54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럼 전개해주면 X1, X2 뭐예요? 9 더하기 3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9는 54가 된다는 거고 X1 더하기 X2에도 저 녀석을 대입해버리면 6 플러스 M제곱분의 12가 되겠죠? 양변에 9를 뽕뽕뽕 날려버려. 그럼 1 더하기 3 하나 나누고 3 나눠주게 되면 2, 3 나눠주게 되면 m제곱분의 4 플러스 1은 9로 나눠주면 6이 되겠죠? 4니까 이항시켜버려. m제곱분의 4는 2. 그럼 m제곱은 2가 되면서 저 양수 기울기는 루트 2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자, 이렇게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 기울기를 알았어. 그럼 여기서도 또 계산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했으니까 M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이 M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야!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세팅이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X1과 X2를 아예 구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두배 X의 제곱에다가 그럼 2 곱하기 6은 12에다 1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4의 X에다가 플러스 9이는 18은 제로가 나와요.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제로가 나와요. 유리수 해가 이렇게 안 나오고 무리수로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걸 저기다 대입을 해서 PRSQ의 둘레를 얘네들의 길이를 다 따져서 구한다? 어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액션과 액수체에 대해서 근각에서와 관계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 PF랑 FQ의 길을 X1과 X2로 표현을 했었잖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PF랑 FQ. 이 PQ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PF 더하기 FQ인데, 이게 PF고 이게 QF였으니까.

그러니까 PQ라는 녀석의 길이는 X1 더하기 3에다가 X2 더하기 3을 더해 준 거죠. 그 다음 PR의 길이는 X1을 더해 준 거고, QS의 길이는 X2를 더해 준 거고, RS의 길이만 우리가 따로 계산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2는 여기다가 M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여기서 두 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6에다가 플러스 rs인데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얼마로? 12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뭐만 처리해주면 돼? rs만 처리해주면 돼. 그럼 rs를 처리할 때 요만큼의 길인데 지금 여기서 내가 m값이 루트 2잖아.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루트 2야. 그럼 1때 루트 2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너의 길이는 우리가 알거든 이거였단 말이지. 그치? X1 더하기 X2가 뭐라고? 12라고. 12에다가 33 더해주면 얼마야? 12에다 6을 더해주니까 18. 요만큼의 길이가 18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루트 2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 2대 루트 3. 요 녀석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는 6루트 3이 될 것이고 1대 루트니까 6루트 6이 되겠죠. RS의 길이가 6루트 6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기울기를 이용해주면 6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2의 두 배인 얼마? 24에다가 6을 더해주게 되면 30, 30 더하기 6루트 6이 되는구나라고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도형의 방정식으로 끌고 갔더니 이 근각의수와 관계를 이용을 해서 내가 X1, X2에 대한 녀석을 지금 요 X1, X2에 대한 녀석으로 근각계수와 관계를 써주고 요만큼의 길이들을 X1과 X2로 표현을 해서 그냥 대칭이 되는 이 X1과 X2 더한 녀석들을 통째로 퉁퉁퉁퉁 12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선생님이 아까 폼을 써내서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게 있잖니. 한게 있잖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이렇게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이 길이들에 대한 관계식이 있다라고 했잖니. 너의 길이를 L1이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이를 L2라고 불러주면은 L1과 L2. 자, 두 번째 솔루션. 그 녀석을 떠올렸다면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 뭐가 된다? P분의 1. P가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구나. 양변에 3, L1, L2를 곱해주게 되면은 3배에 너는 L1 더하기 L2는 L1 곱하기 L2가 되는구나. L1, L2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54라고 54였죠, 그죠? 말을 해줬거든. 그럼 우리는 L1 더하기 L2가 뭐가 되는구나? 18이 되는구나. L1과 L2의 뭘 알아버렸어? 합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선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사각형의 둘레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너가 L1이면 너도 L1이잖아. 근데 L1에서 뭘뺀 거야? 3을 뺀게 요만큼의 길이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L2에서 뭘뺀 거야? 3을 뺀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L1 더하기 L2는 내가 알고 얘랑 얘를 더하면 또 L1 더하기 L2를 또 알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RS만 구해주면 돼. 근데 L1 더하기 L2의 합을 알고 L1 더하기 L2의 곱을 하니까 L1, L2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세팅을 해서 L1과 L2를 아예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얘를 연장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L1이고 얘가 L2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L1에서 L2를 뺀 거거든. L1에서 L2를 뺀 거거든. L1 더하기 L2 알고 L1, L2의 곱을 알면은 L1과 L2의 우리가 차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자. L1과 L2의 차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뭐의 제곱? 합의 제곱. 18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L1, L2. 54가 되겠죠? 곱셈 공식. 그럼 여기서 얘를 6의 제곱이 들어있고 4 곱하기 여기에 9가 들어있으니까 6을 끄집어내게 되면 루트 속에 18에서 6을 뺐으니까 3의 제곱 남겠네. 4 나왔고 9 나왔으니까 9, 6이 남겠네. 너가 뭐 내는 거야? 6루트 3이 되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6루트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그랬어? 18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루트 2니까 얘가 뭐가 되겠구나? 6루트 6이 되겠구나를 찾아버린 거죠. 그쵸? 그러고 나면은

게임 오버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다? L1 더하기 L2. 그 다음 요거와 요거의 합이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6이 되겠죠? L2 빼기 3, L1 빼기 3. 그 다음 RS의 길이는 얼마? 6루트 6을 추가해주면 되겠다. L1 더하기 L2가 뭐라고 그랬어? 18. 18에서 6을 빼주면 12. 더해주면 얼마? 30. 따라서 답은 30 플러스 6루트 6을 해주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이 되겠죠. 해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거리? 거리. 얘네들이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를 이용하면은 L1과 L2, 요두 길이의 합을 알면 곱을 알수 있고 곱을 알면 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과 곱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차도 구할 수 있어. 차도 구할 수 있으면은 합을 알고 차를 아니까 이 비율을 알수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요식 하나에서 합을 알면 곱을 알고 곱을 알면 합을 알고 그걸 가지고 차를 알고 차까지 이용해서 기울기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다. 꼭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복습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수능 완성시키는 문제인 거죠. 그쵸?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안 풀었다. 아까 얘기했던 혹시 도형의 방정식으로 접근했다.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하고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맞았다. 잘 풀었어. 잘 풀었으나 이렇게 연습 반드시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 가슴속에 좌진방 좌진석 속에 꾹꾹 담겨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와야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도 좌표를 이용한 어떤 좀 접근,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그림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3. 그 다음에 y제곱은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3의 초점을 F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수 K에 대하여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 미지수 없이 속 시원하게 다 줬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가 숫자로 다 줬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들도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 어렵지가 않아. 일단 계산은 이따가 한번 합시다. 문제 큰 흐름을 이해하고요.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를 이렇게 그려놨어.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얘네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불렀어. 그때 사각형 PQ, F2, F1의 둘레를 알려준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 되시겠다. 오케이. 그럼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이 대놓고 다 주어졌기 때문에 뭐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점 그리고 준선부터 그려보고 찾아보고 출발하자. 얘부터 보자고요. Y제곱은 4X-3은 Y제곱은 4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죠. 얘 초점은 1,0였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면은 F1의 좌표는 4,0가 되겠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요 녀석을 X축의 3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요렇게 준선은 X는 2가 되겠죠. 맞나요? 꼭지점의 좌표는 3,0가 될 겁니다. 일단 걔는 생략하자고요. 그럼 이쪽은 게임 끝났고 저쪽 봅시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요 녀석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란 말이죠. 그럼 요 녀석의 초점은 마이너스 3,0였어요. 그쵸? 마이너스 3,0라는 초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어버리니까 너는 마이너스 6,0가 될 것이고 준선은 X는 3이었어요.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어버리니까 준선은 요 Y축, X는 0가 준선이 될 겁니다. 오케이. 준선과 초점을 다 찾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준선과 초점을 다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포물선 위에 점인데 초점을 이어놨어. 포물선 위에 점인데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한 세팅을 얘기해줘야지. 여기구나. 포물선 위에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세팅을 해주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걸로 표시해볼까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같은 것을 언젠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세팅을 해주면은 너네들의 길이를 모르니까 L1, 너의 길이를 모르니까 L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X는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4,0의 마이너스 6,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0이 된다는 거.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준 1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저사각형이 둘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 L1이잖아. 너 L1E, 너 L2, 너 L2, 너는 10. 어? L1과 L2로 다 표현이 되네. 그래서 둘레를 얼마라고 그랬더라? 3분의 92를.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3분의 길이 한번 세팅을 해보자. 저 3분의 92였었죠? 3분의 92라고 하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L1에다가 이 위에 있는 PQ는 L1과 L2와 2를 더해준 거고, 저쪽에 QF2는 L2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우변에 있는 녀석이 2배의 L1, L2, L1, L2, L2니까 2배 L1 더하기 L2만 남겨주시고, 3분의 92에서 10과 2 더해준 11을 빼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럼 L1 더하기 L2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로 나눠주면 46인가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6이에요. 그럼 얘를 통분해 버리게 되면 3분의 6, 3, 18이 되나요? 그쵸? 그럼 36, 28, 3분의 28로 L1과 L2의 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L1과 L2의 합을 찾아냈어. L1과 L2의 합을 찾아냈어. 그럼 L1과 L2의 관계식을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지금 문제에서 요 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이야기는 써먹었거든. 그럼 안 써먹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Y는 K라고 하는 직선으로 만난 PQ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쪽 삼각형에서 요 K라고 하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은 K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L1의 제곱에서 요만큼의 제곱을 빼주는데 얘는 L1 더하기 2와 4의 이 녀석의 X좌표인 L1 더하기 2와 4의 차가 되는 거죠. 그럼 차라고 하는 녀석은 L1 더하기 2에서 4를 뺀 거. 그럼 L1 빼기 2. 차의 제곱이니까 그냥 가로치고 제곱을 해줄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녀석을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뭐예요? Y축에 대해서 6이죠. 그럼 여기서 L2니까 요만큼은 6과 L2의 차예요. 그럼 요 녀석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L2의 제곱에서 L2와 6의 차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전개해버리게 되면 너는 4L1-4가 될 것이고, 전개해버리면 너는 12L2-36이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4로 나눠버리면 L1 빼기 3L2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L1과 L2에 대한 관계식이 두개 등장을 합니다. 너랑 너랑. 연립방정식 풀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 4배 L2는 3분의 28에다가 8을 더해주는 것이고, L2는 4로 나눠주면 3분의 7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3이 되겠다더라. 둘이 더해서 3분의 28이니까 L1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8, 3분의 13을 빼면 3분의 15죠? 3분의 15니까 5예요. L1과 L2가 세팅이 됐어요. L1과 L2를 찾아버렸어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얘가 평행사 변형은 아니거든. 너랑 너랑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같지도 않아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럼 높이를 알아야 돼. 그럼 K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럼 K값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L1이 정수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5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 5 집어넣으면 3이죠?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너가 뭐야? 16의 제곱. 16이야, 16. 그러니까 K가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K가 4가 나왔으니까 게임 오버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0에다가 윗변의 길이는 L1과 L2를 더한 거 2를 더한 건데 L1 더하기 L2를 더한 녀석이 그냥 3분의 28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L1, L2를 각각 구한 거예요. L1과 L2를 더한 녀석 3분의 얼마? 28. 이 녀석에다가 2를 추가해줘. 이게 윗변의 길이, 요게 아랫변의 길이. 거기에다 높이 K, 4를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롱? 그럼 여기서 2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고? 2가 돼버리고. 얘는 3분의 28에다가 12는 3분의 36인가요? 통분해서 더해주면 3분의 얼마죠? 64죠. 맞죠? 네. 거기에다가 뭘 곱해버려? 2를 곱해버려. 하면 3분의 12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길이를 가지고 세팅을 한다면. 근데 얘를 좌표를 가지고 세팅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 좌표를 가지고 세팅한다고 하면은 다르게 보자고. 또 다르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여기서 내가 L1, L2라는 요 녀석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준선 X는 E에 대해서 너의 X좌표, 너의 X좌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너 4,0에 대해서 너 X좌표를 P, 너 X좌표를 Q라고 하자고요. 그럼 Q는 음수죠? 그러면 얘가 준선이었으니까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좌표 Q에 대해서 마이너스 Q. 너의 길이도 마이너스 Q. 그리고 너가 X좌표가 P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P가 되는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P에서 2를 빼준 게 되겠지요. 요만큼의 길이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y는 k라는 직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의 좌표 p, 너의 좌표 q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자. 그럼 y의 제곱, k의 제곱은 x좌표에다가 p를 대입하면은 4의 p-3이 되는 것이고, q라는 녀석을 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k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2의 q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죠. p랑 q가 다 k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다 k로 표현을 해서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둘레가 얼마였다고? 3분의 92였다고. 그럼 저 3분의 92라고 하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는 p와 마이너스 q라는 길이를 더해준 p-q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는 p-2가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q였단 말이죠. 아래쪽에 있는 10을 더해주게 되면은 둘레 완성. 그럼 여기서 너라는 녀석은 두 배의 p-q에다가 마이너스 2와 10을 더해준 8이 될 거다. 그 녀석이 3분의 92가 될 거다. p-q를 k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죠. 있지. p는 뭐야? 4분의 k제곱 플러스 3이거든. q는 뭐야? 마이너스 1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내가 p-q를 뭘로 표현해주면? k로 표현해주면 뭐예요? 4분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을 빼준 거니까 4분의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k 제곱 플러스 6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뾰로롱 대입해 줄수 있겠죠? 그럼 너는 두 배에 얼마? 3분의 k 제곱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8. 요 녀석이 얼마다? 3분의 92더라. 그럼 8 이항시켜 버리자. 8을 이항시켜 버리면은 3분의 92에서 8, 3, 2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72, 68인가요? 3분의 68. 그런 다음에 2를 나눠버려. 그럼 3분의 k제곱 더하기 6이라는 녀석은 3분의 34가 되겠죠? 6을 이항시켜버려. 그러면 3분의 18을 빼버리면은 3분의 16이 되겠죠? 그쵸? 그럼 3분의 k제곱이 3분의 16이 되면서 k의 값이 4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k의 값을 알아냈으니 이 k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p랑 q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p랑 q를 알면은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p-q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p-q가 뭐야? 이만큼의 길이잖아. 어허라.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버리자. p-q, pq를 각각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린 어차피 pq의 길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뭐야? 3분의 4, 4, 16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럼 너는 3분의 6, 3, 18에다가 16을 더해주게 되면은 34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바로 뭐야? pq의 길이니까 3분의 34라고 하는 윗변의 길이에, 아랫변에 있는 10을 더해주고 높이 k에다가, K는 우리가 아까 4였었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 아랫변과 윗변 더해주고, 높이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3분의 64니까 답은 똑같이 3분의 128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를 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을 보자고요.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서 y 좌표가 동일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쵸? 그와 동시에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면서 이 K 값을 알아내야 되는, 이 점에 Y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좌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Y좌표가 궁금하지 않고 이 선분의 길이들에 좀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 세팅하는 것이 보통 좀더 수월하고, Y좌표가 궁금한 상황이야? 도형해방 정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는 게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포물선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완성이 되어 가고 있나요? 다음 시간에 타원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타원에도 똑같이 한번 완성시켜 보자고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복수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의 김유경입니다. 5월이 된 만큼 정말 행사도 많고 중간고사도 딱 끝날 시즌입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간 진도 나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할 만큼 분위기가 진짜 어수선해요. 이럴 때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딱 잡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 잡아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바로 1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실험 과정 제시된 거 보니까 다이오드의 연결에 따라서 각각의 반도체를 우리가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과정 옆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겠죠? 실험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가 4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서 나오니 전류가 얘들아?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라고 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P형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 오른쪽 맞죠? 선생님 쪽? 이 경우?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 선생님 헷갈렸어. 자, 이 경우에 순방향 전압기 걸려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리고 이게 쭉 돌아서 나와줘야 우리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쪽으로 돌아 나와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 중간에 있는 이 다이오드는 아랫부분이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위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위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빛이 나는 다이오드는 단 두 개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LED도 순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이 나올 텐데 아랫부분에 이 중앙에 있는 다이오드의 윗부분이 P형 반도체가 걸려 있어서 이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를 때는 그대로 순방향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 맞아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이미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다이오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이 다이오드의 반도체를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위에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선생님 자꾸 헷갈린다. 오른쪽 P, 그리고 X가 N형. 그리고 여기도 P형, 여기가 N형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에 해당하는 것은 이 LED는 역방향 전압임을 이용해서 P, N 이렇게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했으니까 두 번째 B에 연결하여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의

자, 내용 토대로 보기 기역니은 ㄷ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역, S를 A에 연결하면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위에서 빛이 나지 않는 LED는 A에 연결했을 때 A뿐이기 때문에 이게 역방향으로 연결된 게 맞아서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라고 하는데 X는 위에 표기한 것과 같이 N형 반도체이다 라고 해서 니은은 O다 이 됩니다. ㄷ은 기역은 3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B에 연결하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개가 돼야 돼서 ㄷ도 O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에는 기역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항들, 개념을 묻는 문항들은 빈출 가능한 보기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기역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에 다른 표현을 조금 보자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의 반도체에 있는 전자 그리고 양공이 서로 멀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있는 반도체 어디? 바로 P형 반도체의, 선생님 잘못 썼죠, 얘들아? N형 반도체의 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이라고 표기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와 양공은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는 전하 운반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A라고 하는 다이오드의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접합면이 아닌 양끝으로 가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보기와 관련돼서 또좀 잠깐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맞는 보기가 우선 X는 N형 반도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X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빈출되는 변형된 보기들 함께 정리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4번 역학과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 상황, 나 상황 지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 상황 같은 경우는 물체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상황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B와 C 사이의 실큐를 끊어서 각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R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8분의 5배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지? 좀 전에? Q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R이 C를 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편의상 선생님은 R이 C를 당기는 힘을 지금부터 8 F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그 크기가 몇이야, 얘들아? OF이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살짝 아래쪽에 쓸게요. 흰색으로. B는 흰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의 상황이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지된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전체의 R자임, 그리고 각각 A, B, C, D 물체의 R자임은 0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빗면 위에 물체 B, 물체 C가 놓여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이 BC의 가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빗면에 의해 BC에 있는 가속도는 A로 같다. 자, 그렇다면은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C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아무 물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은 양쪽에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이 OF였다라고 얘기하면 Q가 C를 당기는 힘도 O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내용을 여기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는 Q가 OF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R, 그리고 Q가 당기고 있는데, 그리고 C가 내려가려고 하는, 이 물체의 질량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려고 하는

질량에 의한 힘까지 포함해서 전체 힘이 평형을 이뤄서 이 물체는 정지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R이 당기고 있는 힘이 8F일 때 내려가려고 Q가 내려오라고 당기는 힘이 5F라고 얘기하면 C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그대로 3F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R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D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 D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흰색으로 그릴게요. 8F라고 하는 힘으로 당기고 있겠죠. 자, 그런데 D는 E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중력이 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두 힘은 평형을 이뤄서 R자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D도 정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힘이 같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라고 하는 힘은 4F라고 하는 힘을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 그럼 A로 가서 볼게요. A. A도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피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으니까 실피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피가 당기는 힘, 그리고 중력 mg가 같은 크기라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A는 정지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mg라고 하는 것을 4F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을 편의상 4F라고 표시해도 무방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피는 B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B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피가 작용하는 힘은 4F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에 작용하는 B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실피가 당기는 힘, 실큐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체 B는 정지해 있으니까 결국 B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F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와 C의 질량의 B는 몇대 몇이야, 얘들아? 1대 3이다 라고 쓰겠죠. 같은 F, 3F이기 때문에 같은 비면에 놓여진. 그럼 그와 관련된 보기 기억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C가 B의 3배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 쓴 것처럼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얘기 보기 위해서 문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A가 D의 2분의 5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자임의 평형을 이루지 못해서 A와 B 그리고 C와 D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에 작용하고 있는 A의 가속도의 크기가 5A였다라고 얘기하면 D의 가속도의 크기가 2A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근데? A, B 함께, C, D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5A, C의 가속도도 2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으면 이제 각각의 작용하는 R자임 나에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 A에 작용하는 힘 뭐라 그랬지, 얘들아? MG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MG를 앞에서 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했었죠. 여기.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편의상 4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D도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었죠. 질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F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결국 A와 B의 전체에 작용하는 총힘은 F 플러스 4F. 해당하는 몇? AB의 R자임은 5F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D도 보도록 할게요. D도 연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 뭐? D의 중력, EMG. 앞에서 8F와 같은 힘이 있었죠. 여기 또 핑크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D와 C가 연결되어서 C는 이 8F와 반대 방향으로 3F만큼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C와 D의 D가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R자임의 크기는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구하지? CD? 8F에서 3F를 뺀 5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A와 B, 그리고 C와 D의 각각의 R자임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봤으면 니은 보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니은, 나에서 C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자 힘을 구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B와 C의 정량적인 질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B의 질량이 1일 때 C의 질량이 3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은 B, 그리고 C의 질량을 3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알짜임 위에서 구한 것처럼 OF라고 얘기했는데, 이 OF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B라고 하는 총 질량의 가속도 5A를 곱한 값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이 이 OF라고 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C와 D의 알짜임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식은 누가 같냐면 바로 C와 D의 총 질량 2M 플러스 3B 여기에 가속도 2A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텐데 이 값이 그대로 M이라고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B의 질량 지금 표기한 것처럼 M 그리고 C의 질량 그대로 3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한 질량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C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2A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2A에 해당되는 값은 구해내면 그대로 4분의 1g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나에서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분의 1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지금 A에 지금 작용하는 총힘, 그리고 D에 작용하는 총힘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총힘을 왼쪽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우선 A에 중력 mg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자, 그리고 실피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피에 의한 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 힘을 더했을 때 어떤 힘이 나오냐? 바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나올 거예요. M.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8분의 5G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A에 작용하는.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mg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mg가 플러스, 실피가 A를 잠기는 힘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낸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실피에 작용하는 이 힘이 선생님이 구해온 게 8분의 3mg라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R이 D를 당기는 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직 아래 방향을 EMG라고 하는 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을 것이고, 연직 윗방향은 실R이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물체 D 역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A와 동일하게 왼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기한다면 D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D의 질량 그리고 D의 가속도를 곱해서 결국 4분의 2mg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mg. 자, 그렇게 구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R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2분의 3mg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3mg에 4분의 1배를 해야 8분의 3mg가 돼서 결국 3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까지 오답이 되어서 이 14번 문항의 정답은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풀때 역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에 쓴 것처럼 너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만 정지에 있다면 R자임이 0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같은 빗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는 빗면에 의한 가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가속도를 생략하고, 가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힘의 비는 결국 물체의 질량비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으면 역시 1번 정답 체크하고 14번 전류의 자기작용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항 전자기 유도 문항이었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그림을 보면은 XY 평면 위에 사각형 도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때 영역 1에는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영역 2, 영역 3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프, 나의 그래프와 같이 변하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도선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위에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이 만약에 2라고 얘기하면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은 그대로 1, 영역 3에 포함된 면적은 1이라고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 볼게요. 가로축 시간, 세로축 자기장 세기 해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그래프를 볼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기울기의 의미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게 원하는 물리량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기전력의 세기라고 하는 건 옆에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 일반적으로 V라고 쓰는데 지금처럼 도선의 가문수가 1이라고 하면 생략하고 쓸게요.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의 자기선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트의 법칙에 의하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하고 써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유도기전력의 세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호까지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봐야 되더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거기에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의 곱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의 자기장과 단면적의 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에 면적의 곱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세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선의 모양, 그리고 도선의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상대적인 유도전류의 세기를 옆에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유도전류의 세기 I0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 I0라고 하는 것은 저 직사각형 도선의 면적이 1일 때 시간이 ET0분의 자기장이 B0만큼 변하면 그때의 흐르는 유도전류를 I0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쭉쓸 거예요. 자, 지우고 쓰겠습니다. 뭘쓸 거냐면 시간에 따른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달라요. 자,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 시간이 t0일 때, 시간이 e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니까 이때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부터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1의 면적은 변함없이 항상 2야. 도선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2의 면적은 도선의 역시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 1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3의 면적은 1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자,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이 t0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어요, 얘들아. 증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를 써줄게요.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자기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ET0분의 B0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영역 1에서의 시간이 t0일 때 만드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플러스 EI0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ET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고쳤을게요. 원하는 시간인 3t, 5t. 자, 시간이 3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5t0일 때. 아까 t0, t0 잘 붙여주시고, 이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계속 일정합니다. 결국 시간이 t0, 3t0, 5t0일 때 영역 1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는 계속 플러스 EI0, 플러스 EI0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시간이 t0일 때 이제 영역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2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감소해요. 어떻게?
여기 볼까, 얘들아? ET0분의 B0만큼 감소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I0라고 우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의미 뭐라고 얘들아?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영역 3에서 시간이 t0일 때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 영역이 영역 3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2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이 3t0일 때 없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영역 2에서 시간이 t0일 때와 같이 그대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면 영역 1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이 나오는 영역 1의 자기장을 선생님은 플러스로 볼 거야.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기장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영역 1에 의한 자기장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시간이 t0일 때가 시간이 3t0일 때보다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수식적으로 그대로 더한다면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 의한 시간이 t0일 때의 유도전류의 세기는 사실 I0라고 표현이 되고 시간이 3t0일 때 역시 그대로 I0일 때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같지 않고 시간이 t0일 때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플러스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은 맞는데 영역 2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영역 1과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는데도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잘못했다. 만들어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음의 값이 같는다라고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붙는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의 값은 뭐가 돼? 플러스 I0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은 플러스 3I0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음의 값을 가져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t0일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역 1과 같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플러스 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영역 2에서 시간이 OT0일 때의 유도 전류의 변화가 시간이 T0일 때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I0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영역 3 역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OT0일 때 자기장의 변화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I0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OT0일 때 영역 1, 2, 3에 의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몇이다? 플러스 2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라고 하는 방향 이제 한번더 찾아서 볼게요. 어떤 방향이 얘들아? 영역 1에서 자기장이 증가할 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우리는 지금 플러스로 본 거잖아. 자, 그럼 앞으로 쭉 돌아가서 그 방향 체크해 볼게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이때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어떻게?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P점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다라고 지금까지 정의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역 2가 아니라 영역 3에서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3t0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T0, 그리고 3T0, OT0 모두 플러스 방향의 유도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방향의 유도전류를 우리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점에서 유도전류가 흐를 때의 방향이다라고 정의했으니까, 모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니은 보기는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피에 흐르는 유도졸리의 세기는 3T0일 때가 5T0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3T0일 때 선생님 등 뒤에 I0라고 하는 유도졸리가 흘렀죠.

라고 얘기하고, OT0일 때 이 I0라고 하는 유도전류가 흘렀다라고 선생님이 구해냈으니까, 3T0일 때가 작다라고 하는 이 디귿보기까지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항 정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몇 번이다? 4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고,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으로 부호까지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의 실전에서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항 정리하고 이제 16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물질파의 파장을 지금 질량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계산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이 나오면 항상 뭘 해라? 운동량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부터 A, B, C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도 될까요, 얘들아? 쓸게요. 네.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 A가 2 람다 제로, 물질파의 파장이 B와 C가 람다 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를 1, B, C를 2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질량의 크기가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질량이 A와 B는 M0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상대적인 B를 1대 1대, 그리고 C는 2M0니까 2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하니까 속도의 상대적인 세기를 1대 2대 1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구해 본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1대 4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ABC의 운동 에너지 EK와 속력 V를 가장 적절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자, 이 크기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거 뒤로 가서 본다면 1, 2, 3, 4, 5 중에 지금 속도가 같고 1로 같고 A와 C가, 그리고 B가 속도가 2배에 해당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4배, 4대 2대 1에 해당하는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2번 체크하셨으면 우리 마지막 장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보면은 전류의 자기장격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XY 평면에 A와 B가 X축과 나란하게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 Y축 위에 C라고 하는 직선 도선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두 배래요. 자, 그렇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X축 상에 있는 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 B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속 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니까. 자,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확인하고 옆에 이제 표 보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측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X가 D, X는 2D, X는 3D라고 하는 위치에서 A와 B는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대로 고정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도선 C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도선 C에 의한 자기장이 D에서 3D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C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대. 그 말은 이 C에 의한 D, ED, 3D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가장 가까울 때와 같은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반대편이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을 만든다란 얘기예요.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들아? C가 어느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가 이렇게 점점 멀어질 때 한결같이 A와 B는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뭐다 얘들아? A에 의한 것 그리고 B에 의한 것 모두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모두 나오는 방향이냐?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의 자기장의 배치, B에 의한 자기장의 배치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자, A가 ED, ED, 3D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반대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면 이 B는 D, ED, 3D일 때이 X축 위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왼쪽에 하나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A, B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A, B에 의한 자기장 역시 고정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의상 지금부터 A와 B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고정된 자기장의 값을 알파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 자기장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라고 하는 X는 D, X는 ED, X는 3D에서의 자기장은 모두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있겠죠. 자, C에 흐르는 유도 전류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말이 자꾸 꼬이는데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거리가 D의 때의 자기장을 편의상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C에 의한 X는 D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는 ED라고 하는 지점은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C라고 하는 이 값이 3B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C라고 하는 이 값을 알파에 더해줬을 때가 바로 X는 3D에서의 자기장,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3B0의 부호는 뭐가 되더라? C에 의해서 상쇄되는 자기장이 약해졌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졌대. 자, 그럼 상쇄되는 값이 작아져서 커졌다라는 의미는 상쇄를 덜시킨다라는 의미로 결국 이 값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기역에 해당되는 부호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C, 알파를 B0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해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하면 C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구한 값은 8B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7B0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로 정했어, 얘들아?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얘기했고, A와 B라고 하는 것이 X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몇대 몇? 2대 1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전류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이 알파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세기도 2대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 7B0에 전체가 3으로 보았을 때 2에 해당되는 것이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7B0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찾았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X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보기가 될까요? 선생님, 틀렸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니은.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구한 자기장의 세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X는 D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C의 자기장을 선생님이 C라고 정의했어요. 그 값? 뭐라고? 8B0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8B0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상속 K, 그리고 거리 D,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 지금 여기에 선생님 다시 표시해 볼게요. 여기 D, 여기 마이너스 D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구한 이 뒤에서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중 B에 의한 자기장 그값 몇? 얘들아? 3분의

B, 제로라고 하는 이 값은 K의 거리 D만큼 떨어졌을 때 B에 의한 전류를 곱한 분자에 쓴이 값이라고 볼수 있잖아. 자, 그럼 그대로 이값 전체 분수를 취해 본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약분되어서 결국 이 값과 자기장의 세기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B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때 누가 더 클까 얘들아? 바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역시 C에서 더 크다라고 돼야 돼서 결국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의 세기를 각각 I, A, IB, IC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장의 세기로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크다? 바로 C가 가장 크다.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 순으로 전류를 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도선의 모양이 하나라도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류의 상대적인 이 세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의 세기도 함께 써놓고 이제 니은에 들어갈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값은 바로 x는 3d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총 자기장이 될 텐데 알파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7b 제로라고 얘기했었고 C라고 하는 값은 8B 제로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3분의 8B 제로를 넣는다면 이 값은 플러스 3분의 13B 제로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3분의 13B 제로라고 하는 값이 5B 제로는 아니니까 디귿 오답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항 정답은 몇 번? 2번에는 니은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체크 잘 하고, 최대한 문자를 단순화하여 연립하는 연습 해보고, 18번, 바로 빛의 굴절 혹은 전반사와 관계 있는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색광 P를 이 빗면에 매질 A, B를 향해 입사시켰대요. 그때 입사각의 크기가 세타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다시 A와 공기라고 하는 이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에서, B와 공기의 경계에서는 전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왼쪽에 쓰고 갈게요.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가 뭘까, 얘들아? 굴절하지 않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하고, 전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는 임계각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B에서 공기로 단색광 P가 입사할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선의 조건, 보조선을 그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매질의 경계가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래면 이 선과 나란한 선을 법선으로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과 여기 이 선은 그대로 나란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나란한 선의 지금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의상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 각은 알파와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크기가 알파, 여기도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베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은 법선과 P가 이루는 각도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베타라고 하는 각,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각은 모두 공기에서 A, 공기에서 B로 입사갈 때의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공기에서 B,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각각의 매질 A와 B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B에서 속력이 느리고 여기서도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A에서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사가 여기서 가능한 거야. 어떻게 가능해? 속력이 느린 매질인 B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인 공기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반사의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임계각을 표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B의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속력이 느린 A에서 속력이 빠른 공기로 진행을 하는데 알파라고 하는 입사각이 두 번째 조건인 임계각보다는 작다란 얘기야. A의 임계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임계각 이하의 각이기 때문에 미만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 지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굴절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A에서보다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은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작소, 얘들아? 이 전체가 베타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잖아. 자, 그런데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베타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세타, 베타, B와 공기 사이 임계각 이 순으로 각도가 작아져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맞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굴절률.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은 크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느려? A가 B보다 속력이 느리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공기였어, 얘들아. 자,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굴절을 하고 전반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속도의 차이가 누구와 누구? A와 공기가 B와 공기 사이보다 더 큽니다. 자, 그 말은 더 전반사를 할그 각도가 작단 얘기예요. 최소 각도. 결국 임계각은 누가 작냐? A의 임계각이 B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속도의 차이가 크면 더 많이 핸들이 꺾이는 것처럼 굴절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굴절각의 크기 여기 어떻게 될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 위의 각을 베타라고 얘기했고 이 전체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굴절각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굴절각의 크기는 몇이에요, 얘들아? 아래로 빼서 쓰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속도 차이가 계속 얘기하지만 A가 더 커. 자, 그렇다면 더 많이 굴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의 크기는 A가 더 작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굴절각과 세타 마이너스 벨타에 해당하는 굴절각 중에 누가 요렇게 더 작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 부등공식에서 양변에 세타를 모두 지우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의 부등으로 정리하면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각은 A의 임계각보다 작대. 자,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각은 B의 임계각보다 크대.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A의 임계각은 B의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 어디서 나와서 쭉? 굴절률이 A가 B보다 커서 임계각이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오답이고 굴절률은 누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이 각도 찾는 것 연습해 보시고 19번, 바로 점전하의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바로 볼게요. 자, 점전하 A, B, C가 존재하는데 A의 위치에 따라서 B와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B, C 모두 A가 양전하인 상황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A 위치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A와 C라고 하는 양전하 사이에 있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C는 양전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A와 B의 선생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인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전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어서 기억에 B는 음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니은 전화량의 크기가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전화력의 상대적인 크기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A를 선생님의 편의상 여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D만큼 옮겨놨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가 D만큼 가까워졌을 때 0이다라고 얘기했잖아. A는 B를 잡아당기고 C도 B를 잡아당겨서 두 크기가 같아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란 얘기예요. 점전하의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점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두 점전하의 거리의 비가 서로 3대 2에 해당되어서 지금 A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9q라고 얘기하면 C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4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A의 위치가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0에 있을 때 각각 B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는 7F0,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8F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7F0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나와 있고, B의 점전하의 전하량을 그냥 B라고 놓고, 거리에서 D를 모두 생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는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겠죠. 그리고 C도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밀려나고 B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져서 이러한 힘이 각각 작용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때 A에서 B 사이의 거리가 4D에 해당되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값은 4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값이 9Q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 사이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곱하기 4Q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C도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와 C 사이 거리는 6D이기 때문에 36 아닌 6을 제곱으로 쓸게요. 6의 제곱분의 9Q 4Q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그리고 B와 C 사이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4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양변의 분수를 취해서 구한다면 B라고 하는 것의 전하량은 EQ라고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F0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크기는 8분의 1의 Q의 제곱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8.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니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EQ, 그리고 C가 4Q로 주어져서 결국 전하량은 B가 작은 것이 맞아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A가 X는 ED에 있을 때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20F이다라고 하는데 ED에 있을 때의 B와 C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 거리는 ED이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 써야 맞겠죠? 2의 제곱분의 A의 전하량 9Q 그리고 B의 전하량 2Q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다른 종류 전하니까 당겨지는 플러스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죠. 자, 그리고 C는 A와 같은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마이너스 방향 전기력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사이의 거리가 4D이기 때문에 4의 제곱분의 9Q, 그다음 4Q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구하고 그대로 정리하면은 우리는 18F0라고 하는 힘을 찾을 수가 있어서 디귿에 20F0보다 힘이 작다라고 하는 보기는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고 정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문항 풀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높이가 10H인 곳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때 마찰공간 H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날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결국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 높이 h만큼

0: 10H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위치인 몇? 9H에 해당하는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고 마찰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평면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 루트 2에 G에 가만히 놓은 위치 9H를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 결국 3 루트 2GH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VA를. 자, 그런데 우리가 루트 2GH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V로 나서 3V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3V라고 하는 속도로 B와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를 볼게요. 높이가 2H인 지점에 물체를 놓았는데 마찰 구간 2에서 마찰 구간 1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만큼 결국 마이너스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평면에서 A와 충돌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물체의 질량은 B가 두 배다라고 하니까 B의 질량은 2m이 되겠죠. A가 m이라고 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얘들아? 4mgh.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수평면에서 운동하기 직전의 역학적인 운동할 때의 직전 마찰 구간에는 2를 지난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2mgh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물체의 질량은 2m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그대로 VB는 높이가 h인 지점에 물체를 놓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e, g, h라고 써져서 충돌할 때의 b의 속도는 속력은 v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v로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충돌 후 a의 속도를 편의상 va, 충돌 후 편의상 b의 속도를 vb라고 쓴다면 여기선 그냥 역학적 에너지 총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의 m에 V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g 라지 h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마이너스 2mg h만큼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도 동일하게 2mg h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정지하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다면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2m에 V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하는 마이너스 2mgh라고 하는 에너지가 질량 2m, 그리고 높이 16분의 5h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물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으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돌 전은 m의 3v 마이너스 m의 2m의 v라고 하는 총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 후 m 마이너스 mva 플러스 EMV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변은 모두 M으로 약분한다라고 하면 VA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이 EVP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관계식, 그리고 이 관계식.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위에 식을 써낸 것처럼 써낸 원리는 MGH가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식, 그리고 아래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VA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 6V 혹은 2V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라지 H는 만약에 6V라고 하면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구해지냐? 36H가 나와요. 그리고 2V라고 하면 4H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찰 구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지금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처음 높이에 해당하는 10H보다 낮은 높이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불가능하고 결국 답은 4H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H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할수 있고 선생님이 VA, VB를 두번 썼기 때문에 여기 문자를 프라임으로 붙여서 써놓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쭉 풀어봤는데 4회부터는 정성범 선생님이랑 즐겁게 문제 풀어보시고 반드시 이 강의 마무리 잘 지으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단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3회 실전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13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건지 핵심 키워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14번의 중화작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화작정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식초 1g에 들어있는 또는 식초 100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 1g을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또는 100g에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 W g이라면 우리한테 10g을 물어봤어? 그러면 100분의 W가 바로 1g에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면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번에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15번인데요. 동위원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1g에 A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g에 B인 X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우선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에서 지금은 X에 대한 원자량, 이게 질량수지만 질량수가 원자량이라면 이 원자량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1g에 A인 X라고 했으니까 원자량과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A분의 1, 여기는 B분의 1로 해서 곱하기 양성자수, 여기는 곱하기 중성자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원자로 있다 원자량과 1g의 A인 X는 반비례 관계. 자, 만약에 여기서 X, Y 분자가 주어지면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아, 그럼 분자량과 어떤 관계지? 연습했던 화학식량과 몰에서 우리가 차단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6번입니다. 바로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와 pOH에 대한 관계인데요. 만약에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럼 pOH는 감소한다. 라고 했던 연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 농도였던 게 10의 마이너스 제곱 몰 농도로 바뀌면 pOH가 3에서 1로 가기 때문에 농도는 증가, pOH는 감소한다.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또는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여기에선 지금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래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다? 그러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는 바로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부피분의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 이렇게 활용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 또는요, 반대로 우리한테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수산화 이온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륨 이온 농도나 수산화 이온 농도, 그럼 바로 pH, pOH, 그리고 이 농도에 대해서 양과 부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13번부터입니다. 13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는 앞서 풀었던 현대의 전자 배치, 그 오비탈에서 문제와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3주기 원소다 아니면 14에서 16쪽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원소에 대한 오비탈을 물어보는 게 주였죠. 근데 여기는 대놓고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에는 다양한 오비탈이 있어요. 그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주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인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에너지 주기가 낮은 오비탈은 1s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건 3p까지죠. 그럼 이 중에서 얘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2p예요. 그럼 2p에서는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0이네, 1이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가 모두 다 2p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요 힌트를 가지고 만약에 EP라는 애가 똑같아? 그럼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줘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에서 라는요, 주양자수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딱 보입니다. 누구? 1s. 1s도 그냥 오비탈 딱 1s잖아. 주양자수 1이고 s 오비탈 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를 가서 힌트를 봤더니 주양자수, 부양자수 차이 값이 3이어야 돼요. 그럼 3이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s 오비탈 3s 가능하고요. p 오비탈은 우리 무조건 부양자수 1이니까 주양자수 그것보다 커야겠네. 1보다 4p여야 되는데 있을 수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3s다. 확정됐습니다. 그럼 가는 3s야. 확정. 그럼 나는요. 자, 나는 지금 다와 보니까 주양자수에 부양자수 빼준 값이 지금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착하게 밑에까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s 오비탈, p 오비탈 둘 중에 뭐란 뜻이에요? p 오비탈. 왜냐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도 0, 자기양자수도 0. 이거는 주양자수가 어떻든 간에 s 오비탈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모두 다 0. 제가 아까 주양자수라고 한것 같은데 자기양자수. 그래서 둘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럼 0이야? 그럼 얘는 일단 확실히 p 오비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p 오비탈이야?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얘네가 p오비탈이어야 돼요. 그러면 부양자수 무조건 1이니까 여기서 주양자수 몇일까요? 3이겠죠? 그래서 3p. 그때 얘네들에 해당하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자기양자수. 왜냐하면 부양자수는 1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했더니 2가 됐어요? 1을 더했더니. 그럼 자기양자수 몇이에요? 3p에서 바로 1인 오비탈. 제가 자기양자수는 하단에다가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다라는 힌트를 제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주양자수가 일단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라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라까지 우리가 그냥 같이 요거 두 개를 볼 건데 라라는 것은 다보다 1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아, 얘네가 EP일 때 부양자수가 1이니까 빼준 값 1. 그럼 얘는 지금 2s일 때 그냥 2더 2에서 0을 빼줬으니까 2. 그래서 다라는 거는 2s 오비탈. s 오비탈은 당연히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합이 0. 그럼 오른쪽 갔을 때 2p다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수 무조건 1, 어떠한 것을 더했던 얘네가 1.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2p 오비탈에서 자기양자수가 0이네라고 결정됐어요. 그럼 기억 갑니다. 가에서는 3s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니은에서 a는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모두 다 주양자수 2다라고 제가 구해놨으니까 맞고요. 기억 갑니다. 자기양자수가 라라는 거는 0이라고 구해놨고요. 나다라고 하는 건 1이라 구해놨기 때문에 나가 더 커야 돼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겠죠?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자기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왜냐면 똑같은 EP 오비탈이어도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두 개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고 3P에서도 사실은 앞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같지만 자기양자수가 다른 오비탈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14번으로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는 중화적정 문제입니다. 이 중화적정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아세트산의 질량이더라도 실제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모를 몰로 바꾸고 이 몰이라는 걸 질량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같이 두 가지 수용액을 비교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이다. 구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엔 아세트산에 대해서 0.8g이고 두 번째는 10ml, 식초 10ml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둘을

적정했을 때 부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x분의 y를 구하세요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주어졌고요. 그리고 25도에서 10초. 이 밀도가 주어졌다. 나중에 10ml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으로 바꿀 때이 밀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밀도 바로 곱해주면 얘는 사실은 10dg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적어놓고 가볼게요. 그럼 가 25도에서 아세트산이 0.8g을 물에 넣어 지금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건 120ml. 여기에서 만든 거에다가 40ml를 추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물을 넣어봤자 용질량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무엇이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취하는 과정에서 전체에서 1분만 가져왔기 때문에 120 중에서 40만, 다시 말해서 3분의 1만 내가 취해준 거야 라는 뜻이네요. 자, 그랬더니 페노프탈 용액 두세 방울 넣고 A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하였고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부피 측정이 때 아까 몇이었어요? X 밀리미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X 밀리미터예요라고 써놓을게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애야.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고 가에서 만든 건 40이었죠? 하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30ml만 취해주겠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100 중에 30이니까 10분의 3만큼 취해줬고요. 다시 한번더 나를 반복했더니 그때의 부피는 이제 A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부피는 몇이더라? 바로 Y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다라는 것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또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다에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에요. 다시 한번 더. 우리 다에 여기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바로 W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질량으로 바꿔줄 때 10dg이거든요. 그럼 10dg면 얼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한번 바꿔줄까요? 그러면 이 W는 100g인 거죠? 그럼 우리가 100으로 나눠줘. 그럼 얘가 1g에, 식초 1g에는 Wg만큼의 무엇이 있다? 아세트산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건 10dg. 그래서 10t를 곱해줍니다. 그럼 다시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바로 10분의 dW g 그램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제가 두 식을 한번 비례관계로 세워볼 건데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우리한테 처음에 0.8g에 해당하는 걸 바로 적정하였을 때, 얘네들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 몇이었다? X였다. 근데 조심할 거 있어요. X가 아니고 사실은 3분의 1을 해서 X이기 때문에 이 X로 나온 수산화 이온에다가 몇배 해줘야 돼요? 바로 3배를 해줘야 돼요. 역으로 3배. 그러면 사실 이건 질량이고 이거는 밀리몰이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 관계, 두 번째 실험했을 때의 관계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직 질량이고 밀리몰이지만 좀만 기다리고 요거까지 써보고 우리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에서 그러면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은 바로 10분의 dWg이었고요. 얘가 적정할 때 A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들어갔던 거 부피는 Y였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덜어냈어요. 얼만큼? 10분의 3만큼. 그래서 원래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0이다라는 걸 곱해줘야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 표현한 건 질량, 여기 질량, 여기는 밀리몰이에요. 그럼 밀리몰이라는 건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일단 밀리몰을 몰부터 10에 마이너스 3제 곱하고 그리고 분자량 곱해줘야 되는데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면 상쇄가 돼요. 왜냐면 나는 비례식으로 그냥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굳이 곱하지 않고 아,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풀어줄까요? 자, 풀어주게 되면 10분의 3dWx는 요게 지금 곱해지니까 10분의 8이죠? 다시 말해서 3분의 8 그리고 y가 됩니다. 우리한테 아까 구하라고 했던 거 뭐였더라? 바로 x분의 y더라. 그럼 우리 x분의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분의 y로 자, 밑에다 한번 바꿔볼게요. x분의 y는

2m 10분의 3dW에다가 곱하기 이거 역수치해주면 8분의 3이다. 그래서 80분의 9dW가 나오게 됩니다. 9dW 이게 뭐다? x분의 y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80분의 9dW 어떻게 구했냐고요? 우리가 두 스윙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질량에 대한 걸 맞추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둘이 상쇄될 거를 고려해서 굳이 밀림호를 몰로 질량으로 바꾸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과정이네. 상쇄, 소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수용액이 나오는가 하나의 수용액에 대한 질문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서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길게 풀이를 쓸 필요가 없구나. 둘에 대한 관계만 봐도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활용했던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재해석해서 사실은 얘네는 10dg에 들어있는 게 궁금했던 거야 라고 해서 한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식초 1g 또는 10g, 100g 아니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피에 대해서 밀도로 곱해준 값 다양하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수용액이 두개 나왔을 때 하나 나왔을 때 비교하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기. 이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볼까요? 자, 15번은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동위원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발문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음은 분자 XY와 XY2에 대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요, 여기는 XY, 여기에서 XY, 여기까지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한테 XY와 XY2, 그래서 y가 두개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걸 봤더니 구성원소, 양성자수, 원자량, 분자량.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바로 이 원자량을 모두 더해준 값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xy라는 건이 a라는 이 원자량, 이 b라는 원자량을 더해준 값이야? 네.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바로 이 x라는 거, 이 a에다가, 그리고 y라는 건 동일한 애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두배 해줘서 4b에다가 플러스 4 해준 게 12다라는 뜻이에요. 12m이다라고 해야겠죠? 여기 m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둘다 m이 있으니까 요거를 소거하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비례식 세우자. 얘네들 비례식 세워주면 그냥 2a 더하기 2b 대 7. 그냥 m도 이제 지워주고. 는 2a 더하기 4b 플러스 4때 12m 지워주고 이렇게 가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기 전에 간단해 보니까 여기 2랑 2로 약분이 돼서 a 더하기 2b 플러스 2대 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7a 더하기 14b 플러스 14는 12a 플러스 12b다. 다시 우리 여기 12b 넘겨주면 2b 플러스 14는 여기에서 6a다라는 게 5a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5a. 그럼 요거 식 하나는 찾아냈고, 식 하나는 여기서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일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의 b는 2a인 x와 2b인 y? 양성자수가 a라고 했고, b라고 했으니까 a 빼주면 여기 중성자수 a, b 빼주면 2b에서 b 빼주면 p 때, 여기 똑같이 2에서 2 빼주면 A. 자, 여기서는 B 빼줬더니 뭐예요? B 플러스 2. 얘도 B 플러스 2. 그래서 2B 플러스 4는 7대 13이야. 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식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7A 더하기 14B 플러스 28, 13A 플러스 13B. 자, 그럼 여기에서 b는 플러스 28은 바로 빼주면은 얘네가 6a 나옵니다. 되나요? 그럼 두 개씩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라는 걸두배 해볼게요. 이 b는 12a 마이너스 56. 얘를 이제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12a 마이너스 56 더하기 14는 5a다. 그럼 7a다라고 하는 거 빼주면요. 바로

42억이라고 나오니까 A는 몇이에요? 6 나왔어요. 그럼 A가 6이다? 다시 36 넣어볼까요? 그럼 B는 몇 나와요? 8 나오네요. 끝! 그럼 A가 6, B는 8. A가 6, B는 8. 기억 갑니다.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8은 14. 네, 맞아요.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에선 N값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7N이다 라고 하는 건 2A 더하기 2B였어요. A 더하기 B가 아까 14라고 했는데 두 배 해준 몇이에요? 28. 그럼 다시 M이란 거 몇이다? 4다. 네, 맞아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D급 갑니다. 제가 이거 강조했죠. 왜 강조했었냐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1g에 2A인 X와 2B인 Y와 2B인 Y에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질량분의 얘네들의 분자수다? 그럼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2A인 애와 그리고 2B, 2B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더해볼까요? 2A다 라고 하는 건 이거 두 배 해주니까 12, 여기서는 16. 그럼 여기에서 12인 애와 16인 애 두 개 있으니까 32 더해주면 44. 자, 여기에서 2A인 애 12와 그리고 2B다 라고 한 16에서 2 더해주니까 18, 30입니다. 네, 반비례 관계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니까 44분의 30이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각각의 양성자 수가 아니라 하나는 양성자 수, 하나는 중성자 수.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래서 A 하나다 6. 그러면 이번에 B, B 이게 양성자 수니까 16. 그래서 얘네는 22. 여긴 중성자 수죠. 그래서 A 하나 그리고 B가 8인데 2가 있다. 그래서 10. 그래서 얘는 16. 6이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계산해줬더니 얘는 2. 여기에서 15니까 아하 16분의 15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16분의 15야? 오, 15분의 16? 잘못 나와있네요. 틀렸다 라고 가주면 돼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우리한테 1g에 무엇에 들어있는 이게 정말 자주 나오고 화학식량과 몰에서 계속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 분자량이 반비례 관계구나. 제가 아까 앞에서 개념을 청유해서는 원자량의 반비례다 라고 했던 이 원자에 대한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엇으로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어진 정보는 우리한테 개념을 잘 활용하도록 순차적으로 활용하도록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하면서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풀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선 우리한테 주어진 수용액의 액성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액성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주어진 정보가 양과 부피다? 그럼 우리는 이 몰농도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몰농도 관계가 하이드륨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얘는 염기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을 찾아주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는 염화수소 물 수산화 나트륨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가와 다에 대해서 이 몰농도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 가에서 가능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pH와 pOH가 하나는 지금 12일 때 다른 하나는 2. 그럼 다른 하나가 2일 때 하나는 12.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이 두 번까지에 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를 몰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보자마자 12와 2다라고 표현했었던 이유는요. 이게 차이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벌어진 정도가 5와 5씩이에요. 그럼 여기 7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5만큼 감소해서 2, 하나는 5만큼 증가해서 12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와 2를 제가 빠르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가와 다를 비교했더니 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부피가 200대 100이니까 2대 1로 두었을 때 2분의 10에 5 제곱 때 그럼 여기에선 1분의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 제곱이다. 그럼 얘네들을 풀어줬더니 10의 5제곱은 10의

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수선화의 농도 누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가가 다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수선화의 농도가 크다라는 건 염기성 물질이겠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얘네 수선화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겠다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곱해준 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13제곱. 그러면 얘는 pH가 몇이야? 바로 10, 아니, 여기 pOH 13, pH는 1.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물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에선 수선화 나트륨. 그럼 다에서는 염화수소, 나에서는 물이구나. 라고 확정 지었어요. 자, 그때 기억. 나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니은 갑니다. 다, 예, pH를 물어봤습니다. pH는 1이다 라고 찾아놨고요. 틀렸다. 디귿. 그럼 이제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번에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요.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뭘 알고 있냐면, 수산의 이온에 대한 농도를 알고 있어요. 가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왜냐면 얘는 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pOH, pH가 다 7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농도를 다 알고 있고, 이때 부피를 모를 뿐이고, 이 溶제의 양에 대한 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피에 대한 걸 구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부피는 농도분의 양이다라는 것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농도다라고 하는 게 가에서는 10의 5제곱, 이 농도다라고 하는 건 5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제곱.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거기에서 양이 10의 5제곱. 여기에선 1.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지금, 어? 뭐야? 너무 쉬운데? 왜요? 보니까 10의 7제곱? 얘도 10의 7제곱으로 그냥 1대1인데요? 다시 말해서 부피는 서로 어떤 사이? 같은 사이. 그럼 부피는 200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너무 쉽게 부피가 같은 사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부피는 뭐예요? 200이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개념 청해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한테 수선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하고자 해요. 그럼 사실은 아까 활용한 것처럼 여기 부피와 양에 대한 관계로 접근을 해줬는데 반대로 지금은 부피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와 양으로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액성에 맞는 수용액을 찾는 연습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원자가 전자수인데요. 부양자 수가 1인 거? 바로 p오비탈. 그래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 대해서만 채워져 있는 원소가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s오비탈에만 채워져 있어?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발문 힌트를 가지고 각각에 맞는 원자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3주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아마도 나중에 X와 Z를 구분하는 데 활용을 할것 같고, 그러면 3주기일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우선 이 P는 모두 다 채웠기 때문에 5는 넘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6부터 가능한 것 최대 9까지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가 3대 2래요. 그러면 될수 있는 비가 뭐예요? 9대 6이죠. 그럼 얘가 9일 때 얘가 6이네. 다시 말해서 비는 뭐다? 3이다. 그럼 비는 3이야. 그럼 P인,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놓을까요? 부양자 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P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 수가 3개야? 3p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3p3다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결정 지어볼 건데요. 얘 Z라는 애가 6이다? 잠깐만, 6이라는 건이 P 다 채우고 나서 3S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데 3S1일 수도, 3S2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결정 지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모두 다이 3S1이나 2나 P오비탈에는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없어? 원자가 전자 수가 0이겠네요, 얘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A 값이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A값이 1이다라는 걸 활용했을 때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어? 3p1입니다. 그때 x와 z를 우리가 구분할 때 써야 되는 거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알고 보니까 이 z라는 게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x랑 z를 비교했더니 두개 들어있는 건 x가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3s에서 z도 두 개를 채워버리면 x랑 같아져 버리죠. 왜냐면 p오비탈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s에서 달라져야 돼. s오비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3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 가볼까요? X는 마그네슘이다. 3p1이니까 얘는 누구다? 알루미늄이다라고 가져야 된다. 틀렸다. 니은. A가 1이고요. B가 3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4가 맞습니다. 디귿. S오비탈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인데요. Y다라고 하는 건 S오비탈이 3s까지 모두 다 이제 채워졌죠. 그래서 얘는 U. 근데 p오비탈은 2p에서 6개에다가 3p에서 3개니까 총 9개입니다. 그럼 Z라는 거는 3S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2S까지 해서 4개에다 3S 하나, 5. 여기선 지금 3P도 못 갔죠? 그래서 2P에서만 6개 있기 때문에 6.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3, 2. 근데 또 약분된다. 얘가 2. 그래서 얘네는 5대 4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5대 4. 맞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르게 여러 문제 접근할 때 힌트가 되었던 건 3주기다라는 거였고요. 3주기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차수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주기를 모두 다 쓰면서 우리한테 이 비를 찾아라가 아니라 사실은 3주기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가능한 애들 B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원소를 다 쓰면서 할 건지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찾아낼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줄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얘네들의 B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8번 갑니다. 이 18번은요, 제가 뒤에 가서 복습을 청해요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작년에 출제되었던 평가 문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질량 W1과 W2, 이 B와 그리고 X, 여기 X, 여기 Y에 대한 거. 자, 그런데 그래프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는 양에 대한 자료고요. 하나는 질량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가와 나에 들어있는 애들을 봤더니 가는 여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지네. 그럼 무조건 가에서 X와 Z는 탄소 중 수소 중 하나, 탄소와 수소 중 하나. 자, 여기 나는요, 탄소와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산소. 그럼 여기서 보니까 나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겠다. 자, 그럼 이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X와 Z, 여긴 Z, Y라는 애가 새롭다. 그러면은 가에는 없고, 나인만 있는 무언가네요. 걔가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Y는 산소. 그럼 이제 X랑 Z를 비교할 건데요. 여기에서 탄소와 수소는 1몰에 이 분자 하나당 1대 4. 여기도 분자 하나당 1대 2. 무조건 다 수소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거. 질량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작은 애는 탄소, 큰 애는 수소겠죠. 그럼 그대로 오른쪽. Z라는 거 수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건드리면 좋을까 봤더니 가에서는 W1과 W2로요. 이 질량에 대한 표기가 지금 달라요. 그 우리가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W1으로 두 개가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메테인과 메탄올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H4와 그리고 CH3OH는요.
질량이 W1으로 지금 표기가 같아요. 그럼 몇대 몇의 질량비? 1대 4다. 질량비가 1대 4. 그때 얘네들의 분자량 B는요, 여기 탄소가 12, 수소는 1이라고 했으니까 16이고요. 거기에서 딱 산소만 추가됐죠. 16인 애가 32다. 그래서 사실 이 분자량 B가 1대 2구나. 그럼 우리는 이 분자량과 질량이 나눠준 값이 바로 뭐예요? 2 분자수비예요. 그래서 얘네 몇대 몇이에요? 1대 2다. 다시 말해서 CH4가 W1g일 때 1몰이라면 CH3OH라는 거 4W1g일 때는 2몰이다라는 걸 약속한 거고요. 그럼 이게 가에서 메테인이라는 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가 W1일 때 1몰이야? 4W1일 때는 3몰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C2H4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A몰, 여기를 그럼 두 배만큼 질량이니까 2A몰이라고 표현해서 3대 3.5로 해도 되지만 눈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요. 얘가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관계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같도록 부피를 좀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6으로 두 배로 한번 해주고 얘도 7로 해줬을 때 그러면 4, 6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2라면 질량이 두배 됐으니까 얘가 4,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7, 딱 맞아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피와 분자수를 같게 한번 해보려고 부피비가 3대 3.5야? 6대 7로 했더니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에서 탄소라는 거는 3몰, 여기서 2, 2, 4 해서 8몰. 그럼 8몰일 때 수소라는 거 4, 4, 16, 4, 2, 8. 그래서 더해주면 24입니다. 그럼 1대 3이니까 X값은 몇이다? 3이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질량 한번 구해볼 건데요. Y라는 거 산소죠? 산소라는 거 원자량 16에다가 얘네가 몇몰 있어요? 총 2몰 있는 거네. 그때 Z라는 거는 수소죠? 수소는 4, 4, 4, 16, 여기에서 4, 2, 8. 다 더해주면 얘네 몇이에요? 20에서 28이다. 근데 어차피 원자량 1이라서 너무 고맙죠? 다만, Y라는 건 어떻게 표기해줘야 돼요? 28분의 16 곱하기 2다라고 표기해주고요. 7분의 8이다라고 약분 한번 해서 X분의 Y다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3분의 8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W1과 W2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W1과 W2 관계는 위아래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CH4와 그리고 C2H4에 대해서 이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W1과 W2로 갈 거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잘 따라오세요. 분자량이 일단 얘네는 16이라고 아까 구해놨고, 여기 16에서 탄소 하나 추가된 거니까 12 더해주면 28. 이때 조심해야 할건 제가 분자수를요, 1과 2로 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질량을 제가 W2일 때 얘네가 2몰 있어 라고 가겠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W2일 때 2몰 있어? 다시 말해서 얘는 W1 때 1몰, 얘는 지금 2몰.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게 질량. 질량이 바로 W1과 W2다라고 가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곱해줬더니 얘가 지금 16, 얘28 곱하기 2. 약분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7, 여기에서 얘가 그냥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4, 2, 8에서 2 남았다. 2대 7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럼 2대 7이니까요. W1이 2, W2가 7. 요거를 곱해주자. 그럼 너무 고맙게 약분 되는 게 있네요. 약분, 약분, 약분. 3분의 4가 답이다. 그럼 3분의 4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9월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유형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우선 가와 나에서 들어가 있는 이 원자의 종류가 다른 거 하나, 산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에서 Y라는 건 산소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라는 거에 우리가 탄소랑 수소는 어떻게 구분하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수를 봤더니 수소라는 게 확실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와 수소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다만 양과 질량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양, 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값,
여긴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고려해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질량에 대한 관계는 W1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W1과 W2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W1과 W2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습 꼭꼭꼭 다시 한번 더 해보기 약속.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에서는요,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하나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앞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이 구경권 이온들에 대한 합, 구경권 이온에 대한 합, 사실은 그럼 얘는 수소나 이온,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을 나타낸 거다. 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 풀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혹시 틀렸던 친구,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는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1가 3과 1가 염기예요. 무엇이 과량이냐에 따라서 양이온의 양을 결정지을 겁니다. 맞아요. 몰 농도라고 써 있지만요. 전 양이온의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X 몰 농도 HX 수용액과 Y 몰 농도 HY 수용액, 0.4 몰 농도 수소나 나트륨의 수용액에 부피를 달려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의 액성 모두 다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이 나타나도록 우리한테 맞추도록 했고요. 기억값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X와 Y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몰농도비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산에 대한 수용 두 개, 그리고 염기성 하나니까 이렇게 나눠볼까요? 하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피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수액도 100, 나수액도 100, 다수액도 100, 모두 다 100. 그럼 우리는 이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서 이 양이온의 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의 부피는 다 같아. 그래서 이 몰농도를 곧 몰비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힌트가 또 있냐면 양이온에 대한 양이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냥 눈치껏 봤을 때 얘네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수소 나트륨이. 그럼 이 수소나 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될 수 있는 액성은 두 가지. 염기성과 무엇이에요? 중성이요. 그럼 얘가 염기성과 중성? 그럼 얘가 산성이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 못 했더라도요. 한번 봐봐요. 두 가지 또는 이두 가지 60과 40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3대 2에 대한 비율로 양이온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 6대 5니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다라는 건 무조건 산성이고 그리고 가와 나는 염기성과 중성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산성의 입장에서도 그럼 산성과 중성은 본인의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성이 20과 40일 때 부피가 20과 20으로요. 나와 다 관계 보시면 나에서 다로 갈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중성이라면 얘네들에 대한 부피가 줄어든 걸 고려해서 양이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를 했네요. 죄송해요. 증가를 했어요. 20에서 40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럼 여기 양이온의 양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나라는 건 뭐다? 염기성이고, 가가 중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성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나 이온과 수소이온이 같구나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몰 농도가 주어졌어요. 0.4 몰 농도, 그리고 60ml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로 갔을 때, 얘네가 24ml. 그럼 얘네가 딱 여기서 중성이야? 그럼 똑같이 수소이온도 24ml여야 돼. 그리고 이 6에 해당하는 애는 몇이에요? 24ml. 얘도 그럼 24ml. 6에다 4배 해준 값인 거죠? 그럼 얘는 몇이 돼요? 20ml.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24ml. 어차피 여긴 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수소이온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볼게요. 40에서 20으로 반절. 그래서 여기에 12.
근데 여기에서는 몇이 돼야 되냐면, 요게 지금 힌트. 이게 모두 다 산성의 수소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되기 때문에 12와 몇을 더해 20이 되어 8이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X와 Y에 대한 몰 농도비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럼 부피가 같을 때를 비교해 줄까요? 그럼 부피가 같을 때 20일 땐 12, 얘네는 반절이니까 4. 그럼 몇 배? 아, 여기에서 얘네가 3배 차이 나는 관계, 3대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3분의

1이야. 그럼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은 24에서 40이에요. 3대 2니까 몇이 돼줘야 돼요? 여기에서 16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수소나 이온의 양과 나트륨 이온 양 같다. 16. 여기에서 이 구경꾼 이온들은 모두 다 수소 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양 20이었죠? 똑같이 20이다. 그래서 얘네가 4분의 5요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몇이 나온다?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우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 그래서 제가 나타낼 때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양이온의 몰 농도다, 부피가 가나다 수용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양이온의 양, 몰비로 가져도 됐다. 자, 근데 액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 1가산, 1가 염기에서는요, 과량인 애가 그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중성일 때는 그럼 산수용액 수소이온과 염기성 수용액의 수소나 이온의 양이 같아졌을 때죠.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이 될 거고 어차피 1대1로 있기 때문에 수소나 이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만약에 산성이야? 그럼 수소이온에 대한 합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양이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가 염기성과 중성일 거야 라고 바로 표현했던 건 나트륨 이온의 양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6대 3대 6대 5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과 중성은 무조건 얘네여야 돼 라는 거를 찾아냈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관계에서 딱 보자마자 20에서 40으로 증가하는데 여기 감소했죠? 그래서 얘네는 중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 중성은 가, 나는 염기성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액상 찾아내는 연습 한번 더. 전체 이온수, 다시 말해서 양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과량이다라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 회차의 마지막 문제. 자, 요 문제도요, 작년 6월 모의고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18번에 나왔던 문제와 흡사하기 때문에요. 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읽고 첨가 반응이 무엇인가 느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인데요. A와 B와 C 중에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를 가려놨지만 반응 계수는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반응은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첨가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계속 여기 부피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피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라는 건 Wg으로 계속 일정하다. 자, 근데 B가 증가하고 있어요. B는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반응계수 A와 C가 같네. 부피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1에서 3에 대한 자료 줬고요. 3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요. C에 대한 질량 좋네요. 7분의 11Wg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해석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전체 개체의 밀도를 해석해줘야 될것 같은데, 부피분의 질량이 전체 개체의 밀도인데, 부피가 1과 2에서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이 B, 밀도 B, 9대 11은 질량 B가 돼버렸어요. 근데 질량은, 반응 전과 후는 같아야 돼요. 질량은 같아야 된다. 근데 반응 전에 W, 두 번째 실험도 W, 근데 지금 달라진 거는 바로 B가 추가로 4g이 들어간 것뿐. 그럼 반응 후에도 질량에 대한 변화는 딱 4g 차이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네들 차이는 지금 2g이죠? 그래서 4g 차이가 나도록 이 B를 2배 해주면 18과 21로 4배 차이. 4만큼, 4배가 아니라 4만큼 차이 나도록 바꿨어요. 이게 바로 뭐야? 실제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얘네 더해줘서 18이 돼야 돼? W는 14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W가 14g이야? 다시, 여기다 14를 곱해주면, 이때 C에 대한 질량은 22다라는 게 나와요. 20이다. 아까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응 전에 얘가 14고, 얘가 지금 8이네? 더해준 몇이?

볼게요. 22. 두 번째 실험에서 A와 B 모두 다 소모되고 C만 남아있는 반응 완결된 시점이다. 딱 A, B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다. A라는 건 14일 때, B라는 건 W일 때, C라는 건 22만큼 생성된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이 A에 대한 반응 계수, 그리고 X, 이 밀도에 대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여기에 오롯이 딱 C만 존재할 때 부피가 V래요. 그럼 얘가 V만큼 생성됐어? A가 V만큼 있었겠네? 그럼 B라는 것은 과량으로 넣어준 게 2와 3에 대한 차이죠? 이때 4만큼, 4g만큼 추가로 넣어줬더니 부피가 4분의 1V만큼 증가했대요. 다시 말해서 반응에 참여한 거 B가 8g이죠? 그럼 두 배를 해주면 얘네들은 B가 2분의 1V만큼 반응에 참여해. 다시 말해서 2대 1대 2야라는 걸 찾아내서 A는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은 바로 밀도이기 때문에요. 부피분해. 자, 부피분해. 여기 11D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질량 22였죠? 22 넣어준 거였고요. 근데 11D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값에서 2분의 1을 해줘야겠다라는 거 기억하고 밑에 구해볼게요. 부피가 4분의 5V네. 여기서 질량은요, 4만큼 추가됐죠? 그래서 22에 4 추가되니까 26. 여기다 몇 해줘야 된다고요? 2분의 1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2 곱하기 5, 26 곱하기 4다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차피 A라는 거2 나눠줄 거니까 한 번에 2를 나눠줘 볼까요? 그랬더니 아, 5분의 26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한테 사실 구하라고 한 거는 반응 계수와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였습니다. 근데 이 반응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첨가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A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B를 넣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A가 과량일 거예요. B라는 건 사라져요. 그래서 봤더니 부피 변화가 없더래요. 반응 계수가 같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B를 많이 넣어줘. 그럼 A와 B가 모두 다 반응해서 사라진 시점 이후에 B를 더 넣어주면 그 과량에 대해서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B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반응 계수 B가 2대 1대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 밀도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실제로 부피분의 질량 V분의 22가 아니었고 얘네들 11D라는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D라는 게 붙고 이 X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배해줬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다음 2분의 1 배해주면 그 숫자 값이겠다. X라는 게. 그래서 구해줬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에 실제로 출제된 이 모의고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요. 첨가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처음에 한개 반응물이 B였다가 나중에 A가 된다. 이게 무조건 두 번째가 A, B와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아, 여기서 C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질량 그대로를 우리가 두 번째에서 다 반응이 끝난 시점이구나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니크 복습 청해요. 들어가 볼까요? 유니크 복습 청해요에서는 우선 제가 18번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2026학년도 9월 18번 문제에 유사한 게 나왔다. 라고 아까 문제풀이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와나에 대한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분자를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애들이 지금 차이가 있는가 바로 산소 원자가 나이만 있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요. 질량과 양, 분자량 이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은 부피와 분자 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줬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3대 3.5인데 6대 7에 대한 부피비로서 분자 수를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A와 EA로 미지수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더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분자량과 그리고

그리고 이 몰이라는 것 분자수를 곱한 것이 바로 질량이다. 이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식을 한번더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에서는요, 1과 3과 1과 염기, 바로의 전체 이온수는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양이온의 양도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바로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량에 대해서 찾는 연습은 제가 그래프와 표로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요. 혹시나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요. 추가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사실은 몰 농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줘야지 몰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모두 세 가지 수용액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몰 농도와 몰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몰 농도와 몰에 대한 비례관계다가 아니고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부피가 너무 고맙게 같이 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몰비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이온수가요. 1가선 1가 염기에서는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너무 쉬웠지만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풀어볼 거는 바로 얘네가 2가산과 그리고 1가 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1가산에서 2가 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는요. 충분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산과 1가산, 1가 염기가 2가 염기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량은 당연히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지만 양이온의 양도 당연히 과량 결정하지만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한번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20번에서는요, 얘도 26학년도에 나왔는데 6월이었고요. 6월에서 18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 완결 시점 찾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실험이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되었던 거는 반응 계수도 찾았어야 됐죠. 그래서 이 반응 계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부피 변화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A가 있었고, 나중에 B를 추가로 넣어주는 상황에서, A라는 것은 계속 과량이었죠. B가 한계 반응물이었는데, 부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는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실제로 주기도 했었고요, 같다라는 걸. 근데 이후에 반응이 다 완결되고, A와 B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C만 남아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첨가해주면 B가 과량으로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B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줌으로써 반응 계수에 대한 관계를 찾아줬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활용했던 거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대놓고 나오기보다는 슬쩍슬쩍슬쩍 나와요. 그래서 슬쩍슬쩍 나오는 걸 활용해 주는데 이게 바로 밀도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출제되었죠. 밀도와 부피 중에 부피라는 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다라는 걸 세워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제3차 모의고사에 대해서 끝내보았는데요. 제4회 실전 모의고사는 충분한 복습을 끝내고 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정확히 측정해 보시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화학마스터 시영철입니다. 또 쭉 연결해서 제가 남은 문항들을 제가 일관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사실은 전체 그 수능 20문항 중에서 문항의 포지션이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고 하나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두 문항의 차이는 뭐냐? 어떤 원소인지를 대놓고 준다. 그럼 쉽죠.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요. 누군지 모른다. XYZ로 나오거나 아니면 결합선의 숫자를 상대값으로 준다거나 이제 오늘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삼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여기를 좀 누르르듯이 빠르게 지나가야 네 번째 페이지에서 승산이 있지, 여기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푸시면은 그 4페이지까지 타격이 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3문항을 단순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33문항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걸 먼저 정리하고 푸는 것이 좋으니까, 앞에 그 압축본, 뭐 한 10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혼자 영상 보는데 뭐 10분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10분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툴을 딱 몸에 장착하고 사냥을 떠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 지금 계속적인 사냥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7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여러분, 코프2 나올 겁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또 나왔어요. 보세요. 자, 물질이 4개가 있습니다. 물질이 4개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많이 봤던 거고, 요거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 요 코프2라고 읽는 아이들은, 그렇죠, 얘를 먼저 딱 그릴 줄 아는 아이들에서 이게 승산이 딱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좀 분류하는 문항들은 제가 번호를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요렇게 끌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번호를 1번부터 2, 3, 4까지 이렇게 마킹하면서 따라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공유전자가 세 쌍이냐. 여기 세 쌍이고, 여기가 두 쌍이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요 1번이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쪽에 그럼 2, 3, 4가 들어가겠죠? 2, 3, 4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심원자에 결합한 원자수가 2이냐. 요건 3개고요. 여긴 2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네요. 그러니까 2하고 4가 여기로 들어가요. 2하고 4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번은 코프2가 여기로 딱 당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코프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코에 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 우리가 평면삼각형, 마치 로켓처럼 튀어나간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평면삼각형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각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번이 이쪽으로 들어갔냐면 4번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하나 남은 거니까 이제 2번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180도가 되는 거니까 180도는 결합각도 5개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라는 선지는 뭐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같은 얘기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를 찾으려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능은 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다 거꾸로 대입해서 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고 여기는 극성 분자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야 돼요. 다음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니그시니까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4개 중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릴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못 그리더라도 좀 천천히 그리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포인트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번호를 마킹하면서 가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것들 참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73번. 자, 이제 벌써 11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1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죠. 세 번째 쪽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물질이 누군지 주지 않을 때, 그 미지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난발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가볼게요. 자, 2주기 동그라미 치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에다 동그라미가 지금 돼 있다, 손. 그게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될 때는,

있고요. 그럼 여기는 77, 14가 되겠고요. 55, 1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24가 되죠. 24. 77에 14, 55, 10인 거니까. 77, 14에다가 여기는 44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77. 해보면 얼마 될 거냐면 22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들의 격차가 4가 나와야 된대요.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만 가능한 거니까. 그럼 요 자리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나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를 우리가 가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n은 2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은 얼마냐면 22죠. 묻진 않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가를 찾고요. 그럼 중심원자 x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요건 탄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기억은 거짓이 됩니다. 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가하고 나인 거니까 가하고 나를 갖다 비교해 보면 그냥 이렇게 쭉 가서 가에서는 공유가 3이에요. 그냥 3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는 공유가 얼마냐면 5가 되죠. 5. 두 번째 비공유는 얼마냐면 여기서 77 원래는 5F2, OF2가 8이죠. 8. 그래서 여기서 비공유가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면, 비공유는 10이 됩니다. 이상한 숫자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비공유가 3.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3이 되겠고요. 여긴 비공유가 없으니까, 이제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몇대 몇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하고 나, 요거와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양변에 15를 곱하면 이 값은 1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50이 되겠죠. 50. 그럼 비율상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9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2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 정답은 얼마냐면 9대 25, 9대 25. 3대 5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바로 디귿 마킹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면 X2Y4라는 것이 있어요. X2.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가에선 요 5가 되겠죠. X2인 거니까 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4인 거니까 C2F4가 되겠군요. C2F4. 그러면 C2에다가 F가 4개씩 붙어주면 되겠죠? F 4개씩 붙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중결합 존재하네요. 답은 디귿, 마킹, 확인 정도네요.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으니까, 무궁무진할 것 같으니까 겁을 먹어요. 그게 아니라, 3개. 중에 2개 나왔다. 그럼 할 만하잖아요. 그지? 3개 중에 2개가 나온 거니까, 처음에 3개 있다라는 것들을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74번. 자,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자, 근데 6번이죠, 6번. 자, 6번. 자, 근데 누군지 한번 보면, CNO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어요. CNO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CNO인데, 그 중에 이제 H는 무조건 진짜예요. 이거 진짜 100이에요. 그럼 X, Y만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진짜 결합선이 하나인 거니까 여기를 O라고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O라고 찾고, 그럼 여기를 갖다 결합선을 두 개를 이어주면 여기가 C가 됩니다. 코프트 또 나왔네요. 코프트.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결합선이 X가 C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 하나 남은 거니까 여기를 질소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결합선 세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극성 분자가 뭐냐?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면 공유 전자 쌍수가 얼마냐 물어보죠. 그 여기선 4가 될 거고, 나에서는 2가 되겠죠. 답은 4대이니까 거짓이 됩니다. 자, 디귿. 결합각도는 180도니까 180도가 제일 큰 거예요. 답은 기억 디귿이어서 3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75번. 자, 이제 가설 문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설 문제가 나오면 가설은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결론부터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잃었는데 결론을 봤더니 가설은 옳지 않다로 끝났어.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는 정답이어야 된다 말씀드렸냐면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인 분자까지는 맞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문장이 통으로 거짓이면 안 되고 이 앞에까지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참인데 여기 뒤에가 거짓이어서 거짓으로 판명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 거짓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자를 구성 원자 수가 일단 3이긴 해야 돼요.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가설을 일치하고 이런 애들은 일치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선 구조예요. 직선 구조, 이런 것도 직선 구조. 벌써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굽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직선이라고 한 거예요. 항상 직선이야. 그럼 이거 직선이지만 아닌 애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되죠. 그래서 기억, 직선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한 분자를 구성할 원자 수가 일단 3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제 2번 같은 거지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형이 두 개인데 그중에서 왜 니은이 거짓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H, NO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N에다가 H에다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가 3인 건 맞지만 이런 경우는 직선일 리가 만무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설에 어긋난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76번. 자, 다음은 25년도 9월 평가원 8번에 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사실 좀 만만치 않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크노프라고 문제에서 좀 대놓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크노프라고 이제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부터 볼 거죠? 자, 그 연습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그죠? 만약, 이제 없어요. 자, 이게 2페이지 나옵니다. 아, 그냥 카메라에 좀만 더 해서 착 봅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풀 겁니까? 자, 그 연습을 지금 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선생님, 전 여기부터 봤는데요. 아,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둘 중에 하나에서 승부를 먼저 탁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여기서 카드 3장을 뽑아서 4번 앉혔는데, 882가 떴다, 이거야. 그러면, 코프트. 코프2, 882.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CO에다가 FF,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그게 진짜 보인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등장을 한 거예요. 요게가 바로 뭐냐면, 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죠. 얘는 뭐냐면, 지금부터 원소도 세 개고 원자도 세 개입니다. 그거 내가 딱두개 난다고 그랬지, 그지? 그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NOF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NOF가 있어요. NOF가 있고 두 번째는 FCN이 있어요. FCN은 발음 나는 대로 쓰라고. 축구팀. 우리 이제 감독님도 알것 같아. FCN은 발음 나는 대로 쓰란 말이야. 축구팀. 알겠지? 그래서 FCN 그렇게 쓰란 말이야. 그요두 개가 시험에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비공유가 네 개인 것만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비공유가 여기 벌써 둘 있고 여기가 3 있으니까 이건 바로 오류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오류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는 거알수 있냐면 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다에서 교집합이 WX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교집합이 돼. 여기가 교집합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WX 찾았고요. 그럼 요 자리가 Y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요 자리가 Z라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WX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원자가 O다 이거지. 그러니까 C하고 F를 조합해서 O를 만든다. 그렇죠. CF4. 그래서 그건 이제 요 조건이 딱 들어맞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C 하나에 F4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뭐냐면 가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정갈하게 필기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시험지 요만큼만 지금 탁 운영하고 푸시는 게 좋죠. 여러분 시험지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기억 가볼게요. 자 Z는 N이다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가의 결합각도는 109.5도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의 각도는 180.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 거짓이 되겠고, 자, 디귿, 여기죠. 여기는 이제 평면 삼각형 또는 삼각형 정답입니다. 다음은 기역 디귿이니까 3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어디부터 다시 복기를 하는 것이 좋으냐면 자기가 이거부터 봤다. 아이, 좋아요. 코프2를 봤다는 건데, 그지? 두 번째는 이거부터 보겠다. 아이, 그것도 좋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되는 건요 교집합을 찾는 거야. 요 자리를 찾는 거. 그래서 교집합이 아닌 게 Y고, 교집합이 아닌 게 Z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을 복기하시는 거 강의의 의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77번. 이제 어려워져요. 자, 9월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C의 노래요. 큰 오프 중에서 F가 하나 빠졌네요. 뭐더 좋죠, 뭐. 그죠? C, N, O에서 얘네들을 H하고 지금부터 결합을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런지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뭐냐면 먼투먼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먼투먼투가 되려면 C2, H2도 되고 N2H2도 되고 O2H2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후보자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능하려면 뭔가 2에 H4가 되려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여기는 N2H4나 아니면 뭐가 되냐면 C2H4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보셔요. 자, 공유 전자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답니다. 근데 C하고 H는 비공유를 얘기하죠. 다시.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 상수는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근데 여기는 비공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탄소와 H는 비공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바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뭘알수 있냐면, 아, 이거구나. 이거가 무엇이라는 걸 찾아야 되냐면, X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나 해결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얘와 얘가 둘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공유 전자 쌍수가 누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냐면,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근데 얘는 지금 비공유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되겠네요. 얘는 C2H2가 되겠고, 그럼 여기 CC가 되겠고, 그럼 결합선을 맞춰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하나 남은 거니까 이제 O2H2가 되겠고요. 프리는 뭐 끝났습니다. 기어. 자, X는 C다. X는 뭐 N이에요. 틀렸고. 자, 공유는 몇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어요.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다에서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이쪽은 정답. 자, 다에는 1이죠. 다중결합 없습니다. 답은 하나 맞으니까, 답은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푸는 것도 중요한데, 좀뭐 이과생의 특성인데요. 이과생은 뭐쭉 빠지고 끝나버려. 그러면 안 돼. 항상 한 발짝 뒤로 가서, 조감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보듯이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빠져나오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요 시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풀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뒤로 빠져봐.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얘네들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먼투 먼투. 그러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나왔구나. 그리고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비공유가 이쪽이 많아야 되니까, C와 H 조합은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연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자, 하나 더 해보죠. 다음. 78번.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을 또 주어지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일 결합 뭐 여러 가지 있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조금 쉽죠. 그러니까 왜 점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날 거냐면 누가 누군지 다 줘요. 그 결합선 맞춰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더 이상 만질 거 없고요. 여기 뭐다 끝났어요. 자, 기억부터 보죠. 자, 가에는 극성 결합이 있냐? 극성 결합은 서로 이렇게 다른 게 결합돼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답. 자, 나에는 삼중 결합이 없어요. 삼중 결합. 결합선이 세 개라고 삼중 결합하셔 안 됩니다. 삼중 결합은 이런 게 삼중 결합이에요.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거짓. 자, 디귿. 자, 공유 전자 쌍수는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가에서는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되겠네요. 그럼 뭐, 갔다가 정답이 되겠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79번. 자, 24년도 문제인데요. 자, 요런 문항들이 나올 땐 제가 넘버, 마킹을 좀 써가면서 하라고 그랬죠. 그죠? 써볼게요.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렇게 4번, 이렇게 마킹을 했고요. 자,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있는 것들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얼마냐면, 3번하고 4번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1번하고 2번은 여기로 가야. 이쪽은 조건 주니까 자 극성 분자냐 물어보죠. 요 극성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은 여기로 들어가고 1번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3번하고 4번인데 3번이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4번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뭐냐면 CH2인데 요거 내가 코프트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발을 좀 짜고 계시죠? 이거 벌써 여섯, 일곱 번째 나오세요. 코프트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요 자리를 H로 바꾸면 돼요. 요게 기억 구조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기억은 극성 분자예요. 틀렸고. 자, 분자 모양이 직성 구조인지를 여기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평면 구조고, 요건,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고, 요거는 직선 구조니까 이 조건으로 매우 흡족합니다. 정답. 자, 비공유 전자 쌍수는 니은하고 디귿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니은에서는 2번인 거니까 여기 하나, 3, 3, 3인 거니까 여기는 비공유가 열이 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이냐면 3, 3, 4합인 거니까 여기는 9가 있죠. 그래서 니은이 더 많아야 됩니다. 하나 맞네요. 답은 니은, 기역과 디귿이죠. 그죠? 답은 4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80번. 자, 14번에 있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 4페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주기 동그라미 치고, 옥텟 규칙을 보았다, 손. 그두 가지 조건을 탁 봐야 돼요. 그럼 머릿속으로, 크노프 스킬로 풀어야겠죠. 그럼 요거는, 그 후보자가 XYZ가 요 중에 세 개다. 요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조건 두 개입니다. 특수 조건이죠. 뭔가 투. 뭔가 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뭔가가 투가 가능하려면 CO2거나 OF2. 그게 지금 떠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CO2도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CO2거나 아니면 OF2이거나. 요걸 지금 심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두 개인데 그두 가지 지금 다 나온 거죠. 그죠? 자, 그 중에서 공유와 비공유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공유는 네 쌍, 비공유는 투투인 거니까 4가 되겠죠? 자, 여기는 공유는 두 쌍, 자, 비공유 세지 마세요. 오프투, 882, OF2에 비공유를 외워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공유는 이제 8이 돼요. 그럼 요 값이 지금 상대값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1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4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그럼 여기가 그냥 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가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X라는 걸 찾고, 여기가 Y라는 걸 찾고, Y가 물려 있다는 거는 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Z.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XYZ가 다 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X 값은 CC예요. CC가 되겠고, ZZ인 거니까 FF라는 것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결합선은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다가 되겠죠? 네. 끝났어요. 이렇게 푸면 돼요. 자, 공유는 몇 쌍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다 5분의 그냥 비공유는 3, 3이죠. 그죠? 6인 거니까 답은 1.2. 10분의 12인 거니까 5분의 6이다. 디귿부터 풀게요. 그러니까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억 보면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중결합이라고 하는 학생이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중결합은 이런 게 사중결합이에요. 출제된 적이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게 사중결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중결합 두개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다는 선지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Y는 부분적 음전할지냐 물었는데 F가 전기음성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쭉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쭉 가져가고 그럼 여기서는 전자를 뺏긴 거니까 부분적인 플러스를 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제들이 좀 괜찮은데요. 여기서 마지막 그두 가지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먼투먼투라고 했을 때그 경우수를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기 옥텟 규칙이 만족됐다는 선지를 갖고 얘를 한쪽에 쓰셔야 되겠고 두 번째 CO2와 OF2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1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자를 쭉 갖고 오거든요. 근데 F랑 만나면 뺏깁니다. 영원한 2인자라서 웬만하면 뺏어오지만 F랑 만나면 뺏겨요. 그러니까 빨간 펜. 이 자리를 안줄 수도 있어요. 이게 다음 문제는 요 자리를 뭐 P라고 할게. P. 뭐 P라고 할까? 별이라고 할까? 별이라 합시다. 자, 별과 별인데 얘가 플러스를 띈다라고 주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플러스가 띄는 경우는 1인자와 만날 때만 뺏겨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럴 때는 F라는 것을 바로 단박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아주 특이 물질이라 이인자라서 F랑 만날 때만 전자를 뺏긴다는 것도 머리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뒤에 두 문제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에 뛴다는 건 F와 만났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라.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하시고 다음 81번. 전체적으로 요 테마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내용도 많고 해서 제가 좀 힘을 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H와 2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X하고 Y 동그라미 쳐보죠. 그러니까 2주기와 옥텟 만족 또 나왔죠. 그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큰 오프 중에 XY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대놓고 결합선이 4개라는 걸 노출시켰기 때문에 여기 탄소라는 걸 찾으면 되겠고 여기 이제 산소라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산소니까 요 자리가 이제 O가 붙는다는 거 찾으면 돼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식을 쓸 때는 H2O2가 되죠. 읽을 때는 과산화수소라 읽는다는 거. 여기 이제 비공유는 좀 찍어주는 게뭐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식으로 써보면 C2H5OH입니다. 그러니까 계정판화학에도 참, 아주 많이 나오는 에탄올.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용 알코올의 성분이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소 독재. 이게 코로나 이후로 요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소 독재의 에탄올 성분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죠. 기억부터 보죠. 자, 가와 나에서는 무극성 결합이냐 동그라미 쳐보죠. 무극성 결합인 건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같은 것끼리 결합돼 있으니까 모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죠. 자, 비공유 전자 쌍수는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럼 여기선 네 쌍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이제 두 쌍인 거니까 두 배라는 선지 정답이 되겠고. 자, 가의 분자 모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나올 것 같았는데 직선 구조냐고 물어봐요. 직선.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요게 일직선으로 뻗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에 마킹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우면 요게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뭐 있죠. 요거 이제 앞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하니까 평면인지 입체인지를 따지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잘좀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이쪽에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평면과 입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엔 잘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이 되니까 따로 써주세요. 평면하고 입체. 그래서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조건이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입체가 안 됩니다.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평면과 입체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냥 외워두시면, 그게 아니면 무조건 평면이니까, 그러니까 요 조건을 좀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포, 앤, 포. 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반할 때만 입체다라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4는 뭘 뜻하냐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4원자 이상이 돼야 돼요. 4원자 이상.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가 하나면 무조건 평면이에요. 원자가 두 개여도 무조건 평면이죠. 원자가 세 개면 무조건 평면이에요. 초등수학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근데 원자가 네 개야. 원자가 네 개면 무조건 입체는 아니고 평면일 수도 있지만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수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원자가 최소 4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입체수 4예요. 그래서, 입체수 4자리를 분자 안에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반할 때만 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H2O2는 어떤 경우냐면, H2O2. 요렇게 생겨서, 마치 칠판 위에 지렁이처럼 쑥 올라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공유를 딱 그려보세요.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4개인 건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자, 입체수가 4인 것도 맞는지를 좀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 중심을 기점으로 공간 하나, 공간 둘, 그다음에 얘도 공간 3, 얘도 공간 4. 그래서 중심을 기점으로 입체수가 얼마짜리가 있냐면 4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반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구조냐면 입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칠판에 올릴 수가 없어. 칠판에 못 올리고 칠판 이렇게 뒤로 가 있거나 앞으로 가 있거나 약간 입체 구조라는 것들도 시험에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많이 틀리니까 따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디귿에서 이게 직선 구조냐고 물어봤죠. 디귿 빨리 보세요. 자, 디귿 이게 직선 구조냐? 직선은커녕 평면도 아닙니다. 입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 좀 머리에 넣으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예전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입체가 되기 위한 요 조건, 4M4 이렇게 외워라 했죠. 그죠? 4M4. 제가 예전에 그 가수를 좋아했어. 아이돌 가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좋아하던 가수가 나와서 하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V 방송이라 제가 특정 그룹을 말을 못 하겠는데 그 가사 중에 4M4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언젠간 내가 써먹어야겠다.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4M4가 입체 조건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걸 머리 탁 넣어. 그게 한 번은 나올 때가 지금 됐기 때문에 좀 설명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냐면은 3번. 그렇게 마킹하시고. 다음. 82번. 이것도 좀 참신한 문제예요. 이것도 좀 참신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주사위죠, 주사위. 이 주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딱 조립을 해보면,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주사위 이렇게 딱 조립을 해보면, 어떤 규칙성을 좀 갖고 있냐면, 서로 마주보는 숫자들의 합이 7이죠. 그럼 얘는 누구랑 마주보냐면, 얘랑 마주봐요. 합하면 7이고,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랑 마주보죠. 역시 합하면 7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의 원리예요. 서로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7이 되게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뭐라 물어봤냐면, 서로 마주 보는 면에 있는 아이. 그게 뭐야? 합쳐서 7 되는 거 찾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분의 비공유를 각각 가나다를 다 구해놓고 그 숫자의 합이 7인 거너 찾을 수 있니?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딜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COF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COF인데 그중에서 뭐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손이 갈 때가 됐습니다. 저하고 지금 거의 한 20문항 가까이 풀기 때문에 여기부터 봤으면 좋겠다는 내 욕심이 있어. 이것. 여기서 카드 3장을 뽑아서 4번을 조합해서 만들어야죠. 뭐죠? 코프투. 코프투 이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다부터 탁 들어가셔야 돼요. 코프투. 그래서 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프투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그중에서 중심 원자를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값을 뭐라고 지금 주고 있냐면 Z라고 문제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이제 누가 누군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가봅시다. 가나다라에서 중심 원자가 C라는 것을 좀 찾았죠. 여기가 C라는 걸 찾았고, 그럼 여기가 같은 C니까 이렇게 물려 있네요. 그러면 Y와 Z를 조합해서 O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C와 F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F4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C 하나에다가 F4 이렇게 조합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라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Y와 Z인 거니까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Y와 Z인 거니까 요 자리가 Y라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그러면 X하고 Y 나머지 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X인 거니까 요게 그러면 X가 되겠네요. 그럼 요 자리가 X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자리가 Y가 되겠고요. 그럼 요 자리가 Z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X와 Y의 조합인 거니까 XY 조합해서 3을 만드는 건 그렇죠. OF2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OF2가 돼요. 그래서 O 하나에다가 F2. 좋아.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가가 됩니다. 이걸 저에게 배운 학생들은

오프투라고 읽습니다. 오프투, 코프투, 팔팔이. 비공유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X하고 Z와의 조합이에요. 얘하고 얘를 조합한 것이 나인데 구성원 자수가 3인 거니까 CO2죠. CO2는 이렇게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나가 됩니다. 빨간 펜. 자, 그럼 이제 4개잖아요. 이렇게 4개 다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나요? 문제에서 이 공유분의 비공유를 물어봤어요. 공유분의 비공유 해봅시다. 자, 공유분의 하나, 둘, 셋, 넷인 거니까 4가 되겠고요. 비공유는 안 세었으면 하는 내 욕심 있다. 882. 882. 그러니까 세지 말고 그냥 8.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공유는 2고요. 얘도 88인 거니까 8.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얘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고, 얘는 3333인 거니까 3412.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공유가 4가 되겠고, 그다음 비공유는 22인 거니까 4가 되는 상황이에요. 빨간 펜. 그럼 주사위의 눈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사위의 눈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주사위의 눈은 3이 되겠고, 그럼 요 주사위의 눈은 4가 되겠고요. 요 주사위의 눈은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주사위의 규칙성이 뭐였죠? 마주 보는 면의 합이 7. 마주 보는 면의 합이 7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빨간 색깔로 쓴값 중에서 7이 되는 조합은 누구와 누가 가능하겠어요? 얘와 두 번째는 얘가 가능하겠다. 답은 가와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괜찮고 뭐좀 참신합니다. 하지만 푸는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코프투, 오프투 그두 가지 머리 탁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자, 하나 더. 83번. 문제 많이 풀었네요. 83번이요. 자, 지금 보니까 이런 어떤 분류의 문항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번호를 마킹하면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쭉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중결합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3번하고 4번은 다중결합이 있고요. 아닌 것은 1, 2번이 되겠다. 그죠? 1번하고 2번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조건 주니까 이거 먼저 들어가 보면 평면 구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요 평면이 맞고요. 요건 아니죠, 그죠?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번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 2번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으면 써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번호만 쓰고 따라가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자, 여기는 FCN인 거니까 3번이 여기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4번이고, 이 FCN은 그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 좋아. 자, 가부터 갑니다. 자,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보네요. 요걸 대입하는 게 좋겠죠? 요건 극성 분자가 맞고요. 요거는 이제 C하고 F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조가 생겼냐면 CF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는 직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소가 또는 말이 양쪽으로 쭉 가니까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가 맞고요. 얘는 아니니까 그 어떤 구분하는 어떤 가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에는 이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보네요.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잘 그렸네요. 잘 그려놨다. 그지? 요거는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좋지 않은 선지입니다. 자, 결합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요. 얘하고 얘를 갖다 물어보는데요. 얘는 지금 몇 도냐면 107도입니다. 107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는 요건 몇 도냐면 120도가 돼요. 그래서 누가 더큰 거냐면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보면 니은이 커야 돼요. 요거는 거짓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하시면 되죠. 자, 요 얘기 좀 잠깐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120도라든지 뭐 107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정밀한 각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측하는 거죠. 107도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06. 몇 도예요. 근데 선지의 구성이 정확한 각도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수능의 관점이니까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도, 107도 그냥 크다 작다 정도 물어보는 거지 이게 106. 몇 도냐 이건 의미 없어 지금. 여기 더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84번. 자, 문제에서 2주기 동그라미 치고 옥텟. 거의 뭐한 90%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쓰세요. 큰오프.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근데 지금

지금 얘는 탄소라고 지금 대놓고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탄소는 결합선이 4개니까 양쪽에 동등하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여기 이제 CO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O가 물려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FF. 우리 코프2 또 나왔어요. 야, 코프2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X 값인 거니까 O가 들어가는 거고요. O2F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자, 다중결합이 있는 게몇 개냐? 한 개, 두 개죠. 그죠?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가는, CO2는 물에 잘안 녹아요. 무성 분자. 자, 공유 전자 쌍수는 여기 4쌍이 되겠고. 비공유도 좀 외워두세요. 882,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 네, 틀렸어요. 답은 얼마냐면, 기역, 니은.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문제 풀때 이럴 순 있어. 아, 비공유 전자 쌍수는 8쌍.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아. 조금 경박하더라도. 882, 그렇게 좀 기억을 해줘. 점수를 시간 안에 획득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쓸게요. 자, 다음. 85번. 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 오프인 건 당연하고요. 3 이하다. 밑줄 딱 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지금 문제에서 3이야. 너3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빨리 보셔야 되냐면 여기죠. 여기.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카드가 세 종류인데 3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3밖에 불가능하잖아. 최소 한 장씩은 써야 되니까 3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3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원자의 숫자가 3으로 돼야 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시험에 나온다고 했냐면 두 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문제에서 큰 오프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씩 잡는 건 NOF. 바로 쓱쓱 그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비공유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FCN. FCN은 축구팀, FCN, 발음 나는 대로 쓰라고 그랬죠. 그죠? 요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두 개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다하고라 해서.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와 누가 교집합이냐, 지금 보니까 이쪽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WY가 교집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중심원자 이거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교집합인 게 어디냐면, 여기 있네. 요렇게 교집합이고, 이렇게 교집합인데, 그 교집합이 중심원자인 건 얘네. 그럼 얘가 Y고. 그럼 WY였으니까 얘가 W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가 되겠고, 여기가 라가 되겠네. 그러면 WY인 거니까 여기가 X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Y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W가 되는 거니까, WYZ인 거니까 여기가 그럼 Z가 됩니다. 다 찾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YZ를 다 찾으라고 했군요. 그럼 X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Y고 그다음에 여기가 X, 그다음 여기가 W, WXY 그러면 이제 Z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Z 여기. 그러면 W에 대한 거니까 요게 되겠죠. 가는, F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F2 그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F2 있죠. 그래서 F2 이렇게 존재하겠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밑줄, 여기가 가가 돼요. 가. 그 다음에 나는 W하고 X의 조합이에요. WX 조합. 그러면 OF2일 수도 있고, O2F2일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너3 넘어가면 안 돼. 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OF2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얘는 OF2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OF2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쫙 커서 그럼 요 값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값들을 다 보면서 풀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조건 한 번도 없이 누가 누군지 다 찾아낸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Z는 탄소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Z는 탄소죠.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다의 모양은 이거죠. 직선 일리가 만번에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거짓이고. 자, 결합각도는 라하고 나가 어떻게 되냐? 이거 180도예요. 그러니까 180도는 결합각도 5개 중에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됩니다. 답은 기역디귿이어서 3번에 마킹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복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다 박스를 딱 해서, 문제에서, 카드가 3장을 뽑았는데, 이걸 한 번씩 안 치는 경우는 2개가 시험에 여태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빈출을 근거로 그렇게 풀자. 그게 좀 핵심입니다. 다음. 86번. 자, 가설 문제가 또 나왔어요. 가설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죠. 결론부터 보라고 그랬죠, 제가. 가설이 나오면 결론부터 봐야 됩니다. 자, 근데 구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형 분자와 평면인 분자는 모두 무극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인 애들이 모두 무극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무극성인 애들도 있지만 직선이지만 극성인 애도 있으니까 이 가설은 옳지 않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직선형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거 있죠. H에다가 C에다가 N 이런 것도 있으면 이런 경우는 직선 구조지만 극성 분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중에서도 뭐 C에다가 H에 이제 코프투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코프투나 아니면 H나 이런 애들은 삼각형 구조지만 얼마든지 극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발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마킹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꼭잘 정리해 보시고, 문제에서 가설 문제가 나오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보셔야 돼요. 이 결론이 옳지 않은 결론이다라고 하면 이 가설은 거짓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설이 옳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과학적 사실이 정답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제일 좋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문항들 2차 시에서 제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 때문에 로그인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번 때문에 이 강의를 들었고 로그인을 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후기에다 써보자는 뜻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 후기에다가 이 본인 이름을 탁 검색하면 내가 여태까지 질문했던 것들이 촥 나오니까 그럼 일종의 시험 전에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막상 뭐 소리 안 가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내가 뭐 해야 되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전에 아, 내가 한번 여태까지 질문했던 것들을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그러면 쫙 나온다면 아, 내가 이 시기에 이걸 몰랐구나. 아, 이 시기에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근데 왜또 틀리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자꾸 틀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자생존. 그러니까 적는 사람이 살아남게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저 한번 믿어보시고, 남은 문항들은 제 다음 강의에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정남입니다. 자, 13강이죠. 13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7회분 1번부터 10번까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마음보다 몸이 힘들 때 찾아온다. 어떤 것 같으세요? 아, 뿌듯해. 나 오늘 정말 뿌듯했어. 이럴 때 있죠. 아, 정말 내 스스로가 막, 정말 내 성취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거 얻을 때. 사실은 마음이

힘들 때보다 몸이 힘들 때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나올 때 몸이 천근만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기분은? 아, 나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뿌듯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몸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은 뿌듯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저는 런으로서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마라톤 할때 정말 마지막까지 그 쥐어 짜면서 골인 하거든요. 진짜 몸이 천근만근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데,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 나한테 성취감을 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 다음엔 좀더 열심히 뛰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아, 몸이 힘들 때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몸이 힘들다? 그럼 역시 여러분 지금 성취감을 얻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기사 속 인터뷰의 일부이다.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아들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과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당연히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별 특징과 발달 과업 이론에 근거한 거겠죠. 자, 최근 한 초등학생이 내부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담아 만든 뮤직비디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아동기라는 거. 초등학생이 먼저 딱 나와버렸죠. 그래서 아동기라는 거는 알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자, 어른들이 감동받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를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 관계에 진심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 A가 작년에 학교에서 많이 소란스럽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증증은 아니고 약한 단계의 ADHD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교실 뒤에 가서 막 눕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A가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약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특기를 활용해 이번만 A를 도와줬습니다. 했어요. 자, 아들 A예요. 자, 아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사 속에서 나타난 A가 속하는 시기. A는 누구예요? 아들. A가 속한 시기는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아동기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자아 정체가 명성하기는 이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다. 그다음 2번. 적절한 성 역할 학습하기. 아동기의 발달 과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2번.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하기. 애착 형성하는 것은 가장 첫 단계 이제 영아기에 발달 과업에 해당하는 거죠. 영아기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할반의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는 노년기죠. 노년기. 노년기. 급격한 신체적 성장 및 성적 성숙 관리하기는 청소년기. 예, 청소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봤고,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업 선호 인재상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중요해진 현재의 직업 생활의 필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보니까, 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책임의식 1위, 도전정신 2위, 소통과 협력이 3위였어요. 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년 사이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 인력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세대의 요구에 맞게끔 수평적 조직,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 그 다음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직원들에게 자기 주관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역량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Z세대들이 이런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5년 새 달라진 주요 기업의 인지상 주요 키워드 보니까 A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인재상의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책임의식, 결단력, 배려, 창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B사, B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현재는 고객 중심, 책임의식, 공통 다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고, 소통, 협업, 본질,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중요하게 주요 인재상의 키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기억 볼게요. A사는 과거보다 현재의 학습 요소를 배워 전문성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전문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과거잖아, 여기. 그치? 과거인데 현재가 아니라는 거지. 과거보다 현재 아니라는 거지. 현재는 없어. 그치? 없으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알수 있죠. 아니다라는 거. 과거 이야기다라는 거. 자, B사는 과거와 현재 모두 외적 요소에 더 우선시하고 있다. 외적 요소 볼까요? 고객 중심, 책임의식, 소통해봐. 이거 다 내적 부분이 더큰것 같은데요. 그죠? 과거나 현재나 보면은 뭐 끊임없는 도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고객의 존중, 소통, 배가 없는 소통 전부 다 내적 요소에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디귿. A사와 B사는 현재 모두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에서의 어떤 필요 요소로 본다면, 필요 요소로 본다면, 성공적인 직업을 위한 어떤 필요 요소 중에서 개인적 요소가 있고, 개인적 측면이 있고, 사회적 측면이 있죠.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은, 뭐, 자기 극복이라든가, 전문성 유지, 그 다음에 어떤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어떤 발상이라든가, 도전 정신들이 이제, 개인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사회적 요소로 본다면은 어떤 소통이라든가, 배려, 나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협업,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보면은 협업, 소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임의식, 결단력, 배려, 이런 걸로 봐서는 사회적 어떤 요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정답 뭐야? 디귿 하나야. 그래서 디귿 하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더 명확하게 딱딱딱 끊어지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답을 찾는데 조금 혼란은 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하튼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대표님, 기업 경영을 위해 사업 초기에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셨나요? 했어요. 투자를 유치하셨나요? 라고 했으니까 조금 뭔가, 재무 쪽에 좀 가깝다는 걸알수 있겠죠. 신약 개발은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기술 개발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투자 제안서에 연구 기간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임을 강조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으로써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이제 제안서를 내고 그에 대해서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뭐라는 걸알수 있어? 재무 관리와 관련된 기업 경영 활동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정답은 2번이네. 2번. 생산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기업 경영 부문별 기업 경영 관련해서 제시문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품질 관리라든가 공정 관리라든가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문에 제시가 될 테고 마케팅은 뭐 너무나 쉽죠. 이건 찾기가 더 쉽지. 소비자들한테 뭐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마케팅 관리고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을 즉 인재를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인력 배치하고 교육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과급이나 이런 걸 주고, 이런 것들이 하면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할 테고, 회계 정보 관리라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어떤 그 회계 정보를 잘 공개하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하면은 회계 정보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은 2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주로 이제 자금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확보하고, 그걸 어디에 우리가 그 투자금을 투자할 것인가, 공장을 증설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개발에 사용할 것인가 등 연구 개발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을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재무 관리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다음 기사에서 A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기업의 출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라는 거. 의약품 전문 기업 A는 한국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A 기업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의약품 유통 기업 B 기업이다. 지난 2014년에 코넥스에 상장했으며 치매,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진단, 암 진단제 등을 개발하며 기업 경쟁력이 높여왔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우리가 코스닥 상장까지 했으니까 결국에는 예비심사 통과했다는 그 개념만으로도 어떤 회사인 거알수 있어? 주식회사라는 거 우리 알수 있지. 주식회사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이 물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죠. 인적 어떤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한명 회사. 물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그죠? 1번, 물적회사의 형태를 가진다. 여기 1번이 정답이네. 그죠? 물적회사의 형태를 가진 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주식회사. 반대로, 인적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뭐다? 한명회사. 두 개는 꼭 기억해놨더라고 얘기했었죠. 앞에 특강에서. 2번, 익명조합과 현명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이건 조합회사 중에서도 이제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거죠. 익명조합.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나 3번. 출자자는 회사의 채무에 무한 책임지는 것은 한명 회사지. 이한명 회사가 바로 인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라는 거예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됐다. 무한 플러스 유한이니까 합자회사. 합자회사. 자사의 지분을 전 사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한명 회사지. 한명 회사.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다음 지문을 보고 알수 있는 제품 생산 체제 구축 관련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우리 제품 생산 체제 구축 단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제품 설계를 하잖아. 제품 설계 단계. 그 다음이 이제 공정 설계를 하죠. 공정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입지 선정. 입지 선정 단계고, 마지막에 설비를 이제 배치하는 단계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죠. 자, 생수의 생산 라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생수 제작 설비 설명이에요. 급수기, 캐핑기, 뭐, 라벨기, 포장기, 세척기.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제, 급수기, 병에 물을 담아주는 기계고, 캐핑기는 물병에 뚜껑을 닫아주는 기계고, 그 다음에 라벨기 같은 경우는 물병에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야. 그다음 포장기 같은 경우는 완성된 물병을 포장해주는 기계야. 이거는 가장 마지막이겠네. 순서대로 온다면 이게 다섯 번째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물병의 겉과 속을 세척하는 기계. 요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물을 담겠지. 이게 2번이 될 테고. 물병에 뚜껑을 닫아주는 거니까 이제 물 담고 뚜껑 닫으니까 이게 세 번째가 될 테고. 그쵸? 물병에 라벨을 부착한 게네 번째고, 라벨 붙잡고 마지막 완성된 물병을 포장해 주는 거니까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나머지는 뭐.

회사에서의 그 통산 라인, 그 라인을 설계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그 라인에 맞게끔 설비 배치를 하는 거거든. 그치?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비 배치를, 설비들을 배치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순서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요거. 1번대로. 세척기. 그치? 그 다음에 급수기. 캡핑기. 그죠? 그 다음 라벨. 포장기. 마지막. 이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다.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업 정보에 관한 Q&A 게시판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어요. 자, Q&A 큐 볼게요. 저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특성화고 미용과에 진학을 했는데, 자, 저에게 맞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했어요.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을 통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직업으로 분위기와 상황에 맞추어 고객의 메이크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외모와 얼굴의 특성에 따라서 화장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이거는 고객 서비스 능력인 거죠. 고객 서비스 능력은 결국 대인 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능력은 대인 관계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대인 관계 능력이다. 자, 대인 관계 능력에 어떤 능력들이 하위 영역으로 있죠? 고객 서비스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 그 다음에 뭐, 리더십, 협상, 이런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인 관계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1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여러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거야. 대인 관계 능력이네, 이게.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이네. 이게 대인 관계 능력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 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수리 능력이지. 수리 능력.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3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한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조직의 능력이지, 이거는. 그쵸? 그다음 4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거. 뭐야? 문제 해결 능력이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뜻한 말을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말을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속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가시는 동안 이 택시 운전사 같아. 그죠? 가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손님이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음악 없이 자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이렇게 아, 나 그냥 자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사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평상시에 이제 틀어줬나 봐. 그럼 대부분의 손님들은 뭐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손님은 아, 그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손님은 아, 별로일 수도 있고 어떤 음악도 취향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지금 뭐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공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성이라 그래? 그거는 이질성이라고 하죠. 서비스업의 특징 중 하나인 이질성이라는 거지. 이질성. 똑같은 걸 제공하도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질성이지. 그치? 결국 이 대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질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질성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1번 표준화와 대량 서비스가 어렵다. 이건 그냥 서비스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질성은 관계없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산, 즉 표준화가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서비스의 생산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이질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비스의 특징이지. 3번, 제공 과정에서 기계화 수준이 낮다. 서비스에 해당은 하지만 이질성은 관계없는 내용이고. 4번, 제공자의 개별적 경험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질성이잖아. 이게 4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4번이 정답이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시로 바뀐다. 이것도 이질성하고는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질성이에요. 똑같은 서비스라도 이 서비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들이 미용실 간다고 해서 아빠 카드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카드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친구 소개로 갔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 미용실 저렴하고 괜찮아. 그래서 갔는데 아들은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지만은 아들은 불만이 그냥 갔다 오더니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아 별론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비스 중에서도 이질성 부분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야, 사실은. 이거는 서비스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용실 가장 저렴한,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저렴한, 만 원이면 자를 수 있는 곳에 가서 늘 자르는데, 저는 늘 만족해 하거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용이라든가 뭐 기타 서비스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이질성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NCS 나왔네. 다음은 NCS 학습 모듈과 능력 단위를 검색한 화면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NCS 학습 모듈 검색했더니, 자, 한복 생산이란 세 분류를 검색했대요. 세 분류. 세 분류. 세 분류가 뭐야? 직무잖아, 이게. 그지? 직무를 검색한 거야. 자, 18, 섬유의복이야. 대분류겠지. 대. 그럼 뭐야? 이거는 중, 소, 세야. 세 분류를 뭐라 그런다? 직무라고 한다. 라는 거야. 그치? 자, 직무. 자, 18 섬유의복의 대분류고, 이거 대분류 선택했고, 그 안에 봤더니 공이, 공이는 중분류였어. 중.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소분류야. 그 다음에 한복 생산이 세 분류였어, 세 분류. 이게 바로 뭐야? 직무라 그랬죠. 그럼 바로 뭐야? 이거 일칠 한복 기초 마름질 하게 되면 이거는 능력 단위를 얘기했지. 능력 단위를 의미하죠. 기억. 대분류는 공이 패션이다. 대분류는 뭐다? 공이 패션이 아니라 18 섬유 의복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다. 직무는 공호 한복 생산이다. 한복 생산. 자, 한복 생산 세 분류 직무지. 니은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중분류는 공이 패션 제품 생산. 중분류는 공이 패션 생산. 이거는 소분류지. 소분류잖아. 그치? 중분류는 공이 패션이야. 공이 패션이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는 거알수 있고. 공호 한복 생산. 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중 하나는, 즉, 공호 한복 생산이 직무잖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게 바로 뭐야? 능력 단위지, 능력 단위. 능력 단위 뭐야? 17 한복 기초 마름질. 17 한복 기초 마름질. 이게 바로 능력 단위지.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야. NCS 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식대로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어떠한 형태의 NCS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은 다 맞출 수 있다야. 이제 어때요? 제가 그 1회분인가 2회분 할 때, 칠판에 판서에서 정리해 줬었죠. 그것만 딱 기억해도 어때요? 응용해서 어떠한 제시문이 나와도 여러분은 쉽게 쉽게 지금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BS를 본 학생과 보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이런 데서 문제를 맞추는 게큰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학생들은 NCS 되게 어려워하는데 EBS 수능 특강과 완성을 본 학생들은 NCS는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이제 다가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하고 이제 10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공기업의 채용 공고문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기업의 형태는 중견기업이야.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이고. 자, 채용 분야는 인원, 담당 업무를 봤더니, 채용 분야하고 담당 업무. 채용 분야는 화장품 생산이야. 그리고 채용 인원은 정규직으로 2명 채용한대요. 자, 직무기술서 참고해서 이제 봤더니 담당 업무가 기초 화장품 제조야. 기초 화장품 제조. 그래서 여기 분류 번호가 나오죠. 두 자리씩 끊게 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까지 분류되고 21년 버전원, 즉 21년에 개발한 거네. 이건 처음 기초 화장품 제조 이거에 대해서 개발한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순서가 1703, 0701까지 해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직무는 01 화장품 생산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채용 절차 봤더니 1차는 서류 전형이야. NCS 기반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 전형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 교육 경험과 그다음 경력, 자격 사항만 기술한다라는 거. 2차 전형은 필기 전형에 대해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중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겠다. 자, 3차 전형 봤더니 면접 전형이야. 면접은 토론 면접이야. 모든 전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자, 위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기억. 채용 분야에서의 직무. 채용 분야의 직무는 기초 화장품 제조. 기초 화장품 제조다라는 거예요. 자, 기초 화장품 제조가 아니라 직무는 뭐야? 세분류잖아. 그치? 대, 중, 소, 세. 채용 분야 자체 직무로 이제 하나 뭐야? 그죠? 그래서 화장품 생산이 돼야 되는 거지. 기초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세분류는 이제 화장품 생산이다. 여기는 능력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거. 니은, 합격한 지원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 디귿,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배제하고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 채용 과정이다. 하는 거야.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잖아. 그지? NCS 기반이기 때문에. 그지? 자, 이것도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니은, 공공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이다. 이건 대기업을 의미하는 거지. 대기업. 근데 제시문에서는 어떤 기업이라고 돼 있어?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잖아.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수 없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 중에서 보면은 이 채용 공고문이나 제시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할 때는 이 평가 요소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9번에서는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이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은 평가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야. 이거는 제시문 전체를 분석해봐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채용 공고문에서 특정 평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채용 공고문 중 뭐뭐뭐뭐를 통해 알수 있는, 뭐뭐뭐가 이제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평가 요소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어떤 것이든 다 우리는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요소 없이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하게 되면은 평가 요소가 이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평가 요소로 우리는 문제를 구성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럴 때는 난이도가 좀더 올라가요. 여기서 평가 요소는 뭐야? 기업의 분류하는 방법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이 정하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없는 게 알아야 되고 NCS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기에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 서류 면접 전형 뭐 필기장 이러한 내용 전반적으로 다 하나하나의 평가 요소잖아. NCS와 관련된 것들,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것들, 면접과 관련된 것들,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결합해가지고 문항이 구성될 때의 이렇게 표현이 바로 이 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찾는 문항 형태로 구성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항 구성 방식을 여러분이 알면 문제를 풀때좀더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더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해결해 봤고,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가 바로 평가 요소가 딱 찍어서 내리는 문제 형태인 거예요. 위 채용 공고문에서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 채용 공고문에서 면접을 보는 유형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평가의 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 중 면접 방법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물어보는구나. 즉, 면접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3차의 면접 유형은 뭐다? 토론 면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평가 요소가 면접이니까 면접과 관련된 내용의 답을 찾는데 그중에서도 토론 면접과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경험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 하면은 이거는 경험 면접이죠. 지금 뭐야? 토론 면접이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 2번.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발표 면접이죠. 3번.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능력과 상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토론이니까 토론 면접이지. 토론 면접. 자, 4번 볼게요. 4번. 지원자에게 일부러, 정답은 토론 면접이네. 그죠? 이거 3번이 정답이네. 이거 3번이 정답이라는 거. 토론 면접. 실시하니까 토론 면접인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볼게요. 지원자에게 일부러 연속된 질문이나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어 극한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이나 순발력,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압박하는 거지. 그래서 압박 면접이라고 그러잖아. 4번은 압박 면접에 관한 적이다라는 거, 개념이다. 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직무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거, 상황에 대한 거니까, 이 상황 면접이네. 상황 면접. 상황 면접이다라는 거. 자, 정답은 3번. 3번이 바로 토론 면접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의 형태가 제시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평가 요소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항의 어떤 틀, 그 다음에 평가 요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통합형 형태로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결합해서 문제가 구성되는지, 아니면 단일 하나의 평가 요소, 이런 것처럼 면접 유형에 대한 딱 단일 평가 요소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지, 그 방법들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다음 노력, 그리고 좀더 빨리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평가에서, 즉, 면접 유형에 대한, 딱 하나만 물어봤으면 바로 면접 유형이 나온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막다 읽어본다고. 다 읽어본다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 제시문이 제시가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아,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 풀다 보니까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그 제시문 안에서 무엇을 답지로 구성되고자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여러분도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동그라미 쳐 나가면서 이렇게 제시문을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 기억과 관련된 내용 조금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반복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한 번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출자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기업, 공기업, 공사 합동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170조에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시가 되고 있어요. 상법에서 회사의 종류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종으로 분류한다라고 상법 170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공동기업 중에서도 회사기업의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합기업에서는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자 형태에 따라서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좀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회사의 5종, 한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는. 각 특징, 그 다음에 지분의 양도와 관련된 것들 등등.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기억해 놔야만이 회사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회사와 관련돼서는 요 다섯 개, 협동조합, 공기업, 요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은 한명회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명회사 하면은 인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적 공동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인적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한명회사다. 반대로 물적 공동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물적 회사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다?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극단의 것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인적 공동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한명회사. 물적 공동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주식회사. 그래서 인적은 한명, 물적은 주식.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놨으면 좋다. 자, 한명회사는 이 회사에 출자하는데 회사 채무에 대해서 전부 다 뭐?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한명회사는 다른 사원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전사원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게 이제 한명회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명회사에서 파생돼가지고 유한책임회사를 사원을 결합하는 게 바로 합자회사예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결합된 형태로서 인적, 물적 어떤 혼합 형태라고는 하지만 인적 회사에 좀더 가깝다. 왜냐하면 한명 회사에서 파생됐어.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유한 책임 회사는 이제 물적 회사의 한 형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혼합한 형태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한 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집행하고 권리. 실질적인 경영은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한다. 그런 뜻인 거죠.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요. 않아요. 이는 유한책임사원은 이익 분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그에 대한 분배적인 부분만 본인 관심 맞지. 회사 경영권 너희들 무한책임사원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이두 회사 간에는 조직 변경이 가능해요. 한 명이 합자로, 합자가 한 명으로 이제 조직의 변경이 가능하다. 조직 변경이란 되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경우에 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한 명은 합자로, 합자는 한 명으로.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 한명 회사에서 무한 책임 사원 중에서 일부를 유한 책임 사원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유한 책임 사원을 새로 영입해가지고 유한 책임 사원을 추가하든가, 그럼 합자로 바뀌겠지. 반대로 합자에서는 유한 책임 사원을 없애든가, 아니면은 무한 책임으로 돌려서 한명 회사로 가든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이두개 회사가 서로 상호 간에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명 회사에서 유한해서 조직 변경은 안 돼. 그러니까 이두개 회사 간에 상호 간에만 이렇게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0: 여러분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채널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상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유한회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있다 그랬죠? 사원총회예요. 사원총회. 사원총회. 요거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랑 헷갈리지 말아라. 상당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회사 하게 되면은 꼭 사원총회라는 단어를 기억해 놔둬라. 사원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경영은 사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경영을 하게 돼요. 어디서? 사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하고 있다라는 거. 유한회사도 뭘로 변경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예요. 유한회사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일좌당 일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뭐하고 비슷해? 주식회사랑 비슷하잖아. 주식회사는 일주당 일의결권, 유한회사는 일좌당 일의결권. 요거 기억해 놔두세요. 이게 뭐하고 헷갈리게 되면은 요거랑 헷갈려. 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1의결이야. 1인이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거든. 요거랑 이제 다르다는 거야. 이게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 역시 구분해 놔두면 좋을 것 같다. 자, 회사 설립이 운영이 되게 간편해. 자본금의 제한도 없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예요. 요게 이제 상법, 2013년, 12년 그때쯤에 상법 개정되면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새로 상법에 도입이 되면서 나온 건데, 청년들이 이제 회사 설립이나 이런 것들에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설립이 용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헷갈리지 말아야 될건 1인 1의결권이다라는 거, 1인 1의결권. 요거는 좀 기억해 놨더라. 이건 유한회사랑 다르다는 거. 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도 역시 뭘로 조직 변경이 가능해? 주식회사로 주식 변경이 가능해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꼭 질문해. 선생님, 그럼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해? 아니, 불가능해, 그거는. 그러니까 유한회사로 갈수 있는 방법 뭐냐? 유한책임회사원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고 다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이 가능해.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 유한회사는 또 특징적인 거는 일정 규모의 매출액이라든가 자본금이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공개되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설립했었어, 유한회사로. 스포츠 브랜드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뭐뭐뭐 그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있죠. 거기에 유한회사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회사를 좀 공개하는 걸 꺼린단 말이야. 그래서 유한회사로 했는데,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의 매출이나 이러한 자산 규모들이 발생하기 있으면은 이제 그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유한책임회사는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재작년인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죠. 지금 유한책임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자. 그 부분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유한회사는 일좌에 따라 의결권이다. 이건 일좌당 일의결권이기 때문에 내가 유한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역시 주식회사랑 똑같이 내가 의결권이 더 세지는 거지. 반면에 이 유한책임회사는 한명 회사처럼 1인 사원 1인당 일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야. 일의결권. 요거 이 부분이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거.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요거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되게 되면은 외부 감사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소액 균등 분할하여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 전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자본을 1,000억으로 잡고 그 1,000억에 대해서 주식을 1주당 얼마라는 액면가액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주식을 쪼개서 뭐 10만 주, 100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해서 분할해서 조달하는 게 바로 주식회사죠. 그래서 출자자가 이제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라는 것은 그 주식의 주인이야, 사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내가 역시 주주가 되는 거죠.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업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이제 매매 양도가 자유롭고, 그걸 통해서 많은 대량의 자본을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서 이제 경영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들. 그다음 주식의 특징으로 한다면 네 가지로 딱 요약 정리할 수 있죠. 자본의 증권화다. 이 자본의 증권화라는 게 바로 뭐냐? 자본을 주식으로 수익 균등 분할해서 조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주는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범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 그 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거야. 더 이상의. 내가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 채무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국 회사가 폐업하고 망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는 거지 그 이상의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된다라는 거.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뭐 S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경영에 참여하진 않거든. 그치? 경영은 거기서 하는 거고 나는 소유만 한 거고 뭐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만 소유를 하고 있다. 1주당 1의결권이다. 이거는 유한회사는 1좌당이고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이다. 결과적으로 뭐 주식 보유수가 많은 사람이 의결권, 의사결정 권한이 더 세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좀 요약 정리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온, 수능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을 불리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2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3점 테스트 1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며칠 전에 WBC 우리나라가 8강에 드디어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률을 보니까 2%가 채 되지 않았던 확률, 호주하고의 경기에서 2실점 이하 그리고 5점 차로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8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정말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안 되고 실점과 이겨야만 하는 점수의 간격. 아,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7-2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꼭 이르시기를 선생님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그림 가는 길이가 동일한 원 기둥 모양의 막대 ABC의 저항 값을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ABC의 저항값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고요. 단은 X, Y지는 ABC의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답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 가, 나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무엇을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걸까? 바로 고체의 전기, 전도, 도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체의 전기, 전도, 도는 사실 또 최근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과거, 한 5, 6년 전에 또이 평가원에서 이 전기, 전도, 도를 주력으로 출제를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중요 개념이에요. 그럼 나와 있는 값을 보니까 저항값, 단면적, 그리고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 어쨌거나 길이도 있잖아. 그러면 전기 전도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또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문제의 문항 번호만 갖고 또 선생님이 문제 풀이만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전기 전도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앞서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 옴의 법칙에 의하면, 옴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 저항체에 걸려 있는 전압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고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항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물체들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을 A, area 해서 A로 표현할게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런데 길이하고 단면적을 똑같이 해놓고 1m, 1제곱미터 똑같이 해놓고 금, 은, 구리 이런 녀석들의 저항값을 측정해 보면 길이하고 단면적 이외에 그 재료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도 그 저항값이 달라져요. 그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이것을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해서 그리스 문자 로로 표현을 합니다. 비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B자가 아닐 B자가 아니야. 그럼 저항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아닐 B자가 아니라 그 비례하다, 뭐 비교할 비의 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저항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물질의 전기전도도는 뭐냐? 전기전도도가 좋을수록 전류가 흐르기가 쉬운 거죠.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비저항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비저항의 역수가 아니, 얼마란다.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바로 L, 라로 표현이 됩니다. 왜 헤어 제품 브랜드 있죠? 이렇게 머리 물결 날리는 그 브랜드. 그 브랜드를 연상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뭐다? L, 라이다. L, 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수능이야. 내가 전기 전도도를 L, 라로 외우지 않았어.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유도해서 알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뭐라고 여러분들? L,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ABC 길이가 동일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지워놓고,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 분모에 있는 저항값, 그리고 단면적의 곱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A. A의 저항값 3R에다가 단면적 S를 곱하면 되는데 ABC 모두 저항하고 단면적을 곱하면
RS는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소거할 거 상수만 계산을 해볼게요. 상수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저항 곱하기 단면적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리고 3분의 2, 1의 전기 전도도 비례하고, 자, B는요. B의 저항값 그리고 단면적을 곱한 값은 1이고, 마지막으로 C. C의 저항과 단면적을 곱한 값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분모를 6으로 통분하세요. 그러면 2대6대 3이 돼. 그럼 이게 무슨 순서예요? A, B, C의 전기 전도도 순서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게 바로 누굽니까? B죠, B. 그럼 다시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로 가서 전기 전도도가 좋다. 자, 그러려면 띠 간격이 좁아야죠. 그럼 XY 지 중에서 띠 간격이 가장 좁은 거, G가 누구에 해당된다? B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 가장 작은 값은 A죠. 그럼 전기 전도도가 왜 좋지 않을까? 띠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라서 Y에 해당하는 것은 A. 물체가 전기의 전도도가 우수하려면, 즉 전류가 잘 흐르려면 원자가 띠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도띠의 전자가 많아야 되는데, 띠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큰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전도도 우수, 띠 간격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Y가 A고 G가 B니까 나머지 C는 X에 해당하겠네요. 자, 질문. XYZ로 오른 것은 C, A, B 순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제자 선생님이 문제에 제시한 조건, 길이, 저항, 단면적 이것만 보고, 아, 전기 전도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갈 텐데, 14번부터 마지막 문제 18번까지는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를 낼때 이렇게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회로에 연결해 놓은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첫 번째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4개, 그리고 저항이 있고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2개,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XY는 각각 P, N 반도체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합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거나 B에 연결하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A든 B든 연결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같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같거나.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 이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스위치를 A에 연결하거나 B에 연결하거나 무조건 저항에, 그치, 전류가 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전류가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일치하게끔, 같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림 나는 가의 X를, 자, X가 두 군데 표현되어 있네요.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봤어요. 오, 그랬더니 뭡니까, 여러분들? 옥텟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남아도는 전자가 있네. 요 녀석, 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는 남아도는 전자 말고, 그치, 여기에 비어있는 구멍, 즉 양공이 존재해야만 P형 반도체. 그래서 우리는 X가 N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X에다가 N을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든 발광 다이오드든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니까 X가 N형 반도체라면 그 나머지는 접합된 나머지 부분은
P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대로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전지죠, 전지. 전지는 항상 긴 바디와 짧은 바디가 있는데, 긴 바디가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요건 여러분들 꼭 암기해야 문제 풀수 있겠죠.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플러스 전극에서 회로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가는 거야. 자, 그랬더니 두 갈래 길이 나와. 그런데 보니까 이쪽으로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 흐른다,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하죠. 발광 다이오드든 다이오드든 항상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즉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전극에,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순방향 전압이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다이오드 내부에서 전류의 방향은 항상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거꾸로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 LED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두 갈래 길이에요. 저항으로도 흐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흐를 수 있어. 둘다 흐를 수 있고요. 혹은 얘는 흐르는데 얘는 흐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일단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무조건 저항에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의 조건부터 일치시켜줘.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두 갈래 길이에요, 선생님. 오, 얘 PN으로 흐를 수 있어요. 안 돼요. 왜냐면 전류는 항상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 가야 돼. 얘는 이미 이두 갈래 길에서 갈수 없었던 길이었잖아요. 얘는 절대 못 가요. 자, 그래서 저항을 통과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아, 그러면 이 LED의 빈칸도 이렇게 PN 위치 결정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선생님 또두 갈래 길이에요. 일로도 흐를 수 있고 일로도 흐를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전류는 항상 뭐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 LED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야. 문제의 조건은 저항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일단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길을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해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해. 그랬더니 이번에는 플러스 전극이 아래쪽에 있네.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회로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왔어요. 두 갈래 길이야. 이쪽으로 전류 흐를 수 있나? 흐를 수 없죠. N형에서 P형으로 어떻게 흘러? 그러니까 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죠. 따라서 Y가 P형 반도체, 그 위는 N형 반도체. 선생님, 두 갈래예요.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는데 N에서 P는 못 흐릅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뭐였죠? 스위치를 A 연결하거나 B에 연결하거나 저항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자, 그리고 항상 이 전류는 플러스 전극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가야 돼. 자, P에서 N으로 전류 흐르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문제의 조건도 다 만족을 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번. X는 X 나번 그림으로부터 N형 반도체이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니은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가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에요. 그럼 연두색이 지나가는 LED는 한 개, 두개 있네요.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면 주황색 전류가 흐르는 길, 주황색으로 표시된 LED 역시 몇 개? 두 개. 따라서 빛이 방출되는 LED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그리고 B에 연결할 때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선생님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Y에서. 자, 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LED에 있는 하나의 불순물 반도체인데, 스위치를 B에 연결했더니 아웅 전류가 흐릅니다. 순방향 연결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Y, P형 반도체는 양공은 순방향 전압일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있는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부터 읽어보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D1부터 D4까지 있고 직류 전원 그리고 스위치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였다. X는 P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요.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모두 D4에서 빛이 방출된대.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상관없이 이 D4는 항상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결정하고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자,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는 끊어졌으니까 흐를 수가 없지. 자, 일단 D1에 전류가 흘러야만 D4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D1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순방향 전압으로 LED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순방향 전압일 때, 즉 전류가 흐를 때,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P형에서 N형 반도체 쪽이다. 따라서 X가 P형 반도체라는 거알수 있고요. X가 여기 또 있네요. P형 반도체.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칸은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흐릅니다. 선생님 두 갈래예요. 두 갈래인데, 전류가 흐르는 것이 일단 문제의 조건에서 D4는 무조건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D4부터 전류를 흐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PN 결정이 되고, D2는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D4에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 자, 그 다음.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기할게요. 자, 역시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흐릅니다. 끊어졌으니까 못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쫙 왔어요. 선생님, 두 갈래 길이에요. 전류가 P형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흐를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는 어디로 흘러야 돼? D2로 흘러야 돼. 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도 D4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D4에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D2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것이 D4를 지나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번 X는 P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아니라 양공이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문장이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했어요. D2에는 연두색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해 놓고 D2를 보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A로 가. 자, 요게 갈림길에서 D2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흐를 수 없죠.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것이고. 디귿,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A에 연결했을 때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전류의 흐름을 표시했어요. D1, D4에 전류가 흐르네요. 그리고 B에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는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표시했거든요. D2, D4에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LED,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는 A, B에 연결할 때두 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의 조건. 스위치를 A, B에 연결할 때 모두 D4에서 불이 켜진다. 그 얘기는 모두 D4가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D4에 전류가 흐르게끔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그림도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정보가 이 그래프,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만 돼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가 있고요. 그리고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가 있고, 자, 교류전원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려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전지는 직류전원 장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플러스 전극에서 전류가 흘렀다가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직류전원이다. 그런데 교류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순간에 전압이 이랬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순간에 전압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처음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거 아니야. 이걸 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면 전극의 위치가 바뀌면 이제는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교류 전원의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도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전류의 세기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전류의 세기가 일자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만약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내가 이것을 플러스 전류 값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류값이면 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위치를 닫기 전에 아직 문제 다 읽지 않았지만 스위치를 닫기 전 전류가 흘러요?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흘러?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를 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흐르고 또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안 흐르고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이번에는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았더니 아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이 시간대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프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상황으로 와서 X는 P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요. 그림 나는 스위치를 닫기 전과 스위치를 닫은 후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것이냐? 바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디지털 전류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또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계속해서 이 디지털 전류계에 계속해서 전류가 흐른다.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교류 전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흘러갈 거야. 자, 흘러가서 두 갈래 길이야.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끊어졌죠? 일로 못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일로 갈때 N형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흐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전극의 위치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 회로에는 즉, 디지털 전류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어느 시간대냐? 스위치를 닫기 전 T에서 2T, 혹은 3T에서 4T. 이때는 디지털 전류계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교류 전원에 전극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쳐봐 얘들아. 오 선생님 P에서 N으로 흐를 수 있어요. 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요 시간대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까 요 때는 전류가 흘러야 되지. 어디에? 디지털 전류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끊어졌으니까 못 갑니다. 선생님이 일로 올수 있잖아요. 일로 오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어디로 다시 와? 플러스 극으로 다시 와. 항상 전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가야 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갈림길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류계에 저항이 흐르죠. 그런데 요때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요때는 전류가 안 흘렀다? 자, 그런데 스위치를 닫고 났어. 스위치를 닫고 났을 때는 어때요? 스위치를 닫기 전 전류가 흐르지 않던 전류가 스위치를 닫으면 흘러야 돼. 디지털 전류계에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자, 따라서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회로 쪽으로 흘러나가요. 두 갈래 길이야. N에서 P로는 전류 흐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P형에서 N형으로 전류는 항상 흐르고,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전류가 흐르면서 갈림길이 왔습니다. N에서 P로 전류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떻게 해? 저항을 따라서 디지털 전류계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가야지, 플러스 극에서 나온 이 전류가 다시 되돌아가? 그런 일은 없어요. A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A의 P, N 반도체의 위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X는 P형 반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스위치를 닫기 전 2분의 1T일 때, 전류가 흐를 때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0부터 T 사이? 바로 요때예요, 요때.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기한 부분. 2분의 1T일 때 스위치를 닫기 전 A에는, 자, A를 보니까 A에는 스위치를 닫기 전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했잖아요. A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가 없는가 볼까? 자, 플러스에서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N에서 P로 전류 흐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죠? 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디귿. 스위치를 닫은 후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스위치를 닫기 전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연두색으로 A 저항 P 그리고 스위치를 닫은 후 주황색으로 A 저항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디귿 스위치를 닫은 후 저항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입니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평가원에서는 교류 전원보다는 직류 전원에 대해서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교류 전원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교류 전원이 등장을 했을 때 그래프가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전류든 혹은 전압이든 교류 전원 장치에 전압이 그래프로 주어질 때도 있어. 자, 이때 전압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류 전원의 플러스 전극에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극의 위치가 이럴 때 얘를 플러스 전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극의 위치가 반대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왜 나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전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플러스 전류값만 가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류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하는데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이 그렇지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전류값이 마이너스 값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T에서부터 ET까지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그러면 0부터 T 동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T에서 ET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디지털 전류계에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그래프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닫기 전, 스위치를 닫은 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T에서 ET, 3에서, 아니, 3T에서 4T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디지털 전류계. 근데 스위치를 닫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그 시간에도 디지털 전류계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스위치를 닫기 전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은 후 마치 텍스트로 써준 것처럼 그래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6번 교류 전원에 연결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보면 수능 문제든 모평 문제든 학평 문제든 물리학 1은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문제 중에 한 문제 혹은 많으면 두 문제 정도가 항상 이렇게 실험에 관련된 것을 우리한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이 있고 실험 결과가 있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리고 또 실험 결과에서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내가 추론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 다이오드가 그 중에서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PM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먼저 가. 그림과 같이 PM 접합 다이오드 A가 있고요. A와 동일한 다이오드가 3개가 더 있네요. 직류 전원 여기 있습니다. 직류 전원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쵸 그대로 고정이에요. 교류처럼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항 스위치 집게전선 AB가 포함된 회로를 구성을 하고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검류계를 관찰했더니 요게 검류계입니다. G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실험 과정을 보았더니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C, G, D 방향이라고 합니다.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것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애냐? AB를 직류 전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서로 바꿔서 연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가에서 나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전류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험 과정 다라고 하는 것은 나. 나가 뭐였어요? 가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한 게 나였어요. 자, 그때 스위치를 닫아 보니까 그때는 또 검류계의 C, G, 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AB가 각각 어느 전극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직류 전원 장치에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 각각 AB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흐릅니다. 오, 여기 P에서 N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 좋죠. 순방향이니까 일단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문제 조건에도 만족해. C, G, D로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일로 안 가고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일로 왔어요, 여러분들. 스위치 끊어져 있고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그러면 DGC로 흘러야만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딱 정해줬어요, 전류의 방향을. C, G, D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길까? 기역이 마이너스 전극이 아니라는 거죠. 기역이 플러스 전극, B가 마이너스 전극. 마이너스 플러스로 먼저 찍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서 두 갈래 길이야. 이쪽으로 전류 못 흐르죠.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전류는 위로 흘러야지. 자, 그러면 전류는 항상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흐를 것이고, 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N형에서 P형으로 전류 흐를 수 없죠. 그러니까 검류계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렀는데 또두 갈래 길이에요.

끊었으니까 흐를 수가 없어. 여기도 길이 있네. 이렇게 흐르면 되겠습니다. PN.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기억번. 직류 전원의 단자. 기억은 플러스 극이다. 옳은 문장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제시문 니은은 바로 실험 과정 나번에서의 전류의 방향인데, 실험 과정 나번이 뭐였냐면 AB를 직류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서로 바꾸어 연결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고 B를 플러스 단자에 연결한다는 얘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이제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두 갈래 길인데 N에서 P로 전류 흐를 수가 없으니까 P에서 N으로 흐르겠죠? 자, 그리고 두 갈래 길인데 N에서 P로 전류 흐를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전류는 C, G, D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이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끊어졌으니까. 자, 그럼 1로 흘러야 되는데, P에서 N으로 흐르면 다시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나왔던 전류가 플러스로 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항상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왔으면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런데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따라서 니은은 전류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검류계 쪽으로. 따라서 니은은 틀린 문장. 자, 디귿번. 다에서, 다는 뭐냐면 나에서처럼 전극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자, 그리고 스위치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플러스 전극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는 따졌잖아. 여기까지 전류가 왔다가 스위치가 끊어지는 바람에 전류가 흐르지를 못했는데, 이젠 스위치가 연결이 됐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죠. 따라서 A의 PN 반도체의 위치는 P형 반도체는 아래,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위쪽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 다에서 A. 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스위치를 닫고 이렇게 전극이 위치했을 때 주황색으로 그렸죠? 자, 이때 A의 전류가 흐릅니다. 즉, A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P형 반도체는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P형 반도체는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경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 옳은 것은 기억 하나.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17번이 최근 평가원에서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 유형 중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조건들을 여러 개를 주고, 그때 결과를 주고, 결과로부터 이 반도체의 위치를 우리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조건을 달리해서 또 다른 어떤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추론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근데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전류의 흐름을 그려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점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고체 막대 P, 그리고 Q,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두 개가 있습니다. 항상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P하고 Q는 도체, 그리고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X는 P,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문제의 조건이 중요하겠죠? S1을

스위치 S1을 A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S2를 닫았대요. 자, 그랬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을 했다고 합니다. LED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된 거겠죠? 자, 그런데 S2를 열었더니, 자, 얘를 열었더니 LED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S2를 닫아보세요. S2를 닫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자, 그래서 LED에 빛이 반짝반짝 방출을 한 거야. 그러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LE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회로로 전류가 흘러나와서 쭉쭉쭉쭉 전류가 흐르다가 스위치 S2를 닫았으니까 사실 이 전류는 P로도 흐를 수도 있고 Q로도 흐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어쨌거나 LED에 불이 켜지려면 이 LED에 X는 무슨 형 반도체여야 돼? P형 반도체여죠. 왜? 무조건 얘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플러스 전극의 P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의 N형 반도체, 이걸 만족해야만 일단 LED에 불이 켜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의 정체가 P형 반도체라는 것을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전류가 P하고 Q 어디로 흐를 것이냐? P로 전류가 흘러도 LED에 불이 켜지고요. 스위치를 S1을 A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 전류가 Q로 흘러도 LED에 불이 켜져요. 근데 S2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S2를 열었는데 만약 P에 전류가 흘렀다고 하면 S2가 열려져 있거나 말거나 LED에 불이 켜져야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S2를 열었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되지 않았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S2를 열었을 때는 이 P 막대로는 전류가 아예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LED가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예 P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방출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P하고 Q는 도체 절연체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아, P가 그럼 뭐다? 절연체. Q는 도체. 그러니까 S2를 닫았을 때 전류가 갈림길에서 P 절연체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Q 도체 쪽으로 흐러서 LED에 불이 켜지고 S2를 열면 전류는 절연체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체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스위치가 끊어졌으니까 LED에 불이 방출되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은 P가 절연체고 Q가 도체입니다. 절연체의 띠 간격이 도체의 띠 간격보다 크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X는 P형 반도체고요. P형 반도체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죠. S1을 이번에 B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2를 닫았다고 해요. 자, 이러면 LED에 불이 켜질까요? 불이 켜지지 않을까요? S2를 닫고 Q가 도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플러스 전극의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전극의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S2를 닫게 되면 LED는 역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전류가 흐르지 않아 불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P형 반도체에는 양공, N형 반도체에는 전자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순방향 전압일 때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3점 테스트 합성 전기력은 지난 시간에 풀었죠? 자, 이번 시간 전기 전도도부터 풀었었네요. 전기 전도도부터 다이오드 여러 개를 이용한 여러 회로도의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 수능특강 교재의 여섯 번째 주제였어요. 이 여섯 번째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 꼭 시험에 나오

중요한 개념들은 일단 합성 전기력 구하는 거,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어려운 계산식이 없지만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효자 문제,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양하게 풀었던 다이오드 여러 개가 연결된 회로 문제가 최근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기 전도도 문제를 풀때이 전기 전도도가 최근 이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살짝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전기 전도도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도 항상 준비를 다 해놓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곱 번째 주제,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한 개념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강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날리는 꽃. 자, 20강 뭘 배우는지를 한번 보면 연중의 인사, 언어,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20강 중에서 수능 포인트에 있는 내용이 그 녹아서 연중 행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언어,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본문 부분. 만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 수능 포인트를 조금 더 세시풍속이라고 하죠. 1년 12달 어떤 풍속들이 있는지를 조금 그림을 통해서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수능 포인트에 보시면요.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보시면 지금 수능 특강 예쁘게 이렇게 있죠. 좀 보세요. 16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160, 161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정월, 10번은 오음이소과, 12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 12달인데, 어머, 이게 뭐야? 10개밖에 없네. 나머지가 좀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2개, 2월, 3월, 4월 없고, 5월, 6월 없고, 7월, 8월, 9월 없고, 10월 없고,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달에 있는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4월에도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되게 긴 연휴가 있잖아요. 쇼와노히도 있고 막. 근데 거기까지는 수능에서 그 루틴으로 다루지 않는 약간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 문화 문제에서 약간 독해 정도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그 기본 정보로 해서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요상, 이 이상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아마 본문 안에 설명을 통해서 이게 어떤 연중행사다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1월은, 뭐 정월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고요. 1월은 1월 둘째 주 월요일 해피 먼데이라고 하죠. 왜 우리 대체 공휴일 하잖아.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둘째 월요일로 아예 그냥 딱 픽스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의 날. 우리나라랑 비슷한 성인의 날입니다. 자, 2월 달에 오면 셋째분이라고 해서 이제 봄이 되기 바로 전날. 절기예요, 절기. 그때 이제 어떤 행사가 있고요. 희나마찔이라고 하는 여자 어린이날, 그 다음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날, 3355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335577 이렇게 일본에는 약간 홀수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왜 축의금 같은 거 낼 때 5만원, 뭐, 이렇게 단위로 내거나, 3만, 옛날엔 3만, 요즘 잘 안 하는데,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7만원도 있었고요. 잘 안 하지만. 자, 8월 15일경 해가지고, 예, 오봉이 뭐 추석이지 뭐, 스키미는 달 보는, 9월 달에 달이 아주 예쁘게 뜨니까 이제 음력이죠. 예,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것도 있고. 시치고상 11월 15일, 이것도 다 홀수네요. 그다음에 12월 31일 맨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요. 5번하고 10번이 일본의 연중행사로 본문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27년 본문. 지금 우리의 몇 페이지야 이거? 157페이지에 나오는 게 얘네 둘이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2026년에 나왔던 수능특강에 있는 본문 떼어왔고요. 20년 대수능에는 이런 본문이 나오고 22년 수능특강, 22년 6월 모의고사, 24년, 23년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수능특강이나 그 다음에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관련된 본문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가 되는 거고요. 또 깊이 있게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할 양이 많겠네. 자, 그러면 정월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2020년 작년 수능 특강이야.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봤겠어. 자, 1월 1일부터 3일에 해당하는 오쇼가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싹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20강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일본에서는 오쇼가츠니 시대와 이케나이 코토가, 시대와 이케나이 코토가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금기, 금지하는 게 있다. 어떤 걸 금지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그게 뭐냐, 이쿠츠카, 몇 개인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거야, 복수인 거야. 예를 들면, 소지. 청소야? 우리 청소 같은 경우에 왜 설날에 하면 안 돼? 깨끗한 마음으로 해도 되는 건데? 라고 보면, 자, 설날에 청소를 하면, A, 토, B, 가정입니다. 그 해에 복이
밖으로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예, 생각들이 있었대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청소를 그러면 언제 해야 돼? 오소지 언제 해야 돼? 12월 31일 날 그 해에 묵은 그런 어떤 그 인연이나 때 같은 걸 싹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짠 하면서 깨끗하게 1월 1일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1월 1일 날 그 막 갑자기 토시감이라고 하죠. 새해 신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막 내쫓아 막 청소하면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그 묵은 해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히오츠카테 료리오 시대와 있겠마세. 어머 뭐 요리도 하면 안 돼? 어머 청소도 하면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돼. 요리해서 청소 요리 안 하면 뭐야?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야. 우리 막 설날에 전부 치즈고 막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왜 힐을 사용하면 안 되면 이렇게 불교 문화인데요. 불교는 그 연기를 통해서 영이 날아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년에 좋은 어떤 기운이나 신들이 연기를 타고 가버려. 집에 있어야 돼. 모셔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어? 우세찌리오리 같은 어떤 딱 저장 음식 같은 거를 꽤 오래 먹을 수 있게 짭짤하게 졸여놓고 막 이래서 달달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요리도 안 하고, 그지? 자, 다카라 신네니 소지야 료리오 시나쿠테모이. 시나쿠테모이 이거는 불필요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라처럼 12월 동안에 이에주어 소지 시다리 오세찌 료리오 츠쿠테 오이따리 쓰르노데스. 그러니까 12월 중에 뭘 해요? 청소도 해두고 오세찌 료리라고 해서 저장 음식 일본의 그 찬압에다가 명 3중, 5중, 7중 막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예쁜 음식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2020년 수연특강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 있잖아? 그러면 다음에 몸 풀 때 좀 아는 그 기본 지식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강 어그프리도 좀 볼게요. 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오시오가츠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입니다. 곳에 따라서 2일까지 하는데 가게 영업 안 하고 우리도 왜 구정 때 가게 좀 가끔 문 닫고 하죠. 뭐 다는 안 닫겠지만 가족과 함께 새해 맞이하고요. 미소과는 뭐냐면 오미소과 미소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57페이지에 두 번째 연중행사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달이 숨겨지지 보이지 않게 되는 날 현대인 양력으로 매달의 마지막 날 매달의 마지막 날 뭐 28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30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31일이거나 이게 미소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12달 중에 가장 마지막인 마지막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오미소과라고 하는 거야. 그냥 미소과가 아니라 왕미소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오미소과 이게 언제야? 12월 31일 매달의 마지막 날은 그냥 미소과. 자, 연말인사, 연시일사 했어요. 연말인사 어떻게 해요?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아직 새해가 안 왔으니까 앞으로 오는 좋은 새해를 굿 이어, 해피 뉴 이어를 하라는 거지. 자, 라인엔 뭐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이거는 언제?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1월 1일부터는 뭘 해야 돼? 열려서 축하드려요. 새해가 밝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말, 연시 상관없이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연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연시를 구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구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들어왔어요.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대체 휴일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먼데이입니다. 2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뭐가? 성인의 날이. 자, 성인의 날에 관한 글, 2020 대수능에 나왔던 거. 이때는 그래도 절대평가가 아니었고 상대평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 조금 좀 단단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싹 한번 해볼게요. 일본에서는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이라고 하고 이날은 뭐라고? 휴일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20세가 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열어줍니다. 이게 무슨 약간 입영통지서처럼 우리 막 오잖아. 여러분들 뭐 19살 정도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봤잖아요. 뭐 그 신검 너 나올 거야 라는 거 이제 받기도 해요. 너 이쪽으로 편입됐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오잖아. 통지서가. 그런 것처럼 날라와요. 통지서가. 성인식에 참석하세요. 하고 이제 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딘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라오는 거야. 그럼, 나 성인식 하러 어디로 오라네?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신검받는 것처럼 가는 거야. 그래서 세이진이나다 히토와 성인이 된 사람은 기모노나도 기대. 기모노는 여자는 기모노, 남자는 약간 양복 같은 거 입어요. 예, 그래서 그 성인식에 나가요. 그러나 직가가 뭐냐면 원래 본 집. 내가 만약에 집이 뭐 전라북도 전주야. 근데 그 전주에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단 말이야. 그럼 본가가 어디야? 직가가 어디야? 전주.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원래 본가에서 토이도코로 내 세이카츠 스테이를 히도 많이 있겠죠. 20살이면 대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키니 데라레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시계 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그 중에는 뭐예요? 휴일이 많은 5월. 5월이 왜 휴일이 많아? 일본에 골든위크라고 해가지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엄청 휴일이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매년. 이때 비행기 표 끊으면 어떻게 돼? 비싸. 그러니까 이때 가면 바보. 응. 그러니까 언제 가야 돼? 좀 앞뒤로 해서 하나미 하러 4월 초나 3월 말에 가든가. 좀 넘어가서 6월 달에 뭐좀 장마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는 수국 뭐 이런 거 보러 가던가. 7, 8월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북쪽으로 가세요. 너무 더우니까. 그죠? 나도 세이진시키 히라크 것도 마리마스.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에도 방학이니까. 5월이나 8월에 이때는 황금 연휴 있고 이때는 방학이라서 직가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요. 뭐 이미 뭐 어때요? 빡빡하게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읽기 싫지. 하지만 답은 이거예요. 쉬는 날이 많은 달에 성인식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고액이잖아. 이제 아, 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답은 4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제 2020년 대수능 문제 풀수 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제 1월 끝났어요. 이제 2월로 넘어와서 세 번째요. 셋째 분이야.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 7, 예,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도 세 번째가 셋째 분으로 돼 있을 거야. 셋째 분뭐 하는 거야? 콩 뿌리는 날이야. 도깨비한테 콩을 뿌리는 날이에요. 도깨비한테 콩을 왜 뿌리지? 자, 이거 먼저 볼까? 아, 안 됐구나. 셋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2월 3일경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절기잖아요. 절개, 계절. 계절을 나누는 거야. 그지? 계절을 나누니까 봄이 시작되는 그날이 2월 4일인데 그 전날을 2월 3일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2월 3일 봄을 시작하기 전 바로에 액땜을 하는 건데 그 액땜을 어떻게 하냐면 도깨비한테 콩을 막 뿌려가면서 야, 야, 나가! 너 저리 가! 하면서 이제 그 액땜을 이렇게 흉한 걸 내쫓는 그런 날이 이제 節分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빠가 그 산타클로스처럼 그 도깨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도깨비 가면을 쓰고 편의점에 팔아. 그리고 막 와요. 그럼 애가 이제 그 편의점에 그 세트분 세트가 있거든. 아빠가 이제 도깨비 분장을 해줘. 그럼 애기들이 도깨비다 그러면서 막 콩을 막 뿌려. 그 다음에 자기 나이수만큼 먹어요. 5살짜리는 5개. 선생님 진짜 배부르게 먹어야겠지. 여러분 열몇 개만 먹거나 20몇 개 먹거나 하면 되는데. 자, 미호랑 치찌랑 하하 어떻게 애기하는지 그 세트분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또상 아빠 맘에 나게르요 이러면서 아빠 내콩 던진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에이 하면서 보내주세요. 와 이따 이따 하면서 이제 맞는 거예요. 다스께떼 하면서 이제 막그 도망가는 도깨비 흉내를 내주는 거지. 그랬더니 자 새집은 오마메요 다 베마쇼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새집은 먹어야 되는 콩을 먹읍시다 이랬습니다. 자 너는 5살이니까 5개 먹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5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제 액땜을 하고 건강해지는 거지. 지분노토시도 오나지다케 만큼이라고 해석되죠. 먹으면 1년 중 주라고 읽어야 됩니다. 1년 중 가제요 히카나인다요. 이제 감기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하게 액땜하는 거. 나쁜 거를 쫓는 거니까. 자, 이거 여러분 그거 있지?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봤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그 기생으로 분한 그 우리 스파이가 있었는데, 근데 쯔다라고 하는 되게 나쁜 일본 순사 같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 여자애한테 나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너 이번 새집은 때콩몇개 먹었어? 그러면 이제 어리면 뭐 스물 몇개 먹었어요? 뭐 이거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대답을 생각을 하려고 이제 물어봤던 이 아이가 일본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100개 먹었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100개 먹었다고 너 일본 문화 모르는 너 한국인이지? 그러면서 막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문화가 그 미스터 선샤인도 살짝 녹아있더라고. 자, 4번 봅니다. 히나마츠리 봅니다. 3월 3일이에요. 이제 아까는 2월 3일이었지. 여긴 3월 3일이야. 3월 3일 뭐 하는 날? 여자 어린이의 어린이날이라고 보면. 일본은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 따로따로 하다가 요즘엔 5월 5일 남자, 여자 할거 없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득이다. 3월 3일에도 하고 5월 5일에도 하니까 요즘에. 자, 이것은 여자 어린을 위한 마츠리 축제이고요. 모모노세쿠라고 합니다. 이게 모모가 뭐야? 복숭아. 복숭아 그러니까 핑크 약간 여자애 같잖아. 절기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날에는요. 히나닝교라고 하는 어떤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타리스루라고 합니다. 뭐예요? 인형을 장식하거나 히시모찌라고 하는 떡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한 히시모찌. 히시모찌를 먹거나 합니다. 아, 히시모찌는 그거다. 무지개 떡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해서 뭐 핑크는 건강, 뭐 이게 뭐 출산, 뭐 이런 것들 길이는 이 무지개 떡 같은 거를 먹기도 합니다. 또 여자아이가 겐키니 오키쿠 나루노 네가떼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모모노 하나. 이게 3월이잖아요. 우리가 4월에는 벚꽃이 피는데 3월에 여러분 복숭아꽃 알아? 약간 벚꽃처럼 생겼는데 약간 벚꽃인가? 이렇게 일찍 폈지 하는 그런 꽃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얗지. 하얗게 약간 핑크도 있고 그런 꽃을 공양하거나 합니다. 바치거나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이루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좀 빼먹었네요. 여러분 아마 시험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뭘 봐야 되는 거야? 그치? 1번이지. 이게 뭐야? 희난인교라고 하는 3월 3일 날에 장식하는 거야. 얘는 고이노보리 하는 무사인형 하는 그치? 5월 5일 얘는 마네킹 했고 아무 때나 이제 그 재앙을 막아주거나 뭐 복을 부르는 그런 인형이죠. 고이노보리 이게 5월 5일이다. 얘도 5월 5일이고. 얘는 절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복고양이니까. 얘는 뭐야? 비올때비 오지 말라고 하는 데루테르보즈라고 하는 거였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이에요. 자,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비어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연중의사 들어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20강, 157페이지 나와 있는 거 이걸로 볼게. 우리 지금 1월, 2월, 3월 갖고 이제 4월 없고 5월 가는 거야. 자, 5월에 지금 이게 5월 5일의 장면이에요. 5월 5일의 장면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 코이노볼이나 아니면 또 뭐가 나와야 돼?

부사인형.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요런 게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오카와상 거래 나니? 엄마 이거 뭐야? 하지메테 미타 한다 케도 야사이? 이랬습니다. 야채? 미타 케도 뭐뭐지만 처음 봤는데 이거 야채야? 이거는 뭐라고 해? 쇼부라고 한대. 쇼부. 여러분 그 교재에 써 있어. 쇼부라. 이게 뭐냐면 창포. 창포라고 해. 겨우와 거더머노 히 5월 5일. 오늘은 우리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 있었잖아. 똑같네. 그치? 고래오 오후로니 이래르 넣어요. 이거를 목욕할 때 목욕물에 넣는 거야. 창포를. 창포물로 머리 감다 그러잖아요. 헤에 소나 낭아이노 이래르 넣어. 쓰거. 이렇게 긴걸 넣는 거야. 대단해. 에 쇼부 이래다 오후로니 하이르도. 이래서 오후로니 하이르 목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포를 넣은 물에 들어가면 가라다가 조부니 나를 때 뭐뭐라고 이발에 떼이르너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야. 말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고들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들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원한다 하야크 하이테미타이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창포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뭐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머릿결도 좋아지고 막 그런데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쇼부라고 하는 게 우리 쇼부. 여러분 아마 그 여러분 때는 그런 그 게임이 없었나? 뭐 이렇게 파이팅 하는 거 보면은 쇼부 하고 나오는 그런 게임도 많이 있는데. 쇼부가 뭐지? 아, 쇼부 본다라는 말 하지 않아? 아, 요즘 애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쇼부라는 건 승부잖아, 승부. 승부를 내는 거. 쇼부, 파이팅! 이런 거지.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쇼부야. 이렇게 약간 동음이의어죠.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씩씩한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쇼부 자체에서도. 그래서, 건강과 앵마기 뿐만 아니라 승부에 강한 아이로 자라라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어리니까 쇼부겠지. 옛날 무신정권이었잖아,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사, 이런 게좀 계급이 좀, 걔는 왜 사무라이, 전국시대, 응? 쇼부 얼마나 중요했겠어. 자,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남녀 어린이를 모두 축하하는 날. 옛날에는 남자뿐이었지만 요즘엔 남녀 어린이 다 된다. 이걸 뭐라면 당고노세꾸리, 단오절이라고 하잖아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얘도 똑같아요. 당고노세꾸, 단오절입니다. 아까 모모노세꾸는 뭐였어? 모모노세꾸? 기억해 못해. 이거 3월 3일이었잖아. 이게 여자 어린이날. 모모의 절기, 단오의 절기. 자, 코이노보리 남자 어린 술지를 기원하는 마음을 내어 마당에 거는 잉어 모양 장식을 알것 같고요. 무사인형을 집안에 장식하고.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로 단오절이라고도 라고도 말합니다. 자, 모오스구 고도모노 히다까라 코이노보리오 요크 미르네 자주 볼겠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칠석으로 넘어왔어요. 자, 7월 7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이하고 얘기합니다. 뭐, 쓰그, 예, 다나와타 대신에 2024년 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거 없는데요? 그냥 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올려줘야겠다. 선생님, 이거 수업 끝나면은 이 내용들 올려줄게요. 선생님이 올려주는 게 맞겠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예. 자, 今日は 단자크니 내가의 것도 書き 마쇼. 오늘은 단자크에 내가의 것도 내가의 소원을 적읍시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라고 돼 있습니다. 히나짱은 아니요. 오네가이스르노. 히나는 뭘 기원하는 거야? 뭘 빌었어?라고 얘기합니다. 피아노가 조진이 나리마스요니 때 됐습니다. 자, 피아노가 능숙하게 되다 요니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기원을 할 때. 마스 요온이를 쓰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아예 그 의역을 해버려야 돼. 뭐뭐 합니다 요온이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뭐뭐 하게 해주세요 기도문이야. 마스에다 마스형이에요. 기본형 아니에요. 마스형에다 요온이 하면 기원이 되는 거야. 마스 요온이 때라고 내가 운행아이를 했어. 기도를 했어. 속가 히나짱 피아노 나라 때른다. 자, 너 피아노 배웠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7월 7석의 이야기입니다. 7월 7석이 그러면 무엇이냐? 7월 7일은 칠석

입니다. 은하계의 동서에 위치한 견우선과 직녀선 1년에 한번 만난다는 중국의 전설과 일본의 오래된 풍습이 겹쳐졌었죠. 중일 콜라보다. 그지? 그래서 소원을 적은 단자구를 조리대에 매달아 장식합니다. 지금 이 조리대가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그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막 이파리 많은 대나무. 거기다가 이렇게 단자구를 딱 다는 거지.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수업 중에가 호시 뭐뭐를 갖고 싶어. 니 나리따이 뭐뭐가 되고 싶어. 라고 단자구에 소원을 적어 매달아 장식합니다. 센다이나 히라츠카의 다나바타가 유명합니다. 원래는 음력 7월 7일에 하는 행사지만 한달 뒤에 행사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원래는 1월 8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죠. 자, 볼게요. 이렇게 이 약간 대나무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나무가 있는데다가 이렇게 길고 가는 종이를 매다는 거야. 뭘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자, 어떤 소원을 적는 패턴이 있느냐 봤더니, 나니나니, 나리따이. 이랬습니다. 뭐, 변호사, 멩고시, 니 나리따이. 그 다음에 뭐, 도모다치가 호시 친구를 갖고 싶어. 뭐, 새로운 가방, 새로운 핸드폰을 원해. 가, 데키마스, 데키르요, 니 나리따이. 뭐, 뭐를 할수 있게, 에, 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수영을 할수 있게 되고 싶어. 스에가 데키르요니 나리따이. 못 먹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마스요니는 뭐뭐 기를 하면서 뭐뭐 기를 기도합니다. 약간 이런 기도문처럼 되는 거야. 마스요니를 쓰면. 마스요니하고 딱 끝났잖아. 도모다치가 이빠이 데키마스요니. 이러면 친구가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키쿠 나리마스요니.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이러면서 기도라는 마스요니 라는 식으로 단자구에 적은 어린이들의 소원 순위 다섯 개 한번 알아봤어요. 재밌죠? 뭘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 많이 사귀어서 키 많이 컸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적는 모양입니다. 자, 1월은 정월이었고 성인의 날. 2월은 셋째분에서 콩 뿌리는 거. 그다음에 3월은 여자 어린이, 5월은 남자 어린이, 7월은 호시맛들이라고 해서 뭐였어요? 그치, 단자구를 이렇게 매다는 그 대나무처럼 생긴 데다가 매다는 그런 날이었고요. 이제 8월입니다. 8월은 우리나라의 추석에 가까운 거예요. 자, 추석 때뭐 하는지 볼게요. 마리와 아영의 대화입니다. 아영아, 오번나덕이 나니까 여태야르 뭔가 예정 있어라고. 도쿠니나이요, 뭐 없어. 자, 우찌노 치카쿠데 야르에서 하는 하다 어디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죠. 열리는 오봉 이제 봉오돌이니 이때미나에 이 봉오돌이가 뭐예요? 강강수월래처럼 그 오봉 야스미 때 이렇게 무대가 설치가 되면 여기서 막 북치고 막 이러잖아. 거기 빙빙 도는 이런 이러면 춤을 추면서 도는 이 약간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같은 봉오들이가 있어요. 거기 안 갈래? 그랬더니 잇따라 민나 오도라 낫꺄 이케나이노 이랬습니다. 낫꺄 이케나이. 아 이거 진짜 많이 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거 뭐 하는 거지? 의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낙야를 줄였죠. 안 줄이면 나케레바가 되는 거야. 나케레바, 나 이케나이노, 나라나이노, 다메나노. 와타시 오도르는 와쳤도 나좀 춤추는 거좀 그런데 했더니 미테르 다케데 뭐 이케도 이래서 여기 주변에 뭐 엄청 먹을 거 많아. 그래서 가서 뭐 먹고 서 있어도 돼. 근데 이제 음악이 나고 사람들이 막 추기 시작하면서 한 방향으로 돌면 괜히 나도 한번 따라가서 그 대열에 서가지고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자, 오도따라 다노시요. 그죠? 약간 그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할때 느끼는 그런 원초적인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그 선생님도 오번 야스미에 이제 가서 그 봉오돌이 할때 해봤어요. 유카타도 입고 가봤는데 이 박자 감각이 원래 뭐 춤도 잘못 추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이게 좀 달라요. 따라라 따라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한 박자가 이렇게 나는 좀 뭔가 엇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대. 일본은 우리나라랑 박자 감각이 달라서 요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나랑 그 감각이 달라요. 다리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안 되지? 뭐 계속 왜안 되지만 하다가 온것 같은 느낌인데. 미테르 다케 데모 이케도 오도따라 다노시요. 오늘 즐겁긴 한것 같아. 먹을 것도 많고. 게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간단 다까라 아주 쉬우니까 이쇼니 오도로요. 오도로 의지 권유형. 뭐뭐 하자 권유하고 있죠? 이게 뭐야? 2023년 수특에 나왔던 오봉에 대한 대화문 봤습니다. 자, 오봉은 뭐야? 1년에 한번 이승의 집으로 찾아온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위로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라니까 추석이라니까 생스 기빙데이야.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7월 15일, 전국적으로 양력 8월 15일에 행사가 진행돼. 8월 15일, 양력이야. 자, 사람들은 유가타를 입고 북소리에 맞춰서 봉오돌이라는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기기도 합니다. 진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좀 작은 마을,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정말 음식도 좀 후해가지고 살짝 공짜 음식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자, 갑니다. 또 8월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츠키미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니까 이제 양력으로는 넘어가는 거야. 그지? 9월달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대수능이 나왔어. 2024년에 츠키미카이 해가지고 츠키미 당고 답에 나가라. 츠키미 당고가 뭐냐면 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야. 이떡 송편 같은 거죠. 그걸 먹으면서 하나미요, 하나미가 아니다. 츠키미요, 시마쇼 달 구경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달이 엄청 보름달 알죠? 추석에 때는 보름달 우왕 뭐 이렇잖아. 이렇게 보면서 와 저기에 토끼가 살고 있나 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뭐, 바람도 시원해지고, 그 여름에 무더위가 가시고 난 다음에, 곡식들이 달이 수확이 되면서, 아, 뭔가 뿌듯하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당고는 각자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츠키미를 하면서, 아, 츠키미 당고를 먹는다. 뭐, 이게 답이 일거 아닐까요? 참가비는 써 있으니까 아니고요. 토요일 운동장에서, 행사는 토요일에 운동장. 금요일이잖아. 응? 금요일에 운동장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보면은 사실 문제 풀지 않아도 뭔가 나알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 1점짜리니까 쉬워요. 자, 시지고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시지고상이라고 하는 거는 11월 15일 날에 하는 일본의 뭐야? 어린이날이에요. 에?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니까 이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 하는 히나 맞질이었죠. 정리하자.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인데 사실은 여자 어린이도 이제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 예, 고도모노 히가 되는 거야. 그지? 예. 근데 선생님 11월 15일도 또 애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우리나라에 예, 그 뭐라 그래? 돌. 이 뭐에 우리 한살딱 차면은 12개월 되면 돌잔치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3, 5세의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는 3, 7세. 이게 돌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다, 3, 3살은 똑같네. 근데 남자는 5살, 여자는 7살까지. 여자는 조금 더 있다가 해준다. 그러니까 요런 나이에 해당하는 애들이 하는, 행사예요. 그게 뭐냐? 이게 시지고상이에요. 시지. 고상. 숫자네. 시지고상. 753이라는 시지고상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되는 거죠. 절기? 뭐라고 해야 돼? 행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 어린이건 남자 어린이건 간에 일본에서는 되게 상당히 특히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어린이보다 그치? 5월 5일도 하니까. 3월 3일도 있고. 되게 여러 번 어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네요. 2026년 수능특강에서는 시지고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수능특강이에요. 자, 11월 15일 날 남자 어린이 3, 5세와 여자 어린이 3, 7세가 되는 해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낸 것에 대한 감사와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며 신사참배하는 거야. 엥? 뭐 신사참배하면 막 뭔가 되게 막 정치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배하러 가는 것처럼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신사, 그 주변 신사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적인 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뭐 어디 뭐 여우가 있는 신사, 어떤 학자가 있는 신사, 그다음에 뭐 이 어떤 그 절도 뭐, 예, 그렇고. 뭐 되게 얘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엄청난 뭐 애니미즘도 있고 하니까 뭐 대단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사가 엄청 주변에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까운 신사에 가거나 아니면 또뭐 어린이들로 특화되어 있는 애가 여기 가면 뭐 건강해진다라든지 여기에 가면 시험에 합격해 이런 어떤 특화된 신사가 있긴 해요. 하여간에 본인이 가고 싶은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오는 게 일본인의 풍습이다. 근데 보통 보면 뭐 하냐면 사진 찍어. 사진. 돌사진 찍잖아. 사진 찍어요. 이 11월 15일 날다 돼가지고 찍으면은 막 되게 밀려 있어 사진관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막 미리미리 찍죠. 여름만 좀 지나서 기모노 입을 때 덥지 않을 정도면 이제 찍는 것 같아요. 뭐그 전에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빌립니다 기모노를. 그래서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되게 귀여운 기모노를 입고 찍는데
자, 어떤 본문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미나가, 아, 기모노 키타코도모가 이르. 아, 기모노를 입은 아이가 있어. 가와이네. 그치, 귀엽죠? 우리도 왜 꼬맹이들 한복 입고 있으면 귀엽잖아. 히치고산데, 진자니, 오마이리니 키타. 오마이리가 뭐야? 오마이리. 이게 이거야. 그치. 참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시치고상 소리 나니? 시치고상이 뭐야? 그랬더니, 3,5세와 7세에 하는 행사야. 교진한다. 자, 남자 어린 3, 5세, 여자 어린은 3, 7세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겐키데 건강하게 오 기쿠 나루요니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는 뭐야? 목적.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니 뭐뭐 하도록. 기레나 기모노 키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그냥 이걸 하레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되게 번쩍번쩍 화려한 걸 입어요. 이제 아주 그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잖아. 우리 또 색동적으로 입히는 것처럼 화려하게 입힙니다. 자, 닌자 대 오마이리오스르 교지다요. 행사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치고상 했습니다. 자, 어린이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했습니다. 자, 11월 15일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자, 치토세아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세 사탕이야. 천년을 살으라는 거야. 장수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치토세아메가 이렇게 가늘고 긴 엿이에요. 엿. 홍백색의 가락 엿이라고 하는데 왜 홍백색일까? 우리 일본에서 홍백갑전, 홍백전 이런 말 들어봤어요. 11월 31일 날 오미소카 때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흰 것과 하얀 것의 가늘고 긴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인연이라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여자친구의 머리끈이 흰색과 이 빨간색으로 막 엮여 있는 그런 머리끈도 좀 살펴볼 수 있고 한데 하여간에 하얀색과 흰색이 섞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인연이 좋다라고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예쁜 하레기 기모노를 입고,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기모노를 하레기라고 하는데 그냥 기모노예요. 기모노를 입고 치토세 안매를 들고 찰칵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사진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몇 번이었어? 이게 9번이었잖아. 이제 10번이야. 10번 뭐야? 연중행사.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연중행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5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무카시 옛날에 마이츠키. 마이 겟츠 아니고 츠키라고 보통 읽어요. 마이츠키 노 사이코야. 사이코고. 그 다음에 긴 고우가 아니고 짧은 고. 세 글자야. 사이고노 히요. 미소카. 미소카 31이니까 얘를 미소카라고 훈독을 하는 거야. 미소카 산지니치라고 말해도 물론 되지만 미소카라고 쓰고 미소카라고 욘데 이마시다. 이거 산지니치라고 읽어도 돼.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특별하게 뭐라고 읽냐? 미소카라고 읽는 거야. 이거 21은 뭐라고 읽어? 하츠카라고 읽잖아요. 얘는 미소카, 얘는 하츠카 이렇게 읽는 거야. 소래데 그래서 1년의 마지막 月 토나르 12월의 미소카를 오미소카. 왜 그냥 미소카가 아니라 오미소카가 되는 거야? 왜 오미소카야? 왕중왕이니까. 미소카인데 미소카 중에 왕이니까 오미소카가 되는 거죠. 12월 31일은 또 이의 요원이 나리마시다.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원이 나루 뭐죠? 이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야. 말할 수 있게, 말하도록이 아니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도 되고, 요운이는 동사의 기본형에 붙어서 뭐도 되고, 뭐도 돼? 뭐뭐 하도록이라는 목적도 되고, 뭐뭐 하게라고 하는 변화도 됩니다. 여기서는 변화. 자, 오미소카니와 12월 31일에는요, 신냉오 무카에르. 신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랑 료신이 아이니 그 양치를 만나러 우리 왜 그러잖아요. 귀성하고 귀경하고 하죠. 히토 료코니 이쿠 히토 여행을 가는 사람 오테라야 진자니 이쿠 히토 나도
절이나 신사에 가는 사람 등 이로이로데스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똑같네 명절. 설날에 우리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월 31일인 오음미속가는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닌 새해를 준비하기는 날인데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토시코시 소바를 먹고 밤에는 108번뇌라고 하잖아. 불교지 제아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본에는 그막 우리는 그런 유교하고 불교에서 뭐그 숭불 아니 뭐지? 억불 숭유? 아니 뭐 틀린 거냐? 하여간에 뭐 불교를 막 누르고 뭐 유교를 장려하고 막 이런 거막 있었지 않았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그게 완전히 막다 섞였어요. 불교하고 막 신도하고 막다 섞여가지고 뭐, 야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어느 종교가가 아니라 이렇게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본의 식사에 익숙해져서 스시가 타베 라레르 요니 났다. 아, 동사의 가능형이죠? 가능형 플러스 요니 나루 뭐뭐 하게 되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츠 뭐 아소비니 키테 있다. 네코가 코노고로 코나쿠 났다. 오지 않게 되었다. 요니 나루 쿠 나루.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2번 봐봐.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지금 변화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토시마 또 스코시다네. 앞으로 조금 남았네. 이랬습니다. 소다네. 오미소카 마데니. 그때까지는 늦어도 이에노 소지오 오와라세 나이토네. 이랬습니다. 나이토네. 이랬습니다. 나이토가 뭐야? 나이토 나라나이네. 나이토 이케나이네. 나이토 다메다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어떻게 돼? 생략되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가 돼버렸죠. 뭐뭐 하지 않으면 네!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10월 31일까지는 적어도 늦어도 그때까지는 집 청소, 집안의 대청소를 다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니 나루는 하게 되다의 의미로 능력이나 상황이 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습관이 된 거. 자, 보세요. 여기 요니 나루. 자, 요니 나루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가능 동사, 칸가이로 함께 사용된다. 부정 표현은 나쿠 나루.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가능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다. 근데 뭐뭐 하게 여기 되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가 나온다고? 오모우나 칸가이 루처럼 뭐뭐 하게 생각된다 뭐 생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게 되다. 이게 뭐야? 아, 맞다. 선생님이 이거 우리 배웠던 거한번더그 복습해 보려고 중간에 넣었는데 까먹었네요. 자, 79페이지 펴보면 10강의 어구풀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어디랑 똑같은 내용이야? 얘랑. 그지? 얘랑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그래서 아 이거 겹치네 하면서 이제 같이 본 건데 이제 요운이 나를 볼게요. 여기도 요운이 나를 볼게요. 또 여기도 요운이 나를 볼게요. 책을 읽고 나서 일본 문화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중국어로 편지를 쓸수 있게 되었다. 갖게 되었다. 쓸수 있게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 상황이 변해서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나 가능 동사. 뭐 오모우 칸가이르 등 여기는 오모우 칸가이르는 없지만 가능 동사 나오고요. 와카르도 사실 가능 동사에 해당하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뭐 하게 된 거. 그렇지 않았던 게 그렇게 된거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들을 같이 해서 요운이 나루를 쓴다라고 하는 요 패턴. 동사의 요운이 나루. 이 동사에 들어가는 건 뭐야? 가능 동사나 오모우나 칸가이르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자, 이제 언어 문화로 가요. 자, 언어 문화는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다룰 건데, 자, 여기서는 본문만 살짝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일본 문화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뭐라우, 그죠? 받으면, 바로, 아리가또, 고맙다. 또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라고, 스타에르, 전하는 것이 타이세츠, 중요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게뭘 받으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오카게사마데 우마쿠 이키마시다 덕택에 아주 잘 진행되었어요. 라든가 우레시이데스
기쁩니다 등을 一緒に使うと같이 쓰면

모토 오모이가 스타와리마스. 모토 오모이가 뭐야? 생각이 전달됩니다. 느낌이 더 전달된대. 그리고 찌기노 찌기니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전에 요전 지난번 지난번은 고마웠습니다예요. 과거죠? 라고 또 말합시다. 고마워는 이후호모 이와레르 호모 말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난번에는 감사했어요라고 재차 말하는 감사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자,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시다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거 뭐 마쇼는 다 아니까. 자, 사또 씨가 올 때까지 차라도 마십시다. 자, 그러면 일을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거 두 개의 대화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대화문. 사끼 에키데 니모조 못때 짐을 들고 가이당 계단이죠. 아가떼 있다라 오르고 있었는데 데츠다이마센까 때 이와레 때 비끄리시다요. 라고 말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좀 이상하죠? 도와드릴까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이었지만 아마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마센까하고 마시오까를 조금 헷갈렸구나. 니테이르까라네. 비슷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거는 이 데츠다이마센카 하면은 이 행동이 자기가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너 그거 하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야 이거 맛있는데 먹어보지 않겠니? 다베마센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동 주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가 돼야 되는 거죠. 마쇼오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쇼오카는 뭐뭐 할까요의 의미로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담아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오모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때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사실 없으면 되게 단정적이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노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요, 노코니 하코비마시오까? 어디로 나를까요? 라고 돼 있죠? 뭐뭐 할까요? 자, 하코비마센까? 를 쓰면 될까요? 노코니 하코비마센까? 안 되겠죠? 하코비마센까라고 하는 거는 좀 선생님 좀 도와서 나르지 않겠니? 라고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때는 쓸수 있지만, 이땐 좀 이상해요. 어디에 나를까요? 제가 자진해서 뭘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고노 쿠스리오 노메바. 이 쿠스리를, 이 약을 먹으면, 자, 약은 우리 어떻게 타베로 안 쓰고 노무 쓰죠. 마시면, 먹으면, 네츠모, 쓰고 히쿠도 모우, 쓰고 사가르 또 모우. 자, 히쿠와 뭘 생각하세요? 사가르. 열이 빠지는 건 히쿠도 되고 사가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쿠는 빼기.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제 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아노, 니모즈, 오모찌 시마쇼까? 그랬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찌 마쇼까? 라고 하는 자진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권유하거나 아니면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제안을 내가 들까요?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썼어요? 마쇼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진 표현이라고 하는데, 오, 모찌 시마쇼까? 하면 내가 이것을 할까요? 라고 하는 이것보다 훨씬 어때요? 존경도가 올라가는 표현이 되는 거. 제가 뭐뭐 해 드릴까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들까요가 아니라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제안하고 자진하는 듯한 느낌이 더 든다.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데모. 하지만 오모쿠나이노데 무겁지 않기 때문에 노데라고 하는 거는 까라와 달리 객관적인 이유라고 했어요. 여기는 약간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안 무겁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자체가 사실 물리적으로 안 무거워라고 얘기해 주는 게그 사람한테 거절할 때좀 편하겠지? 그래서 노데를 쓴다. 까라를 쓰면 그럼 틀리나요? 틀리진 않지만 어감이 좀 강해지지. 그래서 이런 거

0: 거절할 때는 노데이를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강을 총 마무리를 해봤어요. 지금 선생님은 20강이 지금 언어생활문화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연중행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서서 연중행사 두개 말고도 왜 10개 중에 두 개잖아. 8개는 나머지 것들을 선생님 가져와서 해석을 해드렸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 자료실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예, 수능 포인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고로 사마데시타. 자, 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재 기준 19강 같이 배워볼 차례죠. 무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매매 뭐 계약 조건 이렇게 안에서 결제 조건을 선생님이 빠르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한 시간 내내 우리가 송금, 추심, 신용장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깊게 천천히 배워볼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좀 난도가 있고 용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선생님이 무역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반복을 하면 그 앞에 장사가 없듯이 여러분이 열심히 반복하고 열심히 그려보고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추심이나 신용장 그런 내용들을 술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같이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무역과 글로벌 경영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교재 기준 19강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파트는 위에서 배웠던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무역의 계약 조건이랑 무역의 수출입 절차가 끝나면 이 마지막 파트는 좀 그래도 평이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난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가장 이제 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잘 견디면 마지막은 스무스하게 여러분이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우리가 8개의 조건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 결제 조건이 이제 심화해서 오늘 세 가지로 배우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출제가 뭐 세 번밖에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거의 매회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선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결제 방식은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문제라고 표시했던 이유는 단독 문제 플러스 우리가 금융의 환율 파트 있죠. 원래 환율 자체가 난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랑 같이 연계돼서 이 부분이 출제돼서 난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환율 파트로 분류하지 않고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 우리가 수출입 절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출제 비율은 높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방식을 볼 거고요. 같이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또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교재 기준 제목으로는 여러분 무역의 수출입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치 뭐 처음 해외 시장 조사하면서 뭐 차례차례 마지막 매매 계약 체결하는 그런 단계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제 추심이랑 신용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심 방식일 때,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할 때 각각의 수출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이 수출입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뭐다? 결제 조건이다. 결제 방식이다. 그래서 결제 방식 세 가지.

네,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교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신용장의 이해라고 해서 신용장부터 바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 출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용장이 사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재 순서 내용을 좀 바꿔서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송금 방식하고 추심 방식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신용장 방식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교재 흐름과 지금 19강, 교재 기준 19강, 지금 강의 기준 29강, 28강의 내용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송금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말 그대로 돈을 보내는 거 송금 방식이고 가장 심플하죠.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도 은행이 개입을 하긴 하나 추심 방식은 쉽게 말해서 은행한테 나 이거 돈 지급해줘라고 결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신용장 방식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서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우리 결제 방식 조건에 등장하는 그 당사자들이 있어요. 수출업자, 수입업자 기본적으로 있고요. 각각의 은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은행의 이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 방식을 배운다? 대금 결제 방식 세 가지를 배운다. 그 속에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의 수출입 절차다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금 결제 방식 크게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있다고요. 이세 가지 안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송금.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업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수입한 업자, 수입업자.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송금해서 주는 결제 방식 가장 간단하다. 자, 추심 결제 방식은요, 추심하는 거예요. 은행한테 나 이거 결제해줘라고 지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수출업자가 신용장 없이, 신용장 없이죠, 당연히. 신용장은 신용장 결제 방식에만 등장합니다. 신용장 없이 거래은행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우리 환어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통에서 우리 어음 배웠잖아요. 수표, 어음, 카드 이런 지급수단 배울 때이 환어음을 약속어음이랑 비교해서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환어음에선 당사자가 몇 명이죠?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하는 환어음 발행인, 그 다음에 지급하는 지급인으로 지급인을 지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3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환어음을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 결제 요청을 의뢰한다. 그래서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받는 결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좀안 오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 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건지. 자, 신용장 결제 방식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용장이 있어야 돼요. 자, 신용장은요, 말 그대로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대금을 결제할 때, 지급을 줄때 물건을 사면 누가 돈을 주죠? 보통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장 방식에서는 누가 끼냐면 그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다시 말하면 이따 말하겠지만 발행은행이 내가 대신 지급할게 라고 지급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겠죠. 좀 안전하잖아요. 마음에 좀 안정이 오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다. 신용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부합하는 화환어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 설명했었는데, 화환어음이 뭐와 뭐의 줄임말이다? 합친말이다? 환어음이랑 운송서류. 환어음이랑 서류들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환어음, 환어음 플러스 운송서류들, 선적서류들, 이런 것들을 매입은행에 인도하고, 매입은행이 그걸 사주면, 매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대금을 수출업자가 조기에 회수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부터. 자, 송금 결제 방식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그림이 가장 간단하죠. 간단해 보이나요? 간단한 그림입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은행을 통해, 은행이 있어야 돼요. 송금을 하려면. 그쵸? 송금해서 주는 결제 방식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무역에서는 무조건 좀 이렇게 보통의 그림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 주기보다는 보통 제시문에 많은 글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도식화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이해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위치를 딱 정해놓을 겁니다. 수출업자, 수출업자는 왼쪽,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라고 표현도 했었고요. 이쪽은 수입업자. 그래서 여기는 송금인이라고 한 이유는 수입업자가 물건을 사면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금인이라고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먼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송금인 수입업자가 송금은행한테 송금 대금을 입금해요. 입금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송금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급은행, 수출업자의 지급은행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TT, MT, DD로 송부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식. 그래서 TT는 우리가 뭐 전신을 통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메일, 뭐 우편을 통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송금 수표를 통해서 보낼 것이냐,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가 송금을 할 것이냐라는 송금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돈을 송부해요. 그러면 지급은행이 돈을 받았죠? 이거를 수출업자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매 계약했어요. 돈 보냈어요. 다양한 형태로 전달해서 돈을 받는 형태. 이렇게 좀 간단한 그림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어요. TT, MT, DD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송금 방식인지 또 보겠습니다. 자, 전신 송금한 T, 그래서 텔레그래픽, 전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바일 뱅킹, 스마트, 이런 거 스마트 뱅킹 핸드폰으로 우리가 돈 송금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거 이용하시죠? 저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뭐 99%는 거의 다 그걸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신 송금한 TT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걸 전신 송금한 TT라고 표현합니다. 텔레그래픽 트랜스포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익 송금인 수입업자 돈을 보내는 수입업자 송금인이 의뢰에 따라서 송금은행에 지급 지시서를 발행해요. 지급 지시서 지급해라라고 하는 지급 지시서를 발행해서 전신을 통해 얘를 전신을 통해서 지급은행으로 보내면 지급은행이 수취인 다시 말하면 수출업자한테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우편은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매일 우편을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거의 사용할까 안 할까요? 거의 사용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선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송금인 수입업자 의뢰에 따라서 똑같아요. 지급 지시서 이거 지급해라라는 지시서를 발행해서 직접 우편으로 우편으로 지급은행에게 보내면 지급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주는 거 내용은 똑같지만 수단이 다르죠. 자, 근데 송금 수표는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디맨드 드래프트라고 해서 수표로 송금 수표를 활용해요. 지급 지시서는 그냥 주면 그거를 보통 그냥 곧바로 수출업자한테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송금인 수입업자가 은행에서 겨우 받은 송금 수표를 직접 누구한테 줘요? 수취인. 수취인이 누구죠? 수출업자. 수출업자한테 수표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럼 수출업자 그걸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받고 싶으면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 다시 제시하는 거, 수출업자가.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앞에 TT랑 MT랑은 조금 그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선생님 설명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송금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전신으로 주거나 송금을 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송금 수표를 활용하거나 세 가지 방식은 송금 방법. 그러니까 황금 활용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을 봤어요. 자, 추심. 이제 추심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추심 결제 방식. 수출업자가 신용장 없어요.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죠. 신용장이 없습니다. 거래은행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해. 환어음을 추심하면서 결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환어음을 주면서 내가 결제해줘라고 요청을 하면서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수입업자로부터. 물론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수입업자가 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대신 차이점은 뭘까요? 그 단계들이 생략되어 있죠? 그 교재에는 다 번호가 매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다 보면 내가 마치 그 단계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이렇게 당사자만 적어 놓고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복습하면 확실히 머릿속에 더 장기적으로 오래 남을 거예요. 선생님이 배우면 알려주면 그걸 스탑하고 혼자서 그림을 반드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일단 추심 결제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출업자. 계속 똑같아요. 수출업자. 오른쪽엔 누구예요? 수입업자. 이렇게. 두 당사자는 이미 픽스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어음 발행인과 어음 지급인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역의 스타트는 뭐예요? 시작은 뭐예요? 일단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업자랑 수입업자가 우리 이거 거래하자라고 먼저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업자가 뭘 해야 되죠? 열심히 물건 만들어야 되죠. 만들거나 뭐 사오거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 물품을 보낼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선적하죠.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물품을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생략돼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 이거를 물품을 선적합니다. 이제 배에 싣는다는 얘기죠. 그 배에 실으면 어떤 게 발행이 되냐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자, 이 선화증권의 BL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 그 앞에서 유가증권, 유가증권 종류 세 가지를 배웠는데, 금전증권, 화폐증권 배웠고, 그 다음에 자본증권, 투자증권 배웠고, 마지막에 화물증권 배웠어요. 그때 BL이 선생님 잠깐 지나가듯

했었거든요.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 대표적으로 선화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화증권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여기 선적한 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대단한 증권이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발행해줘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게 하나의 물건의 담보잖아요. 이게 없으면 물건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하죠?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누가? 수출업자가. 그래서 우린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환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의 발행인이라고 표시합니다. 발행인. 이 어음이 발행인이 누군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같이 엮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발행해요. 누가 수출업자가. 뭐를 담보로? 선화증권을 담보로. 이거 워낙에 중요한 거잖아요.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니까 이걸 담보로 환어음을 발행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운송 서류들도 같이 준비합니다. 운송 서류에는 뭐가 들어갔는지는 이따가 찬찬히 볼 거예요. 어쨌든 운송 서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환어음과 운송 서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단어로 한번 설명했었죠. 화환어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화환어음. 자,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추심을 의뢰합니다. 자, 추심 의뢰 다시 말해서 뭐였죠? 결제를 요청하는 거였죠. 추심을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추심을 시작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뢰를 받은 은행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추심 의뢰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은행의 용어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심을 의뢰를 받아서 추심을 시작하는 은행을 추심 의뢰 은행이라고 해요. 추심 의뢰를 받았다. 자, 그러면 추심 의뢰 받았죠? 그럼 결제 요청해야 되잖아요. 이거 화환어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을 보내줘야죠. 그래서 화환어음, 다시 말하면 환어음 플러스 운송서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추심은행한테. 진짜 추심을 하는 이 추심은행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거 추심은행 갖고만 있나요? 아니죠. 이걸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수입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서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화증권, 뭐 산업송장, 원산지 증명, 포장명세 이런 데 등등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그 EBS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런 운송서류를 해서 보내면 추심은행이 서류가 도착했다는 걸 수입업자한테 통지해줍니다. 이 서류들 왔어.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 우리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선화증권이랑 등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왔어.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지급하거나 지금 당장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6번 잘 보셔야 돼요. 6번. 대금, 돈을 지급하거나 인수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심 방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전 강의 설명했었는데 첫 번째는 DP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DA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D는 다큐먼트예요. 서류죠, 서류. 서류가 왔어요. 그럼 내가 바로 페이먼트, 바로 지급할 거야? 그러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일단 서류를 인수, 억셉턴스 인수했다가 나중에 환원 만기일 있잖아요. 만기일일 때 그때 지급할게 라고 하면은 DA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면 DP 조건, 인수하면 DA 조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DP 조건은 내가 서류를 받으면 바로 돈을 지급하죠. 그래서 얘는 동시 지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 지급 시기에 따라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나눴었잖아요. 표 한번 봤었죠. 이따도 볼 거지만. 자, 이거는 일단 서류를 인수하고 나중에 만기일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지급이에요? 후지급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여러분 여기서 6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 인도를 받았죠? 인도를 어째 지금 당장 지급하거나 인수하거나 어쨌든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화증권 중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선적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시하면 물건을 받아요. 수입업자는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인도를 했잖아요.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추심은행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금 지급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추심의뢰은행한테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대금 송금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즉시 주거나 아니면 후일 나중에 주거나 대급 시기에 따라서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대금 송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수출업자한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쉽게 말해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일 먼저 선적을 한다. 물건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얘를 담보로 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돈을 지급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환어음 플러스 준비했던 운송 서류들을 같이 화환어음으로 묶어서 추심을 의뢰해요. 이거 추심해줘. 의뢰받은 은행이 이걸 전달하죠. 누구한테? 추심은행한테. 추심은행이 이것도 누구한테 전달해요? 수입업자한테 전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금 지급을 다 전달해줘야 되니까. 서류를 전달해주면 지금 당장 돈을 주면 DP 조건.

아니면 인수 조건, 뒤에 인도 조건. 그래서 인수 인도 조건, 지급 인도 조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돈을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수출업자가 돈을 받아요. 좀더 심플하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가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화살표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추심은 이렇게 서류가 갔다가 돈이 이렇게 옵니다. 좀 심플하죠. 그치만 신용장 이것보다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흐름은 추심 결제 방식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DP 조건과 DA 조건입니다. 그래서 동시 지급, 후 지급 차이가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호함이 등장했을 때 아까 환호함 발행인이 수출업자였잖아요. 그렇죠? 환호함 발행한 사람. 그럼 실제로 어음을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이 당사자 4명 중에서 누가 지급해야 돼요? 수입업자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실질적인 돈을 지급하는 지급인 누구예요? 수입업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환어음이 지급인이 누구냐, 발행인이 누구냐, 특히 지급인이 누구냐를 통해서 우리가 추심 방식이 이제 신용장 방식이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음의 지급인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EBS 플러스에도 자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환어음의 발행인, 뭐 지급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DP 조건과 DA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급, 여기 나와 있죠? 지급, 지급은 뭐다? 페이먼트. 그래서 페이먼트, 지금 당장 서류를 받으면 바로 지급하는 거. 그래서 동시 지급이라고 얘기했죠?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호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업자한테 제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류를 제시하면 동시에 바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방식이다? 동시 지급이다. 얘기했고요. 인수인도 조건, 이 A가 acceptance 인수한다 그랬죠? 일단 인수해. 그리고 돈은 언제 줘? 나중에 줘. 그게 바로 DA 조건. 그래서 얘는 무슨 방식? 후지급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호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며 일단 인수해. 일단 인수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받은 다음에 대금은 어음의 만기일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급, DP 조건, DA 조건.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DP 조건이랑 DA 조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오늘의 메인이죠. 신용장. 아까 추심은 이렇게 서류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대금 결제가 왔었죠. 그런데 신용장은 복잡합니다. 그렇게 흐름이 무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뜻을 보니까 수출업자가 신용장 요건에 부합하는 화환어음을 매입은행에 인도하고 대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수출업자가 뭔가 선적 서류를 준비하거나 뭔가 준비할 때이 신용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요건에 부합하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환어음 플러스 운송서류들이라고 했죠. 이 환어음을 매입은행에 인도합니다. 이거 서류 좀 매입해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이 먼저 그걸 사서 매입해서 나에게 돈을 줘요. 수출업자에게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했었고, 신용장의 원래 뜻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너무 중요합니다.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업자를 대신해요. 보통 아까 추심에서는 누가 돈을 냈죠? 수입업자가 냈죠. 근데 수입업자가 아니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내가 지급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상황이죠? 수입대금의 지급을 확약, 약속한다. 내가 지급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신용장을 발행하는 거예요. 보증서. 수출업자는 어쨌든 그래서 은행이 거래 보증을 해주니까 어때요? 안전하죠? 마음에 좀 위안이 되죠? 그래서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일단 매입은행이 먼저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대손 위험이 적다. 내가 못 받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지급 확약을 해주니까, 약속을 해주니까 나는 비교적 안전하게 또 거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선호한다. 신용장 결제 방식. 자, 그럼 또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 보면 당사자의 고정된 위치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 여기 수익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은 매도인은 누구다? 얘는 수출업자다. 그쵸? 위치 똑같습니다. 여기는 매수인. 다시 말하면 누구다? 수입업자다. 이렇게 먼저 고정을 해놓을게요. 제일 첫 번째, 추심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매매 계약이 시작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거래 체결부터 해야 되죠. 계약 체결부터 해야 돼요. 그 제일 첫 번째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일단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아까는 수익자, 다시 말해 수출자가 열심히 선적해서 선화증권 발행해서 먼저 환호음을 먼저 서류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장을 먼저 발행해요. 신용장 누가 발행 의뢰해요? 이 수입업자가 누구한테 이걸 발행해주는 은행을 발행은행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로 우리 개설은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행은행

개설은행 똑같은 의미예요.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을 발행한다. 그래서 어쨌든 발행은행을 의뢰해요. 발행은행한테 신용장 만들어줘라고 수입업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행은행이 만들어줘야죠? 신용장을 열심히 만들어서 발행을 통지합니다. 그럼 이걸 통지받은 통지은행이 어떻게 해줘요? 통지해줘야죠. 이름이 통지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용장을 통지해줘요. 누구한테? 수출업자한테. 신용장 발행됐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신용장 열심히 보고 그에 부합하는 서류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 보험회사에 필요하면 해상보험 부보도 하고 보험증권도 발급받고 아니면 또 운송인한테 선적해서 뭘 받아요? 선적하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BL, 선화증권 받아야 되죠. 이 선화증권, 여긴 BL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뭐라 그랬죠? 화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뭘 해요? 여기는 또 비슷합니다. 추심이랑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 발행해서 똑같이 필요한 운송 서류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랬죠? 화환어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네들을 첨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준비해서 어떻게 하죠? 매입을 의뢰합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9번. 자, 매입이라는 거는 나 이렇게 준비했어. 신용장에 맞는 환원과 운송서류 준비했어. 이거 좀 미리 사줘. 너가 좀 사줘라고 매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매입을 해주는 매입은행한테. 매입을 해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입해요. 그 매입은행이 보고 어떻게 해요? 매입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돈이 바로 지급됩니다. 자, 매입 의뢰하면 매입 지급돼 돈이 바로 지급이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심할 때는 이렇게 쭉 서류 보냈다가 수입업자가 돈을 지급하면 쭉 이렇게 흐름으로 왔었죠. 그런데 지금 신용장 방식에서는 내가 적당하게 맞는, 신용장에 맞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매입을 하면 매입은행이 이거 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입은행은 왜 사줄까요, 이거를? 매입을 왜 해줄까요? 매입 수수료 뭐 이런 기타적인 뭐 이익도 있겠지만 일단 이 신용장 자체는 누가 지급 확약해 주는 거예요. 이 발행은행 신용장 발행했더니 개설은행이 내가 확실하게 지급을 약속할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강하죠. 은행이 지급 확약해 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매입은행이. 자, 그럼 매입했어요. 그럼 수익자는 어때요? 아, 수익자 그 수출업자는 돈을 받았으니까 좋죠. 좋죠.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받았던 환어 운송 서류, 선적 서류 아까도 봤었지만 이런 등등등 이런 서류도 포함해서 이거를 발행은행에 보내줍니다. 신용장에 이런 부합하는 이렇게 뭐 선적도 하고 이렇게 했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발행은행이 보고 그러네. 신용장 조건이랑 부합하네 하면서 대금 상환을 또 바로 해줍니다. 매입은행한테. 그럼 매입은행은 돈 받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 얘가 지급 확약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업무를 다 끝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 수입업자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언젠간 수입업자한테 받을 건데 그냥 지급만 대신 확약했다는 거기 때문에 돈은 결과적으로 이 수입업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받았던 환어음과 선적 서류, 이런 환어음과 운송 서류, 화환어음을 도착했다고 먼저 통지해 줍니다. 내가 너 대신 돈 냈어. 그런데 이 서류 왔어.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나오죠. 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지금 서류를 받으면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만기일에 돈을 내거나 둘 중에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4번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 방식인데 내가 바로 서류를 받으면서 바로 돈을 내면 그거는 어떤 신용장 방식이냐면 Sight LC라고 표현합니다. 일람 출금 Sight 보자마자 서류를 보자마자 내가 바로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이다? 동시 지급이다. 동시 지급. 자, 근데 인수했어요. 서류가 됐고 어쨌든 서류를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은 나 나중에 환호 만기일 있잖아. 그때 할게라고 하는 게 유전스 LC예요. 유전스 LC. 다시 말하면 얘는 기한부 신용장, 기한이 있다. 그래서 얘는 동시 지급이 아니라 후 지급 방식에 해당합니다. 아까 DA랑 DP 조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도 이거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인수하거나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발행은행이 돈을 지급받는 거예요. 대신 아까 대금 상환 했던 거를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류 받으면 이걸 운송인한테 가서 BL 제시하고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선적 서류 내고 그런 물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품을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용장 흐름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까 추심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적 서류를 쭉 보내면 그거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은행을 통해서 쭉 오는 물 흐르듯이 깔끔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신용장은 복잡해요. 자, 일단 수출업자랑 매매 계약을 하면 제일 먼저 스타트가 뭐다? 신용장을 먼저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장은 누가 발행 의뢰한다? 이 수입업자가 발행 의뢰한다. 수입업자가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은행이 LC, 우리 신용장을 발행해줍니다. 발행을 통지해줘요. 그래서 통지가 됐어요. 그럼 신용장을 보고, 아, 요

이에 부합하는 거를 이제 해야겠다. 보험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물품도 선적하고 이렇게 해서 선화증권을 발급한 걸 바탕으로 똑같아요. 환원 운송 서류를 우리가 보냅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거 서류를 먼저 매입해 주는 매입은행이 있어요. 매입은행이 있고 매입은행은 이걸 다시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 서류 보내서 발행은행한테 돈을 받는다. 여기서 한번 돈을 지급받는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한번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낸다? 수입업자가 낸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원에서 아까 추심에서 환원 발행인 그다음에 뭐 지급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환원의 발행인 누굴까요? 수출업자죠. 발행인 자체는 추심 방식이나 LC 방식이나 똑같아요. 근데 아까 추심 방식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거 누구였어요? 수입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지급인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어음의 지급인이 누구냐면요. 발행은행이에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어음의 지급인이 누구다? 발행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시되어 있죠?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어음의 지급인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잘 조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어음의 지급인이 발행은행이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 추심 방식이 아니다 뭐다? 아, LC 방식이구나.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SIT-LC, 유전스 LC 뒤에서 신용장 방식에서 종류 볼때한번더볼 거예요. 반드시 한번 백지에 놓고 여러분이 잘 그림을 그려다 보면 또 머릿속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절차인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수출업자 입장 쫙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입업자 입장 쫙 나와 있어서 이두 개를 같이 보기가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냥 수입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절차. 그리고 수출업자 입장에서 뭐 수출입 절차 이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크게 수출입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출입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가장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신용장 관련해서 뭐 개설하거나 뭐 신용장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물품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대금 결제하고 물품 수령해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요. 그 안에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계약 체결을 합니다. 아까 계약 체결이 제일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수출업자든 수입업자든 계약 체결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당할 때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로를 쳤거든요. 수입 승인 요건 확인은 그런 품목에 해당될 때만 하는 겁니다. 그 신용장 관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용장은 일단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죠.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수입장 개설되면 그게 통지가 됐었죠. 수출업자한테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받아요. 수령합니다. 내도한다는 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수출 승인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지금 과로를 쳤어요. 얘는 항상 필수는 아니고 그런 품목에 해당될 때만 하는 겁니다. 자, 물품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수입업자 입장에서 수입 물품을 운송 계약 체결하거나 보험 계약 체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수출업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수입업자가 할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할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인코텀즈. 가격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수입업자가 할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입업자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요. 물품이나 운송 계약 체결하죠. 수출업자는 일단 물품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용장 받았으면. 그래서 열심히 뭐 보험도 하고 하지만 물품을 준비하죠. 일단 수출 물품 제조 및 구매를 해요. 준비해요. 그리고 검사하고 포장도 해요. 그리고 운송. 이것도 이제 필요하면 운송하거나 보험 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다 수출업자 입장인데 수입업자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다. 수출업자가 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차이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 선적해요. 그럼 BL 같은 거 봤죠? 선화증권 봤죠? 그래서 운송서류 매입 요청하죠. 그래서 먼저 이 대금을 받는다는 게또 신용장의 큰 특징이었죠. 수출업자 입장에서. 관세한 것 같은 거 필요한 경우에 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입했어요. 최종적으로 남은 건 대금 결제를 하고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일단 수입 대금 결제를 해요. 그리고 운송 서류를 수령하죠. 필요한 걸 받죠. 수입 통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후 관리, 뭐 관세 등등의 이런 내용의 스토리로 쭉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간략하게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그 그림 있죠? 그림을 그냥 줄글로 이렇게 설명한 거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 여러분 잘 조심해서 이건 가격 조건에 따라서 누가 할지 모른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 체결이 나오는데요. 인코텀즈가 갑자기 나와요. 인코텀즈. 우리 인코텀즈 지난 시간에 문제 풀기 직전에 우리 배웠었죠. 11개 조건 배웠었는데, 인코텀즈를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이 파트는, 인코텀즈 가격이 출제됐을 때, 가격 조건 출제됐을 때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이제 가격 조건에 뭐 무역에서 나왔다. 어떤 문제든 풀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여러분이 이제 1등급 고득점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랑 계속 봤던 그 인코텀즈 11가지 조건의 그림이고요. 가격 조건을 볼게요. 자, EXW 조건, FCA, FS, FOB 조건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송 계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송 계약자 누가 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조금 지나가면서 샥 지나갔어요. 빠르게 지나갔었거든요. 운송 계약자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운송비, 다시 말하면 운임 있죠. 운송비나 운임. 운임을 누가 내느냐,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를 여러분 보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운송비나 운임. 보니까 EXW, FCA, FS, FOB는 운송 계약을 누가 할까? 운송비를 누가 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가서 체크는 못 하겠지만 운송비를 책임지는 건 수입업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의 이점 이전 분기점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계약자는 운임을 운송비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수입업자가 부담해서 수입업자가 운송 계약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요, CFR, CIF, CPT, CIF. 일단 이네개 먼저 볼게요. CFR, 일단 운임 포함 조건이죠. 운임 포함 조건, 프레이트. 얘는 운임이랑 보험료도 포함되는 거고요. CPT랑 CIF는 복합 운송 조건이었고, 얘는 이제 운송비 포함 조건. 얘는 운송비랑 보험료도 포함 조건. 어쨌든 이네 가지는 다 운송비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수출업자가 운송비랑 운임을 부담하면, 이거 결국 계약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수출업자,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수출업자가 합니다. 그럼 D 조건은요? 마지막 D 세 개. 이건 양육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매도인의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 조건들 중 하나였죠? DAT 조건, 도착 터미널, 도착지 인도 조건. 얘는 관세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비용을 다 누가 책임져요? 대부분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업자가 운송 계약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운송비 다 같이 책임지잖아요. D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운송 계약자가 누구냐? 운송 계약 의무가 누가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운송비랑 운임을 누가 책임질까라고 여러분이 가격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좀더 어려운 문제, 어려운 파트. 자, 보험 문제입니다. 아까는 운송비였어요. 이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러분, 보험 계약자까지만 본다면 괜찮거든요. 이 피보험사까지 문제에서 나왔다. 그럼 정말 난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보험 계약자부터. 자, 보험 계약자가 되려면 일단 뭘 내야 될까요? 똑같아요. 얘는 보험료, 인슈어런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까를 찾아내는 되는 문제예요. 누가 부담할까? 가장 쉬운 거는 I가 들어가는 우리 그 조건이었죠. 대표적으로 CIF, CIP 이런 두 개의 조건이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했었어요. 보험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CIF, CIP. CIF는 해상 내수로 운송 조건이었고 얘는 복합 운송 인도 조건이었지만 어쨌든 I가 다 들어가요. 매도인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도 하기 때문에 누가 한다? 수출업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을 합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죠?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EXW, FCA, FS, FOB, CFR, CPT. 이거는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보험료 의무가 매도인한테는 없어요. 내야 되는 업무가. 그럼 누가 낸다는 거죠? 그렇죠. 수입업자가 낸다는 거예요. 그 수입업자가 보험료 내고 수입업자가 보험 계약도 해야 되는 거죠. 자, D 조건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도착지에 올 때까지의 그런 비용 같은 거, 의무 같은 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도인 수출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험 계약자 누가 될까요?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계약자가 누군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보험료 누가 내냐? 가격 조건에 보험료 누가 내는 걸로 되어 있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피보험자는 뭐냐면요. 우리 금융에서 보험에서 배웠잖아요. 실제로 화물이 뭔가 손해를 입었다. 그거 손해를 입는 그 대상자가 피보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은 했어. 보험료 냈어.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화물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얘는 비용 이전 분기점이라면 얘는 물품의 이전 분기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CIF, CIP를 먼저 볼게요. CIF, CIP는 CIF를 예시를 볼까? CIF 보면은 본선 적재했을 때까지의 책임만 매도인이 지고요. 다만 우리가 비용만 조금 더 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누구 거예요? 수입업자 거예요. 그러면 물품이 만약에
고장난다, 뭐, 파손됐다, 이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수입업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누구다? 수입업자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CIF와 CIP, CIF, CIP는 지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잘 조심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위에 있는 EXW부터 CPT 조건을 보니까요. 아까 보험 계약자, 수입업자가 냈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뭐 비용 이전 분기점과 물품 이전 분기점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거죠. 자, D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도착지 할 때까지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날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니까 수출업자가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CIF, CIP 조건만 빼면 나머지 조건은 결국 보험 계약자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비용 이전 분기점과 물품 이전 분기점이 다른 CIF랑 CIP만 조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피보험자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나오면 고난도 문제다. 여러분이 풀수 있으면 좋겠죠. 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보험 계약자의 의무, 그다음 운송 계약의 의무까지 인코텀즈랑 연계해서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신용장의 종류 간단하게 볼 거예요. 신용장 종류 가장 중요한 거 지급 기간. 이두 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람 출국 신용장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서류를 S사이트 일람 하자마자 내가 바로 돈을 지급한다. 그래서 제시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동시 지급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기한부 신용장 유전세 LC는 기한부 환호음이 발행돼요. 위에서는 아까 일람 출국 환호음이 발행되고요. 어쨌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만기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서류는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대금은 만기일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전세 LC. 그래서 얘는 후지급이다. 동시지급, 후지급 시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취소불능 신용장 취소 가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소불능은 보통 취소불능을 쓰고요. 취소 가능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이 수익자란 표현 선생님이 아까 잠깐 건너뛴 것 같은데 이제 신용장상 수익자는 이제 우리가 표기할 때 수출업자를 의미합니다. 그 수출업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유효기간 내 기본 당사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나 조건 변경이 할수 없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얘는 취소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용장의 종류인데요. 잘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내국 신용장은요, 로컬이에요, 로컬. 내국에서 국내 업체들끼리 주고받는 신용장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신용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한번더 발행하는 게 제2의 신용장, 국내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국내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및 수출, 뭐 지원 금융융자, 수출 실적 인적 등등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화환 신용장, 화환.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이런 서류들 있었잖아요. 예, 부재 선적 서류가 1000분의 환호음에 대해서 신용을 보증하는 거. 전대 신용장은 이제 신용장이 아까는 동시 지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지급이 있었죠. 얘는 유일한 또 선지급. 전대 신용장. 어드밴스가 미리 이런 뜻이잖아요. 미리 돈을 지급한다. 신용장 발행 은행이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수출업자라고 했죠.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선지급을 허용하겠다. 미리 지급할게.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게 전대신용장. 보증신용장은 말 그대로 보증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클린 LC라고 해요. 깨끗한 LC. 무슨 말이냐? 담보가 없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담보할 때 비행 같은 선화증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보증의 목적으로 쓰이는 보증신용장.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표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표는 사실 지난 강의 때 봤었는데, 지지난 강의 때 봤었는데, 이제는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금 지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간단한 송금, 그 다음에 추심, 그 다음에 신용장 방금 배웠던 거. 근데 그거를 또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해서 지급 시기별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송금 결제는 주문 시 지급 CW, 캐시 위드 올더, 주문함과 동시에 돈을 준다. 아직 물건도 안 받았는데 그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 선지급이에요. 동시지급은 COD, 캐시 온 딜리버리. 내가 현물을 봤을 때, 딜리버리 됐을 때 캐시를 바로 주는 거. 그 동시지급. 그 다음에 CAD. CAD는 뭐냐면 바뀌면 서류를 봤을 때 바로 캐시를 주는 거. 어쨌든 간 동시 지급이다. 그래서 후지급 오픈어컴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강의 때, 지난 강의 때 계좌를 열어놓고 우리가 상계한 다음에 남은 거를 차익을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후지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OA, 선생님 동그라미 친이 영어의 약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송금 결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질문 하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송금 방식의 세 가지 형태 배웠잖아요. TT, MT, DD 세 가지 형태 배웠잖아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구분의 기준이 다르죠. 이거는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에 따라서 어떤 지급 시기에 따라 나눈 거고 송금 방식, 송금 시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TDD는 송금 방식, 어떻게 송금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신을 활용할 건지, 뭐 우편을 활용할 건지, 송금 수표를 활용할 건지.

나오는지 활용 방법에 포커스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서류 인도 지급을 하겠다. 송금 시기는 이렇게, 시기는 동시 지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내가 전신으로 송금했어. TT 방식으로 했어. 그럼 두 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네 가지 기준은 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추심 결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지급 없어요. 그래서 지급 인도 조건, 지급한다, 페이먼트, DP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서류를 보면 인도받으면 바로 돈 지급한다. 동시 지급. 이 억셉턴스 인수라고 했죠. 일단 인수해. 서류도 인수해. 그리고 언제 줘? 돈은 나중에 줘. 만기일 때. 그래서 얘는 후지급이었습니다. 신용장, 전대신용장, 아까 기타 신용장 잠깐 설명했죠. 그리고 일람 출급 신용장은 S사이트 서류를 보자마자 일람 하자마자 출급 돈 바로 줄 거야. 서류를 받으면서 돈 바로 주기 때문에 동시지급. 기한부 신용장은 기한부 환호음이 발행되죠. 유전스 LC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있어요. 환호음 만기일 때 일단 서류를 받고 나중에 만기일 때 내가 대금 지급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한부 환호음, 일람 출급 환호음 이런 환호음의 종류까지 여러분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전기선을 이용한 개폭 운송 절차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이런 경우는 최근에 없지만 그래도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잠깐 간단히 보려고 해요. 송화인이 뭐였죠? 송화, 화물을 보내는, 보내는 사람이고 수취인, 이걸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송화인이 이제 선물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나 선적하고 싶어.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선적을 요청합니다. SR. 나 선적하고 싶어. 누구한테? 선박회사한테. 그럼 선박회사가 선적해. 선적 지시합니다. 선적해도 돼. 선적 지시서를 보내요. SO. 자, 그러고 나면 선적 지시서를 가지고 화물을 가지고 본선에 화물을 실겠죠. 화물을 실어요. 그럼 화물을 실었다는 그런 증빙 서류로 선장이 일반 뭐 항해사나 선장이 송화인한테 본선에 넣었어, 본선에 수취했어 라고 하는 MR 본선 수취증을 줍니다. 자, 그러면 본선 수취증을 가지고 운임을 제시해요. 나 본선 수취했어. 운임을 선박회사에 줘요. 그러면 본선에 넣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무슨 서류? 선화증권을 비해를 발급받습니다. 자, 비해 선화증권 왜 중요했죠? 우리가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환호음도 발행했었고요. 추심이랑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 선화증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선화증권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 그래서 비해를 송부하죠. 그렇죠. 수취인을 송부해요. 수취인한테 비해를 송부해요. 선화증권을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수취인이 물건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해요? 송화인한테 받았던 선화증권이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물 도착했다 통지를 받으면 선화증권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선화증권. 그리고 나서 화물 인도해. 너 화물 가져가. 라고 지시합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화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선적 요청, 선적 지시서, 본선 수취증, 화물 인도 지시서 같은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 자체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화증권 발급받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찾는 거. 전기선, 전기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배웠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운행하는 그런 선박, 전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단하게 봤어요. 자, 전통적 무역이랑 무역 자동화 방식은 가볍게 볼 건데요. 당연히 어떨까요? 지금 전통적 방식 쓸까요? 무역 자동화 방식 쓸까요? 무역 자동화 방식 쓰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런 업무 서류 같은 걸 전자문서로 하는 겁니다. 전자문서로 좀 편리하게 작성해서 우리가 전달하면서 종이 없는 그런 무역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 무역 이렇게 있고요. 무역 자동화는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전산 이용하고 컴퓨터로 하고 서류도 전자문서로 하고 등등등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보는 파일을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우리 기출문제는 풀지 않을 거고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대금 결제 방식이라는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수출입 절차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안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송금, 두 번째 추심, 그리고 신용장 있었습니다. DADP 조건 차이는 지급 시기였죠. 얘는 동시 지급, 얘는 후 지급. S사이트 LC도 동시 지급, 얘는 후 지급. 안에 절차적인 부분은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꼭 복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무역의 마지막 한강 교재 기준 한강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차분히 잘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무역은 거의 다 끝낸 겁니다. 오늘이 가장 메인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다음에 마지막 남은 교재 기준 20강 내용은 조금 평이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또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마무리는 그때 보고요. 오늘 명언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끝이 아니며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여러분 하다 보면 공부 그만하고 싶고 실패한 것 같고 노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슬럼프와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게 쌓여서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13번 문항 조금만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많습니다. 14번부터 30번 문항 한번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 문항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스타르 문형에 대한 동의와 반대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14번 문항을 풀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 표현, 반의 표현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아미 마마 No le gusta hacer la compra en línea 라고 하죠. 자, 우리 엄마는 No le gusta 좋아하지 않으셔. 자, 뭐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냐면 Hacer la compra 하면 이거는 장 보다 란 뜻이에요. 장을 보다. 장 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자, 어디에서? En línea. 자, En línea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한참 나왔었는데. 예, 이건 온라인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장 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 아니다. 근데 이제 뒤에를 보니까 prefiere ir al supermercado y a los centros comerciales 라고 있습니다. 자, 주어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쵸? 엄마는 선호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ir al supermercado. supermercado는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요? el centro comercial이 뭐였어요? 쇼핑센터란 뜻이었죠?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시는 걸더 좋아하셔. 라고 B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엄마도 A 엄마처럼 온라인으로 장 보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A가 말한 이 구스타르 문형의 부정문이잖아요. 이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구스타르 문형의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미아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라미아는 지금 소유 대명사 형태죠. 소유 대명사 형태고, 자,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요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알라미아 담뽀꼬가 들어가는 거겠죠. 부정문에 있어서의 동의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미 담뽀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대신에 지금 라미아가 들어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를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셀라 꼼프라 하면은 장을 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쇼핑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네,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데 꼼프라스 하면은 요게 바로 쇼핑.

핑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보면은 이르데 바카시오네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휴가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표현이 종종 나오니까 우리 꼼뿌라가 나온 김에 요 표현까지 조금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스타르 문형의 우리 동의 반대편입니다. 자, 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구스타르 문형의 긍정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정문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긍정문에 대한 동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부정문에 대한 동의가 있을 거고, 반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고스타르 문형의 긍정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은 뭘까요? 나도 그렇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 긍정문에서의 또한은 뭐죠? también이죠. 그래서 아미 también.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스타르 문형 긍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14번 문항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긍정문에 대한 반대 표현은 뭐가 될까요? ami no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스타르 문형의 부정문으로 간다. 그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 나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전에 봤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아미 담보고. 나도 좋아하지 않아.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부정문에 대한 반대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자, 요거는 나는 좋아해. 그래서 아미 씨.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스타르 문형에 대한 동의 반대 표현. 자,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문항이 뭔가 간단해 보이지만 설명할 것은 조금 많았던 그런 문항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은 여기 있네요. 자,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Me siento nerviosa. 라고 했어요. 자, nervioso, nerviosa 하면은 긴장하다라는 얘기죠. 긴장한. 나좀 긴장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합니다. Porque mañana tengo un examen de música. 나 긴장이 되는데, 왜냐면 내일 뭐가 있어요? 음악 시험이 있거든. Tengo que cantar en frente de toda la clase. 자, tener que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나 노래해야 돼. 자, enfrente 됩니다. 자, 요거는 뭐뭐 앞에로 여기서는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 맞은편에란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 뭐뭐 앞에로 쓰인 거죠. 그래서, toda la classe, 그러니까 반 친구들 앞에서, 전체, 반 전체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 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B가 뭐라고 하냐면, ¿De qué te preocupas si tú siempre cantas bien? 이라고 하죠. 뭘 걱정하는 거야? 뭐에 대해 걱정하는 거야? 너는 항상 노래를 잘하면서 뭘 걱정하는 거야?
혹은 뭐 너가 그렇게 항상 노래를 잘한다면 무슨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뭔가 이 상황, 아,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친구에게 이제 격려를 해주겠죠. 잘할 거라고 격려를 해줄 겁니다. 그죠? 뭘 걱정이야? 잘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 표현이 연이어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A가 고맙다라고 대화를 마무리하죠. 자, 격려 표현을 한번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아니모라고 있어요. 자, 아니모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파이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나머지 것도 보겠습니다. 2번에 엔칸타도 하면 이거는 만나서 반갑다란 뜻이고, 3번에 부엔 비야헤 좋은 여행 되길, 4번에 땡 꾸이다도 조심해, 5번에 끼에 앞으로 매치.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무엔 프로베초, 무엔 앞에 디또와 같은 뜻. 맛있게 먹어 라는 뜻입니다.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다음 16번 문항으로 갑니다. 날씨 관련된 문항이네요. 그쵸?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라고 하냐면, 요, 강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Ahora no podemos salir a pasear. 자, 지금은 우리가 산책하러 나갈 수가 없어. 모르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자, 지금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 날씨 표현이 쭉 나왔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에 아세 솔 하면은 해가 나. 라는 뜻 아니고, 2번에 아세 칼로르 하면은 이거는 더워. 아니고요. 3번에 에스타 네반도 하면 이거는 눈이 오고 있어. 아니고, 4번에 Está lloviendo 하면은 비가 오고 있어. 자, 지금 상황이죠? 자, 5번에 Hace buen tiempo 하면은 날씨가 좋아. 라는 뜻이어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항을 통해서 이제 또 날씨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보이는 것부터 하고 또 다른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부터 볼게요. 선택지 5번을 보시면, Hace buen tiempo 하면은 날씨가 좋아. 아, 뭔가 이제 뭉뚱그려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날씨가 좋지 않아 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부엔 대신에 뭘 쓰시면 돼요? 말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아세 말 띠엠뽀. 그러면은 날씨가 좋지 않아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아세 칼로르가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tener calor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죠. 이미 아실 테니까. 자, 우리가 hace calor 혹은 또 hace frio라는 날씨 표현이 있죠. 자, 이거는 각각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덥다, 춥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이제 바뀌어서 hace가 아니라 tener 동사가 돼서 tener calor 혹은 tener frio 라고 표현이 된다면, 자, 이때는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일단은 2번처럼 표현을 한다면, hace calor 혹은 hace frio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날씨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hace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tenere 동사를 썼다. 예, 요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체감되는 날씨를 얘기합니다. 밖에는 춥지만 나는 더울 수 있고, 그쵸? 밖에는 덥지만 또 나는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체감하는 날씨를 표현할 때는 tenere 동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하나 정리를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날씨 표현을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날씨 어때? 라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나요? Qué tiempo hace?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라는 표현을 하면은 Qué tiempo hace hoy?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울 날씨
어때?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Qué tiempo hace en Seúl?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자, 물어볼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날씨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날씨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아세르도

명사의 3인칭 단수형인 아세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calor, 그래서 아세 calor, 덥다라는 뜻이고, 뒤에 frio, 춥다라는 뜻이고, 또 아까 sol 하면은 해가 쨍하다라는 뜻이고, 또 아세 viento 하면은 뭐 바람이 분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흐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에스타르 동사 활용해서, esta nublado.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고요. I 동사로도 이거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땐 어떻게 됐나요? I nubes. 자, 하면은 이게 이제 흐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눈 온다, 비 온다 라는 표현은, 그런 뜻을 가진 동사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눈 오다는 네바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니에바. 써주면, 눈 온다 라는 뜻이었고, 또, 비 온다 라는 표현은 비 오다 라는 뜻을 가진 요베르 동사의 3인칭 단수형. 그래서, 요에베를 써주면 됐었습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날씨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린 조금 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더운데 너무 더울 수 있고, 또 너무 추울 수 있고, 해가 정말 쨍쨍할 수도 있고, 바람이 엄청 불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단어를 넣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무초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무초를 넣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자, calor, frio, sol, viento 모두 다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다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mucho, hace mucho calor, hace mucho sol.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흐리다라는 거 있잖아요. 흐려도 이제 엄청 흐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초를 넣어요? 아니요, 요 앞에다가 muy 넣어주시면 됩니다. Está muy nublado. 이렇게 넣어주시고, 만약에 I nubes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nube는 명사예요. 좀 전에 nublado는 형용사죠. 그래서 muy, 부사 muy를 앞에다 넣어줬는데, 지금 nube 같은 경우는 명사이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여성 명사예요, 누베가. 뭘 넣어준다? 무차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에바와 유에베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뒤에다가, 무초. 동사 뒤에 무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에는 조금 더울 수 있잖아. 바람이 조금 불 수도 있죠. 자, 이런 표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이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un poco를 쓰죠. 자, 그런데 뒤에 지금 calor, frio, sol, viento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un poco 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추워라는 표현을 하려면 hace un poco de frio.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눈 오다, 비 오다 했을 때 이제 눈이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까지는 했죠. 자, 눈이 조금 온다, 비가 조금 온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그렇지, un poc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nieva un poco, 눈이 조금 와. llueve un poco, 비가 조금 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뒤에가 poco가 붙었어요. nieva poco, llueve poco. 그럼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다면은, 눈이 거의 오지 않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un poco와
아이고. 움뽀꼬와 뽀꼬의 차이. 자, 요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움뽀꼬는 긍정적, 그리고 뽀꼬는 부정적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움뽀꼬는 약간 있는 것. 뽀꼬는 있는데 거의 없는 것. 예, 요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정도면 아주 퀵하게 날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날씨 관련된 문항은 모두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문항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17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안녕 그러면서 보데모스 하블라로 운미노또. 운미노또니까 일본이겠네요. 우리 일본만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매몰차게 노 뿌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 땡고 띠엠뽀나 시간이 없거든. 아우라 땡고 무차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떼네르 명사 관용 표현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가 될까요? 네, 그쵸. 떼네르 브리사 급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우라 땡고 무차 브리사 나 지금 엄청 급하거든. 그래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뜻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sad는 무슨 뜻이에요? 자, sad는 목마름, 갈증이란 뜻이고요. razón 하면 뭐 이유, 이성 뭐 이런 뜻. 4번에 suerte 하면 운이란 뜻이고요. 5번에 hambre는 배고픔이란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8번 문항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여기는 도서관이네요. 그쵸?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지금 읽고 있는,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장을 보니까 me deja pasar por favor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dejar 동사, pasar 동사의 뜻, 자, 요 두 뜻만 아시면 되는데, 요 사실은 요 두 동사 뭐 엄청 뜻이 많은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dejar 동사는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에게 뭐뭐 하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자, pasar 할 수 있게. 자, pasar는 여기서는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죠? 그래서 저 좀 지나가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붙일 수 있는 표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salu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는 건배란 뜻도 있고 또 재채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대학고에로도 했는데 요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요거는 동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에노라 보엔나 있는데 에노라 보엔나는 그렇죠. 축하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con permiso 하면은 요거는 네,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5번에 buen provecho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실례합니다.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답형 문항이네요.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puedes bajar la tele un poco por favor 라고 하죠. tele는 지금 텔레비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했을 텐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así está bien? 아, 이제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줄였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A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의 부탁을 수락하는 그런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claro 하면은 무슨 뜻? 물론이지 라는 뜻이죠. 물론이지 이제 괜찮아. 자,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의 no puedo 그러면 그럴 수 없어 라는 뜻 아니고요. 자, C에 C, como no. 자, como no 뭐라고 했어요? 요거 claro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이지. 되고요. 그 다음에 D, S

impossible 하면은 불가능해. 자, 그래서 BD는 아니네요. 그래서 A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이제 20번 문항입니다. 네, 또 합답형 문항이 나왔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가 게아시스. Puedes salir a jugar라고 하죠. 뭐해? 하면서 우리 놀러 나갈래? 너 놀러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B가 No puedo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어. Tengo muchas tareas. 나 숙제가 너무 많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제가 엄청 많은가 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애가 Si usas la inteligencia artificial.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elligencia Artificial 하면 이거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는 if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AI를 사용한다면 puedes terminarlas rápido. Las는 tareas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과제들을 빨리 끝낼 수 있어.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A 의견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표현을 했을 텐데 이제 뒤에를 보니까 prefiero hacerlas yo라고 하지요. 자, las는 계속 tareas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내가 그것들 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Porque así aprendo más. 그래야 더 배울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의견에 대한 B의 답을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이제 AI를 사용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말레. 말레는 뭐예요? OK 라는 뜻이에요. 될까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 Ni hablar 하면 안 돼. 말도 마. 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좋아. 저 내가 그걸 해야지 더 많이 배우잖아. 자, B 들어갈 수 있고요. C도 마찬가지죠. De ninguna manera. 결코 절대로 난 내가 할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C 맞고요. D는 뭐예요? Tienes mucha razón. 하면 우리가 tener razón. 누구누구의 말이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말이 정말 맞아.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댓글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을 보니까 아주 예쁜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글이 뭐라고 올려왔냐면, Ayer murió mi gato. 라고 했어요. 자, 어제 내 고양이가 죽었어. Hasta siempre querido Michi. 라고 하죠. 고양이 이름이 미치였나 봐요. 그래서 Hasta siempre.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 자, 이렇게 글을 보고 이제 댓글을 다는데요.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에 gracias. 고마워. 2번에 me gusta. 나는 마음에 들어. 3번 bienvenido. 환영해. 4번 no hay de qué. 천만에. 5번에 lo siento mucho. 정말 유감이다. 안 됐다. 해서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4회의 의사소통 표현 영역의 문항들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문화 문항입니다. 22번부터 26번 5개의 문화 문항인데요. 먼저 22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 무히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인물에 관한 소개 글입니다. 자, 호세 무히카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entre A, E입니다. 언제와 언제 사이에 2010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에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1935년에 태어났고요. 2025년에 이제 별세했어요. 자,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뭘로 유명했냐면, 매우 검소한 사람으로. 자, sencilla. 밑에 각주 달렸는데, 소박한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걸 따라 볼까요? 그러면, 매우 소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la gente니까, gente는 사람들이라는

모히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를 불렀습니다. 모히카를 뭐라고 불렀냐면 El presidente más pobre del mundo. 해서 El más de 뭐예요? 최상급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얼마나 소박한 사람이었냐면, 자, 일단 vivía en una casa sencilla en el campo con su esposa. 해서 어디에 살았어요? 시골의 소박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conducía un coche pequeño. 작은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작고 viejo니까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daba gran parte del dinero que ganaba a los más pobres para ayudarlos. 그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ganar 하면 벌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번 돈이 되겠죠. 번 돈의 gran parte니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을 준 거예요. 자, 누구한테 줬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 무히카는 no tuvo hijos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tenía un perro con solo tres patas. 강아지를 하나, 개를 하나 키웠는데요. 그 개는 발이 세 개밖에 없는 그런 개를 키웠습니다. 자, le gustaban las flores. 또 무히카는 꽃을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했는데 왜 그랬냐면 porque 왜냐하면 자, antes de 나왔네요. 자, antes de 무슨 뜻이에요? 뭐뭐 전에란 뜻이죠. 뭐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디서 일을 했냐면 하르딘했으니까 정원들을 돌보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원 돌보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꽃을 좋아했답니다. 자, decía que no necesitamos muchas cosas para ser felices 라고 했어요. 자, 그는 꽤이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히카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알맞지 않은 것을 그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소한 생활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식을 3명 두었다. 자식을 3명 두지 않았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없었고요. 정원사로 일한 적이 있죠. 그래서 꽃을 좋아했다라고 했고 시골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한 것도 맞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관한 문화 문항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stas son las capitales más altas del mundo 라고 했어요. 자, 이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수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들이래요. 그래서 1, 2, 3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수도는 라파스, 기토, 보고타입니다. 자, 나라를 맞추는 거거든요. 나라와 수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풀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푸는 문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라파스. 그렇죠.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볼리비아가 A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1, 2, 5번은 제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끼또입니다. 끼또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끼또는? 그렇죠. 에콰도르의 수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근데 사실상 우리한테는 가장 쉬웠을 게 3번 C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고타는 네, 그렇죠. 콜롬비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남미 나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남미 나라 국가, 남미에 있는 국가들과 이제 그 수도를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이제 배경 지식, 문화 문항으로 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너무 많으니까 남미 국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했죠. 콜롬비아 이제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나라들 한번 볼게요. 여기 안 나온 나라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페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칠레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느 나라가 있나요? 맞아요. 파라과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맞아요. 까라카스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죠, 베네수엘라. 자, 페루의 수도. 자, 잉카 문명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이 페루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리마가 되죠. 맞고요. 자, 칠레, 엄청나게 긴 나라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와 FTA를 처음 맺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칠레의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그렇고요. 자, 탱고의 나라로 유명한 이 나라,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어딥니까? 그렇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있는데요. 파라과이의 수도는 맞아요. 아순시온이고요. 마지막 우루과이의 수도는 맞습니다. 몬테비데오가 됩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우고 아까 볼리비아 있잖아요. 네,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가 이제 라파스가 되고요. 사법 수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사법 수도는 수크레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미 국가의 대부분의 남미 국가의 국가와 수도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음식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들어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 사람들은 빠따따. 우리 빠따따 지난번에 정리했죠. 감자란 뜻이었습니다. 감자 무엇을 사랑합니다. 자, 사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오해보시니까, 계란, 그리고 감자, 그리고 쌀, 소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보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보야는 양파죠, 양파. 양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군 하면은, 뭇뭇에 따라 란 뜻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세보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algunas personas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queia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자, 이 음식은 세보야와 양파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양파가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좀더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편 이제 다른 사람들이겠죠. 자, 양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하는 사람들. No a la cebolla. 세보야는 아니라고, 양파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감자 이거는 세보야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Con cebolla예요? 아니면 sin cebolla예요? 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꼰세보야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찌됐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스페인의, 그죠, 감자 또르띠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음식 문화에 관한 문화. 넘어갑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어휘 문화입니다. 빈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것은 했고요. 자, 이 빈따라는 어휘, 빈따라는 말은 스페인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알고니까, 알고 혹은 알기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때이 빈따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실제 가서. 자, por ejemplo, 예를 들면, 자, 만약에 빠에야를 봤어요. 빠에야를 봤는데 그게 엄청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색깔로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Qué buena pinta. 어우, pinta. 아주 훌륭한 pinta야. 자, 이렇게 좋은 pinta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Naranjas bonitas니까 예쁜 오렌지를 봤어요. 오렌지들을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en vez de는 뭐뭐 대신에란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en lugar de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이었고, 자. Estas naranjas son bonitas. 이 오렌지들 예쁘다. 아,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Tienen buena pinta. 아, 좋은 pinta를 가지고 있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En cambio, 반면에 또 말할 수 있어요. Tienen mala pinta. 나쁜 pinta를 가지고 있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음식이 안 예뻐 보니까 안 예뻐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식욕을 돋구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빈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한테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었거나 너무 안 예쁘게 입었다. 그럴 때도 이제 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Que pinta tiene ese chico? 아유, 정말 안 좋은 빈따를. 저 빈따 좀 보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어휘 문화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자,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나와 있고요. 주로 음식의 모양을 표현할 때 쓴다. 사람과 사물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한다. 맞지요? 그리고 사람에 됐을 때는 부정적인 모습을 말할 때 주로 쓴다. 자, 그래서 A와 C가 맞겠네요.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줌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알았나요? 자, además de 하면은 뭐뭐 이외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외에 또 아주 인기 있는 콜롬비아의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다른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았나요? 자, 우리가 콜롬비아 하면은 커피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알고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줌바입니다. 자, 줌바는 뭐냐면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자, 누가 만들었냐면 알베르토 페레스가 90년대 1990년대에 만든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진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즐거운 음악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Hoy en día, 오늘날이란 뜻이죠. 자, 오늘날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줌바 댄스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다. 90살 노인도 할수 있다. 예, 콜롬비아에서 시작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곁들인 운동이다. C와 D가 맞겠네요. 자,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문화문항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문법 문항으로 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읽으면서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Me gustó mo esta película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Que la he visto cuatro veces.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네 번이나 라는 이제 película를 받는 거고 앞에 있는 그걸 네 번이나 봤대요. 그러면서 너도 봤어?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A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산토가 되겠죠.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나는 a mí no me pareció divertida 잖아요. divertido, divertida 하면은 재미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뭐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았어. 하기 때문에 이 divertida를 지금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딴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딴또와 딴으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28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저희가 한번 이 단어 한번 지난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될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Dejé tus libros la mesa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ejar 동사는 놓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너의 책을, 나는 너의 책들을 놨어. 어디다 놓았냐면 테이블 위에 놓았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자, 두 번째, vamos a hablar mo este problema. 자, vamos a hablar, 우리 이야기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about의 뜻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qué ia라고 생각해. 나는 qué ia일 것 같아. voy a llegar. 내가 도착할 것 같아. 오후 2시 경에 도착할 것 같아. 가 되는 거예요. 뭐뭐 경에. 자, 뭐뭐 위에 뭐뭇에 대하여 뭐뭐 경에. 이세 가지의 뜻을 모두 다 가진 어휘 찾으세요. 몇 번? 네, 5번에 sobre가 됩니다. 자, sobre는 명사로는 그렇죠. 봉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9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A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감탄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끼,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세 개가 배열을 하시면 되고, me encanta. 라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B가 고마워. 환영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Mas casa bonita.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무 예쁘다.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집에 대한 감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Que 그렇죠. Casa mas 모니타.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 A, C 순으로 될 겁니다.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아시죠? 감탄문은 의문사를 동반한 감탄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에 대한 감탄을 할때 쓰이고 주로, 자, 꼬머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한 감탄, 그리고 꾸안 또는 양에 대한 감탄을 쓸 때, 활용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의문사 없이 쓰이는 감탄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3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세실리아와 우고는 항상 함께 다녀. Todos los días니까 매일이란 뜻이죠. 자, 매일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어. 그러면서 tanto A como B입니다. A도 B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녀도 그도 달리는 것과 또 길냥이들이겠네요. 길냥이를 돌보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서 뭐뭐인 것 같아. 그 둘은 서로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가야 되는 간접 목적 대명사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아, 에이야, 아, 에이니까 레스가 되겠네요. 4번, 요거, 아니면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서로라는 뜻을 가진 상호의, 그렇죠. 세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레스와 세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4회 모두 마무리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해볼 만하시죠? 예, 우리 이제 벌써 10회 중에, 총 10회 중에 4회의 모의고사를 다 끝낸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5회로 넘어갈 거예요.

실전모의고사 5회에 30문항을 예습을 해오시는데요. 30문항 몇분 안에 푸셔야 된다고요? 4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5분 정도로 시계를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으시고 한번 30문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28강이죠. 28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강,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협력적인 노사관계에서도 권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절차부터 해서 오늘 좀 깊게 공부해 볼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그 근로기준법과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부분하고 연계해서 권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배우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배울 텐데, 뭐 노사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주체, 그 다음에 상생의 노사 문화 형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각종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마 교재에도 절차도 흐름도 나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부분만 잘 이해해도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이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노사관계에 대해서, 노사라는 게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형성된 관계를 우리가 노사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대1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과 같이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간에 이제 성립되는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 노사관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사용자와의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립되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그다음 사용자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노사관계 기본 구조를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 그다음에 사용자, 정부의 어떤 주체적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이제 노동 3권을 이제 가지게 되고, 사용자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는 이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조정적 역할을 하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상호 환경적 측면을 본다면은, 기술 환경 같은 경우는 노동력의 규모라든가 숙련도,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정부에 이제 노동 정책 등을 건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정부는 지원하거나 조정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 환경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노사관계 시스템의 힘의 배분은 사회관계 속에서 힘의 배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사용자는 정부의 어떤 경영 정책들을 이제 건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조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알선

조정 중재 역할을 또 정부가 수행하고 있죠. 가장 뭐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특히 시장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독점 및 과점, 이러한 거나, 독점이 과점이거나,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 환경은 노사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뭐, 독과점의 상태라든가,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 뭐, 임금을 제공하고,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협력을 기업은, 즉, 사용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 속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기업 성장에 우리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사관계의 중요성으로 와서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노사관계의 원칙 요네 가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제 노사 대등의 원칙이에요. 노사 대등의 원칙은 노사 양측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경영자는 단체 교섭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동조합은 또 노동자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기업의 번영과 복지에 있음을 명심하면서 노사가 대등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호 불개의 원칙인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독립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상대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호 불개입의 원칙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노사 자체의 원칙은 뭐냐? 노사가 자유롭게 단체 교섭에 의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노사 간의 자치 규범을 만들며 또한 노사 관계의 어떤 그 자주적으로 형성하는 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단체 협약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성립한 단체는 또 노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어떤 자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단체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이루어진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노사 자치 원칙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호 이해 원칙 정말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사 양측은 능률 증진을 위해서 상호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력과 조화로운 어떤 조화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 즉 사용자 측에서의 어떤 고용 안정, 그다음에 노사가 상호 이해를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 원칙 역시 굉장히 우리 노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노사 관계 원칙 적어도 이 제목 정도, 즉 용어 정도, 노사 대등의 원칙, 상호 불개입의 원칙, 노사 자치의 원칙, 상호 이해 원칙이라는 이 용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노사관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협력적인 관계지만은 때로는 대립적인 관계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윤 창출 측면에서는 우리가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분배 측면에서는 역시 대립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많은 이익들이 증가했을 때 그런 것들에 어떤 노동조합 측에서 이익에 우리가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대립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협력적이지만은 대립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 개별적 관계이면서 또 집단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 관계라면은 집단적 고용계약과 단체, 특히 단체 협약을 바탕으로 둔 집단적 관계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지만 우린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한과 동시에 노동조합에서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협약을 통해서 노조가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집단적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종속 관계이면서 대등 관계다라는 거. 생산 측면에서는 보면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속 관계가 있지만 반면에 이제 근로 조건의 결정과 운영 특히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대등한 관계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관계이면서 대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 관계이면서 사회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 의거해서 우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거야. 단결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할수 있고,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언제든지 우리가 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앞강 쪽에서 설명할 때 그런 말한적 있죠. 그 노동조합,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샵 제도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예요. 예. 반대 이제 클로즈샵 같은 경우인데, 일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클로즈샵을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진입함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픈샵 제도, 즉 누구든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회사에 내가 어떤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노동조합에 내가 가입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 자체가 자유롭다라는 거죠. 노동조합의 종류,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어디냐? 요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산업별 노동조합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장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들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직업별 노동조합이에요. 이건 또 산업 또는 기업 구분 없이 동일 직업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바로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고 하죠. 그다음 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택시 노동조합. 그래서 각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동일 직업 및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지위 확보를 위해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바로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제도 가장 많이 됐던 산업별 노동조합이요. 이거는 동일 산업이에요. 동일 산업.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전국 금속 산업 노동조합,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그다음에 공공운수 노동조합,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이런 형태로 명칭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돼서 규모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노동조합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많이 출제됐던 게 이거,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기업별 노동조합,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직장별 노동조합이다. 직장별 노동조합이다. 공공회사 노동조합하면은 이 바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자동차 노동조합, 뭐 공공보험공단 노동조합, 공공주식회사 무슨 노동조합, 이런 형태로 기업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두개 이제 존속하기도 해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런 게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존속해서 같이 존재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노동조합이에요. 이거는 기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들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는 바로 노동조합이 바로 일반 노동조합이다. 뭐 청년 유니온, 청소년 유니온, 시니어 유니온.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런 노동조합도 있죠. 특성화고 학생 어떤 그 출신들의 어떤 노동조합.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거나 이럴 때그 노동조합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관련된 또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사용자라든가 그 사용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넣어서, 즉 거기에 참가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노동조합 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 복리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이제 보지 않겠다. 노동조합 보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설립은 신고주의, 신고주의.

그래서 행정관청에다가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게 되면은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증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에는 크게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의기관이에요. 노동조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결의하는 총회라든가 대의원회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집행기관인데요. 운영을 하는 제 임원진의 어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으로 이제 그 집행기관으로서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감사. 감사기관은 재정경리 등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비도 우리가 납부를 하고 하거든요. 결국 노동조합 안에서도 재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잘 쓰고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 있다. 그래서 결의기관, 집행기관, 이제 감사기관 이렇게 세 가지의 기관으로 노동조합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자, 노동조합의 역할. 역할하면은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단체 교섭을 하고 근로자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해서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계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기술 혁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재교육, 훈련, 그 다음 산업재해 예방, 직업병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함께 이제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노동조합에서 해야 된다. 즉, 근로자들의 어떤 조직된 잔체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노동조합은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있다. 기본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참모 책임이 있어요. 기본 책임이라는 건 뭐겠어요? 근로 조건의 개선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게 바로 기본 책임이겠죠. 그래서 근로 조건 개선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기본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조직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 즉, 단체 교섭을 통해서 개선하는 활동이 바로 근로조건 개선이고 바로 기본 책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행 책임은 단체교섭 활동이에요. 단체교섭에서 이제 합의된, 우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협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바로 이제 단체교섭 활동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단체 협약을 이제 단체 교섭을 벌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조건 개선 기본 책임이라면, 단체 교섭 활동은 그러한 교섭 활동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이에요. 조합원들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재해, 실업 등에 대비해서 공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하는 게 바로 경제활동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치활동은 뭐냐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이 바로 정치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좀더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법률 제정이라든가 어떤 수정이라든가 법에 대한 수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활동들을 정치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참모 책임이 있는데 그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선전이에요.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들을 한다라고 알리는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교육 선전이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조사 연구예요. 경제 동향에 관한 어떤 수집, 그다음 노동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거나 이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 활동을 벌리는데, 이러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 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이 돼야 되는 근본적인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사업도 많은 노동조합에서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모 책임 중에서도 사회사업

사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정말로 중요해. 이거 올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부당노동행위. 앞에서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라는 거. 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교재 옆에 사이드 잘 나와 있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에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에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바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자, 고용하는 데 있어서 너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안 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조합원이 될 것으로 이제 고용 조건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 이런 조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뭐 특정한 노동조합원에 가입해거라, 이렇게 이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노동조합의 가입 유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반해서 기업이 그 사용자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그다음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해태. 해태가 뭐냐면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을 해태라 그래요. 우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속 미루는 거지. 그럼 미루는 행위를 우리가 해태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 교섭을 벌일 때 노동자 대표 혹은 노동조합에서 위임받은 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단체 협약이라든가 단체 교섭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선 안 된다. 그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 노동조합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개입해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는 행위, 이거 역시 부당 노동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운영하는데 사용자에서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당 노동 행위다. 독립된 존재로서 그들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입을 해서 혹은 금전적인 측면을 하면서 사용자의 어떤 부분들을 암암리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그다음 또 노동자원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단체 행위에 참가했거나 혹은 뭐 어떤 그 사용자 측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갖다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거 했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볼때 어떤 관련한 증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고를 시킨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면 일단 노동조합과 연관돼서 그 노동조합의 활동, 가입, 그다음에 그거한 행위들,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에 열심히 뭐 활동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돼서 했다고 해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해고를 시킨다거나 하면 다 부당 노동행위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하면 일단 노동조합이란 단어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전반적인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개입해서도 안 되고 사용자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행위라면 전부 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은 이 전체 외우지 않아도 제시문만 봐도 아 이거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에 반해서 또 사용자 단체도 있어요. 사용자 단체라는 것은 결국 노동관계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말하는데,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는 기업을 대변해서 노조와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용자 단체 규모가 큰 대표적인 단체, 경제 5단체라고도 하는데, 그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이 다섯 개가 사용자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5단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용자 단체의 역할은 사용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의견을 대변해서 노조의 요구라든가 주장에 맞서서 대안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해서 타협하거나 개별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니라 이 밸런싱인 거죠. 노동조합 측에서의 어떤 모든 그 행위들에 반해서 사용자 단체들이 그러한 것들도 어떤 균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 단체가 있다면 사용자 단체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노동, 고용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참여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 노동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한 어떤 사업체를 또 지원하기도 해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 회원들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서비스 역할을 하는데 교육 훈련도 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역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사용자 단체의 책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노동위원회. 자, 이 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개념 이해하는 거. 요거는 앞에 우리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내용할 때 부당 노동행위는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절차도 다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노동위원회 관련이에요.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사건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등에 따라서 부당 해고라든가 뭐 부당 노동행위 뭐 등등 해서 구제 신청 사건이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한 사건을 심판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합의제의 어떤 행정기관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위원회의 종류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뭐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근데 이 절차적으로 볼때 부당노동행위나 그다음에 어떤 부당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걸쳐서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절차도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거기 나오는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원 구성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 별표.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분해서 이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요게 핵심이에요. 같은 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 10명이면 사용자위원도 같은 수니까 몇 명이야 돼? 10명이야 돼. 근로자위원이 20명이다. 그럼 사용자위원도 몇 명이야 돼? 20명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수로 하고, 공익위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익위원은 10명에서 70명이고,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 동수라고 하죠. 같은 수로 한다. 근로자가 20명이면 사용자위원도 몇 명? 20명. 이렇게 같은 수로 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는 이제 70명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하로. 자, 조정 역할, 중재 역할, 긴급 조정 이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조정 역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돼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일박. 한쪽이 뭐할수 있어. 그러니까 조정은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만 신청해도 이제 바로 조정 지체 없이 이제 조정을 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둘다 돼요. 노조가 사용자 측과 같이 이제 조정 신청해도 되는 거지만 일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반 사업은 10일. 이것도 기억하세요.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10일, 보통 통상적으로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과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고 일반 사업이, 일반 기업체는 일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돼요. 단,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일반 사업은 10일 플러스, 공익사업은 역시 15일 더 플러스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신청할 때는 일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중재. 중재는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때나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일방인데 이건 뭐냐? 핵심 단어가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예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의해서 단체 협약에 어떤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일방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방이 단체 협약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둘이 함께 노사가 함께 이렇게 중재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일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중재 행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긴급 조정.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 쟁의 행위가 공익 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여기 핵심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했을 때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장 이 최근에 대표적인 이 긴급 조정들을 보게 되면은 지하철 같은 경우 아침 출근 시간에 있죠. 지하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파업하겠다 뭐 이런 등등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긴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운수 대란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가 긴급 조정을 통해서 이제 개입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거. 그래서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위태롭게 할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고 있어요. 노동위원회 중요하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것만 정말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끝이야. 끝. 제일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제 교섭 결렬되면 조정 신청하겠죠. 일반 사업은 이제 10일이라 그랬어. 그죠? 조정 10일 이루어지고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돼서 15일 동안 이제 15일 안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조정 성립되면 다행이야. 근데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은 쌍방이 신청 또는 일방이 신청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사후 조정이 또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조정이 돼서 성립이 됐어. 조정 성립되면은 이 단체 협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 동일 효력 발생해. 우리가 단체 교섭을 벌리게 되면 단체 협약까지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단체 교섭을 벌리는 거잖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조정 신청부터 들어가는 거지, 통상. 그래서 이 조정이 성립이 됐어. 오케이. 양쪽이 다 이제 만족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단체 협약이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쟁의 행위를 했어. 자,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내가 쟁의 행위를 하려고 그래.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에서 하려면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이 할수 있어요. 그 부분이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재 신청은 어떻게 되느냐? 중재 신청은 쌍방이 하거나 혹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일방에 신청 가능해요.

하게 되면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중재 신청하게 되면은 15일간 쟁의가 자동으로 금지가 돼요. 15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요 부분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재 재정이 이루어지면 이거 역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조정 성립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중재 재정이 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불복 시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심하게 되면 거기에 또 불복하게 되면 이제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긴급조정 같은 경우 요거 기억하세요. 자, 위태롭다 생각할 때, 국민경제가 위태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누구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누가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긴급조정은 중요한 거 이거. 30일간 쟁의가 금지야. 자, 중재되면은 뭐다? 중재 신청하게 되면은 15일간 쟁의 금지, 긴급조정하게 되면 30일간의 쟁의 금지.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가능하다. 조정 절차 없이는 쟁의가 안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까 중요한 부분들은요, 잘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고난도 문항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여기서 출제했어요, 고난도 문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긴급조정만 따로 빼가지고 절차를 보게 되면, 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가 즉시 중단된다. 며칠간? 30일간. 그지? 그 다음에 조정 개시예요. 조정 개시해서, 안 될 경우에는 중재 회부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간다라는 거. 이 정도 이제 절차. 이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긴급 조정만 따로 빼가지고 어떤 식으로 절차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 그림만 잘 이해하세요. 요 그림만. 이 절차도만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항을 아주,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다.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인데요. 노사문화는 노동자와 기업 간에 존재하는 의식이나 어떤 관행, 제도 등을 우리가 노사문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와 존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 어떤 회사는 노사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노사 관계와 노사 문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노사 관계라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 제도에서 관행, 다시 관행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게좀 강해요. 그래서, 즉,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사 관계의 개선 등과 같은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관계는 실질적으로 제도와 법이 먼저 되고, 그게 관행으로 이어지고 의식으로 우리가 자리 잡는 반면에, 노사 문화는 반대예요. 문화잖아요. 그쵸? 어떤 의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관행이 돼서 법 제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노사 문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사 상생을 위한 실천 과제로 본다면 그게 네 가지의 어떤 노사, 다섯 가지의 노사 관계가 있는데, 생산적인 노사 관계냐, 협력적인 노사 관계냐, 합법적인 노사 관계, 소통의 노사 관계, 윤리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노사 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내용적인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이 보시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그다음 협력적인 노사관계, 합법적인, 그러니까 이 앞에 단어만으로 봐도 충분히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문제, 완성 문제, 이런 특강 문제, 완성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그때마다 이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경영 참가제, 노사 협력 제도에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경영 참가제예요. 경영 참가제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누가 참여하는 거?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영 참가제라 하고, 여기는 직접 참가냐, 간접 참가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참가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느냐, 아니면 회사 이익에 났을 때그 이익에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사 협의제냐, 노사 공동 결정제냐, 그다음에 이익분배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 참가는 어떤 건지 알죠? 노사가 이제, 노동자가 이제 경영에 좀 참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익은 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그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분배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났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다가 근로자한테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익 참가다. 그다음에 간접 참가는 뭐냐면 자본에 참가하는 거예요. 자본에 참가하는 방법에는 종업원 지주제가 있고 노동 주제가 있는데 종업원 지주제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났을 때 그걸 일정 부분의 일정 가격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종업원 지주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반면에 노동 주제 같은 경우는 급여나 이런 것 대신에 인센티브 이런 급여 성과급 대신에 주식으로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으로 주는 형태. 그래서 이번에 성과급을 주식으로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바로 노동 주제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종업원 지주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가격에 그 회사 주식을 살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노동 주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익이 실현됐을 때어뭐 급여 대신에 혹은 뭐 이익이 나게 되면 성과급 등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때 주식으로 이제 주는 형태가 노동주제.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주식을 확보하는 회사의 주식을 확보했다는 게 자본에 참여하는 거거든. 요거는 이익이 났을 때그 해당 이익의 현금 형태로 이제 받는 그다음 분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차이가 있죠. 네. 중요한 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반드시 요거 노동조합과 차이점 요거 요거 아세요? 이것도 중요. 이것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중요. 자, 노사협의제는 상시 근로자 30명, 요거 기억하세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몇 명? 30명. 이 숫자 잘 기억해. 자, 노사협의제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근거 법률이 달라. 노사협의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자로 우리가 이거를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해요. 그에 따라서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 법률적 근거. 대표성으로 본다면은 소속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설립, 어떤 사업장 보면 요거 에우라고 했죠?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들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결성할 수 있는 것이죠.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 권한을 보게 되면은 전체 직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나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이 없음이에요. 말 그대로 노사가 협의하는 형태야. 그래서 좀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의 어떤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반면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단체 행동권에 의해서 우리가 파업 등의 쟁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잖아.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요거 애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돼. 3개월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총회로서 이제 개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과. 이 협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보면은 노조 측 어떤 의견에 사측이 경영에 참조하거나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에 있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두개 차이점을 비교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1번. 다음은 노사관계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노사관계 당사자. 노사관계 당사자 하면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있겠죠. 보면 학생 A.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제정된 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당사자 중에 어디에 해당돼? 이거는 정부지, 정부. 정부에 해당하고.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뭐야? 사용자지. 사용자. 그치? 직업의 종류로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입니다. 근로자잖아. 근로자다. 알수 있죠. 자, 기억. 학생 A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지. 학생 C가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니은. 학생 B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게 사용자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학생 C는 노동 정책을 시행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원 조정 중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정부잖아. 이거는 A에 대한 부분, 학생 A에 대한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네. 그래서 2번.

0: 리을이 있네, 리을. 미안해요. 리을. 리을. 학생들은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맞지? 노사관계 형성하는 주체. 정부, 사용자, 근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리을도 맞는 답이네. 결국,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사관계의 원칙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노사관계의 원칙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었지. 노사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상호 불개입의 원칙, 그 다음에 노사 자치의 원칙, 그 다음에 상호 이해의 원칙, 네 가지가 있지. 그 네 가지 원칙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조직이나 운영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호 불개입의 원칙이지. 상호 불개입의 원칙이다라는 거. 나, 노사 양측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영자는 단체 교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근로 조건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노사 대응의 원칙이죠. 노사 대응의 원칙이다. 다, 노사 양측은 능률 증진을 위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과 조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 안정과 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요거는 상호 이해의 원칙이지. 상호 이해의 원칙이다. 라는 거. 기억. 가는 상호 이해의 원칙이다. 아니지. 다가 상호 이해의 원칙이지. 다다. 나는 노사 대응의 원칙이다. 나는 노사 대응의 원칙. 맞죠? 다는 노사가 각각 독립된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각각 독립된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건 상호 불개입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 가에서 다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지, 당연히. 그래서 니은과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로 오는 것은, 자, 내용 보니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그 단체, 연합체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거야? 노동조합이야, 가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당연히 인정받지. 정답 1번이네.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2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되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다?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거. 공제 수양 및 기타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라 그랬어. 이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역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 형태로 이제 법 조항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30강에서 20강의 교재 내용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절차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개념들 등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학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Cares are when your eyes do black glar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3단원의 마지막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5개 단원 중에 무려 지금 3단원은 네 번째 단원으로 공부하고 있죠?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한 개의 단원. 새끼손가락이니까 뭔가 부담이 좀 덜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그게 4단원 유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단원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번째 공부하는 3단원을 상큼하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점 테스트를 다 같이 풀어봤고 오늘은 3점 테스트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101페이지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가지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항도 우리가 실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기가 충분합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딱히 별표를 붙이거나 하진 않았지 충분히 실전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가지 질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무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헌팅턴 무도병 네 가지를 순서 없이 여기다가 잘 매치를 좀 순서 없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특징을 읽어보고 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으며 자손에게 유전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뒤에 있는 사람의 유전병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B는 병원체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병원체에 의해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란 얘기고 지금 여기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병이죠. 무좀은 감염성 질환인데 얘는 병원체가 뭐야? 곰팡이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감염성 질환인데 얘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도 유전병입니다. 요렇게. 그럼 지금 이 네 가지 질병 중에서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은 무좀과 에이즈 뿐인데 그 중에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체는 곰팡이가 되겠죠.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B가 무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비워져 있고 D는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모양을 변화시켜서 난모양 적혈구가 생성이 된다. 요거는 이름을 잘 힌트를 줬죠?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D가 되겠습니다. 낫적빈. 그럼 우리가 아직 채우지 못한 것이 에이즈랑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인데요. 근데 우리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면역력이 결핍된 것이다. 근데 A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A가 헌팅턴 무도병이면서 C가 에이즈구나. 요렇게. 만약에 헌팅턴 무도병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뒤에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잘 맞힐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와 D는 모두 비감염성 질병이다. A 헌팅턴 무도병, D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지금 그 종류를 잘 선별해놨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던 유전병 두 개로만 선별해서 지금 출제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체크해 놓을 것이 있는 좋은 문항이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곰팡이가 병원체이기 때문에 원생생물 아닙니다.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

다음에는 말라리아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무좀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병원체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는 에이즈의 병원체의 특징 가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 안에 있을 때만 증식도 되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거나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기역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이번에 별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공한다면 뭐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좀할수 있게 만드는 문제 형태라고 생각해서 별표 붙여봤고요. 한번 알아볼게요. 표 가는 병원체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빈칸 처리되어 있긴 하지만 네 가지 특징이다. 그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들 중에 사람의 질병 A, B, C, D가 저 특징의 몇 가지를 갖느냐 그 개수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A, B, C, D는 각각 감기, 결핵, 말라리아, 무좀이 하나씩 여기 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역이 니은보다,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저쪽 표, 가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에서 유전물질을 갖는다는 네 가지 요 질병들을 다 봤을 때, 얘네들의 병원체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유전물질을 갖는 거는 이네 가지 질병의 병원체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명칭들은, 질병의 명칭들은 우리가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기까지는 그냥 갈수 있는데 그 다음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병원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뭐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 결핵은 꼭 알아야 되는, 꼭 외워야 되는 병명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 말라리아는 뭐에 의한? 얘는 원생 생물에 의한. 그 다음에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냈다. 유전물질은 가지니까 네 가지 질병이 여기 다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병원체가 세포 구조를 갖는 건 누구누구? 바이러스 빼고는 다 해당이죠? 그쵸? 결, 말, 무. 결핵, 말라리아, 무좀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기를 매개로 몸에 들어가는 것. 이 중에서는 말라리아밖에 없죠. 말라리아만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된다. 마지막 특징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빈칸 해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ABCD를 매치를 해보자. 일단 이 중에서 병원체가 가는 특징의 개수가 1개인 질병 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병원체들이 지금 요첫 번째 특징을 만족을 하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될수 있는데 뒤에 보면 말라리아는 최소 3개를 갖고 있고요. 결핵도 최소 2개. 그 다음에 무좀도 최소 2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마지막 게 뭔지 모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갖는 애가 있어야만 한다면 첫 번째 특징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D는 감기겠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의 최소가 지금 두 개인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 디귿이라는 숫자가 1일 수는 없죠. 최소 두 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2, 3, 4. 얘가 5가 될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체의 개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최대 4개까지 해서 요렇게 매치가 될 거고 그럼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말라리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말라리아는 마지막 특징도 가져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A가 말라리아. 자, 그다음에 B와 C는 이 마지막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말라리아 남은 한 자리에 결핵과 무좀이 다 오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와서 이 개수 차이가 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 요거까지만 봐서는 뭐가 결핵이고 뭐가 무좀인지는 알수 없다. 둘 중에 하나씩이 B와 C에 해당이 될 것이다까지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느냐?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누구예요? 원생 생물이잖아요. 그죠?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 생물이고 진핵 생물. 그냥 독립적인 생물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곰팡이이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는 말라리아가 4개

특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A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병원체가 곰팡이다가 들어가면 말라리아는 거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디귿의 합은 5냐, 니은이 3, 디귿이 2니까 합은 5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기는 전체 방어작용의 구조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잘 공부를 해둬야 한다.

나 1차 면역 반응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여기 나 밑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세포성 면역이거나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부 방어에 염증 반응 말고 올수 있는 게 뭐예요? 식세포 작용이죠. A에는 식세포 작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 아니면 얘예요 하고 하나 더 언급된 게 1차 면역인데 그거는 특이적인 방어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거고 그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채워보자면 방어작용 크게 나눴을 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피부 점막 분비액 이런 게 있고 내부로 혹시라도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염증 반응과 식세포 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여기 동그라미 기억은 항체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항체 만들어서 우리 혈액에 실어 나르는 거는 혈액, 체액에 의해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물음표로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얘는 세포성 면역으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병원체에 1차 침입 시 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 일단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려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예요.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다. 맞죠? 거기에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에는 비림프구가 관여하느냐? 비림프구가 분화한, 얘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림프구가 관여한다. 뭐 형질세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걔다 그 비림프구였는데 걔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이해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아, 요것도 요 나의 그래프 때문에 별표를 붙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제시를 해봤습니다. 4번에 그림 가는 사람 피가 바이러스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래요. 그 다음에 나는 X에 감염된 피에서 혈중 X의 농도, 요게 혈중 X의 농도, 그 다음에 T림프구의 활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동그라미 A의 활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의 활성, 이렇게 각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티림프구도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여기 기역과 니은에 있는 애들이 보조 티림프구 또는 세포독성 티림프구이고, 여기 동그라미 A와 B가 저 기역 니은이랑 또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그림부터 먼저 보자면, 항원을, 이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대식세포가 그거를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소화시켰죠. 그래서 항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나가던 누가 그걸 알아봐요? 보조 T림프구가 그 정보를, 오늘 이런 침입자가 있었다고? 알았어. 내가 경계하라고 얘기할게. 하고 떠나죠. 그러고 나면 여러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요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을 시켜가지고 가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조 T림프구 아니면 세포독성 T림프구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의 정체는 세포독성 T림프구일 거고 뭐 비림프구는 될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가에 해당하는 것은 세포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나에서 일어나는 상황 한번 볼게요. X라는 침입자가 바이러스인데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쭉 처음에는 굉장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면역 반응 때문에 제거가 되어가지고 쭉쭉쭉쭉 그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두 종류의 세포, 보조 T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 시점이 좀 다르죠? 동그라미 A가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물론 이제 시점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 보이진 않는데, 먼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이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곧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피크를 찍는 것이 동그라미 B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 순서상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B의 활성이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기어, 얘가 기어, 그 다음에 B가 니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시간

시간의 흐름에 맞는 우리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기억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X에 감염된 세포의 제거는 가에 해당이 된다. X라는 침입자의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세포가 없애는 걸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D급 구간 1에서 지금 처음에 침입해서 아직 A와 B의 활성이 올라가기는 전이네요. 그때 X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느냐? 아직 그런 시점보다는 전이다. 지금 이제 들어와서 걔에 대한 파, 뭐 요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대식세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먹어치우고 뭐 제시 뭐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아직 그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 이게 조금만 길이가 짧아질 수 있으면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는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과거에도 뭐 어떤 그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원리가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능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그냥 얘 하나만 설명하기에도 기본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걸 자료 해석용으로 한번 연습용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별표를 붙여봤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X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 A와 B에서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여기서는 바이러스 X라는 병원체가 등장하고 이 A라는 A와 B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라고 하고 만약에 어떤 병 증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이 바이러스에 의한 뭐병 증상인지 그런 걸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항원을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냥 평평한 슬라이드, 뭐 유리 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항원을 고정한다. 여기서는 바이러스 X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바이러스 X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종류의 어떤 항체만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니까 바이러스 X가 갖는 항원입니다. 그걸 여기다 고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떨어져 나오지 않게 그냥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고정을 해놓고 여기에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1차 항체를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 항원에 맞는 부위에 그 항체가 결합을 할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항체가 지금 1차 항체니까 그럼 결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뭘 넣을 수 있냐? 2차 항체라는 걸쓸수 있습니다. 2차 항체는 이 1차 항체라는 이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그런 결합 부위를 가진 애들을 2차 항체로서 쓸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넣으면 여기 항원에 결합한 1차 항체, 그다음에 거기에 결합한 2차 항체. 그래서 항원 1차 항체, 2차 항체 복합체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러스 X에는 항원 기억이 있대요. 그럼 요거를 기억이라고 한번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항원 기억이 있고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앞으로 등장할 건데 그게 이 기억 자체에 대한 항체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 1차 항체, 요 기억에 대한 항체에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체가 2차 항체에 해당이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A와 B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거냐면 보통 2차 항체에는 형광물질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형광물질을 달아놔요. 왜냐하면 지금 1차 항체가 결합을 해봤자 우리 눈에는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형광물질을 써서 결합해서 아직 남아있으면 만약에 여기다 이제 뭐 씻어내더라도 여기 결합했으면 안 씻겨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딱 붙어 있는 형광물질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럼 왜 1차 항체에다가 이걸 안 붙이고, 직접 안 붙이고, 2차 항체라는 걸 따로 쓰는 것이냐? 만약에 1차 항체에 그냥 형광물질을 붙이게 되면 이 항체 종류마다 형광물질을 붙이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2차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항체에 좀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 항체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만 형광물질 붙이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1차 항체가 뭐라도 어떤 항원이랑 결합했을 때 거기에 붙을 수 있게 해놓으면 2차 항체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적으로 좀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항원 중에서 기억이라는 항원

선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하나 있을 거고, 개를 인식해서 붙는 형광물질을 달고 있는 그런 항체를 또 하나 쓰는 겁니다. 그둘 중에 뭐가 동그라미 A고 뭐가 동그라미 B인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그런 문제다. 그런 내용이고요. A는 B와 복합체를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1차 항체와 2차 항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얘네 둘은 붙을 수 있어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세척하게 되면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은 동그라미 B, 둘 중에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는 슬라이드에서 씻겨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면 2차 항체의 형광만 나타나게 된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로 봐야 되겠죠. 여기 항원이 있어요. 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다면 여기 결합을 할 겁니다. 그렇고 거기다가 이 형광을 달고 있는 2차 항체를 썼을 때 만약에 여기에 복합체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가 없었다. 1차 항체에 해당하는 게 없었다면 B는 그냥 씻겨 나가서 형광이 관찰되지 않을 건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복합체를 형성을 했다면 여기 붙어 있으니까 형광 현미경으로 봤을 때그 형광 물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 내가 쓴이 시료에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이 항체가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해도 요만큼이 걸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항원을 두 개의 슬라이드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서 분리한 혈장을 각각 첨가해요. 만약에 이 X라는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 체내에 침입한 상태라면 이 사람들 체내에서는 그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항체가 만들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X가 침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혈장을 첨가했을 때 만약에 침입한 상태라면 이 혈장에는 항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설계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항체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걔네들은 요 1차 항체에 해당하는 항체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차 항체가 있다면 형광을 붙이고 있는 2차 항체를 넣었을 때, 그래서 지금 넣어주는 거는 형광 붙이고 있는, 형광을 붙인 항체입니다. 검출용, 형광을 붙인 항체. 걔를 그 다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제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세척합니다. 만약에 이 중간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형광물질이 남아있을 거고요. 중간 항체가 안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X가 지금 침입한 상태가 아니어서 걔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났다면 얘도 없을 거고, 그럼 여기 얘가 결합도 못하니까 다 씻겨 나가서 형광물질이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현미경으로 슬라이드를 관찰한 결과 A에서 분리한 혈장을 첨가한 슬라이드에서만 형광이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형광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 혈장에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그 항체가 바로 동그라미 A이고 형광 표시된 건 동그라미 B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X에 감염되었다. 그쵸? 그 항체를 지금 몸 안에 갖고 있으니까 감염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실험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가 너무 잘 이용이 되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생명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출제가 좀 어렵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림은 사람 피가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에 동그라미 A라는 걸 복용했을 때 대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라는 세균들이 있는데, 여기 기역.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이 사람한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종류의 세균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람에게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대장에도 원래 여러 종류의 세균이 같이 우리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균이 다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뭐 유익한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5단원에서 질소고정 과정에서 수많은 세균들의 종류를 공부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없으면 이 생태계의 순환이 유지가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처럼 유익한 균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건데, 그림을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해석의 연습이 되는데. X라는 것에 감염되기 전에 다수의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세균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 몸에 뭐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 전에도 원래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원래 같이 살고 있던 종류의 세균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XX

감염돼가지고 동그라미 A라는 걸 복용했더니 다수의 이 기역 세균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뭘 먹었길래 세균이 죽을까? 뭐 저거는 항생제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세균 죽이는 그런 약을 먹었다면 그러면 다수의 원래 우리가 같이 살고 있던 세균들이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기역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니은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기역은 질병을 안 걸리는 세균으로 보이니까 니은이 질병에 걸리게 하는 세균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니은에서 독소를 분비한대요. 그럼 얘가 질병을 일으키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역이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면 니은이 거기서 증식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걸 복용하면서 우리가 원래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던 세균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자리에 이런 해로운 세균들이 번식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막 분비하면 이 독소에 의해서 혈액이 장으로 유출되는, 그쵸? 출혈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장으로 유출되는 그런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가 세포가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피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 원래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그죠? 그런 세균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얘도 쟤도 다 세균이죠. 세균은 모두 세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액 세포긴 하지만 그것도 세포 구조예요. 그렇다. 그래서 디귿, 항생제는 동그라미 A에 해당이 될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항생제 뭐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나 뭐 하수구에 버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양이나 물에 다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물들이 또그 항생제에 노출돼가지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쓴 먹고 남은 약물들 처리할 때꼭뭐 약국에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7번. 7번도 문항이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수 문항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잘 꼼꼼히 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 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라는 병원체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4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 2는 정상 생쥐거나 보조 T 림프구가 결핍된 생쥐 둘 중에 하나. 정상 생쥐거나 보조 T 림프구가 없는 그런 생쥐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3, 4는 모든 림프구가 결핍됐어. 그래서 1, 2 중에는 정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3, 4는 둘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닐 뿐더러 아예 그냥 림프구가 없어. 그런 상태다. 그리고 나에서 1과 2에 각각 죽은 X를 주사한답니다. 어떤 병원체를 죽였어요? 그럼 뭘로 작용할 수 있을까? 백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죽은 X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과 2 각각에서 혈액에 있는 모든 혈구를 뽑아낸답니다. 그럼 일단 죽은 X를 주사를 했어. 일단 우리 몸 입장에서 외부 침입자잖아요. 얘가 죽었든 살았든 외부 침입자잖아요. 그럼 걔에 대해서 뭔가 방어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혈구들이 지금 막 기능하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1, 2, 두 생쥐에서 혈액에 있는 모든 혈구를 분리해가지고 림프구, 기역세포, 형제세포 뭐 다 포함해서 모든 혈구를 분리해냈대요. 그래서 1에서 분리한 혈구는 3에, 1에서 분리한 혈구를 3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2에서 분리한 혈구는 4에다가 넣어줬답니다. 2의 혈구는 4한테. 그리고 그 주사해준 혈구의 수는 같았다.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3과 4에 각각 살아있는 X를 주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의 혈구 넣어준 거에다가 X 주사. 그 다음에 2 혈구 넣어준 거에다가 X라는 병원체 주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3과 4에서 주사한 X의 수는 같은데 그 이후에 그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났을 거고, 마지막으로 3, 4에서 살아있는 혈중 X의 농도. 그러면 넣어줬어요. 같은 양 넣어줬어. 근데 얘는 굉장히 적게 남아있고, 얘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주사 맞은 애일 것이냐, 이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둘 중에 누가 상태가 좋아 보여요? 3이 지금 훨씬 상태가 좋은 거죠. 이거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체입니다. 병원체가 많다는 건 지금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정상생쥐로부터 정상인 원으로부터 뽑은 혈구를 주사를 맞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림프가 결핍이 됐지만 어느 정도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는? 보조 T 림프구가 결핍된 그런 애한테서 혈구를 뽑았어. 그럼 보조 T 림프구가 결핍이 됐으니까 세포독성 T 림프구든 그 다음에 B 림프구든 활성화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줘 봤자 잘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어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정상생쥐이다. 그렇죠. 정상생쥐로부터 뽑은 혈구를 넣어줘서 그래도 방어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분리한 혈구 중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원에서가 2에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 보조 T 림프구도 없어서 그 이후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라에서 X를 주사한 후 3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는 혈구를 뽑아서 주사를 했어요. 근데 걔는 그리고 죽은 X를 만난 적도 있어. 그럼 뭐도 있을까? 기억세포도 만들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세포 자체를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X가 들어왔을 때그 기억세포로부터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디귿 보기는 조금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에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자료 해석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량 수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간은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ADOC 혈액형에 따른 수혈 가능 여부에 대한 자료. 나는 ADOC 혈액형을 기준으로 혈액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소량 수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나타냈다. 여기 A형만 나와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은 나머지 세 혈액형이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A와 B로 지금 숨겨져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가능, 둘 중에 하나는 불가능으로 매치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수혈은 혈액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혈액이 같은 경우에 할수 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지만 혈액을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O형은 아예 응집원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 줘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다. 다줄수 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인 혈액형 중에서 A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가 없어. 얘도 뭘 받더라도 반응을 할 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형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B형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다. 뭐 그렇습니다. 저거고 지금 여기서 다른 걸좀 찾아볼 때요. 여기서 유일하게 제시된 A형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주는 거는 AB형한테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받는 거는 O형한테만 가능하고 그래서 B형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받는 사람이 A형일 때 O형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는데 B형이나 AB형으로부터 받으면 위험해지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받는 사람이 A형일 때 B가 하나고 A가 두 개인데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O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가능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둘은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게 바로 B형과 AB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O형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O형인 사람은 다줄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받는 사람일 때, O형은 받는 사람일 때는 다 받을 수는 없죠. 다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는 사람일 때는 죄다 주는 게 가능한데, 받는 걸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다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이 AB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B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매치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가능이다. A는 불가능임으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이 AB형이냐? 아닙니다. O형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인 사람의 적혈구와 니은인 사람의 혈장을 섞으면, 디귿은 AB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적혈구에는 A 응집원과 B 응집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인 사람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니은은 B형이에요. 혈장에는 B랑 반응 안 하는 알파 응집소 있겠죠. 항원항체 반응, A랑 알파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A형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한 번에 요거를 이해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의 자료를 나중에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으면 자료 해석 능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은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고 모든 림프구가 결핍되어 있는 생쥐 4마리, 림프구가 다 없어. 걔네를 준비해서 얘네들은 X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 원에다가 X를 주사하고, 원에다가 X, 그 다음에 2에다가 기역과 X를 주사하고, 그 다음에 3에다가는 니은과 X, 그 다음에 4에다가는 기역 니은 X. 모든 종류를 다 넣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요거를 이렇게 주사를 했대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비림프구거나 보조 T림프구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처음 만난 거야. X를 다 처음 만난 거죠? 그랬을 때 보조 T림프구가 일단 있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 대식세포가 작용도 해야 되겠지만, 보조 T림프구가, 비림프구, 이제 너 분화하세요. 이렇게 신호를 주면 얘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형질세포가 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네 둘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니은이 뭔진 모르겠으나 니은과 X만 넣어줬을 때는 항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역, 니은이 다 들어가면 그때 항체가 만들어진다. 사실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이 뭔지 끝까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냥 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골수에서 생성되느냐? 그럼 둘 중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죠? 생성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풀수 있어요. 성숙으로 물어봤으면 못 풀죠. 하나는 비림프구, 하나는 T림프구니까. 생성은 둘다 골수에서 되기 때문에 기역이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의 3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요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뭘 보라 그랬어?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라 그랬죠?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항체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체액성 면역을 안한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4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느냐? 자, 2차 면역 반응은 언제 일어나야 돼? 기역세포가 있을 때. 얘는 지금 기역세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비림프구랑 보조 T림프구, 그러니까 재료를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세포들을 넣어준 거고, 얘도 최초 침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번에 X가 들어옴으로써 기역세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지. 비림프구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 T림프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아니다. 그래서 기역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것도 별표 붙었는데 자료해서 그냥 잘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어작용 부분의 문제들이 정말 새로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열심히 막 발굴해내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표는 천연두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림 가는 우두 바이러스와 지금 기억이 우두 바이러스예요. 우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생략하고 쓸게요. 우두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 X가,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그런 종류의 감염이 안 됐는데,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항원 항체 반응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 X가, 이 X는 사람이죠? 이 X가 기역에 감염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니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우두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기역은 우두 바이러스고, 니은은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원래는 노출된 적이 없었다가 처음에 기역에 한번 감염되고 이런 반응을 했고, 이 반응이 있었던 이후에 그 다음에 니은에 감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일단 천연두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우두라는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천연두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관찰 결과를 근거로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이용하여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 A, B, C가 만들어집니다. 우두 바이러스 침입에 의해서 항체 A, B, C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 A는 얘랑은 반응은 안 하고요. B와 C가 지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B,

결합하고 C가 결합해요. 그럼 청염도 바이러스에는 B 항체와 C의 항체가 결합하는 그런 항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뭘 물어봤는지 바로 봅시다. 보기 기억에, 가에는,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에는 기억에, 우두에 대한 항원이 들어있느냐? 소의 고름을 이용해서 뭘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두에 바이러스의 어떤 잔해물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항원이 들어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BC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원 부위, B랑 결합하는 부위, C랑 결합하는 부위 둘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우두에 대해서 미리 항체 BC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억 세포 만들어 놓으면 천연두 들어왔을 때도 BC를 그대로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얘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나의 동그라미 B와 C는 모두 세포 독성 T 림프구에서 분비돼요? 말도 안 되죠? 얘는 항체인데 항체는 형질 세포가 분비하는 것이다. 갑자기 새독 T?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 그래서 우두 바이러스가 천연두라는 다른 바이러스 종류를 예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좀 그림으로서 잘 표현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다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3마리를 준비하고요. 1, 3는 정상이고, 1과 3는 정상 생쥐 또는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쥐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2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과 3에 X라는 병원체를 주사하고, 2에는 Y를 주사를 했대요. 요렇게. 그랬는데, 1은 살고 3는 죽었어요. 누가 정상이겠어? 사내가 정상이겠죠. 얘도 정상. 그 다음에 3는 대식세포 결핍.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X를 주사하고 Y를 주사한 상황에서 1, 2, 체 내에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상대적인 수, 그 다음에 항체 농도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냈다. 이거는 보기 내용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보기 기억에, 1은 정상 생쥐다. 사내랑 죽은 애 중에 사내가 정상이겠죠?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다의 원은 X에 대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다의 원은 정상 생쥐입니다. 그럼 비특이적인 방어작용도 일어나고, 지금 특이적인 방어작용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 양이 많진 않지만, 그러면 그 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당연히 선행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2에서 Y에 대한 항체는 세포독성 T림프구에서 생성이 되었다. 항체는 형질세포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다. 기역, 니은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1, 2에서 이렇게 결과가 너무 다른 것에 대해 둘다 정상생쥐인데 너무 이 농도라든지 수가 다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항원의 종류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요. 여기서는 산다와 죽는다로 1과 3를 구분할 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값이 차이나게 해놓은 거는 일부러 조금 함정으로서 어떤 자료 해석의 트릭으로 넣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정상생쥐 3마리 준비했고요. XY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단서. 그 다음에 이 1, 2, 3에 X를 다 똑같이 주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다 똑같이 X를 일단 먼저 주사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1에는 똑같이 X를 한번 더. 2에는 X를 열 처리 해가지고 불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3에는 아예 종류가 다른 Y를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본 거예요. 1, 2, 3에서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의 여부를 봤더니, X 넣어줬으니까 항원항체 반응하겠죠? 근데 얘는 열 처리했는데 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대. 그럼 이거는,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X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Y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긴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 여부. Y를 넣어줘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얘 말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A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X 프라임은 X에 대한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

지금 없는 걸로 보이죠? 거기에 반응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라의 3에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Y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반응. 그게 바로 세포성 면역이니까요.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해석형 문제 봤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ABOC 혈액형. 요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상황이 좀 특별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표 붙었고요. 자, 다음은 ABOC 혈액형 판정 실험이다. A형 적혈구 시약이라는 거에는 응집원 A만 있는 적혈구가 들어있고, B형 적혈구 시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는 이름 그대로 응집원 B만 있는 적혈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판정할 때, 항 A 혈청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아니고 적혈구를 써버렸다. A라는 응집원이 있는 또는 B라는 응집원이 있는 적혈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의 혈액에서 각각 혈장을 분리해서 응집 반응을 했을 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은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혈액형이 들어가겠죠. 근데 A형과 반응했다는 거는 A랑 반응하는 알파 응집소가 있다는 거고요. B랑 반응했다. 그럼 B랑 반응하는 베타 응집소 있는 혈액형이고. 그럼 얘는 A랑 반응 안 했으니까 알파는 없고 B랑 반응했으니까 베타는 있어요. 그러면 베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혈액형? 그 사람은 A형입니다. 베타 응집소만 가지고 있는 건 A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엘이라는 사람은 베타 응집소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A형 말고 또 베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A형이 베타 가지고 있는데 그 혈액형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요건 O형입니다. O형이라서 두 가지 응집원이 모두 응집됨으로 두 가지 응집원을 모두 응집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다 있어서 다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가지고 있고 AB형이 지금 한명 있어야 되잖아요. AB형은 둘다 응집 안 돼야 되거든요. 리을이 AB형이 되면서 둘다 응집 안 됨. 그 다음에 기역이 B형이 되면서 B형 시약에는 응집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A는 응집됨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다. 아니죠. B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의 적혈구와 O형인데요. 리을의 혈장을 섞었어. 둘다 아무것도 없는 것끼리 섞었죠, 지금.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난다. 기역만 맞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14번은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료 해석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이라서 쳐놨습니다. 표는 면역 관련 질환 X에 대한 설명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림은 X가 나타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 X라는 것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볼게요. 골격근을 이루는 근육세포의 세포막에는 원심성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기역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원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X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이 니은이라는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그럼 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죠? 항체가 생성돼서 이 근육세포가 파괴된다. 그러면 이 운동 뉴런이 신호를 줘도 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근육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멀쩡한 내 거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었어. 뭐겠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의 X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아세틸콜린은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이 되냐? 지금 여기서 운동 뉴런에서 원심성 뉴런에서 분비합니다. 지금 이거 골격근 근육세포 조절하는 거잖아요. 요건 신경계에서 배운 거, 거기서는 아세틸콜린이 말단에서 나오죠. 요거 체크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디귿, 보조 T 림프구에서 동그라미 A,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든다. 그래서 틀렸다.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3단원 상큼하게 다 마무리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소유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자, 오늘 28번째 만남이에요. 이제 28강, 29강, 30강 3개 남았죠. 우리가 총 30강 세트인데, 그래서 90%를 벌써 우리가 달성했고, 이제 10%만 하면 도달합니다. 초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5강, 16강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습해오신 24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15강 열어보시고요. 1번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음 5의 발음을 묻고 있습니다. 모음의 발음은 오를 물어보건, 예를 물어보건, 야를 물어보건,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해당되는 단어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은 아크노입니다. 그런데 5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 생격에서 5가 탈락하는데 탈락했을 때 자음과 자음이 이렇게 나란히 오면 발음이 둔탁해지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모음을 넣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이제 모음 5가 들어간 거죠. 자, 아크노의 복수 생격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강세가 앞으로 이동해서 오간이라고 합니다. 오간. 왜 복수 생격이 왔는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번 우리가 잘 아는 안경 나왔어요. 아츠키 강세가 없으니까 아바름 나고요. 물 러시아로 와다인데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이 의죠. 요 생격 형태인데 와드이 해서 강세가 없어요. 얘도 아바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있는 아이는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스타야지 동사예요. 동사 읽을 때온 스타잇하고 강세가 없어서 얘도 아바름이 납니다. 4번 얼마입니까? 라는 가격을 묻는 표현인데 얘는 어디 어디에 서 있다 라는 말이고 얘의 동사 원형은 스토이치예요. 스토이치. 그리고 동사 변화할 때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에 찍으니까 당연히 오 발음이 나겠죠. 자, 5번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문제로 단어가 슬로바예요. 그리고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아죠. 복수를 만들려면 근데 복수가 됐는데 강세가 슬로버였다가 슬라바하고 뒤로 이동을 한답니다. 강세가 슬라바 됐으니까 여기는 강세가 없어서 아발음이 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볼게요. 박스에 있는 문장, 트바이 꼬문나찌. 너의 방에 문어가 많다, 뭐가 창문이. 문어가 말라, 스콜건, 예스콜건, 나스다, 도치너. 이런 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 생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생격인데, 창문은 이렇게 셀 수가 있으니까 복수 생격이 와서 이게 요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1번, 이것은 그의 안경이다. 안경은 늘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죠? 또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뭐뭐 있어요? 바지, 브리우키. 방아, 까니꾸리, 부모님, 라디지리, 그리고 스케이트 깐기, 스키 리쉬,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2번, 저기에는 없다. 아니요 하면 yet 인데, 뭐뭐가 없다도 yet입니다. 뭐뭐가 없다라고 할 때는 없는 것이 생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명사가 생격이 된 거예요. 3번, 어디 어디에 서 있다. 그가 서 있다. 어디에니까. 상태 동사니까 뒤에 그제가 와야겠죠? 어디 어디에 후나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이 볼이라는 바닥이라는 명사는 나를 취하고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해요. 나팔루 이렇게 합니다. 얘가 붙지 않고 전치격 어미가 나팔루 어디 어디에 바닥에 서 있다. 그다음 4번은 저 책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저즉저책 얼마입니까라고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5번, 어떤 단어들이 당신의 마음에 드나요? 얘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야트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자음의 발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딱쥐, 로슈카, 다르네요. 브리니시제, 자주, 얘도 다르고요. 스보이, 오스트로프, 어말 무성음 하니까 후 발음이 나서 얘도 다르고, 스모트리트, 그 다음에 풋볼, 얘도 X, 부드루크, 어말 무성음아, 그 다음 미에렉, 얘도 맨 뒤에 왔으니까 어말 무성음아, 이거 너무 쉽죠? 위치상으로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해석 볼게요. 숟가락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얘는 동사 원형이 뭐죠? 빠모치. 헬프라는 말이죠. 동사 변화할 때이 모치는 할수 있다, 캔의 의미인데 그 앞에 오면은 빠가 오면 돕다. 근데 동사 변화할 때는 이 모치 그대로 따르면 돼요. 마구 모슈쉬
모쉣. 코 앞에다가 빠를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빠 모쉣 나온 거죠. 이 동사의 변화 형태. 2번

0: 미니 시즈.
1: 가져다 주세요. 가지고 오세요. 거스름돈을 그리고 영수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미냐 이에스티 나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신의 섬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 4번. 그는 자주 축구를 봅니다. 5번. 그녀는 갑자기 갔습니다. 어디로? 오른쪽 기슭으로 갔습니다. 브라브이 하면 오른쪽의라는 형용사예요. 자, 3번.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옳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 뭐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 명사의 공통점이 모두 미약계상으로 끝났다는 거죠. 미약계상으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가 있으니 늘 공부하다가 그런 단어를 만나면 명사의 의미와 더불어 성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몇번 강조드렸어요. 자, 그럼 뒤에 명사의 성부터 봅시다. wish, 얘는 물건이라는 말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하면 명사에 따라서 효용사 어미를 일치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로스키하고 남성형이 와서 오류가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로스카야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사는 오버핏. 얘도 어말 무성해서 F1으로 바뀌고요. 신발이죠. 신발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효용사 여성형 맞습니다. 3번 노슈치 하면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비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인데 효용사 여성형이 왔으니 고쳐줘야겠죠. 실리 도슈, 새참 비라는 말이고요. 4번 쥐슨 하면은 인생, 삶이라는 말이죠. 얘는 여성 명사. 그래서 마야 쥐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앞에가 여성형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쇼라 쥐슨, 힘든 삶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5번 까라블 하면은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배. 까라블은 남성 명사랍니다. 남성 명사인데 여성형 어미가 왔죠. 왈쇼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성 명사 미야기스나 또 뭐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스펙타클 연극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스펙타클. 이 아이도 남성 명사고요. 그리고 1월부터 2월, 3, 4월, 5, 6, 7월, 8, 9, 10, 11, 12. 9월도 있고요. 달에 보시면 이 해당되는 달이 모두 미약계상으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인바르, 피브랄, 그다음 아프릴, 이윤, 이율, 신자브르, 악자브르, 나야브르, 지카브르. 얘네가 모두 다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 명사 미약계상으로 또뭐 기억나시나요? 공채, 찌트라츠. 얘 여성 명사고요. 그럼 좀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젤, 목적.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스 플러스 족격, 스카코이, 젤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약계상으로 끝나는 명사 나왔을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구별하시고 이런 문제가 한 문장 등, 그 문항이 등장한다면 쉽게는 내지 않을 거예요. 변별하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그의 보람을 느끼려면 이왕 외우시는 거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화 문항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언제 설립됐고 가장 오래된 극장인지 몇 개로 지금 언제 나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한글 답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모스크바 예술극장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역사적인 연극, 여기 나왔어. 연극극장이다. 어디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스타니슬랍스키와 네브로비치 단첸코가 세웠어요. 그 극장을 언제? 1898년 10월 26일에. 그리고 또 연도가 나오네요. 1897년에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나뉘어졌습니다. 두 개의 극장으로. 고리키 모스크바 예술극장하고 최후 모스크바 예술극장으로 나뉘어졌어요. 1973년에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지금 모스크바에는 세 개의 건물이 있어요. 모스크바 예술극장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연극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수 있는 극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1번, 1898년 10월에 설립되었나요? 예, 여기 이게 10월이니까 맞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몇 번째로 오래되었는지는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역시 문화 문항입니다. 문화 문항과 의사소통 문항이 절반씩 결합된 문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야 브리글라 샤일 집이야. 내가 너를 초대한다. 어디로? 꾸다. 후치야드르. 극장에 초대해. 내가 브라우다. 정말이야. 아나카 코이 스펙타클. 무이파이 좀. 우리 어떤 연극 보러 가는데? 우미니야 나에게 느바빌리에타 표가 두장 있는데 지아지아 바냐 안톤 체홉의 작품이죠. 바냐 아저씨 표두장 있어. 체홉의 까크라쇼. 정말 좋아. 야프라치탈 내가 읽었어. 그 희곡을 뭘 가지고 읽었어요? 스플러스 족격? 큰 흥미를 가지고 읽었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 그 희곡을. 그리고 매우 원해. 뭐 하는 것을? 이 연극 보고 싶어. 아틀리치나. 굉장히 좋네. 너가 이미 이 희곡을 읽었다고 하니. 그러면, 너가 더 편할 거야. 더 쉬울 거야. 뭐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거고, 그리고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거야. 다 비교급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언제 가? 스펙타클, 공연이, 연극이 있을 것이다. 언제? 부 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요일에? 라고 되어 있는데, 슬레드쉬 하면은 다음 의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연극이 있을 거야. 공연이 있을 거야. 하라쇼, 좋아. 스파시바 자프리글라쉬니. 사 플러스 대격으로 감사의 이유를 표현하죠. 그래서 초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이 친구가 배가 연극을 봤단 말이 나왔나요? 그건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배는 이미 연극 반야 아저씨를 보았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뜬금없이 6번에 문법이 등장했습니다. 자,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과거 시제로 만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젤랄라 하면은 젤라찌 과거 시제니까 했다가 되고요. 이것의 완료상이 이거죠. 스가 붙으면 접두어 스를 넣으면은 다 했다라는 말이 돼요. 완료상 했다. 얘는 다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잠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잠시 읽었고 잠시 말했고 얘는 그냥 말했고 공통으로 들어갈 말. 다샤야 너는 다마슈니 사다니 하면 숙제죠. 집에서 하는 과제니까 숙제. 숙제를 삐리리 아니 나는 아직 모든 것을 뭐 하진 않았어. 너 숙제 다 했어? 아니 숙제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았어. 그래서 다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2번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내용 이해 문제인데요. 편지 글입니다. 드라가야 마마. 소중한 엄마에게 되어 있고요. 드라고이 드라가야 하면 소중한, 류비마이 하면은 사랑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푸체라 모일 브라스닉 어제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안이라 보다라 저는 일하지 않았어요. 바고다 보일라 우친 하루샤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날씨가 어땠냐면 보일라 수로 부사의 과거 시제니까 보일러로 표현했죠. 따뜻했고요. 태양이 밝게 비쳤습니다. 우트람 아침에 무이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이죠. 나와 누르지아미 친구라는 말의 족격이에요. 복수족격. 나와 친구들은 바사프트라칼리 아침 식사를 했고요. 파이알리 갔습니다. 어디로? 별장으로 주말 별장으로 갔습니다. 다 채러 갔어요. 그 주말 별장은 나 호지자 위치에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숲. 리에스인데 숲에 하면 우리 수 이렇게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죠. 숲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니 달리코 아트 뭐뭐로부터 멀지 않은 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이플라발리 우리는 수영했어요. 어디에서? 강에서 수영하고요. 그 다음에 강 기슭에서 비엘리 노래도 불렀습니다. 빠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어요. 포슬레 뭐뭐 후에 뭐 후에 아비에트 점심 식사 후에 우리는 물리알리 산책하고 아티알리 쉬기도 했습니다. 주말 별장에는 다차에서는 브일라 오친비에슬라 비쇼리에 해당하는 수로 부사 즐겁다 과거 즐거웠다 즐거웠어요. 편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요. 드바이 비에라 비에라로부터 비에라는 어제 친구들과 지냈죠? 베라는 혼자 아침을 먹고 다처에 갔나요? 마이스트루지아미 친구들과 바사프트라칼리 아침 먹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편지 글과 관련된 건데, 문두에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소중한, 뭐 사랑하는 이런 거 가로 채워넣기 문제 되겠습니다. 삐리리 안나 미아 러브나. 오늘 제가 블로호 시비아 추스드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저 스스로를 나쁘게 안 좋게 느끼고 있다. 즉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님하고 할수 없어요. 뭐할수 없어? 빠이치 갈수 없어요. 어디로 갈수 없냐면 당신의 수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예 나다. 저는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사람 쪽 플러스 역겨. 의사 선생님이 갈 필요가 있어요. 가야 해요. 이즈빈지 빠져오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죠? 숙제. 우리에게 어떤 숙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거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 정답으로 나왔던 거 완료상 하다 동사 제가 다 할게요. 그 숙제를 그리고 가져갈게요. 다음 수업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많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발주인이 이해가 여러분 존중 아니 존경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존경이란 말을 스 플러스 족격에 에워싸고 있어서 존경과 함께니까 존경을 담아 누구로부터 편지의 말미에 쓰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와슈 알료샤 당신의 알료샤로부터. 자, 그러면 뭐한 안나 미알로브나에게 요 선생님 앞에 붙어 있을 말이 어떤 게 적당할까요? 와샤 당신의 아로샤야 좋은. 요거 다 어울리지가 않죠? 어색해요? B 드라가야 소중한 디바는 우발슈아이마야. 자, 여기랑 비슷하죠? 우발슈아이마야면 존경하는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면 우발슈아이무이. 얘는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B하고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각고의 다마슈니에 붙여서 자다니에 우나스 시보냐. 숙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우리에게 오늘 숙제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나자냐지. 어떤 거야? 물어봤어요. 수업에서 교수님이 오랫동안 설명했어. 그것을. 그리고 말했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게 가리키는 게다 지금 숙제입니다. 중성명사라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숙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 Ну, расскажи, что он говорил. 그러면 말해봐, 말해줘. Профессо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해줘. Это слишком длинно и сложно. 이건 말하기가 지나치게 길고 сложно, 복잡해. 빠슐류. 얘는 정체가 뭐냐? 바슬라츠. 보내다라는 동사의 야 변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보내다죠.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보내다니까 역격이어야 돼요. 간접 목적어. 너의 역격 뭐예요? 찌배죠. 그러면 아웃, 아웃, 얘도 아웃. 2번과 4번인데 그러면 그냥 이메일인지 이메일로 역격인지 보실게요. 바 플러스 역격. 바 라디오. 라디오로. 바 텔레비저로. 텔레비전으로. 바 텔레포노. 전화기로. 이렇게 통신 연락수단 할때바 플러스 역격을 표현하듯이 이메일도 연락수단이니까 바 플러스 역격으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동동사가 지금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도슈카 아브이츠나 나라보두 나마시니. 자, 힌트가 두 개가 딱 눈에 보이는데요. 첫 번째, 아브이츠너가 나왔습니다. 자, 이동동사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태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정태 동사가 있어요. 근데 정태 동사는 일회성. 해당하는 운동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요. 반면에 부정태 동사는 반복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이 반복을 나타내는 것에 빈도 부사가 들어가겠죠. 자주, 항상, 보통. 그래서 빈도 부사가 등장했는데 그 문장에 정태가 들어가야 돼. 부정태가 들어가야 돼. 이런 문장이 나오면 부정태 동사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이치노 하면은 보통, 빈도 부사네.

아니니까 타고 가다가 적절하겠죠? 그럼 타고 가다가 아닌 거, 얘가 지금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3번이랑 5번 중에 뒤에가 요건지, 요건지. 이건 있지 동사, 걸어가다 정태고, 얘는 가지지 동사, 걸어가다 부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 마무리하면, 할아버지는 보통 직장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신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 리뷰너 가면 아이죠. 아이가 우주에 이미 걸어 다닌다. 능력. 아이가 이미 걸어 다닐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태 동사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순두깡에도 그대로 그 문장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정태 동사 변화에 호지 써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도 정태, 부정태랑 관련된 문항인데요. 우발니츠의 병원에서는 니시아, 그롬까, 밑줄. 근데 이게 다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라스카자지, 라스카자지. 완료상 동사입니다. 완료상 동사. 그리고 얘 불완료상은 라스카지와츠예요. 그다음 라스카바리와츠. 얘네는 불완료상 동사고 완료상 동사는 빠가바리지예요. 자, 그러면 A에 불완료상이 들어갈지 완료상이 들어갈지 보기 전에 요거 먼저 짚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니리지아, 금지, 불가능, 요런 의미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의미상의 주어 엮여오는 거가 이렇게 세트로 중요한데, 그러면 언제 금지로 해석하고 언제 불가능으로 해석하지? 그게 시험에 종종 지금처럼 등장한답니다. 불완료상과 결합했다. 뭐가? 니리지아가. 그러면 금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완료상과 결합했다. 뭐가? 느리지아가. 그러면 불가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금지된 거죠? 그래서 불완료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아웃이고요. 4번, 5번이 남았습니다. 또 느리지아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이 B에서 이 동사가 금지의 의미인지 불가능의 의미인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상황이 슬리쉬콤 노그 마쉰. 지나치게 지금 자가용이 많아서 길을 건너다죠. 얘는 도착하다니까 아예 좀 어울리지가 않고, 얘도 그렇고, 이게 건너다니까 세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차가 지나치게 많아서 길을 걷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완료상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세개 중에 어떤 게 완료상일까요? 그거 설명해 볼게요. 자, 있지 동사, 가지지 동사. 보시면 얘네 둘다요 접두사가 없을 때 이동 동사로서 접두사가 없는 거는 모두 다 불완료상입니다. 근데 이 정태 동사 앞에 이렇게 접두사가 붙으면 얘는 완료상이 되는 거고요. 부정태 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 그대로 불완료상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는 불가능의 의미고 완료상이 써야 되는 거니까 완료상인 정답 4번이 되겠죠. 둘다 어울리는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네, 12번 가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해설이 조금 순서가 이 문항과 맞지 않게 되어 있고, 문항에 대한 해설 설명과 여기에 제시된 단어가 또 어긋나는 것들도 있어서 그냥 제 설명을 듣고 그거를 이제 필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A 보시면 브리아지제 오세요. 까무니에 나에게 부고스지 손님으로. 얘는 차스타 자주의 비교급 더 자주란 말이어서요. 틀린 거 있나요? 이동동사니까 꾸다 왔고요. 손님으로 할때 이동동사랑 결합하면 손님으로라는 표현이 무고스지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동그라미. B번 온 이쇼 슈달 이요 노 아나 니 프리슐라. 프리슐라 이동동사 정태동사 앞에 접두어가 붙었으니까 완료상 동사죠. 근데 앞에는 지금 불완료상 동사가 왔어요. 자, 볼게요. 그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녀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차적인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둘다 완료상을 써야 돼요. 완료상.

이 앞에 동사도, 요 앞에 동사, 슈다시 동사의 완료상이 빠다슈다로 바꿔야 돼요. 빠다슈다찌니까. 슈다우.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겁니다. 교재 앞에 보시면은 순차적인 것은 완료상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번.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이런 것들 다음에는 불완료상이 온다고 정해져 있어요. 비스타치는 불완료상이죠? 요 앞에 나가 붙으면 완료상이 되죠. 그래서 불완료상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 없고요. 뭘 썼어요? 편지를. 최스나잣. 1시간 전에. 여긴 뒤에 오기 때문에 후치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인 오류 전혀 없어서 얘도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D번, 내가 자주 빈도부사 나왔고요. 빠꾸빠요, 구입한다. 식료품을 어디에서? 시장에서. 시장은 원래 르인업 이거든요. 근데 오크로 끝나는 거는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나랑 결합하는 아이고요. 어디 어디에서 장소니까 얘가 붙었죠? 이거 오류가 없습니다. 나를 인게. 여기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앞에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꾸빠요, 요거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다라는 말이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완료상은 여러분 빠꾸빠지, 그리고 완료상은 굿비치, 빠꾸빠지 굿비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쓰다 비싸지, 완료상이 나 비싸지, 있다 취따지, 완료상 빠라 취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두어가 붙어서 완료상이 되는 동사의 그룹 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얘도 요거 앞에 이게 붙었으니까 왠지 이게 완료상일 것 같은데 사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엮어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얘는 빠꾸빠치가 불완료상, 꾸삐치가 완료상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거,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 또 빈도부사가 어울린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면 차스터가 자주잖아요. 빈도부사. 그러면 뒤에 불완료성이 오고 있어요. 완료상이 오고 있어요. 당연히 불완료상이죠. 근데 사대 불완료성이 오고니까 이 문장 오류가 없는 완벽한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강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16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의 발음 문제,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주두 아트비에타 강세 예 있습니다. 그다음 까까엽스티치 강세 있고요. 깍 우찌비아 질라 강세가 없으니 이 발음으로 됐네요. 4번 브리비에트 있고요. 스위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해석하면 이거 이제 편지 쓸때 마지막에 답장 기다릴게요 그 말입니다. 주두 아트비에타 이게 대답 혹은 답장이란 말로 쓰이고요. 뒤에 생격이 왔습니다. 주다치 동사가 뒤에 생격을 지배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까이브 스트레치 하면은 정말 오랜만이야라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말이 또 있죠. 스콜컬리에 스콜커짐 또 있고요. 무이 다브노니 비질리스 그리고 요아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의 건네는 인사 묶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지내니? 안부를 묻는 표현. 4번 삐리다이제 전해주세요. 뭐를? 브리비엣 안부를 누구에게? 소니아가 역격이 됐습니다. 소니아에게 전해주세요. 나홀리제 밖에는 태양이 비친다 라는 말이죠. 손째 할때 L 발음 묵음인 거잘 기억하시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 동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 이것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1번, 이아 아비다유, 나는 점심 먹고 있다. 찜노 하면은 쫌니. 어두운이란 말이거든요. 어둡게 점심 먹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쓰임이 옳지 않고요.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가바리체 그롬체. 그롬기. 목소리가 큰. 근데 얘는 그거의 비교급. 그롬체. 더 크게 말해주세요란 말입니다. 3번, 온호짓. 그가 미에들리에나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4번 레미아 시간이 날아간다. 무이스트라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5번 그가 브리숄 도착했습니다. 무 레미아 하면은 제 시간에라는 말이고요. 와 띄고 레미아

플러스 명사 생략하면 고 시기에. 그래서 와 브레미아 와이니 하면은 전쟁 시기에라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렇게 뭐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자기 가족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문항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입니다. 나와이즈 파스나 코밈시아. 서로 알고 지냅시다. 미냐 자붓 안톤. 제 이름은 안톤이에요. 야 스튜디언트. 저는 대학생입니다. 모이 라드노이 고라트 랴잔. 자, 저의 고향은 랴잔입니다. 태어난 도시니까 이게 고향이 되겠죠? 그럼 모국어는 어떻게 할까요? 러시아어로 태어난 곳의 언어니까 라드노이 이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인데 바로 여기에 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의 빠빠, 아빠고요. 그의 이름은 이반 피트로비치입니다.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니까 오늘 대격 이보가 왔고요. 이게 이름이고 뒤에 오는 것이 부칭이라서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뾰트르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니까 피트로비치라는 부칭을 갖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시고요, 엄마시고요. 엄마 이름은 아나 니칼라이브나입니다. 그녀는 기술자예요. 그리고 남자 형제 꼴리하고 그는 학생이에요. 나는 대학생 맞고요. 내 고향은 랴잔 맞고요. 나의 아버지는 의사, 오케이. 어머니는 기술자, 오케이. 내 동생도 대학생이 아니라 동생은 슈골닉.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깍. 어떻게 문예 다 이해하지? 다 지하드라. 다 이해하지. 도달하다. 다. 어디까지? 요거 길묻기 할때 자주 등장한 표현이죠. 요긴 좀 생략이 됐던 경우가 많고요. 깍. 다 이해하지. 다 플러스 생격. 나가 뭐뭐까지라는 접 전치사, 생격집의 전치사라서 그 뒤에 오는 극장이 생격이 되었습니다. 극장까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이제 길을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A가, 아, 그런데, 나 플러스 전치격, 뭐뭐를 타고, 교통수단, 나 트람바에, 트람바에 전치격이에요? 전차 타고는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니엣? 아니에요. 트람바에. 전차는요, 거기로 가는 전차는 다니지 않습니다. 운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이 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1번, Yes, Matryo Film. 나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후치엔트리. 시내에는 yet.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아드라. 극장이 없어요. 3번, 야우쉐 구필 빌리에티. 저는 이미 표를 구입했습니다. 4번, 온나 호지짜오 침 블리스카. 그것은, 그 극장은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4번, 밤. 루치에, 당신에게 더 좋을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빠 이해하지. 타는 것, 교통수단, 나 플러스 전치격인데 밑으로는 격변하지 아니 그대로 나 밑으로. 지하철 타고 하시는 게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전차는 어때요? 물어보는 거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5번이겠네요.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스카슈트 파샬리스타, 말씀해 주세요. 질문. 스나츄알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빠똠 그 다음에는 이지즈 프리아머 처음에는 직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프라버 우회전하세요 거기에서 당신은 그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직진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라고 알려줬을 테니까 1번, 아쿠다. 어디로부터 당신은 오는 길입니까? 뭐, 어디로부터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답이 나왔지 않았으니, 얘는 아웃. 2번, 가코에타 리스타란. 이게 어떤 레스토랑입니까? 쌩뚱맞죠? 3번, 쳔 위 자니마이티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니마츠사가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라서, 슈토의 족격 쳔이 왔습니다. 4번, 그지엔나 호지짜 앞지에까. 앞지에까는 약국입니다. 약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에 직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약국 보이실 거예요. 이 2호가 앞지에까, 약국의 지금 대격 형태인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스콜거 이아밤 도우쉔. 이제 어떤 게 생략됐냐면, 블라티지, 지불하다는 말이 생략돼서 이게 머스트죠.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당신에게 얼만큼을? 자, 질문이 뭐 물어보는 걸까요? 가격을 물어보는 거. 스콜코스도시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프라스티지.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V가 있으면 어떤 공간 밖으로 오죠? 그래서 내리실 건가요?

뒤에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이 아스타노프카가 나왔어요. 아스타노프카는 아프토부사,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정류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성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치격 형태가 여성형이 온것 같아요. 다음 정류장에서 당신 내리시나요? 그랬더니 니엣, 아니요. 저는 원모 후에 세계 정거장 세계 지나서 내리는데요. 더 가서 세 정거장 지나서 내려요. A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쇼비스타네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말은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로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도 쓰이고 세 번째로 지금처럼 허락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무엇이나 해도 될까 할 때, 바쇼비스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허락의 의미로 쓰이고요. 3번 의미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비리다이트 소 얘는 뭘까요? 소금이에요. 명사에선 기억해야겠죠? 왜냐, 미학에선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입니다. 소금을 전달해 주세요란 말이고요. 2번 라즈리슈이츠 하면은 허락해 주세요. 브라이치 브라는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거죠. 지나가다. 지나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자기 내려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메뉴 바쇼아리스타 메뉴 좀 주세요. 4번 브리아드나와 피치이타 맛있는 식사 앞에서 건네는 말이죠. 맛있게 드세요란 말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생격이 된 이유는 그 앞에 줄라치 동사가 생략돼서 줄라치 동사는 기원 내용을 생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사는 생략되었지만 기원 내용 유쾌한 식욕이란 말이 그대로 남아서 이런 표현이 됐죠. 5번 저는 스톨릭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알리에크, 비리리, 나라보토, 직장으로, 일터로라는 말이죠. B가 아나, 나 호지사, 달리코, 아트, 마이보, 도마. 아나는 라보타예요. 그래서 여성이니까 아나로 받았고요. 직장이 위치했어. 달리코, 아트, 플러스 생격.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란 말인데, 모이, 놈의 생격이죠. 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빠에따무 다음엔 결과. 그래서 내가 예슈, 예지츠. 타고 다니다. 교통수단과 어울리겠죠? 트롤리버스 타고 다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A, 깍. 어떻게 너 타고 다니니? 교통수단 물어봤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고요. B, 스캠. 누구와 함께 너는 타고 다니니? 어울리지 않고요. C, 빠치모티 예지시. 왜 너는 가니? D번. 나 플러스 전치격이 교통수단이니까 슈토의 전치격 초미 와서 무엇을 타고 너는 다니니? A랑 똑같이 호환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 D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배가 뭐라고 답했냐면 A의 물음에 부마가진 상점으로 하고 방향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자 플러스 족격이 등장했습니다. 자 플러스 족격의 용법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어디 뒤에라는 장소의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기 B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동의 목적. 왜냐면 주로 이동 동사랑 많이 결합하니까 목적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면 빵 사러 상점에 가고 있어라는 말이겠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슈토브이 동사원형 쿠피지 사다 뭐를 빵을 예. 빵 사기 위하여를 줄여서 자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구다띠 이조슈 너 어디로 가고 있어? 꾸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브나 나 플러스 대격으로 답해야 되겠죠. 브나 나 플러스 대격인데 와가지는 나랑 짝꿍이 나이니까 정답은 1번. 2번 까그다 언제 너는 가니? 3번 그지? 어디에서 너는 여름에 휴식을 취했어? 4번 교통수단 표또 나왔네요. 무엇을 타고 너는 상점으로 가니? 뭐 여기 지금 교통수단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5번. 까코이 아프토부스. 어떤 버스가 상점으로 다니니 운행하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봅시다. A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될것 같고요. B는 여기. C는 여기.

주의 되겠습니다. 동작 동사, 상태 동사에서 나온 그 동사들이 세 개가 등장했는데, 먼저 원칙부터 적어볼게요. 미시치 하면은 플러스 그지에 해서 의미가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입니다.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그제가 온 거죠. 자, 볼까요? 세 개예요. 세 개의 지도.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뒤에 명사 생격이 온 거고요. 세 개의 지도가 벽에 걸려 있다. 어디에, 그제 표현. 벽에 어울리죠? 벽에 걸려 있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B번에 나와 있는 저거. Stop it. 요거의 완료상 bastavit 플러스 꾸다 하면 어디로 세워놓다 라는 동작 동사입니다. 꾸다가 와야 돼요. 방향. 방향이 하나 볼까요? 그가 컵을 세워놓았다. 어디로? 나스톨 책상 위로 세워놓았다. 나스달예 하면 그제 표현이니까 어울리지가 않지만 나스톨 하면 꾸다 표현이라서 적절하죠.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입니다. C번, se studenti, 모든 학생들이 silly. 자, 얘는 sist. 그리고 다음에 꾸다. 해서 어디로 앉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앉다. 꾸다가 왔는지 볼게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로 앉았다. 그래서 각각 나 플러스 대격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가 없어요. A, B, C가 다 맞아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지금과 그런 것과 관련된 문항인데, 마마 엄마가 빨라슐라 윌기. 윌기는 뭐죠? 윌까 포크죠. 얘는 칼. 꾸다. 빨라슐치 꾸다. 어디로 눕혀놓다라는 말이에요. 포크들하고 칼을 여러 개의 칼을 책상 위로, 테이블 위로 눕혀놓았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그러니까 얘네 포크하고 칼은 나스탈리에 하면은 얘가 붙었으니까 전치격이 왔죠.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즉 그제를 수반하는 상태 동사가 와야 되는데, 포크와 칼들이 책상 위에 이렇게 눕혀놓았으면은 그것들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가 뭐예요? Leisure 플러스 그제죠. 그래서 이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얘는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얘는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얘는 어디로 세워놓다. 아까 했죠? 어디에 걸려 있다. 자, 11번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완료상 동사, 불완료상 동사, 즉 동사의 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동사 쌍이에요. 어디로 눕다. 불완료상 라쉬싸, 완료상 예츠 되고요. 불완료상은 반복, 완료상은 일회성. 이렇게 우선은 다른 것도 있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대척점이 요거니까 요거를 우선 써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 아이가 조금 그 동사 변화가 좀 특이해서 적어볼게요. 리아구, 리아지쉬, 그 다음에 리아짓 이렇게 되고요. 과거 시제는 리오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 동사 다음에 스팟 자다라는 게 오면 자러 누우는 거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불완료상은 반복이라서 매일 뭐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고, 나는 매일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어제는 너무 숙제가 많아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그러면 어제라는 건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때는 요 완료상을 써야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맨 처음에 등장한 아이가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왔네요. 아브이치너 보통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반복. 그러면 동사의 상에서 완료상하고 짝꿍이에요. 완료상하고 짝꿍이니까 아까 봤던 일치동사의 동사 변화 날라갔고요. 우선 보통 그는 동사 나왔죠? 자다, 잠자리에 든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데, 근데 오늘은 일회성, 일회성은 완료상. 오늘 그녀에게 일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매우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완료상, 근데 과거 시제니까 세개 중에 뭘까요? 완료상 과거 시제 요거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전치사 문항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드람, 언제, 아침에, 우드라, 우드람. 자, 아침이라는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면 아침에라는 시간 부사가 되죠. 젠, 드뇽, 위에처럼, 위에처럼, 노치노치유. 아침에 야팔로치유, 내가 받았어요. 뭐를? 피시모,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거 쓰죠? 아트 쓰죠. 그리고 걔는 생격을 지배하니까 어머니의 생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 변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주격이고요. 생, 여, 대, 조, 천. 우선 미야키상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므로 대격은 먼저 써볼게요. 그대로 복붙. 자, 생격, 마찌리. 역격도 마찌리. 하나 더 있는데 마찌리가 전치격, 마찌리. 그리고 족격은 마찌리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출 똑같이 변하면 돼요. 노출이 노출이 노출 노출이 노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격 형태가 이렇게 왔죠. 다시 아침에 나는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아트가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도 아트인가 볼까요? 에타블리스카. 이것은 가깝다. 스프라바트. 스탈로바야가 군의 식당인데 이것은 형용사처럼 생기지만 명사예요. 그런데 아예로 그냥 형용사처럼 생격 어미를 오히려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아트가 생격 지배니까. 뭐뭐로부터 오른쪽에, 뭐뭐로부터 왼쪽에는 슬리에바 아트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아트가 들어간 거몇개더 설명해 볼게요. 리카르스바. 이게 뭐죠, 여러분? 약. 복용하는 약, 복용하다라는 동사까지 묶어서 외우시면 더 좋죠. 브리니마츠, 리카스. 약을 복용하다. 근데 어떤 약할 때, 아트 플러스 생격. 아니, 독감약 하면 독감이 이거거든요. 생격 넣어서 그리파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 더, 글류치 하면은 열쇠. 무슨 열쇠 할때 바로 생격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껴야 돼요. 어떤 전치사? 아트. 문 열쇠면 이렇게 문이 여성이니까 그거에 생격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파트 열쇠면 그바르치에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트가 걸린 아이들은 요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부분 함께 모두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24문제 풀어서 다시 저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데스피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여덟 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7강입니다. 7강 제품 개발 및 생산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요, 제품에 대해서 수명 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이 관련된 2단원이요, 제품의 제조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제품을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 뭐 인증 이런 거 배웠어요. 오늘은 수명 주기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이 제품의 생산 관리 흐름들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생산 합리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갠트 차트 버트 요것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 주기별 매출과 그다음 이익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자 교재 있는 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도입기야.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세태기야. 자, 도입기 세태기는 우리가 1단계, 4단계라는 거는 또 대부분 다 알아요. 자, 근데 보통 요거 좀 헷갈려요. 성장한 다음에 성숙기다. 아시겠죠? 성장해야 내가 성숙미가 있잖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숙인가? 그 다음 성장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장기 다음에 성숙이다.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얘가 도입기예요. 자, 도입기 같은 경우 제품이 일단은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그래서 이 도입기에는요,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 서서히 증가입니다. 자, 경쟁자도 적고요. 자, 그리고 마케팅은 일단은 시장 규모와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장기예요. 자, 성장기는요, 갑자기 급격히 증가.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 급격히 증가. 얘는 서서히 증가. 얘는 급격히라는 말이 많이 나와. 지금까지 기출에 급격히 증가됐다 해놓고 얘네 제품의 수명 주기는 무엇이냐? 요거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급격히 증가야. 급격히 증가. 그래서 이때는요. 판매 급증과 이익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익이 계속 상승하죠? 자, 그리고 이때 경쟁자가 대거 진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가 보다 하고 너도 나도 막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 비슷한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내 제품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마케팅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숙기야. 자, 성숙기는요.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맞아. 자,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고 수준 맞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장률이 이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정체가 됩니다. 정체. 그래서 이때는요. 일정한 이익을 유지하거나 자, 경쟁의 효과로 다소 감소될 수 있어. 이익이. 그래서 이때는 이익을 극대화하던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 유지 방어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태기는 쭉 감소하는 거야. 감소, 쭉 감소해. 자, 요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얘는 어디에 관련된 건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장을 다 갖고 왔어. 자, 한번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봤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이때는, 여기 볼까?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가격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거 뭐죠? 네 가지 단계 중에 세태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세태기에 해당이 된다. 세태기. 세태기.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수요 안 쓸게. 자, 2번 볼게요. 2번. 시장의 수요와 매출액이 정점에 이르는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뭐였죠? 성숙기야. 성숙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이 나왔어. 매출액이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시작, 이익 정체, 경쟁사 분석 실시. 이것도 뭐죠? 성숙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숙기.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매출 및 이익이 급격히 증가 나왔어. 증가. 정체됐단 말이 안 나왔어. 시장 점유율 확대한다. 얘는 성장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소비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매출액이 또 급격히 증가. 유통망 확대. 성장기. 자, 그 다음 6번. 제품의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 얘도 성장기.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판매량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 맞죠? 자, 이리고 대거 진입 시장 점유율 확대해야 된다. 얘도 성장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표현 선생님이랑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품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 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 제품 설계 방법이라는 게 있어. 방법. 순차적으로 하는 순차 설계냐? 동시에 하는 동시 설계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는 거 했었잖아요. 제품 설계.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조 과정. 제품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야. 첫 번째 제품을 설계하고, 그 원자재 확보하고, 부품 가공하고, 부품 조립하고, 완성해서 출하하는 일반적인 6단계 중에서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겁니다. 제품 설계 방법에 일단 순차적인 설계가 있냐, 동시 설계가 있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친구들 교재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단계입니다. 단계.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가지고 와볼게요.
설계하는데 예비 설계냐, 최종 설계냐, 요게 나옵니다. 예비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하는 거야. 최종 설계에는 요게 들어가는 거야.

기능, 형태, 생산이 들어간다. 기형생. 알았지? 기형생. 꼭 기억하세요. 최종 설계에는. 그래서 예비는 이따가 예비 설계 선생님 또 다시 볼 거예요. 선정된 제품의 개념과 특성을 만족하는 이 제품을 설계해 보는 거야. 제품을. 그래서 예비 설계에서 보통 이 사업성이 충분한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형태로 일단 구체화를 해놔.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를 하는데 최종 설계는 완벽한 제품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거야. 완벽한 제품이 나오도록. 그 중에 세 개가 있어요. 기능을 설계하는 게 있고, 형태를 설계하는 게 있고, 생산을 설계하는 게 있다. 기능, 형태, 설계. 구조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 한번 볼게요. 기능 설계는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구체화해서, 얘가 요구야.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거야. 그 기능을 구체화하는 거야. 기능. 그쵸? 근데 형태는 뭐냐? 형태 볼게요. 제품의 선이라던가, 모양, 색채, 외관, 그 형태. 형태를 설계하는 거다. 생산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가 생산 설계다. 그래서 아 설계가 예비 설계도 있고 그리고 최종 설계도 있다. 그죠? 그다음 제품의 설계 방법에는 순차 설계가 있고 동시 설계가 있다. 요거.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형태 설계가 나왔어. 형태 설계, 예비 설계.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의 개발이 있어. 자, 제품의 개발의 절차입니다. 제품 개발하는데, 이 개발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뭐 공부했냐면, 예비 설계랑 최종 설계 좀 전에 한 거야. 이 설계에서. 예비 설계, 최종 설계 한번 봤어요. 그럼 예비 설계 볼까? 일단 여기서 보면, 얘는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형태로 제품을 구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최종 설계는 요거 가지고 예비 설계야 시험 마케팅 후, 그러니까 시험 마케팅을 하죠. 이거 가지고 최종 설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아, 이제 설계는 했어. 그럼 이제 제품 개발 안에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아이디어 창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가 내가 제품을 개발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될지,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출. 그래서 우리 보통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 보면 아이디어 창출, 그 다음 설계 이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는 거야. 아이디어 창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EBS 플러스 있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아이디어 확보 방법이 있어. 그 가로치기가 선생님 많이 나와서 해놓은 거예요. 아이디어 확보하는 건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다 들어보는 거야.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거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 다양한 사람의,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방식,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다음 속성 열거법, 강제적 결합법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을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창출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품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비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예비 설계 구체화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이 이제 시험 마케팅이라는 거 해야 돼. 시험 마케팅. 예비 설계하고 나서 시험 마케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기에 충분한 이 시제품을 제조해서 시험 과정을 거쳐보는 거죠. 일단 다 만들어 놓고 했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응을 한번 보는 겁니다. 시제품. 시험 마케팅. 시제품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하고 공정 계획을 하는 거다. 공정 계획. 그래서 예를 들어 공정 계획 같은 경우는 공정이란 뜻이 뭐냐면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설계를 다 했어. 그러면 근로자라던가 기계 설비, 재료 생산량 등의 최적의 순서와 방법을 계획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이거를 또 공정 계획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공정 얘기했잖아. 하나하나. 그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하나의 단계다. 그걸 이제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공정의 개념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 과정. 공정의 종류가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그 과정에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뭐 어디서 봤죠? 제품의 생산 방식에서 선생님이랑 봤습니다. 그쵸?
제품을 생산하지. 그러니까 5강에 있어요. 라인 생산이냐, 단속 생산이냐, 프로젝트 생산이냐,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인 공정이야. 라인 공정은 생산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 그래서 연속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자, 그다음 단속 공정 볼까요? 얘는요, 각각의 작업에 대한 공정 흐름이 달라서 제품 생산량 변경이 탄력적인 공정이야. 그다음 프로젝트는 반복적이지 않은 이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 공업에 관련된 거. 이런 거야. 자, 그다음 공정 설계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읽어본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최적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게 공정 설계였어. 그 과정을 설계해보는 거야.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과정을 설계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제품을 분석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지 또는 외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공정? 라인으로 할 건지, 단속으로 할 건지, 프로젝트 공정으로 할 건지 공정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정을 설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쨌든 우린 다 문서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요 용어가 이거를 묻는 문항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뭐냐면 이 생산을 위한 이 공정, 이 과정 있잖아. 그걸 순서를 기록한 문서 필요하잖아. 필요한 재료의 종류. 그러니까 이 재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조립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가공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도면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설계 도면에는 그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한 문서다.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한 문서는 무엇인가? 그걸 바로 우리는 시방서라고 한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시방서라 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지. 생산을 해야 돼. 생산. 자, 그럼 생산은 생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인지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 관리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흐름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일단 투입이 돼. 그리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 관리 흐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중화공업에서도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 제품의 산출물을 위해서 투입되는 게 뭐가 있었죠? 석회석, 그다음 코크스 이런 것들 다 우리 해양가 입지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한다고 선생님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배로 수입하잖아. 요런 거를 넣어서 하는데 재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사람도 필요해야 되고 설비도 필요해. 용광로라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투입이야. 이런 걸 통해서 변환 과정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산출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철강 제품이 나왔어. H빔, 형광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런 철판이 나오잖아요. 이런 철강 제품을 다시 투입 요소에 넣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다시 한번 자동차를 또 만들 수도 있어. 선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생산 관리의 흐름은 투입, 변환, 산출 과정으로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투입량이 적고 산출량이 많다면 더 좋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 친구들 직업탐구 공업일반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투입은 조금, 산출은 많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생산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노동, 투자한 자본, 원재료, 에너지 등의 투입 요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산출액 생산량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생산성이라고 그래. 생산성.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재해율이라는 게 나와 산업재해에서. 그래서 이제 생산성도 나올 수 있다. 자, 생산성은 투입량분의 산출량이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은 감소되겠지. 그러니까 투입이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죠? 투입이 적고 산출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데밍의 사이클. 자, 요 그림은 없지만 선생님이 좀 가져갔습니다. 데밍. 자, 이거는 뭐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뭐 산업 안전에서도 쓰고,
생산 계획에서도 쓰고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나오는 겁니다. 데밍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이클 순환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수립해, 계획을 해. 그리고 그럼 생산 계획을 하는 거야. 일단 생산 계획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조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순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산 과정에 데밍의 PDCA 사이클을 적용한다. 이런 말들이 또 나와. 그래서 요거 PDCA. 여기는 플랜, P, 실행, 여기 D, 검증, C, 개선, A. 요거 PDCA 사이클.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 이제 생산 합리화의 원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야. 다 쉬워. 한번 하면 우리 공업이들은 이 내용은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아. 한 번만 하면 돼. 자, 근데 생산합리화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단순화, 두 번째가 전문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표준화. 이렇게 세 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생산을 하는데 우리 생산 계획까지 막 세웠잖아요. 자, 생산을 하는데 단순화를 하면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 전문화를 해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자, 그다음 표준화를 해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순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배제해서 작업 절차 등을 뭐를 한다? 간소화.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통 단순화를 문제를 낼 때는 간소화라는 단어가 꼭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가로치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전문화는 뭐냐면 전문화. 전문화 하면 얘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되네. 이 얘기야. 생산합리화 원칙 세 가지. 그중에 두 번째 전문화는 작업을 공정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뭐를 하는 거냐면 분업화하는 거야. 일을 나누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게더 좋겠지. 그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분업화했더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작업자가 어떻게 되더라? 전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숙련도라고 합니다. 숙련도. 숙련도와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보통 전문화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으면 분업화, 숙련도. 요 말이 나오더라. 이거. 알겠죠? 요거, 이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표준화야. 자, 표준화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표준화 배웠잖아. 기준을 정해서. 그쵸? 자, 이겁니다. 제품의 크기, 형태 등에 대해서 뭔가 기존 이런 걸 표준을 정하는 거야. 정하다 보면, 자, 얘 같은 경우 부분부에 뭐가 커지냐? 호환성. 그러니까 이게 뭐, 아,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단어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표준화하고, 그리고 전문화하고, 단순화했더니 생산이 합리적으로 되네. 그래서 생산합리화 원칙은 딱세 가지다.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작업을 분배하는 거야. 이제 생산을 계획을 하고 나서 얘를 또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제. 그 뭘로 통제하냐? 통제하는 거야. 작업을 분배하는 거야. 이것들 뭐 진도표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작업자와 기계의 구체적인 작업을 할당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작업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거.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중에서 이제 이것만 보면 돼요. 진행 관리가 필요해. 정말 자주 나와요. 진행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대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계획. 우리 친구들 거기에다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나와.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그럼 이 그림을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계획이 있어. 예정, 계획 작업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료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 계획 대비 실적이야. 이만큼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적. 9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이날 할 건데 실적은 이때 다 해버렸어. 이런 거.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또 도표 또는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거. 진척 상황. 진척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는 갠트 차트를 한다. 갠트 기억하셔야 돼요. 갠트.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자, 이제 퍼트라는 게 있어. 퍼트. 작업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선후 관계. 앞선. 그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업 B에서 저는 작업 A고 그 후는 작업 T, 작업 E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퍼트라고 합니다. 퍼트.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작업의 선후 관계, 그래서 작업의 소요일,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작업

메일을 할때 이제부터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해. 아시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게 제일 좋더라.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작업 A.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며칠 걸렸대요? 3일 걸렸다. 이렇게. 3일 걸리고 그다음 작업 그다음 3일 다음에 작업 A 다음에 작업 B가 들어갔죠. 바로 B. B는 5일이야. B는 5일 걸렸어. 자, 그다음 C도 작업 A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B와 C는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선후 관계 얘네 없어. 어쨌든 A 다음에 C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C를 쓰는 거죠. C 써볼까요? C 4일. 그죠? 자, 그다음 작업 D는 B 다음에 할수 있어. 작업 D는 자, 여긴 4일이고 작업 D는 2일이 걸렸는데 D 2일 걸렸다. 그다음 작업 E도 B와 C가 모두 다 끝나야 할수 있어. B가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여기가 E가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E는 이렇게 3일 걸렸다. 자, F는요. D와 E가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F는 1일이 되겠네. 1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그럼 총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3일.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동시에 하니까 제일 큰 거. 5일. 여기에서는 3일. 여기는 1일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12일. 12일이 걸린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유효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거또 하나 풀어볼까요? 버티.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가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나 제품은 요런 식으로 선후 관계를 따져요. 이랬을 때 작업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0분이야. 그럼 가제품 볼까요? 가제품. 가제품을 보면 A가 20분이죠. A 그리고 여기 20분. 이렇게 됐을 때 자, B와 C가 동시에 갈수 있어. 그래서 B는 50분. 그죠? 50분 요 정도. 그리고 C는 30분. 이렇게 간다. 그리고 D는 B와 C가 모두 다 돼야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C, D. 자, 그래서 이게 D가 되겠죠. D는 20분이다. 20분. 가제품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20분. 그 다음 여기에서 최대 시간 50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게 D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2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분 더하기 50분 더하기 20분. 그래서 총 90분이 걸리더라. 가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나 제품이야. 예를 들어 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제품인데 그 공정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니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좋은지 그런 걸 따져볼 때 우리가 퍼트를 해요. A, B, C, D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뭐죠? 20분 A, 그다음 B가 50분. C는 B가 끝나야만 할수 있어. 그래서 30분 플러스 20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총 120분. 그러면 같은 작업이라고 했을 때 순서를 이런 식으로 가제품처럼 하면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랑 기출문제 풀어보는 우리 친구들 자, 이쪽에 관련된 단어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능 실전 문제 질강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 세트형 문항이에요. 제품 개발 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설계하는데 일단 제품 개발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그럼 설계하는 방법 중에 얘는 순차 설계에 해당이 되겠죠. 순차 설계. 동시 설계냐, 순차 설계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 절차가 이렇게 돼 있지. 아이디어 창출하고 제품을 선정해서 예비 설계한 다음에 최종소의 사이에 뭐가 있죠? 시험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단계 시험 마케팅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세 가지. 자, 그리고 나의 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의 내용이 뭘까요? 시험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이 내용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마케팅하는 거야. 자, 우리 시험 마케팅하는 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시제품을 제작해 봐서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또 시제품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3D 프린터죠. 그쵸? 3D 프린터로 우리가 또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3D 프린터가 너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한 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반응을 조사함.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설계의 동시 설계 방법을 활용했다. 이거 그대로 써있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 이거는 순차 설계죠. 제품 설계 방법에는 동시가 아니라 순차 설계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답은 볼까요? 다는, 다가 뭐였지? 다는 최종 설계였어요. 우리 설계의 그 방법 중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품 설계 단계 중에 예비 설계, 그리고 다음에 시험 마케팅, 그 다음 최종 설계인데, 그 최종 설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온다. 자, 최종 설계에는 방법이, 자, 요거 있어요. 기형센, 선생님 해줬잖아요. 기능 설계도 해야 되고, 형태 설계도 해야 되고, 생산 설계도 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기출에서는 요거를 하나하나 묻는 게 나왔긴 했는데, 또 이렇게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적용하였다. 우리 브레인스토밍 뭐였어요? 상호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 창출 방법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고객의 욕구,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분석한 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 없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함. 이게 뭐예요? 이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되겠죠? 브레인스토밍 방식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비 설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공장 자동화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 자, 디자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AD라고 해. CAD. 자, CAD란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예비 설계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사업성이 충분해서 실제 형태의 제품화를 위해서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CAD 나왔죠. CAD는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다. 설계를 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다. 이게 CA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보통 뭐 오토CAD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월CAD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게 다 설계하는 거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고, 이에 대한 제품 현황, 생산 관리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계획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계획이냐. 수요를 예측해서 대량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생산하는 거냐,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한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 부분에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측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되죠.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측 수량을. 수요를 예측하는 거지. 누가 주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요를 예측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계획 생산이 맞죠. 맞죠. 그쵸? 그 다음, 니은. 똑같이. 얘가 컨베이어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품 현황을 볼게요. 제품 현황의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네개 중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품의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량과 이익이 요 그대로 써 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 업체들이 대거 진입한다. 급격히 증가. 이건 뭐였어?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제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코틀러 제품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그 제품의 핵심이 무엇이냐? 에어컨이면 시원함이냐? 그죠? 이런 거죠. 로봇 청소기면 얘가 자동으로 청소를 할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 로봇 청소기의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의 뭐 형태라던가 품질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 확장은 그 기업

자, 제품 생산 계획이다. 요런 문제들이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여기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할 게 사실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약간 산수 문제야, 산수.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그래서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다,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다른 개념들 다 풀어보고 계산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히 이거에 쓰다가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4번 보도록 할게요. 위 제품 생산 계획이 다음 조건에 따라서 수행했을 경우에, 자, 이 보기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캠핑 의자를 매일 50개씩 생산한대. 매일 50개씩. 매일 50개씩. 자, 50개씩 생산하는데 캠핑 의자 하나에 제품당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자주 나와요. 캠핑 의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근데 캠핑 의자 하나에는 받침대 프레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개.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팔걸이 프레임에 두 개가 들어간다. 이랬을 때 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캠핑 의자 한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비용은 13,000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개 제작에 한 개. 자, 한개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개 제작이니까 한번 볼게요. 캠핑 의자 한 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곱하기 두 개가 들어가잖아. 캠핑 의자. 의자 한 개. 얘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6,000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1,000원이 그대로 들어가. 1,000원. 얘는 한 개니까 얘도 2,000원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 얘도 한 개니까 1,000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 얘는 두 개야. 그러니까 1,500원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3,000원. 그쵸?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얘는 13,000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현재 보유한 재고량으로 캠핑 의자를 몇 개까지 제작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야. 몇 개까지, 보유 재고량이, 자, 몇 개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캠핑 의자 일단 볼게요. 제품당 소요량이 두 개니까 보유 재고량이 640개야. 그럼 두 개씩 들어가니까 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캠핑 의자를 320개 만들 수 있어. 그쵸? 그다음 얘는 500개. 얘는 400개. 450개. 얘는 몇개 만들 수 있죠? 얘도 720개니까 여기에 나누기 2를 하면 얘는 360개를 만들 수 있죠. 360개. 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캠핑 의자를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캠핑 의자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개수를 정해야지. 이럴 때는. 최소 개수가 몇 개죠? 320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320개의 캠핑 의자를 제작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작 후에 4일째 되는 날 생산 종료 시점에 받침대 프레임을 주문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보냐면, 한번 볼게요. 부품의 경우에 당일 생산 종료 시점 보유 재고량이 50개 이하일 때, 자, 주문을 하는 거야. 50개 이하일 때.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여기 써놨잖아. 320개. 그죠?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 받침대 프레임이야. 그럼 받침대 프레임에 대해서 3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캠핑 의자는 몇 개를 만든다? 50개를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만들 수 있어. 왜? 50개 캠핑 의자 곱하기 6 하니까 300개잖아요. 300개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20개가 남죠. 50개 이하로 하면 주문해야 되니까 6일차. 그쵸? 6일째 되는 날 생산 종료 시점에 프레임을 할수 있지. 할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작업 A와 E의 모든 작업을 거쳐서 캠핑 의자 한 개가 나오고요. 자, B, D, E는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개의 캠핑 의자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최소 시간.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작업 A 해놓고요. 요렇게. 얘는 10분 걸리네요. 10분. 그죠? 자, 그다음 작업 B는요. 얘 작업 B는 작업 A가 선행 작업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없어도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할수 있어. B 같은 경우는 5분이 걸린대. B는 5분이 걸린대. 이렇게 5분. 그죠? 자, 그다음 C 봤더니 C는 선행

이런 작업명이 없어. 그쵸?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언제 할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할수 있어. C 작업명은, 자, 5분이 걸리죠. 자, 그런데 작업 D는요, A, B, C가 모두 다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B가 끝나야 할수 있잖아요. B는 A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이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5분이 걸린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E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는 작업 D가 선행 작업이었어. 그래서 얘가 끝나야 할수 있다. 그래서 E는 5분이 걸린다. 이렇게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 자체가 긴 시간이잖아. 이거는 긴 시간. 그쵸? 그래서 10, 5, 그리고 요거 요거 그대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5분이 걸리겠죠. 25분. 자, 25분이 있는지 볼까요? 25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생산 제품 전체를 검사하자 이랬을 때 우리의 다짐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무결점이야. 이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식스 시그마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다음 자동화인데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야. 이거는 FMS야. 유연 생산 시스템. 이것도 공부 공장 자동화에서 배웁니다. 자, 그다음 이거 볼까요? 계획 대비 실적을 도표로 표시해서 이거 뭐야? 갠트 차트죠. 자, 이랬을 때알수 있는 내용, 게트 차트를 사용한다, 맞죠? 자, 그다음 표본 검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통합 생산 시대 CIM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답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자, 요거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 제품 출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선생님이 좀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안마 의자에 대해서 예비 설계, 최종 설계 그대로 나와. 그죠? 예비 설계 뭔지, 최종 설계도 기능 설계 다음에 생산 설계 있고 여기 뭐 있었죠? 형태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가에는 예비 설계예요.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제품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제품을 구체화하는 것에 해당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나단계는 형태 설계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디귿 생산 설계 달개에서 단축하는 것은, 단축하는 게 뭐야? 자, 생산 설계에서 단축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랑 전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겁니다. 제품 시작 생산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거를 단축해. 뭐를 단축했대? 요거를 단축했대. 요거를. 선생님이 가로치기 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하지?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리드 타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의 생산 방식이야. 생산 방식이 1회 생산 분량 단위를 정해 일정 간격에 따라 반복 생산한 거예요. 로트 생산 방식 선생님이랑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 방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얘는 로트야. 근데 갑자기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나왔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현장 체험 학습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장에 이거 보면 알수 있어.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을 구축했다. 구축. 그쵸?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맞죠? 이 정의야.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품질 관리에, 품질 관리입니다. 요겁니다. SQC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품질 단어를 공부해야 정말 쉽게 할수 있어. SQC는 통계적 품질 관리야. 통계적 품질 관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품질을 특성값을 관리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은 우리 쉽게 할수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SQC, 그다음 종합적 품질 관리 TQC, 종합적 품질 경영 TQM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생산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도입기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됐다. 급격히는 뭐야? 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공장에서는 생산압력 원칙 중 뭐를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작업을 세분화해서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하고 숙련도와 능률을 높임. 이거 봐. 전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문화를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표준이랑 좀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 스마트폰 개발 회의 장면이에요. 여기 봤을 때, 생산부장이 기존 모델보다 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작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면 이 생산 합리화 원칙 세 가지 중에서 간소화는 단순화에 해당이 되겠죠. 단순화. 그쵸? 자, 그 다음 볼까요? 후속 모델 수출을 위해서 DIN 규격을 충족할 수 있다. DIN 어디야? 얘는 독일에. 독일. 그죠? 독일에 얘는 뭐죠? 해외지만 얘는 국가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국가표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조금 응용한 문제들을 좀 예전 기출이지만 이거 한번 좀 풀어보면 이거에 관련된 퍼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해결이 가능해서 선생님이 예전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다음에 작업 순서에서 작업 뒤에 작업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될 경우라고 돼 있어. 그럼 요거를 좀 봐야 돼. 문두 요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친구들 이제 요렇게 나오면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볼게요. 작업 A. 작업 A.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뭐라고 나 있지? 얘는 4분이 나와 있어요. 그쵸? 4분입니다. 자, B는 작업 A 다음에 이루어져요. 근데 얘도 4분이야. 그다음 C는 이거 다음에 이루어져. B 다음에 이루어져. 3분. 작업 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D는 5분이 걸리네요. D. 5분이야. 그쵸? 5분. 이리고 작업 2는 C와 E가 모두 다 끝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는 6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최종, 자, 요거는 변경하기 전이야. 지금 작업 뒤에 작업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죠? 5분. 요. 5분일 때, 실제 시간을 볼까요? 우리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4번. 4분, 4분, 3분, 6분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계산해 볼까요? 4분, 4분, 3분, 6분. 그래서 총몇 분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총 17분. 그죠? 17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10분으로 바꿨대. 10분. 그러면 그대로 가고 얘만 바꿔볼게요. 얘만, 얘를 10분. 쭉 10분. 뒤를 5분을 더 추가한 거잖아. 그쵸? 5분 더 추가해. 그리고 나서 이 같은 경우는 다시 6분. 6분이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4분. 그 다음 요거죠. 요거 제일 긴 시간. 10분. 그리고 6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20분이 되겠죠. 20분.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최초 제품이 생산할 때 걸리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간 차이야. 이 시간 차몇 분이죠? 3분. 크게 어렵지 않죠? 3분이 걸리는 거야. 3분.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요런 것도 나와. 요게 남을 때 이걸 우리는 또 유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이렇게 가장 큰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또 22년도에 나왔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얘 같은 경우 선생님 여기다 또 써볼게요. 작업 A 똑같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0분이야. 10분. 10분. 자, 여기 있는 10분. 자, 그다음 C는 작업 A가 끝나면 시작을 할수 있죠. 그래서 C는 5분이다. 5분. 자, 그다음 D는 D를 보셔야 돼요. B와 C가 끝나야 할수 있어. 그래서 D가 여기 있는 거야. D는 7분이 되는 거죠. 7분. 그리고 작업 E 같은 경우에는 자, B와 그리고 D가 모두 끝나야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E는 여기 4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분이 되겠습니다. 7분, 그리고 4분. 그래서 6, 10, 7, 4 하니까 총 27분이 나와요. 그죠? 27분. 27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했어.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첫 번째 완제품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

0: 시간을 묻는 건데, 10분에서 작업비를 4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 자, 뭐를? 작업비를. 작업비를 얘를 4분으로 변경을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여기 4에다 그냥 더해서 하는데, 자, 보세요. 6분. 그리고 B를, A야. B를 4분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다 그렸으면 좋겠어. 5분. 그리고 나서 D는 7분. 그리고 E는 4분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죠? 6, 5, 7, 4야. 그러니까 이 B와 6, B 4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C 작업에 5분이 들어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총 22분이 나옵니다. 22. 그래서 두 개의 변경 시간은 5분이겠지만 이 마지막에 4분을 변경했을 때 얘가 몇 분이냐? 요거를 묻는 문항들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트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처럼 요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이 문제들은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근차근히 풀어보고 다른 평가 요소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요 문항을 하면 우리 친구도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요번 강의 7강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강 생산혁신 활동 생산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거치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의 8알은 아마 사람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빌런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

걸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어우,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 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대위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대위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B 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어우, B 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B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어머, 우리 애가 벌써 9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9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 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 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 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 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결코 독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해야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나르시시즘,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된다라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최대한 그 사람과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만약에 업계의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든 저 같으면 일찍 퇴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참 골치 아픈 유형, 그리고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두실 때 내 졸이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쉽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들은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요.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에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절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 시킵니다. 재밌는 건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관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관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면서 잘 관찰해 보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조금씩 상기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0: 연인,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을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다가 자면 됐는데 요새는 한 병을 다 먹네. 와, 와인을 한 병 따도 그걸 내가 다 먹네. 더 중요한 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면은 침묵입니다. 50대 남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해 뭐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만 봅니다. 야구만 보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자요. 이걸 전문용어로 가면을 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쏙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친구 집에는 보드게임이 많아서 가고 싶은데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우리 집에 놀러올래? 아 맞아, 엄마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엄마한테 여쭤볼게. 클릭.
1: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2: I'll ask mom.
1: Okay, let me know.
2: Sure, I'll call you lat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채울 세 개의 단어, 묻다, 알다, 전화하다. 다 동작이네요. 친구들, 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볼게요. 친구, 전화 왔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무슨 뜻이에요? Do you?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Want to. Want는 원하다고. Want to 하면은 뒤에 동작까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예요. 즉, 뭐뭐 하고 싶다. Come play. Come 와서 play 노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Do you want to come play가 무슨 뜻이에요? 너 와서 놀래? 물어보는 말 어디서요? At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놀래? 자, 친구들, 우리는 우리말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니라 내 집, 내 엄마, 내 아빠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my를 써요.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래? 친구 전화 왔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아, 엄마한테 여쭤볼게. 이렇게 엄마께 여쭤볼게. 묻다예요, 묻다. 여쭤보는 게 물어보는 거를 높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그렇지, ask. I'll ask mom. I'll ask mom. I'll ask mom. 우리 엄마라서 mom을 대문자를 써줬어요. Okay, 그래, 좋아. Let me 알다. 알다는? 그렇지, I don't know 할 때 그 know예요. Let me know는 무슨 뜻이냐면 let이 뭐뭐 하게 하다란 뜻이거든요. 나한테

0: No, 알게끔 해줘. 즉, 나 알려줘. 엄마한테 여쭤보고 나한테 알려줘가 let me know예요. 영어식 표현이죠. 여자의 대답이 sure, 물론이지. I'll 전화할게. 전화하다는 call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I'll call you later. Later 뭐예요? See you later 할 때처럼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나중에 I'll call you. 전화할게.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와서 놀래 라는 대화 이렇게 진행해 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든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엄청 길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아홉 글자. 아홉 단어 문장이에요. 이걸 한 단어 강조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지치 겠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만 어디 강조할까요?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와서 놀고 싶니? 어디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할수 있겠죠?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좋아요.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준다. 그러면 여자아이 답이요. I'll ask mom. 엄마한테 여쭤볼게. 어디? 물어볼게. 누구한테? 엄마한테. I'll ask mom. 친구들도 I'll ask mom. 좋아요. 남자의 대답 OK는 당연히 강조일 거고요. 나한테 알려줘.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나한테 알려줘 아니죠. 쟤도 아니고 나한테 알려줘가 아니고 나한테 알려줘가 중요해요. 그래서 let me know예요. Okay, let me know. Okay, let me know.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마지막 문장, sure. 물론이지. 당연히 알려줘야지. sure는 당연히 강조. 그리고 I'll call you later는 어디? 동작. 전화할게. 언제? 이따가 나중에 전화할게. Sure, I'll call you later. 친구들도 Sure, I'll call you later.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네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자, 친구들도 앱 켜고요. Speaking 눌러서, 친구 눌러서 오늘은 Scene 3 대화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하기.
1: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0: 하하. Do you want to come play at my house?
2: I'll ask mom.
0: I'll ask mom.
1: Okay, let me know.
0: Okay, let me know.
2: Sure, I'll call you later.
0: Sure, I'll call you later. 이야, 오늘 선생님 잘했는데? 친구들도?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대화 속에서 한 문장 뽑아서 그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잔차자잔. I'll 동작 later. 우리 동작 써서 말 많이 하거든요. I'll 동작 later. 이 무슨 말일까? I'll은 내가 할게예요. 그 동작을 later, 나중에 할게. 즉, 나중에 뭐뭐 할게예요. 문장 속에서 이런 대화 있었지. 아, 요렇게 대화 속에 있었죠. I'll call you later. 무슨 말?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물론 내가라는 말 사실 없어도 되죠. 나중에 전화할게. I'll call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call you 대신에 다른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기 도전. 자, 그거 나중에 끝낼게. 지금 말고 나 그거 나중에 할게요. 어떻게 해요? 끝내다라는 말을 하면 되잖아요. 끝내다. 아, 알고 있는 말, finish. 그리고 그것까지 써줘야 되니까 finish it이 되겠어요. I'll finish it later. I'll finish it later.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끝낼게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친구들? 그거 나중에 마실게. 그거 나중에 마실게. 나중에 뭐뭐 할게는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마시다를 넣어주면 돼요. 마시다. Drink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까지 drink it. I'll drink it later. 어떻게요?

drink it later. 마지막 문장. 그거 나중에 씻을게요. 씻다는 wash. 그것은 i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I'll wash it later. I'll wash it later.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은요, 친구가 나를 초대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친구들 정말 많죠? 이렇게 매일매일 상황의 대화를 영어로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앱에서 우리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너네 엄마도 오케이 하셨니? 있었죠? 거기 클릭해서 또 연습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화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드디어 마지막 50강 하나 강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열정과 집중력에 정말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저 여러분의 열정 정말 대단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고 같이 열정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멋지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실력 향상 문제 마지막 문장에 딱 풀고 그 다음 1등급 완성 문제, 1등급 실력 완성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뮤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지표면의 정지 좌표계에서 볼 때, 정지 좌표계다, 그쵸? 볼 때 높이가 라지 H인 산 꼭대기에서 생성된 뮤온을 나타낸 것인데, 이 뮤온은 매우 불안정한 입자여서 뮤온이 만들어지면 매우 빠른 시간에 붕괴하여 다른 입자로 변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지표면 상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 근데 보면 지표면에서 검출된답니다. 오, 이론상으로는 검출하는 게 안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관찰이 된대요. 이때 뮤온의 운동 속력은 0.99C라는 거는 광속의 0.99배. 오, 거의 광속에 가까운 거다, 그쵸? 자,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뮤온의 평균 수명은 T라고 합니다. T초. 이때, 자, 어떤 내용으로 보았냐. 첫 번째,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을 뮤온의 관성계에서 거리에 대한 결과와 관련 지어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다, 그치? 잘 봐요. 뮤온의 관성계에서 보는 겁니다. 뮤온은 지금 0.99C로 빠르게 내려오는데, 뮤온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는 정지되어 있어. 자기는 정지되어 있고 이 지표면 얘가 0.99C로 꽉 타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뮤온이 볼 때는 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빠르게 타고 오기 때문에 이 H가 수축됩니다. H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라지 H 길이가 아니고 엄청 짧아진 길이를 보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 뮤온 자기 자신의 수명은 T초일지 몰라도 길이가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거리를 내려와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거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뮤온의 관성계에서 보자면은 H가 매우 수축된다. 오케이. 자, 즉 이 H라는 요 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말로 이제 이런 의미로 서술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을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시간에 대한 결과와 관련 지어 서술해봐. 이제 시간입니다. 아까는 공간에 대한 것, 지금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이제 관찰자가 뮤온을 보게 되면 뮤온이 0.99C라는 아주 빠른 속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그럼 이 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의 시간은 뮤온의 시간이죠. 뮤온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 흘러요. 즉 뮤온의 시간이 1초가 팽창돼 버린 거지. 맞습니까? 해서 관찰자 입장 예를 들어서 관찰자 입장에서는 5t만큼 흘렀어. 근데 뮤온은 너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는 막 2분의 t밖에 안 흐른 거야.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관찰자가 볼때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즉 수명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천천히 흐르는 시간으로 이 h를 내려올 수가 있다. 즉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서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문제는 길이 수축, 두 번째 문제는 시간 팽창 관점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해서 충분히 여러분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간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1등급 실내학 완성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봅니다. 자,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와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1, 2, 3, 3개 나온다. 그쵸? 좋아. 이때 PQR은 전자가 전이하는 겁니다. P는 3에서 1로, Q는 2에서 1로, R은 뭐가 되냐면 3에서 2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PQR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1, 람다 2, 람다 3고, 그림 나의 기역 니은은 각각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에서 각각 파장이 가장 긴 빛의 스펙트럼이다. 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에서 가장 파장이 길기 때문에 각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을 말하는 거겠지. 자,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에너지가 커.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라이먼보다 에너지가 작아. 따라서 니은이 발머 계열이 되겠죠. 발머. 기역은 라이먼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라이먼이 확실히 라이면이 아니고 라이먼이죠. 라이먼이 자외선 계열이기 때문에 발머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야 돼요.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길어.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 빛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빛,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은, 즉 파장이 가장 큰 빛은 뭐가 되냐면, 자, 라이먼은 1번으로 가는 거야. 1번으로 가는 건데 2에서 1로 가는 거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아, 이때 기역은 2번 준위에서 1번 준위로 가는 것에 해당이 되겠구나. 자, 발머 계열 갑니다. 니은은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파장이 가장 큰 빛을 말하는 거지. 자, 발머 계열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 준위에서 2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3에서 2로 전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 보기 전에 요거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우리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고 꼭 아셔야 될 것. 자, 우리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에서 E1이라는 에너지가 E2와 E3의 에너지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진동수와 파장에 대한 관계도 무조건 아셔야 돼. 자, 진동수를 표현하자면은 HF1은 얼마? HF2 더하기 HF3다. 오케이. 자, 요거를 통해서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H 없어질 수 있다. 그쵸? 즉, 진동수는 각각 진동수의 합과 같다. 이 말이죠. 자, 즉 진동수의 합이 또 다른 진동수다. 즉, 진동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즉, 에너지의 합이 E2 더하기 E3가 E1이듯이, F2 더하기 F3가 F1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람다1분의 HC는 람다2분의 HC 플러스 람다3분의 HC이기 때문에, 요것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파장은 역수 관계에 있다. 맞죠? 람다1분의 1은 람다2분의 1 더하기 람다3분의 1. 파장의 역수의 합이 또 다른 파장의 역수다. 그렇죠? 즉 이런 관계식들 우리 꼭 명심하시고 파장과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 물어볼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 문장 가봅시다. 기역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람다2냐? 기역은 지금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거든요. 2번에서 1번 람다2 맞죠? 기역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89냐? 3에서 2로 가는 거죠. 3에서 2로가 즉 1.51과 3.04의 차이. 자,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 이거다. 그쵸? 자, 이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3.4 마이너스 1.51이기 때문에 1.89 일렉트론 볼트가 될수 있겠지. 따라서 이 맞습니다. 자, 디그 봅시다. 람다 1은 람다 2 더하기 람다 3냐? 아니죠.
파장은 역수.

관계이다. 그치?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람다 1분의 1은 람다 2분의 1 플러스 람다 3분의 1, 람다 2의 역수의 합, 람다 3 역수, 역수의 합이 람다 1이 역수와 같다. 요 관계 잘 기억하시고, 진동수에만 맞는 말이겠지.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에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3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충분히 풀수 있다. 그쵸?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력 완성. 두 번째 문제. 1등급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오표 비교 꼭 하셔야 돼요. 문제상에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해서 같이 풀어볼 건데, 한번 봅시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D1, D2, D3, D4 4개가 있어요. 이때 이거와 집게전선 AB가 오케이 연결된 회로를 구성합니다. 이때 X는 요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 알 수는 없습니다. 뭔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오케이. 이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전원장치의 전극입니다. 자, 나는 뭐냐면 A를 기역에, A를 기역에 B를 니은에 연결하고 검유계를 관찰해요. 자, 아마 수정되기 전 교재를 보면 다도 있습니다. 다는 A를 니은에, B를 기역에 연결하고 검유계를 관찰하는데 수정된 정오표를 보시면 다는 사라져 없죠. 그리고 수정 전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나다에서 모두 CGD로 다가 살아있어요. 근데 수정 후의 결과를 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나에서 D1CGD로 바뀌었습니다. 요 수정된 것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봅시다. 기역은 마이너스 극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딱 연결했더니 전류 방향이 D1CGD로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맞춰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전류는 D1CGD라는 것은 P에서 N 방향으로 가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주네? 이렇게 가네? 그치? 따라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야지만 P풀 순방향 전압이 걸리겠지. 자, 그러면 D1CGD 다음에 여기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뭐가 되냐? 얘가 P형 반도체고 X는 N형 반도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기억 볼까요?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냐?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자, 님 봅시다. 나에서 D3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자, 봅시다. 전류가 D1CGD를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흐른단 말이겠지. 많이 흘렀으면은 D1CGD가 아니라 이렇게도 갈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D1CGD로만 간다고 어떤 명시해뒀기 때문에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겠죠. 맞습니다. D 맞고요. 그럼 D3 같은 경우는 여기가 N, P가 되어야 맞겠지. 자, D급 봅시다. X는 주로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르냐? X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인 원소를 도핑하면 되겠죠. 따라서 주로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재밌게 수월하게 풀어주면 되겠다. 해서 정오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또 우리 3번은 반도체 관련 문제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오케이. 또 스위치 나와 있고, 회로 나와 있죠?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자, A와 B. 그리고 전원장치 저항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좋아. 이때,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전류가 흐르고, B에 연결할 때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 A에 연결할 때 전류가 흘렀다네? 그럼 A 연결할 때 여기에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돼. 그러면, 플러스, P네, 그쵸? P? 풀. 아, 기역이 플러스 극이어야 돼. 피플. 그쵸? 순방향 전압. 자, 그리고 쭉 가가지고 플러스 극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류 걸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B에 연결할 때는 저항에 전류 걸리지 않네? 자, B에 갑니다. B를 갔더니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럼 플러스 극인데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다? N형 반도체가 되면 돼. NP.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죠. 이 말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B는 X, B의 X는 N, P형 반도체와 N 중 하나고, 그린 나는 X의 원자가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은 전원장치 전극이고, 니는 도핑어 원소이다. 자,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 보면은, 요 그림에서 굳이 나아가 없어도 여기서 A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고,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걸로부터 X가 N형 반도체이면 이미 알 수가 있다. 그쵸? 맞죠? 자, 저 아는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아, X의 원자가 전자, X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네. 그러면 보니까 여기 전자가 한 개가 더 남아 있다. 그렇지? 잉여 전자가 있어요. 아, 얘는 전자가 한 개가 더 많은 원자가 전자 다섯 개인 걸 도핑했구나. 따라서 얘는 N형 반도체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다. 그치? 기억 봅니다.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냐? 아니야. 기억은 플러스 극입니다. 그치? 자, 니은 봅시다. 붕소는 니은으로 적절하냐?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인 원소거든요. 그치? 그럼 붕소는 적절하지 못해. 피인, 인이 적절하겠죠? 그럼 니은 틀렸어요. 니은 봅시다. 니은의 원자가 전자 네 개는, 자, 네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냐? 맞지요. 자, 여기서 요것이 지금 공유 결합한 전자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 부르기도 하죠. 공유 결합. 공유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의 전자. 얘가 남아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되겠고, 요거를 에너지 띠 구조로 잠깐만 살펴본다면, 자,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거겠죠, 요거. 이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 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이거고, 요것이 실리콘, 즉 규소의 전도띠로 전이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아, 디귿만 맞기 때문에 우린 2번으로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꼭 명심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자, 그다음 우리 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는 순간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 근데 충분히 할수 있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림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전원장치로 구성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저항에 나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의 작용과 까닭을 서술하시고요. 2번, 2분의 t일 때쫙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가부터 1번부터 볼까요? 저항에 나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의 작용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자, 그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전원장치가 기호를 보니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물결, 사인 그래프 형태, 동그랗게 물결 모양이 돼 있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교류 전원이라 불러요. 교류 전원. 영어로는 AC라 부르죠. Alternative Current. 교류 전원. 이 교류 전원은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원 장치가 교류 전원이 되겠습니다. 바뀌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일 때가 아, 전원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가 뭐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왼쪽, 플러스 오른쪽, 왼쪽. 즉 전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게 뭐냐면 저 교류 전원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밑을 보니까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보니 뭐가 된다? 어? 0부터 t까지는 전류가 흘러. t부터 2t까지는 안 흘러. 2t부터 3t까지 흘러. 3t부터 4t까지 안 흘러.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전류가 안 흐르도록 만들어 버리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다이오드 작용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은 정류 작용이라 불렀다. 그렇죠?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 준다. 맞습니까? 이거지. 만약에 여기서 왼쪽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었으면 피플 순방향 전압이 걸려가지고 전류가 되겠지. 근데 방향이 바뀌었어. 풀, 마.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이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가지고 안 흐르겠지. 즉 이유는 뭐냐면 순방향 전압일 때만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흐르죠. 오케이. 이 작용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류작용입니다.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 걸러. 오케이. 좋아. 이게 우리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2분의 t 1초일 때, 2분의 t 여기죠, 여기, 2분의 t 1초. 2분의 t일 때는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2분의 3t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까닭을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2분의 t일 때는 다이오드에, 무슨 전압이 걸릴까? 전류가 흐르네. 다이오드에, 그치, 순방향 전압. 오케이.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자, 그다음 2분의 3t일 때. 2분의 3t일 때는 다이오드에는 무슨 전압이 걸리냐?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겠죠. 역방향 전압. 오케이.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다이오드 순방향, 역방향.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른다.

요 부분만 딱 키워드 잘 명시해 주면 이런 서술형 문제도 우린 충분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중요하고 5, 6, 7, 8 문제 다 중요해. 1등급 완성 문제 일만 해, 그치? 자, 잠시 꼼꼼하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전원장치에 연결할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된다 라는 순간을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되냐? 아, 다이오드는 지금 전원장치와 순방향 선압이 걸려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조금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많이 올라간 친구들은 에너지 띠 보는 순간 어떤 게 P고 어떤 게 아니다. 전자와 양공 위치를 보는 순간 어떤 게 P고 어떤 게 아니다. 바로 감이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감 잡아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A와 B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A가 뭔지 아직까지 몰라. 그리고 E0는, 여기 E0 있다, E0. E0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 사이 에너지 차이고, 그리고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전원장치의 전극입니다. 이때 나는 A 또는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보들이 막막 산재되어 있어. 하나로 모아야 돼, 머릿속에서. 잘 봐요.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A는 전자가 많이 있어. B는 양공이 많이 있어. 오케이. 그럼 B 대체 뭐다? 아, 순방향 전압. 아니, B는 양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P형 반도체겠구나. A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기 때문에 N형 반도체겠구나. 자, 밑에 에너지들을 보니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 가만히 보니까는 전위 장벽을 뚫고 가는 느낌이 든다, 그치? 즉, 전위 장벽 때문에 이 기울기를 표시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따라서 결국은 얘가 N이고 얘가 P구나라고 알수 있고, 얘가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려면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고, 이 반대편은 플러스 극이 되면 돼. 오케이. 따라서 이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접합면에서 이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는 양공과 결합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가지고 이 차이만큼, 이즈로만큼의 지금 빛을 방출하는 거고요. 나를 가만히 보니까 불순물 첨가로 형성된 에너지 준위인데, 이 에너지 준위가 지금 뭐다?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 불순물에 의한 전자가 전도띠를 통해서 움직이네? 요거는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P형 반도체는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얘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다가 전도띠로 이 전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아하니 N형 반도체구나. 딱 판단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냐? 맞네요. 기억은 마이너스 극 맞아요. 예? 방출되는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보다 작냐? 아니죠. 자, 여기서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는 E0만큼 이겠다, 그치? 왜냐면 요띠 간격에 해당하는, 전도띠와 원자가 띠 사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방출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E0만큼 방출하겠죠? 얘는 틀렸고, 띠고 봅시다. A의 에너지 띠 구조는 나와 같다. 맞죠? A는 N형 반도체, 나도 N형 반도체. 나 D가 맞고요. P형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 그려봐. 한번 여러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전도 띠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밑에 원자가 띠가 있을 때,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이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여기 있대, 여기지. 원자가 띠 바로 위에. 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는 전자가 이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를 이동해가지고 여기 양공이 생겨. 이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는 게 바로 P형 반도체다. 이해되겠죠?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문제 풀때 많은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것들을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P하고 N 차이.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만드는 요 준위가 전도띠 근처인지, 원자가 띠 근처인지, 그림만 봐도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 내신 문제 풀 때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얘는 이 전원장치와 순방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순간, 전도띠의 전자와 원자가 띠의 전도, N, A, 여기죠. A의 전자와, 여기 B죠. B의 양공은 접합면에 서로 가까워지지. 가까워져서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 쌍이 형성된다. 그런 문장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방향 전압일 때 나오는 문장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같은 관성계. 자, 같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관성계다. 그럼 고유 길이를 측정하겠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관찰자 B와 C 같은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1, V2로 각각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치? 오케이.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지금 A죠? A의 관성계에서 상자의 X 방향, Y 방향의 길이는 각각 L1, L2고, 아, 그럼 A가 볼때 상자의 X 방향 길이, Y 방향 길이가 L1, L2라는 것은 이때 L1, L2 모두 다 고유 길이겠지. 고유 길이. 왜냐면 A하고 상자는 같은 관성계인데, 같은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은 고유 물리량, 고유 길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L1은 L2보다 크답니다. 오케이. L1은 L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B의 관성계에서 상자의 X 방향 길이와 C의 관성계에서 상자의 Y 방향 길이가 똑같대요. 아, B의 관성계에서 상자의 X 방향 길이. B의 관성계에서. 자, B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동하죠. 맞습니까? X축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맞죠? 그럼 L1이 줄어들 거야. 그럼 B가 볼 때는 L2는 Y 방향인데 B는 상자하고 Y 방향에 대한 상대 운동은 없어. X 방향에 대한 상대 운동만 있기 때문에 B가 볼 때는 L2는 고유 길이로 볼 겁니다. 맞습니까? L1만 수축된 길이로 보겠지. 아, B가 볼 때는 L1만 수축된 길이로 본다. 이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고 C의 관성계에서 상자의 Y 방향의 길이는 같다. 자, 이제 이거야. C의 관성계에서 상자를 볼때 X 방향의 운동은 없어. 얘는 정지되어 있고 C가 움직이는데 C가 Y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C하고 상자하고 X 방향의 운동은 없기 때문에 X 방향 길이는 고유 길이를 볼 겁니다. 그러면 C가 볼때 L2가 Y 방향 길이기 때문에 L2가 수축해 보이겠지. L2가 줄어드는 상황을 볼 겁니다. 이때 이두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맞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꼬여버려. 잘 봅시다. 기억 볼게요. V1이 V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보셔야 돼요. B가 볼때 L1이 수축된 길이하고 즉 B가 볼 때는 X 방향 길이만 수축되죠. 운동 방향이 X 방향이기 때문에 Y 방향 운동 없어. C가 볼 때는 X 방향 길이는 고유 길인데 Y 방향 고유 길이 Y 방향 길이만 수축돼요. 자, B가 볼때 X 방향 수축된 길이랑 C가 볼때 Y 방향 수축된 길이가 똑같아. 맞습니까? 근데 원래의 고유 길이는 L1이 L2보다 커. 근데 L1이 L2보다 큰 상태에서 각각 수축된 길이가 똑같으려면 L1이 더 긴데 요긴게 훨씬 더 많이 수축해야지만 둘이 같아질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L1의 고유 길이가 뭐 10이라 둡시다. L2의 고유 길이가 뭐 8이라 둘까요? 근데 L1의 수축된 길이가 4L이야.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L2의 수축된 길이가 4L이야. 이렇게 수축돼 가지고 같아지려면 L1이 훨씬 더 많이 수축돼야 되겠지. 누가? B가 볼 때. 맞습니까? 즉 B가 볼때 L1이 더 많이 수축되고 C가 볼때 L2가 적당히 수축돼 가지고 이두 개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이 수축되려면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지.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이 길이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V1이 V2보다 더 커야 되겠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적인 예시로 그냥 들어드린 겁니다. 오케이. L1, 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B가 볼 때고, L2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C가 볼 때입니다. 이것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억. V1이 V2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죠? 이해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B가 상자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요거냐? 자, B가 상자를 지나가. 자, A가 볼 때는 상자를 지나갈 때는 B가 지나갈 때 X 방향 운동만 하기 때문에 B가 이동한 거리는 L1일 겁니다. 그치? L1. L1만큼 이동해야 돼. 근데 B의 속력이 V1이겠죠. 따라서 V1분의 L1만큼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A가 볼 때는 여기 길이는 수축하지 않죠? 그래서 고유 길이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속력이 V1이기 때문에 V1분의 L1이 걸린 시간이다. 이거 맞겠죠? D 봅시다. 또 중요하다. 상자의 Y 방향 길이는, 누구? Y 방향 길이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기냐? 더 길겠지. 맞습니까? 자, 왜냐? 자, B가 볼때 Y 방향 길이는 고유 길입니다. 자, Y 방향, B의 관성계에서는 무슨

길이 고유 길이. 자, C의 관성계에서 Y 방향 길이는 수축 길이. 따라서 B보다 B가 볼 때가 C보다 더 길겠지. 고유 길이니까. 따라서 정답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수축 너무 중요하고 정리합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어느 방향? 운동하는 방향. 그래서 B가 볼 때는 B는 오른쪽 X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X 방향 길이가 줄어들고 C는 Y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Y 방향 길이가 줄어들어. 근데 이 줄어든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고유 길이가 더긴 L1이 더 많이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B의 속력이 C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겠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해서 이 고유 길이에 관한 거꼭 기억하시고 수축에 관한 거또 기억하시고 핵심이 뭐냐면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이 길이가 수축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수축된다.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도 아주 재미나게 생겼어요. 자, 봅시다. 그림 가는 관찰자 A에 대해서 A가 있다, 그치? 관찰자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A에 대해서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1, V2로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해서 자, A의 관성계에서 정지한 기준선. 아, 자, 잘 봐야 돼요. 이런 조건 절대 함부로 묻히면 안 됩니다. A의 관성계에 대해서 관성계에서 정지한 기준선 P. 그럼 A와 이 P는 같은 관성계. 오케이. 같은 관성계다고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한 P는 하면은 A와 P는 같은 관성계다. 이 사소한 조건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체크했고. 자, 그리고 관성계에서 각각 거리가 L1, L2인 지점. L1만큼 떨어져 있고 L2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죠? 지점을 동시에 지납니다. 오케이. 얼마로? V1, V2로. 이때 L1이 L2보다 크다고 돼 있다. 그렇죠? 이때 L1과 L2가 크다는 것은 지금 A가 볼 때, 아, 확실히 얘가 얘보다 크구나. 즉, 고유 길이 L1, L2가 되겠죠? 좋습니다. A의 관성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A의 관성계에서 가 이후에 BC가 탄 우주선이 P를 동시에 지나. 동시에 지나. 오? A가 볼때 BC가 지금 L1, L2, L은 더 긴데, B가 더 멀리에서 출발했는데, P를 동시에 지나네? 아, B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동시에 도달해버렸네? 그 말은 V1이 V2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동시에 지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P를 동시에 지나는 순간, 정지한 기준선 Q를 향해, 자, A의 관성계에서 정지한 기준계이기 때문에 A랑 Q도 같은 관성계겠죠. 오케이. 이렇게 같은 관성계인지 서로 상대적인 관성계인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향해 빛을 방출했는데, 이때 P와 Q는 서로 나란하게 돼 있습니다. PQ.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같이 골라보도록 하죠.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A의 관성계, A가 볼 때입니다. B, C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빠르냐면은 B가 더 속력이 빠르죠.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지. 시간 팽창. 맞습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자, B의 시간은 C보다 느리게 가죠? 자, 이게 조금 헷갈리면 우리 마음속에 B시계를 딱 넣어봐. B한테 B시계 하나, C한테 B시계 하나. 맞죠? 자, 그럼 이때 B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볼때 빛은 더 대각선일 겁니다. C는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적당히 대각선이겠지. 맞죠? 그러면 빛의 속력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가는 거리가 더 길어. 길기 때문에 B의 시간을 보면은 A가 B의 시간을 보게 되면 TB라고 하고 TC라고 뒀을 때 훨씬 크겠지. 그치? 얘가 더 큽니다. 즉, B가 측정한 고유 시간. T0로 가면은 이 고유 시간보다 TB가 훨씬 클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결국 뭐가 된다? 아,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 맞습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마음속에 PC계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따라서 이음 봅시다. P와 Q 사이 거리는 PQ 사이 거리죠. 오케이.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 기냐? 자,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B 입장에서는 지금 B보다 B는 C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B하고 C는 각각 자기가 자기를 볼땐 정지되어 있고 PQ가 오히려 BC를 뒤로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속력이 빠를수록 이 PQ 사이 거리가 더 많이 수축된 것으로 보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PQ 사이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긴게 아니고 더 짧아지겠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른 B가 요 PQ 사이 거리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볼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D가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B에서 방출한 빛은 B에서 방출한 빛은 C에서 방출한 빛보다 Q에 먼저 도달하냐? 아니지.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B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빛이 발사했을 때 빛의 속력과 B의 속력 합쳐서 가기 때문에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하면 안 되고, 빛은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서 누가 보든지 속력은 똑같죠. 자, 빛의 속력, 빛이 쏘는 이 B가 속력이 빨라도 결국은 빛의 속력은 무조건 씁니다. C.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에서 출발한 빛은 Q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D가 또 틀린 선택지고 정답은 기억 맞겠죠. 기억. 기억만 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아시겠죠? 해서 이 아까 니은, 아 기억 풀때 헷갈리면은 마음속에 빗시계를 집어넣어. 집어넣어 속력이 빠른 애더긴 거리를 가네. 시간이 더 느리게 가거나 이렇게 판단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숙달되게 되면 굳이 빗시계 안 넣어도 오 속력이 더 빠르네. 시간이 더 천천히 가구나.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이긴 50강 전체의 마지막 문제. 이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기분 되게 설레고 좋아. 이 끝마무리, 끝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8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방출된다. 아, B의 관성계에서, 자, 잘 보셔야 돼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표는 A와 B의 관성계에서 빛의 경로에 따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오케이, 좋아요. 자, 보면은 광원과 B와 PQ는 지금 같은 관성계다.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간을 측정하더라도 고유 시간은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겠지. 고유 시간 정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두 사건이 한 장소에서 발생해야 되고 그 빛시계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빛이 고유 시간이겠지. 시간이. 좋아요. 이때 요거에 대해 설명하라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실전이 그냥 하나만 딱 복기하고 갑시다. 실전. 자 아주 기본 개념이면서 아주 실전 개념인데 뭐냐면 자 고유 시간은 항상 작아. 무슨 시간보다 다른 관성계. 자 다른 관성계죠. 다른 관성계.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항상 이 고유 시간이 무조건 작습니다. 요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끝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자 실전 개념인데 요거 가지고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다 판단해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B가 볼 때죠. 광원에서 P와 Q 사이 거리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다. 그치? 잘 볼게요. 자, B의 관성계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B만 딱 보겠습니다. B. B만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4. 아, 광원에서 P까지 얼마? T4.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얼마? T4. 오케이? 그리고, P에 갔다가 다시 광원으로 오기까지 T4. 요거다, 그치? 자, B하고 광원은 지금 같은 우주 내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관성계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요. PQ 사이 거리를 보는데, P하고 Q 사이 거리는 같겠죠, 그렇죠? 같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걸린 시간을 봐야 돼. 자,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4네. T4죠, T4. T4를 편의상 뭐라고 들수 있냐면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광원 P 사이 거리를 편의상 L이라도 L, L만큼 간다고 합시다. 이때 이게 지금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거리라고 한다면. 광원에서 Q까지 가는 거리도 T4가 되어야 되네. 그럼 T4네. 그럼 똑같이 C분의 1이 되어야 돼. 따라서 아, 뭐냐면 P와 Q 사이 거리는 L로 똑같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들 수가 있고 이유는 뭐냐면 같은 빛의 속력 C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요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하고 요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 실력으로 풀었다? 너무 잘한 거야. 상대성 이론 마스터한 거야. 그냥 거의 그렇다 봐도 돼. 아시겠죠? 자, 봅시다. T1 더하기 T3와 T1 더하기 T3 요거 하고 ET4 요 크기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다. 맞죠? 잘 봐요. T1 더하기 T3는 광원과 P, P 광원. 자, ET4는 광원과 P, P 광원. 즉,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에 도달했다가 다시 광원으로 도달하는, 즉, 빛이 P와 광원 사이를 왕복하는 운동에 대한 설명이겠지. 맞습니까? 자, 다시 광원, 빛이 광원과 어디? P 사이를 왕복 운동. 이 왕복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봐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사건이 있지. B와 B가 볼 때도 그렇고 A가 볼 때도 그렇고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자, B가 볼때 빛이 광원에서 출발하는 사건 그리고 다시 광원에 도달하는 사건 두 개가 사건이 있지. 자, 뭐? 빛이 광원에서 어디에? 광원을 출발. 이 출발하는 하나의 사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빛이 다시 광원에 어떻게 된다? 도달하는 사건. 이두 사건의 시각 사이의 간격, 이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맞죠? 그 시간인데, 이 광원을 출발하는 사건과 도달하는 사건이 한 장소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B입니다, B. B가 볼 때, 지금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는 것과 도달하는 게 하나의 장소에 있죠. 그리고 이 광원과 P와 같은 관성계에 있지. 그 말은 빛이 왕복하는데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B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 광원, P 사이 왕복 운동. 왕복 운동하는데 고유 시간. 고유 시간으로 측정. 자.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B다, B. 왜? B는 출발하는 사건과 도착하는 사건이 하나의 관성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따라서 이 B가 측정한 시간을 TB라고 둘까요? 이 TB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된다? 광원에서 P, P에서 광원. 광원 P, P 광원. ET4. 이 ET4가 뭐냐면 빛이 왕복하는 시간이고 요것이 고유 시간입니다. 오케이. 자, 고유 시간이고. 자, 그러면 TB 말고 A가 봤을 때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봐야 되겠지. TA라 둡시다. TA. A가 보았을 때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A가 볼게요. 광원에서 P까지 가는 시간 T1. P에서 광원까지 가는 시간 T3. 왕복하는 시간은 얼마냐면은 T1 더하기 T3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게 바로 광원과 P, P와 광원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겠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께 질문 들어갑니다. 너한테 질문할까요, 지금? 뭐냐? 요두값 중에 누가 더 클까, 여러분? 딱 5초만 생각해봐. 1, 2, 3, 4, 5. 누가 더 크지? 그렇죠, 여러분. 잘 맞췄어요. 얘. T1 더하기 T3가 더 커요. 왜? 얘는 고유 시간이거든. 우리 배웠죠? 고유 시간이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그 왕복 시간, 그 시간보다 고유 시간이 항상 작습니다. 그치? 따라서 결국은 얘가 고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냐? 결국은 뭐다? 아, T1 더하기 T3가 뭐보다 크다? ET4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고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할 때이 고유 시간을 정복해야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정복하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 왜 우리가 고유 시간을 정의했는지 알아야 돼. 고유 시간을 정의한 이유는 이렇게 다른 관성계에서 또 다른 관성계를 볼 때는 서로 상대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은 항상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운동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 값이 계속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지지 않는 시간값, 내가 측정한 나의 시간. 그래서 그 고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얼만큼 시간이 더 많이 흘렀냐를 보고 속도도 비교하고 길이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퀴즈 내볼게요. 이 문제에서 3번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아. 너무 중요한데. 자, 봐봐요.
뭘 물어볼 거냐? 자, 그러면 빛이 왕복하는데

왕복으로 가겠죠. 이때 왕복은 광원에서 P 사이를 왕복하겠죠. 왕복 운동할 때, 자, B가 측정한 빛이 왕복 운동한 거리를 LB라고 두고, A가 측정한 빛이 왕복 운동하는 거리를 LA라 둡시다. 그럼 이둘 중에 누가 더 클까? A가 볼때 빛이 왕복 운동한 거리하고, B가 볼때 빛이 왕복 운동한 거리 중에 누가 더 클까? 이거 두개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거 판단 잘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누가 더 클까요? 그렇지, A가 더 크지. 자, 왜냐? LA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빛의 속력은 똑같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 A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다? T1 더하기 T3가 되겠지. 자, B가 측정한 거리는 광속 c 곱하기 얼마가 된다? ET4가 되겠지. 맞습니까? 즉, B는 고유 시간. A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큰 값. 즉, 빛의 속력은 같은데 시간이 A가 더큰 시간으로 흘렀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도 더 크겠죠. 그 말입니다. 해서 LA가, 즉, A가 볼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B가 볼때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까지 있겠지. 이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것 고유 시간 아시겠죠? 해서 우리가 이 50강의 이 엄청난 이 강의를 같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잘했고 열심히 했고요. 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노고 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지, 법칙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낙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 동물원 가면 낙타 많이 본다, 그쵸? 하루는 엄마 낙타와 이 애기 낙타가 있었어. 엄마 낙타한테 물어봐요, 애기 낙타가. 엄마, 우리는 왜이 등에 봉이 있어? 낙타 등에 봉이 있잖아, 그치? 물어보니까 엄마 낙타 그래요. 아, 우리 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막을 열심히 걷다 보면은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장치다, 물 탱크다 라고 말을 해요. 오, 또 아기 낙타가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속눈썹 왜 이렇게 길지? 아, 이거는 우리 사막을 걷다 보면은 모래 바람도 불고 먼지가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속눈썹이 되게 길어. 그래 말을 해요. 자, 세 번째 또 질문 갑니다. 낙타가 참 궁금한 게 많죠. 애기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넓고 커? 말하죠, 엄마 낙타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구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발이 이렇게 커. 그럴 때이 상황에서 애기 낙타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 엄마,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동물원에 있지? 라고 물어봐요. 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썹도 길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냐. 즉, 애기 낙타는 이 동물원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사막 환경에 가봐야지만 내 등에 있는 봉이 왜 있는 줄 알고, 내 발이 왜큰줄 알고, 내 속눈썹이 왜 긴지 아는 거지, 그치? 동물원에 있을 때 몰라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이 학생 시기 힘들 수 있지, 그치? 이 공부하는 시기에서 열심히 해봐야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공부하는 과정 힘듭니다. 힘들고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시험을 잘 치는 것도 맞아. 잘 쳐야 돼요. 근데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애기 낙타가 동물원에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모르듯이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막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 능력이 뭔지, 내가 어떤 거를 할때 진짜 즐기고, 진짜로 멋지게, 뭐랄까, 나의 도파민을 터트리는 요소가 뭔지, 어떤 거를 할때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사막이라는 환경, 비유하자면 우리 공부죠. 이 공부하는 것들,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거나 궁금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 남겨주세요. 쌤하고 소통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 또 강조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 보도록 합시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0회 마지막 10문항 남은 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인데요. 11번 문항은 10번하고 연결된 세트형 문항이죠. 자, 11번 문항에 우리 10번 문항에는 수족관, 해양 수족관이 어느 자원에 해당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었죠. 자, 11번 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장 기념 선착순 100명에게 육수용 건조 다시마를 증정했다. 자, 우리 육수용 건조 다시마는 건제품이죠. 건제품 중에서도 우리 소건품에 해당하는 수산 가공 식품이죠. 그래서 11번 문항은 수산 가공 식품과 관련된 문항인데, 육수용 건조 다시마 증정과 관련된 11번 문항. 자, 가와 같은 방법으로, 즉 건제품이죠. 건제품은 말리는 거죠. 말리는데 말려서 만든 수산식품이 뭐냐. 가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된 수산식품, 건제품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답지에서 찾는 거죠. 자, 식혜, 그 다음에 액젓, 어단, 명태알, 마른 오징어, 이렇게 다섯 가지 답지 중에 마른 오징어가 건제품이 되겠죠. 건제품. 그래서 마른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처리 없이 오징어 자체만을 그대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건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식혜는 우리 식혜라고 하는 것은 어패류의 육에다가 그 다음에 소금 또는 곡류, 향신료를 섞어서 일정 시간 동안 발효시킨 거죠. 일정 시간 발효시킨 것을 우리가 식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자미 식혜 또는 오징어 식혜, 그 다음에 명태 식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산 전통식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액젓은 어패류에다가 고농도의 소금으로 염장을 한 거죠. 염장한 후에 1년 이상 숙성시킨 거죠. 1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우리가 액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치 액젓,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단은 연제품을 얘기를 하고요. 명태알은 우리 염장품의 재료로 쓰는 게 명태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제품으로 만든 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5번 마른 오징어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그래서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어느 수산물 유통업체에서는 수산물의 출하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RFID를 쓴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 무선 식별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이라고도 얘기하죠. RFID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자, 이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한 수산물의 생산 이력, 유통 경로, 품질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제시문은 RFID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RFID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수산물의 맛이나 신선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RFID로 맛과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방지와

방지와 같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자, RFID를 이용하면 자, 생산 이력이라든지 유통 경로라든지 품질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FID에 칩에다가 관련 정보를 넣게 되고 그 관련 정보를 리더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에 조리 방법이나 소비자의 후기 정보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다.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FID와 관련된 내용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RFID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무선 식별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파를 이용해 물건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RFID라고 얘기하는데, 자, RFID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그가 있고요, 리더기가 있고, 안테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태그는 물건에 부착되어서 모든 물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걸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리더기는 전파를 이용해 태그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도 전파를 발사하게 되면 이 리더기에서 그 전파를 받아서 태그의 정보를 읽어줄 수 있게 하는 게 리더기고요. 그 다음에 태그와 리더기 사이에 전파를 주고받아 통신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게 안테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흘리는 리더기가 전파를 발사하게 되면 태그가 전파를 받아 응답하고 리더기가 정보를 읽어서 전송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RFID의 핵심 포인트는 접촉 없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화 및 효율화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RFID란 사물에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이용하여 해당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기술로서 무선 식별 또는 전자 태그 또는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등으로 불린다. 자, 일반적인 우리 바코드와 다른 점은 원거리,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원거리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자체로서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등 또는 네트워크와의 통합이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응용 기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류 유통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군사, 보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자, RFID는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알수 있는 게 뭐, 하이패스라든지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차가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해서 징수하는 하이패스도 이 RFID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탈때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RFID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RFID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은 RFID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항만의 종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김녕항에서는 어로 작업을 마친 어선들이 매일 같은 곳으로 돌아와 연료와 식수를 보급하고 수산물을 위판하며 어구를 정비한다. 자, 이처럼 천연 또는 인공시설을 갖추어 어선의 출입과 정박, 그 다음에 수산물 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법적으로

자라고 한다. 뭐라고 합니까? 어항이라고 얘기하죠. 어항. 어항이라고 하며 이 어항은 어촌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유지 및 국가의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수산업의 근거지이다. 그래서 어항에 대해 가는 어항이고 자,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 보면 우리 앞쪽에서 정리했듯이 뭐 군항이라든지 또는 어항이라든지 또는 상항이라든지 또는 산업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다. 무조건 어선이 접안하는 곳을 어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 고시된 곳을 우리가 어항으로 분류를 한다. 자, 해안과 섬 사이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해안과 섬 사이의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정된 항은 페리항이죠, 페리항. 자, 국가어항, 지방어항, 마을 공동어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항을 분류하면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지방, 마을 공동어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 보면 상항, 산업항, 어항, 그다음에 페리항, 관광항, 피난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상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항과 인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출입 항으로 주로 취급하는 항만, 바다와 육지 수송의 연결점 역할을 하는 항만, 화물과 여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춘 항만을 상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산업항은 포항항, 광양항, 울산항이 가장 대표적이고 화물선이 공업지 배후지로 갖는 부두에 접안하여 원료와 제품을 직접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공업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원유, 액화가스, 철광석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이 되겠고 주로 원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용선이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거대한 전용선이 출입함으로 수로가, 접근 수로가 넓고 항만의 수심이 깊어야 한다.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어항이죠. 그래서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 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항구이다. 어선의 정박어획물의 양육, 그다음에 추로 준비 등이 이루어진다. 다대포항, 소래포구항, 강릉항, 격포항, 가거도항, 죽변항, 지세포항,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김녕항이었죠. 김녕항 등이 대표적인 어항이라고 할수 있다. 자, 페리항은 자동차 또는 철도 차량, 여객 등을 운송하는 선박인데 페리가 입출항하는 항구를 페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산항 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대표적인 페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관광항은 관광선이나 요트, 보트가 출입하는 항구가 되겠고요. 주로 마리나가 위치한 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김포, 아라 마리나, 그다음에 속초, 울진, 후포, 완도, 그다음에 고성, 당안포, 인천, 왕산 마리나, 그다음에 신양 마리나가 관광항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피항할 수 있는 항을 피난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풍 등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선박이 태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한 항구다. 고연항, 진해나 진해항, 흑산도항이 이 피난항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본 컨테이너 터미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해양산업과 학생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중이었다. 자, A 학생은 전날 잠을 설쳐 버스에 오르자마자 잠을 들었는데, 가이드의 마이크 소리에 깨어 창밖을 보고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했냐는 질문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가이드는 웃으며, 자, 근처에 거의 다 왔지만 항만에 도착하려면 아직 남았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터미널도 아닌 곳에 20피트, 40피트의 컨테이너가 수북히 쌓여 있어 이상하게 여긴 A 학생은, 자,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서 20피트형과 40피트형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죠. 자, A 학생은 이곳이 부두 컨테이너 야드의 면적 부족을 보완하려고 터미널

터미널 구역 밖에 별도로 설치한 곳임을 떠올리고 신기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부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를 쌓고 정리하고 통관까지 이루어지지만 부두 밖에 위치한 컨테이너 기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합니다.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하는데요. ICD라고 얘기해요. ICD.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류 컨테이너 기지 또는 내류 컨테이너 통관 기지라고 얘기하는데, 통관의 업무, 세관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내류 컨테이너 통관 기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부두 컨테이너, 예를 들면 부산항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이죠. 근데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면적이 CI가 부족해서 부산항 컨테이너 밖에 별도의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두 컨테이너 야드가 부족할 때 터미널 구역 밖에 터미널 구역 외부죠. 구역 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로 설치하는 것은 터미널 부근 내륙이죠. 터미널 부근 내륙이나 또는 교통 거점에 위치한다. 터미널 부근 내륙에 위치하는 게 부산항 인근에 설치하는 거고요. 교통 거점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ICD, 내류 컨테이너 기지가 우왕에 있습니다. 우왕. 경기도 우왕에 ICD가 위치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임무는, 세관의 관리하에 수출입 또는 연계수송을 위한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장치 또는 보관 또는 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내류 컨테이너 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역리은 디귿에서 우리 ICD, 내류 컨테이너 통관 기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항 인근이 대표적인 A다. 부산항에 CI 면적이 부족해서 부산항 인근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자, 세관의 관리 하에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쌓아놓고 장치하고, 그 다음에 보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내륙 컨테이너의 기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설명으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전기선 운임과 운임의 구성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운임으로 오른 것은 15번 문항은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선박은 주로 미주 항로를 다니는 컨테이너선으로 직전항인 미국에서 출항하여 2주간의 항해 후 부산항에 도착했다. 자, 항해사들은 접안 직후 바로 하역을 준비하였지만 최근 물동량 급증으로 인해 부산항이 매우 혼잡해서 최소 3일은 대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산항 앞바다까지 왔지만 접안 직후에 바로 하역하려고 했는데 하역을 할수 있는 너무나 그 앞쪽에 혼잡하다라는 것은 물동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컨테이너선도 아직 하역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대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A선박은 회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회사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추가 경비를 화주에게 임시로 부과하였다. 자, 선사 입장에서는 빨리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다시 싣고 다음 기항지로 떠나야지만이 선박 가동률을 높여서 선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부산항이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 선박의 선박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때 하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 손해를 누구에게? 화물의 주인에게, 컨테이너의 주인에게 화물을 옮겨달라고 하는 컨테이너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화할증료라고 얘기합니다. 최화할증료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정기선 운임은 몇 가지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자,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은 기본 운임, 톤당 받을 수 있는 또는 목적지별로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기본 운임과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할증 운임, 할증료라고 얘기하죠. 할증 운임. 그 다음에, 부대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가 운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할증 운임이죠. 지금 최화 할증료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할증 운임이고, 정기선 운임과 운임의 구성상 같은 분류에 속하는 운임이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할증 운임을 알고, 답지에서 할증료를 찾는 거죠. 중량 할증료가 할증 운임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 중량 할증료라는 것은 다른 화물보다 무게가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선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 운임인데, 자, 무거운 화물을 실을 때는 더 많은 기계 장비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겁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부피가 크더라도 가벼운 것보다 부피가 작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화물은 그만큼 실을 수 있는 무게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전체 무게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화물을 못 실게 되겠죠. 그래서 할증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중량 할증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지체료는 컨테이너를 지정된 기간, 무료로 되어야 되는 기간을 초과했을 때, 지정된 기간에 반납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발생되는 비용을 지체료라고 하는데, 이 지체료는 부대비용에 해당됩니다. 부대비용에 해당된다. 자, 최선료는 약정된 기간 안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지 못했을 때, 즉, 약정된 기간 안에 선적을 하거나 컨테이너를 싣는 거죠. 또는 선적하거나, 내리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최선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최선료도 마찬가지로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운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환적료는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을 우리가 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환적이 발생했을 때, 환적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으로 중간에 옮겨 실었을 때, 환적이 필요할 때, 환적이 발생할 때 생기는 비용이 환적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환적료는 추가 운임에 해당합니다. 추가 운임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도착지 인도료는 수출 화물에
부과시키는데, 수출 화물에 부과시키는데, 컨테이너 야드, CY에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CFS,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우리가 CFS라고 얘기하죠. CFS까지의 구간 비용을 도착지 인도료라고 해서 화주에게 부과시키는데, 도착지 인도료도 추가 운임에 해당합니다. 추가 운임.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료하고 그다음에 환종료 이두 개는 추가 운임이고, 지체료하고 최선료는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 그리고 남은 게 중량 할증료 하나. 그래서 제시문은 할증운임. 그래서 답지에서도 할증운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15번은 할증운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장님, 화물 선적 시 하나의 화물창을 한 번에 다 채우지 않고 3, 4에 나누어서 선적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 어떤 화물을 운송하는데 화물창이 있겠죠. 그 화물창에 전체를, 하나의 화물창을 다 채우고, 그 다음 화물창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화물창이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1, 2, 3의 화물창이 있으면, 자, 여기 싣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싣고 그다음에 이렇게 싣고 나누어서 싣는다라는 얘기죠. 3, 4에 나누어서 선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선박은 비중이 큰 화물을 다루어서 하중이 한 곳에 집중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하나의 화물창만을 화물을 다 싣게 되면 선체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나누어서 3회 4회 나누어서 싣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군요. 그래서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제가 있으면 위로 작용하고 같은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했을 때 끊어지려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굽힘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걸 굽혀지게 하는 힘을 굽힘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광석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비우고 여기를 다 채운다라고 하면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고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위해서 3회, 4회 나누어서 싣는다. 자, 그러면 대상 화물은 전용선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전용선은 무거운 화물이니까 광석 운반선이 되겠죠. 광석 운반선. 자, 그래서 선적 시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선체 중앙부터 화물을 선적하는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채워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5, 6번 순으로 나누어서 중앙을 먼저 싣고 양쪽을 또 싣고 또 중앙에 싣고 양쪽을 싣고 선적하는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선박은 광석 운반선이 되겠죠. 액화천연가스를 운반선인 LNG선이고, 컨테이너화를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이 컨테이너 선박이고요. 큰 목재만을 운반하는 전용선이 목재 운반선이고, 우리 원유 운반선, 원유를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이 원유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산업 관련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 산업은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해, 서해, 남해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각각의 해안의 특징이
뚜렷해서 거기에

않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상 레저에 비해 대중화가 덜 되어 있다.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 레저 산업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 등 연간 산업과 서로 영향을 미친다. 레저 산업은 외식업이라든지 또는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과 관련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레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도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해양 레저 산업의 과제는 어떤 게 있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기억. 타 산업과의 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과도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자, 대중적 확산보다 소수 전문가 육성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대중성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레저 산업은 아직 비해 대중화가 덜돼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문제가 대중화가 덜돼 있기 때문에 그럼 과제는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레저 문화에 대중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할수 있겠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지역별 환경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레저 문화가 발달을 시켜야 되겠죠. 각각 특성에 맞는 레저 문화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 레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 정선택지는 기억, 타산업과 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17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표에서 알수 있는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서 충돌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 정보는 충돌 예방 시스템이죠. 가는 충돌 예방 시스템인데, 지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것 같은데, 충돌 예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항해 계기는 AIS와 알파레이다가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우리가 AIS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선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항해 계기가 AIS인데, 자, AIS는 어떤 원리냐? 자, AIS, 우리 선박에도 AIS 기계가 있고, 또는 AIS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와 발신기가 있으면, 우리 선박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전파를 쏘게 되면, AIS 수신기가 있는 선박에서 우리 선박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S에서 주는 정보는 뭐냐? 선명, 선박의 이름, 그 다음에 출항지, 그 다음에 목적지, 그 다음에 우리 선박의 크기, 그 다음에 우리 선박의 현재 속력, 그 다음에 어떤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지, 화물의 종류, 이게 선종이 되겠죠. 사실은 어떤 선박이냐, 선박의 종류.

선박 주변에서 반사되어 있는 오는 신호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레이더 모니터가 있으면 쭉 돌아갑니다. 스캐너에 의해서. 그러면 본선녀가 있으면 다른 선박의 위치만을, 상대적인 위치만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게 일반적인 레이더의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알파 레이더 기능은 어떤 거냐? 이 모든 주위에 있는 선박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움직임을 추적 관리해요. 추적 관리해서 결론은 우리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우리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이 알파 레이더가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선박을 클릭하게 되면, 알파 레이더의 기능이 있는 레이더에서 클릭하게 되면 우리 선박과의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TCP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의 거리, CPA를 알려줍니다. 몇분 뒤에, 10분 뒤에 우리 선박과 0.5마일까지 가까워진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알파 레이더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다른 선박과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는 충돌 예방 시스템이고요. 자, 나는 여러 항해 장비를 이용해 높은 정확도의 선박 위치를 추정하는 장치로 가장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 준다. 어느 항로를 선택해야 네가 가는 접안하는 곳까지, 항내에서 접안하는 곳까지 가장 안전한 항로는 이 항로를 따라가야 가장 안전한 항로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항내, 나는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 항로 설정 시스템이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에 이용되는 항해 계기는 GPS라든지,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해도, 그 다음에 뭐 레이더, 알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 이러한 장비들이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가 나에 대한 거, 그러면 한번, 우리 항내 자동 운항 시스템 중에,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이 아까 나였죠, 나. 이게 지금 나였습니다, 나. 나였고요. 항내 자동 운항 시스템은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과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아까 GPS라든지 전자에도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의 선박 위치를 추정하는 장치로 항내 법규 준수와 그 다음에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해 가면서 안전 항로를 설정해 주는 게 항내에서만 안전 항로를 설정해 주는 게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이고요.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은 자, 항로 설정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즉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에 가장 안전한 항로가 도출이 됐겠죠. 도출된 결과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기상과 해상을 고려해서 자선의 운동 특성으로, 여기서 자선은 본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선박의 운동 특성으로 타와 주기 회전수의 조작량, 타는 우리 스크루 프로펠러 앞에 있는 선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타라고, 러더 또는 타라고 얘기하죠. 타와 엔진의 주기 회전수의 조작량 시기를 결정해 주는 게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시스템은 충돌 예방 시스템이었죠. 충돌 예방 시스템은 자동 레이더 플로팅 장치, 알파 레이더죠. 플로팅 장치의 정보를 제공한다. AIS와 알파 레이더 장치의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 시스템은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본선의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타와 주기 회전수의 조작량을 결정한다. 자,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니은에서 설명하는 것은 학내 자기유도 시스템이죠. 학내 자기유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가와 나의 시스템, 즉 가는 충돌 예방 시스템, 나는 학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모두 운항 경제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다. 모두 이 자동화 시스템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다시 얘기해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성공적으로 직장을 옮기신 두 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직장을 옮기는 걸 우리가 이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원래 사진작가로 활동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을 추구를 위해 최근에 관세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사진작가였는데 관세사로 직업을 바꾼 거죠. 자, 저는 작년까지 사서로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서라고 얘기하죠. 사서로 일하다가 올해 경영 컨설턴트로 이직했습니다. 자, 사서였다가 경영 컨설턴트로 이직을 했다라는 거죠. 매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직업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미지향형이냐, 또는 안전지향형이냐, 또는 변화지향형이냐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자, 각각의 직업이 어디에 분류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죠. 그래서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직업군을 분류해 보면, 안정지향형, 의미지향형, 변화지향형, 성취지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정지향형은 세무사, 회계사, 금융위, 보험 관련 사무원, 관세사, 사서,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등은 안전지향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아까 사서는 안정지향형에 해당하는 거죠. 사서는 안전지향형이고, 의미지향형은 가수, 간병인, 간호사, 공예원, 만화가, 예술가, 사진작가, 무용가는 직업 가치관에서 의미지향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진작가는 아까 의미지향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변화지향형은 시민단체 활동가, 기자, 경영 컨설턴트, 광고 및 홍보 정보가 또는 소방관, 경찰관 등이 변화지향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취지향형은 건축허가 기술자, CEO, 자산운용가, 증권 및 외환딜러,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의사, 변호사들은 성취지향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경영 컨설턴트는 변화지향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BC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보기 선택지에서 옳은 걸 찾으면, 자, A씨의 가치관 유형은 의미지향형이다. 자, A씨는 아까 사진작가에서 A씨는 관세사로 직업을 바꿨죠. 그래서 관세사는 안전지향형입니다. 지향형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자, B씨는 현재 변화지향형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B씨는 아까 경영 컨설턴트였죠. 경영 컨설턴트는 현재 변화지향형이고요. 사진작가는 안전지향형이었죠. 그래서 안전지향형에서 현재 변화지향형의 직업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씨의 과거 직업인 사서와 같은 가치관 유형은, 사서는 아까 안전지향형이었습니다. 안전지향형과 같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직업군에는 간병인이 있다. 그래서 간병인은 아까 의미지향형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는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국가스공사가 선점한 FLNG 사업이 조선업과 신에너지 분야에 모두 견인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자,
자, FLNG란 LNG FPSO의 줄임말이다. LNG는 액화천연가스를 뜻하고 FPSO는 플로팅, 물에 띄운다는 거죠. 플로팅 프로덕션, 생산, 스토어레이지, 저장, 그다음에 오프로딩, 하역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존으로 이동해서 해상에 뜬 상태로 LNG를 채굴해 생산한 뒤 저장과 하역까지 할수 있는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 선박이다. 이 복합기능 FLNG가 해양 플랜트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양 플랜트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LNG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저장하고 하역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시추 및 생산 시설. 5번이 FLNG에 해당되는 해양 플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출제평가에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수산 가공식품, 건제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2번은 RFID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3번은 용도에 따른 항만의 분류 중에 어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4번은 ICD, 내류 컨테이너 기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5번은 컨테이너 정기성 운임 중에 할증 운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6번은 무거운 화물인 광석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은 해양산업, 레저산업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8번은 선박 자동화 시스템 중에 충돌 예방 시스템 또는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9번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직업군을 문항으로 구성했고요. 20번은 해양 플랜트의 종류, 어디에 사용되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회 11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 10문항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을 믿고 우리 200문항 함께 열심히 풀어준 선생님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강을 통해서 우리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핵심 개념 정리 및 최근 기출문항 풀이로 여러분 찾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6: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조직과 리더의 통찰을 얻으러 여러 현장을 다니는 저는 김성주입니다.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그 조직의 운영체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집중해왔죠. 반면 조직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일들은 강했지만 특히 구성원 간의 생각을 건설적으로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협업하여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를 풍미했던 회사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몰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의 주가에서도 알 수 있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눈에 띄게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2009년 2월에는 마이너스 66%까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 시기를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를 기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극적으로 위기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위기였던 이 시기, 이 잃어버린 1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90년대 말까지 윈도우와 MS 오피스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내놓으면서 매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IT 산업계의 지형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하죠. 애플과 구글이 주도한 모바일 혁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매출이 증가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공급원인 PC 출하량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윈도우는 안드로이드와 iOS에 밀렸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되던 IT 시장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로 공관성을 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도 함께 꺾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쇠퇴는 단순히 시장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제품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면서 너무나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워포인트와 워드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 등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워드에서 도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 도형을 복사 붙이기를 해서 파워포인트에 갖다 놓으면 아니 그대로 도형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냥 이미지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수정할 수 없었죠.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인데도 서로 인식도 안 되고 호환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 이게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건가 싶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내부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 조직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2011년에 발표된 한 만평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프랑스 출신의 프로그래머이자 풍자 만화가인 마누콘은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를 그린 일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구글은 두 명의 창업자 사이에 전문 CEO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구성원들이 셀 조직 형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구심점이 없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세간의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림을 보고서는 폭소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직원 간 경쟁이 심해서 부서 간 사일로 현상과 더불어서 이기주의가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구성원과 부서들끼리 경쟁하게 부추기고 경쟁에 낙오된 자는 가차없이 해고하는 가혹한 석과주의가 팽배했죠. 부서와 구성원 간의 총질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는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엑셀을 만드는 부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부서, 그리고 워드를 만드는 부서가 서로 각자 일하면서 협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경쟁하고 서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내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IT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부품금을 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부서와 언쟁을 벌이는 것이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끈 CEO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는 맹렬하게 시장을 정복하고 독점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자연스레 조직 내에서도 부서와 부서,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도록 조장하곤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경영 스타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는 IT 산업계의 지형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었죠. 이때부터 옛날처럼 시장을 독점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 간의 개방적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종 산업 간의 색다른 교배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하는 방식인 경쟁, 전투, 승부, 정복, 독점으로는 생존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방식이 된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말부터 새로운 CEO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2월 사티아 나델라가 새로운 CEO의 자리에 앉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이 회사의 엔지니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영자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CEO로 임명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그의 행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나는 CEO의 C가 치프가 아니라 컬처의 약자라고 생각한다. CEO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다. 사티아 나델라는 기업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총질하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미션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구성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다시 원천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돌아봐야 한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개방적으로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협업을 위한 첫 스텝은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질 문화가 팽배했던 과거에는 경영진의 소통 방식도 매우 시니컬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서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든 경영진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읽고 학습했습니다. 이 책에는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가 고안한 대화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폭력적인 대화법이 아니라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자는 거죠.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임명된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어버린 15년이란 타이틀을 벗어내고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미국 기업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 자료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2.7점으로 고만고만하다가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한 2014년도에 2.9점,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사티아 나델라가 이끌기 시작한 2014년 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2022년 기준으로 4.4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진에 대한 평가와 조직 문화 평가가 좋아지면 실질적인 조직의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부터 갑자기 주가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언제 다시 반등하느냐? 바로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활동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된 이후부터는 그전 CEO들과는 사뭇 다른 궤적을 보여줍니다.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사거나 인수해서 그걸 외부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여러 회사들과 개방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렇게 주가 지수가 높아진 이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기업의 주가와 성과를 견인하는 동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사티아 나델라의 사례를 보면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성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또한 경영자가 직접 행동한다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총지라는 조직 문화조차도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리더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계속 발전하길 원한다면 훗날을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놓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조직 문화, 경영자의 행동이 먼저다 로 하겠습니다.

조직과 리더의 통찰을 얻으러 여러 현장을 다니는 저는 김성주입니다.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조직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CEO들을 만나면 성과가 나야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를 단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나 복리후생이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또는 무조건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성과를 내는 동력이 아니라 역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기에 제공해 줄수 있는 결과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조직 문화란 그저 복지가 좋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직 문화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그리고 문화, 추상적 개념이 연달아 붙어 있죠? 개념으로 조합된 단어는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선 조직 문화에서 조직이라는 단어를 떼어 보겠습니다. 문화라는 말을 협소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 출

출근길에 이용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천천히 여유 있게 가려는 사람들이 서 있죠. 반면에 왼쪽에는 빨리 올라가려는 이들이 불이 나게 발을 움직여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암묵적인 질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권위자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행동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위적인 집합체로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들의 한 곳이 모인 조직에 문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이 특정한 행동 양식을 교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의도한 목표는 당연히 달성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조직 문화는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X축은 목표와 성과 측면에서 좋냐 나쁘냐를 보는 거고, Y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때 비로소 좋은 조직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를 높이고 그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동시에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밤늦게까지 야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또한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8시간 근무 후 정시 퇴근할 수는 있지만 상사가 인격 모독을 일삼고 동료끼리 험담하는 직장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곳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직은 어떤 모습일까요? 2016년 중국 황구시보에서는 기괴한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지린성 바이산시의 어느 쇼핑몰 앞에서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더러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화내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특정 부서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성과 달성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 사례라 할수 있죠. 전형적인 착취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위해서 구성원을 착취하다가 외부에 밝혀져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강제로 야근하게 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무자비하게, 비인간적으로 압박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에만 경도된 조직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과 달성에 좋은 조직 문화가 좋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일하기 편한 조직 문화가 좋지 않겠냐 말이죠. 그렇다면 경영진과 구성원이 생각하는 좋은 조직 문화의 간극은 좁혀질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펀 경영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젖소가 우유를 많이 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일에 몰입하고 그래야 성과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10년 초까지 많은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사내 이벤트를 기획하곤 했습니다. 무비데이, 생일자 축하 파티, 이런 건 당연하고요. 사내 축제를 열어서 임원들이 직접 노점상을 차리고 술서빙을 하는 등 여러 이벤트들을 벌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즐거워하면 직장과 업무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몰입하고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구성원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

지금 일하는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왜 이런데 내 시간을 뺏겨야만 하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언제 행복하셨는지요? 한 연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6,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안에서 언제 행복하냐? 두 번째는 직장 안에서 언제 불행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답했을까요? 성장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받을 때, 조직원과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같이 고민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답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언제 불행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업무 방향성이 불명확할 때, 과제가 진척되지 않으며 업무 목적이 불분명할 때,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감정적인 피드백만 받을 때, 한마디로 알수 없는 규정과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서 내 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가장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업무적으로 한발한발 전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 조직이 목표 달성에 효율적인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조건이라고 하는 미션, 비전, 전략, 역량이 모두 완벽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좋지 못하다면 과연 목표 달성을 할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나 사촌 동생의 비유를 한번 해보죠. 이 아이가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죠. 그 일환으로 자기는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촘촘히 짜놨습니다. 이게 전략이죠. 그리고 아이가 기억력도 좋고 이해력도 빠릅니다. 이게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매일 유튜브로 영화나 영상만 보면서 논다고 생각해보죠. 아니, 공부는 한다고는 하는데 맨날 책상에서 딴짓만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넘어가고 엉뚱한 거나 사소한 영역에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죠. 과연 이 아이가 성과가 날까요? 이 아이의 정신, 태도, 공부하는 방식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과,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조직 문화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 문화를 그저 복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직 문화의 이 숨겨진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조직 문화를 일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하는 방식, 보고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일할 때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이와 같은 일하는 방식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성과가 나아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배워야 하는 이유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멋진 미션, 비전, 전략이 있더라도 조직 문화가 좋지 않으면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다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말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19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드디어 우리 10회의 문항을 풀고자 합니다. 자, 10회의 문항은 이제 정말 대단원의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회만큼이라도 좀 수능과 같은 그런 컨디션에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물론 풀지는 않겠죠. 여러분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 당연하게 여러분 수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수능 완성은 우리가 20문항을 수능에 준해서 구성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험과 같은 그런 시간을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리고 수능장에 와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리면서 같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시험을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능 문제는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우리처럼 이렇게 시기 순서대로 교과서의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시험 볼 때에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런 시기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시기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정말 시험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런 힌트 없이 정말로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어쨌든 지금 우리 마지막 기회니까 10회에 다다랐으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10회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자, 10회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 함께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우리 함께 봐볼까요? 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인간 발달의 영역은 세 영역으로 우리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자, 인간 발달의 영역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 나타난 내용은 뭘까요? 자, 학급 반장을 맡으면서 어려운 건 없었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학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저도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깊은 얘기도 잘 못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우리 반에서 힘든 친구는 없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 발표나 모둠 활동을 할 때는 더 그런데요. 의견이 다를 때도 많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배우는 점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학생의 대화를 듣고 선생님이 마무리하네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잊혀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 인간 발달의 세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 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른 영역은 뭐가 있나요? 신체 발달 영역이 있고요. 인지 발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옵니다. 자,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관련된

여러분 설명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감각, 운동 기능,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세 영역 중에서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사회 규범이나 문화,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 사회마다 이런 문화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적 사건에 따라서 발달이 진행되므로 개인차가 가장 큰 영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전환적 사건은 뭐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어떤 전환적 사건을 겪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 볼까요? 자, 인식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새 영역도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발달의 특성 부분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 있죠. 그렇죠? 인간 발달의 원리를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간 발달의 영역에 대한 문항이 그 다음으로 여러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출제 빈도가 높은 인간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시문 안에 인간 발달의 두 영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사례를 답지에서 찾는 이런 문항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6모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두 영역이 모두 반영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영역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교과서는 네 개로 나누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인간 발달의 영역, 신체, 인지, 사회정서로 구분합니다. 자, 마음이 울적할 때 잠시 산책을 해보자. 잠깐 걷고 나면 가라앉았던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걷는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가라앉았던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자, 혼자 걷는 게 심심한 사람은 친구와 함께 걸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다. 여기도 역시 신체 그리고 사회정서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제시문 안에서는 신체와 사회정서 발달 영역 두 개가 나타나는 거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답지 골라볼까요? 두려움을 느낀다. 뭐죠?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신체 발달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신체 발달 영역이 두 개가 함께 나온 거. 1번 정답이네요. 다른 것들도 함께 분석해 볼까요? 자,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체입니다. 그리고 지각 능력이 발달한다. 인지 발달 영역입니다. 자, 신체는 나왔지만 사회정서가 아닌 인지 발달 영역이 나온 거죠. 자, 자기 인식을 시작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자기를 인식한다. 인지 발달 영역이고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자,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신체이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된다. 역시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언어 능력의 발달로 인지 발달 영역이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우리 분석해보는 이런 문항이네요. 자, 2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기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사에 나타난 방어 기제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방어 기제.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변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생긴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바꾸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분석 이론에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불안에 의해 생이 잠식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 바뀌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방어 기제, 가는 자신의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사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하거나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하거나 자, 이런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 뭘까요? 나의 마음과 반대로 하는 가는 여러분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미운 걸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친절한 척,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반동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나와 있는 거참 재밌는 것 같아요. TV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장 사이가 나쁘고 앙숙인 패널들이 막상 토론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친한 척을 하는 걸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싸우다가 친한 척 하면서 끝나지? 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거네요. 가슴에 쌓인 이런 나쁜, 막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을 드러내면 너무 속 좁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친한 척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였을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거, 우리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 아니고요. 자, 동일한 사례로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빚 좋은 개살구가 있습니다. 미운데 왜떡 하나 더 줘요? 이렇게 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반동 형성입니다. 자,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로 현신 자체를 부정하고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반동 형성이 아니죠.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3번 살펴볼까요?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에서 우리는 어떤 이론을 알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론은 영유아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영아기부터 나타나는 미소, 옹알이, 울기와 같은 행동은 사실 얘네가 미소를 짓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도 돌봐주는 사람한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미소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행동들은 양육자의 돌봄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영아들의 타고난 사회적 신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인들도 아기들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호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울면 양육자는 아기가 배고픔이나 불편함 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봄을 제공합니다. 동물에게 각인 효과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애착 기제가 존재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종의 생존을 이루어 왔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바로 볼비가 얘기하는 애착 이론이겠죠. 그죠? 이렇게 아기는 돌봐주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보고 자, 돌봐주는 사람은 아기를 잘 돌보고 그래서 이둘 간에는 서로 간에
아주 서로를 사랑하는까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애착이론입니다. 자, 이 애착이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의 각인 효과를 이야기한 로렌츠의 이론과 더불어서 동물 행동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다음 강의 장면에서 A부터 CC의 대화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이라고 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 적용을 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강사가 물어봤고요. 각각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A씨부터 볼까요?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합니다. 자, 안정적인 직업. 별편 없고, 위험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드러나는 거, 우리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B씨를 보겠습니다. 자, B씨는 장차 CEO에 오르고 싶대요. 자, CEO에 올라서 명예와 인정을 받고 싶은 게이 사람의 욕구네요. 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드러나죠, 여러분? 자, 존중감의 욕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B씨의 욕구는 자, 존중감의 욕구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CC의 욕구 한번 볼까요? C는 저는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직업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C는 뭐 어떤 그런 다른 외부적인 가치보다는 자아를 가장 잘 개발해서 최선의 자기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그리고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계 단계 중에서 안전의 욕구는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아 존중감의 욕구는 4단계이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5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뭐가 더 상위의 단계인지 또 기억을 하시면서 문항을 해결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보기 기어. A씨에게 나타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죠? 소속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3단계에 해당하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B씨에게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답이네요. 자, CC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는데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뭘까요? 이건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니은 맞는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겠습니다. CC에게 나타난 욕구는 BC에게 나타난 욕구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나요? 그쵸?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이죠. 그렇죠? 이건 4단계, CC의 욕구는 5단계이기 때문에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도 여러분 5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5단계들이 위계적으로 위계와 아랫단계에서부터 윗단계로 올라가는 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와 관련된 단계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회를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회의 이론과 관련된 문항들을 우리가 모두 지금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10회까지 쭉 여러분과 이론과 관련된 문항을 풀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번 수능 완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근거해서 분석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구성 요소들인 동화와 조절,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적용을 한 그런 내용들이 문제에 적용된 걸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능 완성의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아제의 인시발달 이론과 관련된 문항도 마지막으로 함께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2024학년도 9목 18번 보시면 다음 글에 나타난 도화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을 볼수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화와 조절,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통한 적응, 그리고 평형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되겠죠? 자, 한번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풍뎅이에 관한 자연 관찰 책을 딸 도아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자, 도아는 풍뎅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기의 엉덩이를 가리키면서 궁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요? 자, 풍뎅이랑 지금 궁뎅이랑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죠? 그래서 이 도화는 이미 궁뎅이에 대한 도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을 풍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지금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도식을 적용해서 나타내는 동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자, 나는 풍뎅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궁뎅이는 도화한테 있고 풍뎅이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곤충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도화는 자신의 엉덩이를 가리키며 궁뎅이라고 말하였고 그림에 풍뎅이를 가리키면서 풍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는 조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절을 해서 새롭게 이제 풍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풍뎅이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는 모습도 우리 나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다음날 놀이터에서 도화는 풍뎅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풍뎅이를 보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풍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인지적으로 평형화된 상태인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는 기존의 도식에 맞춰서 동화가 나타난 것이다. 맞는 답이고요. 나에서는 조절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는 인지적으로 불평형 상태 아니고요. 조절을 해서 평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닙니다. 자,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지죠. 그죠? 가와 나를 통하여 적응이 이루어졌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로 묶인 4번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부분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번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 연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부분이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요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 서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서평에는 프로이트의 성격 구성 요소 ABC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전문가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생 지침서예요. 자, 우리는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전쟁터에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네요. 자, 저자는 인생을 피할 수 없는 투쟁이 가득한 전쟁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A라고 얘기해요. 자, 생물학적 본능의 원리를 따르는, 본능의 원리에 지배되는 A, 뭘까요? 본능이라고도 하고요. 원초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B를 보겠습니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되는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B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양심의 원리를 따르고요. 그리고

중심, 자, 이상,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요소 B 뭘까요? 여러분, 초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이두 개가 생명이 소멸하는 날까지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요소들 간의 투쟁은 합리적인 사고를 발달시켜서 본능과 이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C를 형성을 한다고 해요. 자, 이런 원초아와 초자 간의 싸움을 중재하는 워워,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라고 하는 C 뭘까요? 이거는 자에 해당합니다. 자. 되겠습니다. C를 형성합니다. 자, 저자가 전하는 프로이트의 메시지는 무스트레스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옳은 답지 골라볼까요? A는 원초아이다. 맞습니다. 자, B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 남근기에 발달하는 것이 자아일까요? 아닙니다. 남근기에 발달하는 것은 초자아이고요. 남근기. 그 다음에 자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 직후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초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탄생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달된 채로, 자, 발달된 채로 태어나는 점, 이렇게 시기마다 발달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C는 남근기에 발달하기 시작한다. 틀렸어요. 남근기에 발달하는 것은 초자아입니다. 자, A, 원초아는 쾌락을 따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B, 초자아는 도덕, 양심을 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러면 답은 기억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낱말 퍼즐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쇠를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출산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 호르몬 및 신체 변화 등으로 우울감,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뭘까요? 산후우울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볼까요? 자, 출산 후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약 6주 정도의 시기. 자, 산욕기입니다. 자, C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는 시기, 개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세로 열쇠 D는 여러분 뭐가 되나요? 후산기가 되네요. 그쵸? 세로 열쇠의 D는 후산기이고요. 이 후산기와 관련된 설명이 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후산기에 대한 설명 어떤 것일까요? 태아가 산두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시기, 여러분, 여기는 출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산 후 자궁에서 나오는 붉은색 분비물 오로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수정란이 난관을 따라 이동하여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의 시기, 자, 이건 발아기에 해당하죠? 아닙니다. 양막의 일부가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비되는 혈액이 섞인 분비물, 자, 이건 이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산모의 자궁에 붙어있던 태반, 탯줄, 양막 등이 떨어져 나오는 시기, 이게 후산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항에서는 우리 출산에 대한 출산과 관련된 아주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로 열쇠, 세로 열쇠, 그리고 답지에서 종합적으로 잘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보통 출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물어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태내기하고 신생아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 신생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반사에 대한 연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검사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반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신생아 반사.

회사 운동지고요. 여기에 보면 종류에 해당하는 가부터 다가 있고요.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원문자 A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사운동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손바닥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쥐어주면 꽉 잡는다. 가 뭘까요? 파악반사입니다. 다음에 나 겨드랑이를 잡고 다리를 바닥에 닿게 하면 걸어가듯이 움직인다. 걷기 반사입니다. 그다음에 다 볼까요?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부채처럼 폈다가 오므린다.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A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근원 반사인데요. 근원 반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근원 반사는 아기의 뺨을 톡톡 두드리면 이 톡톡 두드린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런 반사를 우리는 근원 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젖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악 반사, 걷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두 다 여러분 원시 반사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반사에 해당한다. 이건 생존 반사죠? 아닙니다. 자, 가는 파악 반사, 나는 걷기 반사이다. 맞습니다. 자, 나와 다는 원시 반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A는 손가락으로 뺨이나 입가를 두드리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런 반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류를 알아내는 것과 그리고 설명을 함께 물어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반사에 비해서 복잡하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점점 더 복잡하게 물어보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반사를 공부할 때에도 단순하게 이름과 내용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두 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항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새호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침에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데 새우가 자꾸 옆에서 립스틱을 달라 그래서 장난으로 코에 립스틱을 찍어 발랐더니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거울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자기 얼굴에 립스틱이 묻힌 걸 거울 속에서 보면서 자기 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만진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거울자 실험이고요. 뭐가 보이고 있죠? 아직 자아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요. 아직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나 봐요. 그렇죠. 지은이도 어릴 때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나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거울을 만졌던 거 기억 안 나요? 이야기하면서 자아인식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보면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떼어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새호도 한두 달만 지나면 지은이처럼 거울 속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아인식을 앞두고 있는 자아인식은 약 12에서 15개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아인식을 앞두고 있는 한돌 즈음의 그런 아이이구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네요. 자, 새우가 속한 시기, 그러니까 영아기고요. 영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되는 것은 완성되는 거니까 완성은 성년기가 되어야 되네요. 자, 대상용 속성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동의 결과보다 의도를 고려하려면 아동기가 되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번 내용. 다음 실험에서 유추

사용할 수 있는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네요. 자, 아동 A가 어느 시기에 속했는지 우리 실험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구공, 수건, 상자를 준비를 했고요.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상황 1 이렇습니다. 아동 A가 보는 앞에서 야구공을 수건으로 덮고 아동 A에게 야구공을 찾도록 합니다. 그쵸? 다음 상황 2 보겠습니다. 아동 A가 보는 앞에서 야구공을 자, 수건 밑에 넣었다가, 수건 밑에 넣었다가 중요한 내용 있죠? 잠시 후에 꺼내서 옆에 있는 상자 안으로 옮겨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동 A에게 야구공을 찾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 1, 2 조금 다르죠? 자, 이런 조금 다른 상황에서 아동 A 어떤 반응을 보인지 봅시다. 자, 간단한 이런 야구공 수건으로 덮었을 때 아동 A는 한 손으로 수건을 젖히고 다른 손으로 야구공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는 앞에서 숨기면 완전히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보는 앞에서 덮은 다음에 보이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거든요. 자, 다른 곳으로 상자로 이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자, 첫 번째 숨겼던 수건을 젖히고 아, 야구공을 찾았지만 야구공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야구공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계에 이 아동 A가 해당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요런 단계는 대상형 속성 발달 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4단계는 8에서 12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대상형 속성 발달은 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감각 운동 발달 단계. 그쵸? 감각 운동 발달 단계와 항상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4단계 8에서 12개월에는 감각 운동 발달 단계 중에서 2차 수납 반응의 협응기에 해당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 시기 지금 영아기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요. 영아기에 해당하는 발달 지원 방안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존 개념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실험 교실 아동기 해야 되겠죠? 과략근의 조절이 가능해지므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다. 이게 영아기에 적절한 발달 지원 방안입니다. 자,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 놀이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에게 제공을 하면 적절하겠죠. 그죠? 자, 답은 니은만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8번. 다음 부모 상담 일지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부모 양육 태도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바움린드, 맥코비, 마틴의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 알아보는 유형이네요. 문항이네요. 자, 개구리반 부모 상담 일지이고요. 대상은 김땡땡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자주 싸우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 볼까요? 부모 A의 의견 볼게요.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자신의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본인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건다 들어주고, 아이가 뭘 하든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와 화해를 시키거나 규칙을 지키라고 훈계하는 것은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원래 하는 유형이 뭐예요? 그냥 아이 하고 싶은 거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은 허용적 양육 태도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움랜드 등의 그 기준에 따르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애정과 그다음에 통제 수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허용적 양육 태도 같은 경우에는 애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무관심한 양육 태도 유형 아니고요. 자, 자녀는 자신감은 있으나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으로 자랄 수 있는 양육 태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양육 태도 유형이 아니죠. 지금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 안돼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 유형은 권위 있는 양육 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가정통신문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가정통신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에 아동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가정통신문. 자, 이번 주에는 우리 토끼반 아이들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끼반 아이들의 발달 시기는 자신의 관점에만 초점을 두는 사고의 중심화 성향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이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아래의 활동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를 못하는 시기예요. 이런 사고의 중심화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고의 중심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끼반 아이들은 아직은 사고의 중심화 성향이 나타나는 유아기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감정 그림책도 함께 읽고 인형 상황도 함께 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좀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중심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아기입니다. 자, 유아기에 그러면 발달 특성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 우리 골라볼까요? 피아제에 의하면 유아기는 전조작기에 해당하죠. 자, 전조작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적절합니다. 자, 콜버그의 성 안정성 단계를 찾아보는 것도 유아기에 이렇게 성 정체성과 안정성, 항상성이 발달하니까 적절하죠. 자, 엘카인드의 자아중심성에 대해서 검색하는 건 어떨까요? 자아중심적 사고, 자아중심성 나타내긴 하는데 이 시기는 엘카인드가 얘기하는 자아중심성이 아니죠. 엘카인드의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에릭슨의 근면성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이거 근면성은 언제죠?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유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해결을 잘할수 있었으면 하는 선생님이 선택한 문항들 풀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먼저 유아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놀이 유형과 관련된 문항을 하나 더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모 9번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 속 아동들의 놀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지호 엄마, 민수 엄마, 수미 엄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지호부터 먼저 볼까요? 자, 지호는 친구들이랑 병원 놀이를 자주 해요. 자, 지호는 땡땡이는 간호사니까 환자가 오면 먼저 체온부터 재야 돼라고 하고요. 땡땡이는 그래서 알겠어, 너는 의사니까 주사나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호와 땡땡이는 그래서 병원 놀이라고 하는

0: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간호사, 너는 의사 역할을 나누어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놀이를 우리는 협동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 민수를 보겠습니다. 자, 민수는 친구랑 블록놀이를 하는 걸 보니까 둘이 상호작용 없어요. 대화 안 해요. 하지만 같은 블록으로 각자 집을 만들고 있어요.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수의 놀이는 병행놀이 혹은 평행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자, 수미 볼게요. 자, 수미는 친구들이랑 시장 놀이를 해요. 아까 보니까 역할을 근데 따로 정하진 않았어요. 시장 놀이 세트를 같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같이 놀아요. 자, 그리고 세모세모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세모세모가 뭐 이건 내가 가지고 갈게 라고 하면서 각자 장보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는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때이 수미의 놀이는 연합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호의 놀이 유형은 뭐에 해당한다? 협동놀이에 해당한다 이고요. 자, 수미의 놀이 유형은 공동의 목표가 없고요. 각자 놀고 있었습니다. 자, 민수의 놀이 유형은 연합놀이인가요? 아니죠. 병행놀이. 나의 수미의 놀이 유형은 연합놀이입니다. 자, 지호의 놀이 유형에서는 민수의 놀이 유형에 비해서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2023학년도 수능 수지와 현호의 이야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관찰일지에 나타난 수지와 현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지, 현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볼게요. 자, 수지는 장난감 멜로디언을 가지고 놀고 있고 현우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수지가 장난감 멜로디언을 빼앗기 위해서 현우를 밀치면서 이거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는 도구적 공격성을 지금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현우도 또한 야,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수지를 밀어 넘어뜨리는 도구적 공격성을 둘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지와 현우가 장난감 화장대 앞에서 장난감 립스틱을 만지면서 놀고 있는데요. 수지가 넌 남자인데 화장을 왜 해? 내가 해야지. 난 여자니까. 라고 하면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때 현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립스틱을 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향상성을 나타내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지도 현우도 도구적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현우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자, 콜버그에 따르면 수지는 성정체성, 현우는 성향상성을 획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아기와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까지 함께 풀어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10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화학식량과 몰에서 나의 약점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단원에서 제가 첫 번째로 약점 찾기로 한 단원 바로 화학식량과 몰인데요. 이걸 잘 아셔야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까지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양, 몰이라는 걸 구하도록 하기도 하고 질량, 화학식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나의 약점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바로 양에 대한 개념인데요. 물질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 모든 이 입자의 수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몰, 양을 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양, 이 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부피라는 조건도 주어질 수도 있고 아보가도로 수라는 조건도 주어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바로 화학식량과 질량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게 되면 또는 분자량을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실제값, 이 몰을 구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A와 B에 대한 상대값으로서 이 몇 대 몇에 대한 이 양을 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질량과 화학식량, 이 비율로서도 구할 수 있지만 부피로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보가도로 법칙이 중요한데요. 이 아보가도로 법칙은 모든 기체에서 이 모든 기체라는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화학 반응식에선 고체도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엔 같은 분자 수가 있다라는 건 부피와 분자 수는 비례관계다. 이것도 활용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많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함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심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잘 떠올리면은 우리한테 질량을 주면 양을 구하도록 하는 게 있었고요. 화학식량과 질량비를 주면 역으로 우리한테 나머지 양을 구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21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강철 용기에다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추가만 되었을 때, 여기 추가가 되었을 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 조건을 활용해서요. 몇 그램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체 원자 수와 그리고 산소 원자 수, 수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질량이라는 걸 양, 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다? 화학식량. 그래서 원자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질량과 화학식량 바로 양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고요. 여기선 역으로 우리가 양을 찾아내게 되면 질량으로 바꾸는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강철 용기 메테인 14.4g과 에탄올 23g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여기다가 메탄올 X g 첨가했습니다. 그럼 이 두 용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가요. 나가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 뭐냐면요. 얘네가 지금 X그램일 때 N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분자가 지금 N몰 있어요. 그럼 이 N몰 안에 산소는 바로 N개가 있는, N몰이 있는 거고요. 전체 원자 수는 하나, 세 개, 하나, 하나 다 더해준 값 바로 6입니다. 그래서 6N이 돼요. 그럼 여기 기존에서 바로 6N이 더해주고 산소라는 건 N만큼이 더해진 게 바로 두 배다라는 뜻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 X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선 얘가 몇 몰이었는지 찾아내고 그거를 바로 화학식량과 같이 곱해줘서 질량을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메테인이다 라고 하는 건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는 1이니까 4개 있죠? 16이에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줍니다. 그럼 얘네가 0.9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에탄올은요. 탄소 12가 2개 24, 여기 수소는 5개 하나에서 6개, 그럼 다시 아까 24에서 6개 더하면 30, 여기 산소 16 더해주면 46이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 가에 대한 힌트와 나에 대한 힌트 관계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원자 수는 여기에서 5개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고요. 여기에서는 총 7개에다가 9개다.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0.9와 9 곱하기 0.5니까 4.5 곱하기 2, 9가 됩니다. 전체 원자 수는 9분의 산소 원자 수는 여기만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이다? 2분의 1이다라는 거고요. 가의 두 배가 나기 때문에요. 얘한테 바로 두 배를 해주면 이 나라는 값은 9분의 1이어야 돼요. 이 9분의 1인데 9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기존의 9에다가 아까 우리가 N몰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6개, 분자당 구성 원자수 6개. 그래서 6N을 더해주고요. 여기에서 다시 2분의 1에다가 산소 원자 수는 얘네가 N몰일 때얘 N몰이다라고 했으니까 N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만 약분하고 들어갈까요? 자, 여기 3으로, 3으로 2로요. 그래서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3 더하기 2N은 2분의 3 더하기 2, 여기에서 3N이다. 그럼 N이다라고 하는 건 2분의 3이다 하겠죠? 그래서 얘가 몇 몰이다? 2분의 3몰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화학 질량 알기 때문에 바로 질량 구할 수 있어요. 화학 질량은 12에다가 여기 4죠? 그럼 여기 16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12 더해줬다. 그럼 16에서 12 더해줬다.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은 2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구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여기서 질량이기 때문에 화학 질량 구해줬어요. 그대로 이 물질의 양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16이네요. 산소가요. 그래서 16에다가 16 더해준 거니까요. 32네요. 그래서 32 곱하기 2분의 3이다. 그럼 16 곱하기 3이니까요. 48이 나오겠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48이니까 정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이 양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질량과 화학 식량이 주어질 텐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질량과 실제에 대한 원자량을 줬기 때문에 원자량으로 화학 식량 구해내고 이걸 나눠준 값이 양이다. 전체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인데요. 전체 원자 수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분자가 몇 몰인지, 분자당 구성 원자 수몇 개인지, 이 둘을 곱해준 값이 바로 전체 원자 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질량과 화학 식량을 가지고 양을 구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로 이제 용기에 대한 부피 관점도 가볼 겁니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비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가볼게요. 이번에는 26학년도 문제입니다. 여기 질문, 발문을 보시면 V1분의 V2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 이제 부피비를 물어보는 건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거겠죠.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우린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V1과 V2 리터에 대한 건 바로 분자수를 구해서 그 관계를 찾도록 할 거고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에서요.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나타냈는데 이 질량 W1과 W2, V1과 V2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 탄소고 누가 수소고 누가 산소인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 비교해봤더니 지금 CH4가 똑같이 A몰, C2H5OH 에탄올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C2H6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만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산소가 있는 건 얘만 있어요. 그럼 얘가 산소겠네.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그런 원자량 큰애 산소 빼고 탄소랑 수소 비교했을 때 바로 큰 애가 질량이 커지겠죠? 그럼 제가 탄소겠네. 탄소, 산소, 그러면 가장 작은 애 수소. 그래서 질량비를 가지고 이 질량의 위치를 가지고 각각의 원자를 찾아냈고요. 그러면 이 산소라는 건 원자량이 16이니까 나눠주면 얘가 80g이에요. 자, 얘 지금 16 원자량이에요. 나눠주면 5몰만큼 산소가 있다. 산소 5몰이에요. 자, 근데 얘가 5몰일 때이 분자도 몇 몰이라는 뜻이에요? 5몰이다라는 걸 알려줬네요. 자, 이번에 150. 바로 탄소가 원자량 10이니까 그대로 나눠줬더니 12.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는 1몰 곱하기 A, A몰, 2 곱하기 5, 10. 그럼 이거 다 더해서

12.5가 돼야 되니까 10을 빼주면 얘가 바로 몇이다? 2.5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얘는 7.5몰에 해당하는 부피다라고 해석을 해줄 겁니다. 혹시 수소도 구할 수 있을까요? W1 구해야 되니까 수소는 5개 하나, 6개, 그럼 6 곱하기 5니까 바로 30에다가 여기에선 4개 곱하기 2.5니까 10이니까 40이다. 그럼 W1은 40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 가볼게요. 자, 얘가 수소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15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수소가 15만큼 증가를 했는데 얘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6개야. 그럼 바로 6 곱하기 C가 15란 뜻이에요.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6분의 15. 다시 말해서 2분의 5니까 2.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7.5에서 2.5만 추가됐네. 얘는 바로 10에 해당하는 부피일 것이다. 라고 갈 겁니다. 자, 두배 해주면 얘네가 사실은 15대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대 20이다라고 써주고 W2 구합니다. 그럼 얘가 2.5예요. 그럼 탄소가 기존에 150이었다가 2.5 곱하기 2. 바로 지금 얼만큼 증가했다? 5만큼. 근데 이건 5몰이고요. 우린 질량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12 곱하기 5는 60입니다. 그래서 얘가 210이 되는 게 바로 질량에 대한 표현. 그래서 210을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약분 가능하든지 약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3분의 4로 바꿔주니까 4 없어졌죠? 여기서 7 남았다. 답은 몇이다? 7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바로 여기에서 주어진 질량과 화학식량 나눠서 양을 구해줬어요.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부피를 바로 분자수와 비례한다라고 접근해서 V1과 V2를 구해줬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도 우리는 이 부피와 분자수 관계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한테 계속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화학식량과 질량, 그걸 가지고 뭐를 구해봐? 라고만 단순히 나오지 않고요. 이제는 그 질량도 화학식량도 상대값이에요. 실제값은 아니야. 둘에 대해서 비교만 해봐. 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그 문구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 부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B라는 애가 사실은 10리터고 A는 15리터에서 질량이야. 근데 같은 부피로 만들고자 할 때는 A에 대한, B에 대한 질량을 바로, 부피를 질량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같은 부피에서가 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해주면, 아, 우리가 그냥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을 비교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밀도를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기체의 질량의 이 비율은 기체의 밀도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분의 질량? 얘는 뭘 의미한다? 사실은 얘네들의 분자량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자량 비량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A와 B 모두 다 단일 개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섞여 있다면 우리는 그 밀도라는 걸 그대로 분자량을 보면 안 되고 이 평균 분자량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에 27학년도에 나왔던 문항으로 가볼 건데요. 기체 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기체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분자량 큰 애, 작은 애, 중간 이내를 가지고 여기 X, Y, Z 기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이 들어있는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전체 원자수 비를 물어봤고요. 기체의 부피 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A와 B 더하기 C, 이 부피 비자 곧 우리는 분자수 비,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줄 거다. 그래서 앞에 발문에 같은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X에서 Z에 대한 기체가 주어졌는데요. CH4와 C2H2, 그리고 나서 C3, H6가 순서 없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원자량이 또 주어졌죠? 그래서 탄소, 수소,

그리고 나서 산소는 없으니까 이두 가지만 주어졌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전체 기체 밀도가 같도록 해줄 건데요. 전체 기체 밀도는 제가 아까 분자량이랑 비례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혼합 기체예요. 혼합 기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바로 얘네들에 대해서 분자량이 얘가 예를 들어 16이고 얘가 지금 계산해 36에서 6도에 42죠. 그러면은 16과 42,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단위 기체에서 허용되지만, 만약 얘네가 섞여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 분자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걸 생각해 볼게요. 얘가 16, 12 더하기 4, 16, 여기 있는 12 곱하기 24에다가 2 더해줬으니까 26. 그러면 여기 나에 만약에 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얘 혼자예요. 얘네들의 전체 기체 밀도 같아야 돼요. 얘는 가에서 얘 혼자 있으니까 이 밀도라는 건 42야. 근데 얘네 둘이 아무리 얘가 많더라고, 얘 혼자 있다라고 해도 얘는 분자량 26이니까 절대 42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얘보다 큰 값이 될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나에 얘네 둘이 들어가 있고 가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얘가 가장 작은 값인데 얘가 많더라도 16처럼 더 작아질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 가에 얘가 있는 거고 얘네 둘에 대한 평균 값이 바로 26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16과 26의 차이는 바로 몇이에요? 10. 42와 26에 대한 차이는요, 바로 16입니다. 그럼 얘네가 10대 16, 다시 쉽게 말하면 5대 8의 몰비로 존재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 몰비라는 것은요, 얘 쪽에 지금 가깝다라는 건 얘가 많이 존재해, 얘가 팔몰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더 멀리 존재하죠, 길이가. 얘는 그러면 조금만 존재하니까 5몰 있다는 뜻이에요. 쓸때꼭 다시 반대로 써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더 힌트. 분자량 Y와 Z 구분시켜 줄게요. 그 Y라는 거더큰 애니까 C3H6. 얘가 바로 지금 5몰만큼, 얘는 CH4, 얘가 바로 8몰만큼 있어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가라는 건 C2H2인데 얘에 대해서 뭐를 아직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5와 8을 기준으로 해서요, A를 찾아볼 건데요. 전체 원자 수비가 주어졌네요. 그럼 얘네 지금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개 곱하기 A. 4A. 네. 여기에서는 지금 9개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 9개 곱하기 5니까 45. 거기다 여기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5고 곱해주면 8, 여기 40입니다. 그럼 85죠? 85니까 얘가 17 곱하기 5가 되니까 약분돼서 5. 4와 10이 약분됐으니까 정리해주면 A는 몇이다? 15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5몰이에요. 그래서 기어, X라는 건 메테인 될 수가 없었다. 틀렸고요. C2H2입니다. 니은, 15A. B다라고 하는 건 5였기 때문에요. 5에서 3배 준거 서로 같은 값 맞습니다. 디귿. 전체 기체 부피는 이 분자수와 비례관계다. 15대 13으로 가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건 전체 기체의 밀도였습니다. 바로 단일 기체만 있으면 얘에 대한 그냥 분자량일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네는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값으로 가줘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균 값을 알고 있어서 얘네 몰비를 구하여서 역으로 이제 가 A를 구해줬어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 밀도가 나왔을 때는 분자량을 갈 것인가 또는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더 수월한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요. 정말 자주 나오는 이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비출의 정석이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눠볼 건데요. 질량에 대한 표현, 부피에 대한 표현. 일단 질량부터 찾아볼게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 또는 분자수 1g에 들어있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단위 질량당. 그리고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는 질량 분에 얘네 지금 분자수, 전체 원자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한테 1g에 들어있는 얘네 전체 원자수라는 뜻은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야. 그럼 얘네들 질량분의 분자수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분자량을 역수치해준 값이다. 그러면 분자량 역수치해주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표현 한번 우리 응용해볼까요? 수능 완성에 있는 표현인데요. 1g에 들어있는 단위 질량당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똑같은 표현이다. 그럼 얘 표현 자체는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여기에서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아니라 B에 대한 원자수 하나의 분자 안에 B가 몇 개인이란 뜻이에요. 얘는 지금 하나 있고 얘는 지금 두 개 있어요. 그걸 곱해줬죠. 다만 앞에 지금 뭘 해준 거다? 바로 분자량을 역수치해준 값이다 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B가 1이니까 1이 곱해진 값, 얘는 지금 2가 곱해진 값. 그럼 2를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분자량 역수된 값, 10일 때 7이 오다 분자량이 역수된 값. 그럼 분자량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분자량 몇이에요? 역수시키면 바로 7 때 1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 A, B 분자량 분의 A, B2의 분자량, 그럼 얘네들은 7분의 11이 되어야 되니까 틀렸다. 그럼 니은 원자량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 얘가 A 더하기 B에서 7, A 더하기 2B에서 11. 차이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B가 바로 4만큼 있다라고. 그럼 A는 얼만큼? 3만큼 있다라고요. 그럼 B가 4, A는 3. 그래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1g에 들어있는 또 아까 표현 나왔어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분자량 역수에서 분자당 원자수 얘 두 개, 얘 세 개를 곱해주면 된다. 바로 어디에? 11과 7에다가 그럼 22와 여기에선 3 곱해주니까 22요. 그래서 2와 3을 곱해준다. 11 대 7에다가 그래서 22 대 21이니까 AB가 AB2보다 크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예요. 얘는 두 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는 얘는 두 개에 대한 표현이네. 두 배 해주면 돼. 얘는 지금 세 개 중에서 두 개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럼 두 개 중에서 얘네가 지금 세 개 있네. 그럼 얘네가 2분의 3 곱해주면 얘는 21이 되고 얘는 22가 됩니다. 이렇게도 접근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분자량 구하는 과정을 여기 보기 없었더라면 굳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아 얘가 지금 두 개 중에서 하나 있었던 애, 세 개 중에서 두 개 있었던 애 그 비율을 곱해주면 전체 원자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니디가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바로 단위 질량당이라는 표현이었고요. 1g에 들어있는 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온다. 그땐 우리는 분자량의 역수관계다라는 걸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가봅니다. 단위 부피당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는 부피분의 그럼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돼버리네요. 그럼 단일기체라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니까 상쇄가 되어서요. 얘네가 단일기체라면 그냥 묻는 건 분자당 구성 원자수만 써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AB2야. 근데 얘가 지금 1몰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도 안 봐도 돼.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그냥 3이요 라고 가주면 된다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혼합기체야? 그럼 조심해야죠. 혼합기체면 평균에 대한 값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것도 동일한 표현이다. 자, X의 질량으로 이제 두 기체 말고요. 두 용기 비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용기 안에는 기체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X의 질량은 어차피 화학식량 X라는 거는 계속 같기 때문에 X의 이 몰비로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요. XY와 XY2가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건 Y 원자수 하나, X 원자수 하나, 여기에서 Y 원자수 두 개, X 원자수 하나.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모두 다 1몰이라면 그냥 이 원자수가 몰비로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질량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얘네가 또 일몰, 이몰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용기에 들어있는 거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적용하러 가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옆에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우리가 분자량을 곱해준다면 얘가 소거가 돼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해주고 3을 곱해주되 주의할 건 상대값이에요. 실제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가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린 서로 비교해주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주면 이거 상쇄돼서 7, 이거 지금 상쇄돼서 4. 7대 4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 B예요. 근데 우리한테 실제값이 7이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7의 값이네. 그러면은 감사하게 실제값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N 더하기 2N이 바로 7. 여긴 2N, N 더하기 N이 4. 그래서 N 하나가 2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2N일 때 얘가 4, 다 더해서 7이니까 N이라는 건 3. 그래서 끝났다. 그럼 얘네 질량비가 바로 X 대 Y가 9대 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X가 3개 있을 때, Y가 4개 있을 때 얘네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율에 대한 걸 알려줬죠? 이 비율이 몇이다? 9대 1이다. 그럼 여기 딱 연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X는 바로 12Y다. 다시 말해서 Y가 1일 때 X라는 것이 2입니다. 라는 비율을 구했는데 채트 구하래요. 그럼 다시, 그럼 우리 분자량이 상대값이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XY에 대한 원자량을 아니까 이 분자량을 구해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여기에 분자량을 구해서 바로 Z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럼 여기가 4가 어떻게 나왔냐면 X라는 거 3개, 그럼 여기 36에다가 Y라는 거 4개, 40이네. 얘가 40에 대한 비율 4에 해당하니까 얘는 실제값이 30일 것이고 Y라는 거 2개 있으니까 바로 원자량 1을 적용해주면 2 빼주면 28이 바로 뭐다? Z가 2개 있을 때 Z의 원자량 몇이다? 그러면 14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Z 14, X라는 거 12 바로 그러면 우리 6분의 7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N이라는 건 2였고요 M은 3이었다 요거 이제 약분해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몇이다? 2다. 그래서 4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4분의 7이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대놓고 7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우리 활용해 줘야 돼요. 그럼 활용하기 위해서 봤더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면 방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분자는 역수치해 준 값이다. 그래서 역수치해 준 값이니까 분자량 곱해주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근데 7과 7 실제값과 같구나. 그럼 너도 같아야 돼. 그래서 N과 M 구해냈고요. 그리고 여기 질량비로 원자량 찾아내서 실제 분자량비를 찾아냈어요. 40과 30이니까 Z의 원자량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앞에 처음에 두문장 풀 때는 실제 질량과 화학식량 원자량 대놓고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한테 실제 원자량이 아니라 이 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기체 또는 용기 안에서 그 기체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계속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제 두 용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비교는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라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용기에서 이 부피와 이 부피, 얘네들 관계, 바로 온도 압력이 같다라는 그 아보가드 법칙을 활용해 줘야 되니까 가에서 둘에 대한 관계 끝, 나에서 둘에 대한 관계 끝.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적용한 것 끝, 이걸 그대로 그 부피가 몰이다라고 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독립적으로 사용해 줄 거고요. 그래서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한다 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밀도 우리 아까 활용했던 거를요. 이 안에서 또 활용해 볼 건데 두 용기를 비교하는 거 안에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눈치 좀 빠르게 채주면서 분자량 찾는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관계를 살펴보는 거 먼저 해봅니다. 수능 완성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T도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 나이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딱 보니까 가와 나 중에서 가가 건드리기가 더 쉬운 이유가 얘네가 그래도 단일 기체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5V리터와 2V리터 이것을 바로

나는 뭐를 볼 것이다? 몰비 5대 2로 갈 겁니다. 그럼 질량비가요, W와 W로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얘네들에 대한 화학식량. 화학식량 어떻게 구하더라? 얘네 나눠주면 된다. 우리는 이걸 나눠준 이 공식 자체를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서는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 여기 나타냈고요. 이거는 바로 물질의 양, 몰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몰분의 질량. 그럼 얘네들은 몇대 몇이다? 2대 5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분자량이다. 이걸 왜 구했냐고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요. 이 밑에 탄소, 그리고 수소에 대한 원자를 주어졌으니까 얘에 대해서 탄소가 몇 개인지 몰라? A개야. 근데 12A에다가 더하기 수소가 2B, 바로 1에 대한 거니까 원자량 이게 바로 2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12 곱하기 3A니까요. 36A 더하기 여기서 2B 해주면 얘네가 5에 해당한다. 그래서 2대 5라는 비율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분자량이.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요 약분합니다. 6과 1로요. 자, 그랬더니 36에 2 더하기 2B는 30A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6A는 바로 여기에서 5죠, 5. 요 5인데 여기 제가 B라고 썼으니까 5B로 바꿔줄게요. 5B. 그래서 이거 넘어와주면 얘네가 3B가 돼줘서요. 아, 얘네 2A는 B구나라는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나에 가져갈 거예요. 이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서 5대 2라는 몰비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또 새로운 용기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 돼요. A와 B에 대한 관계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2B다라고 하는 건 바로 4A가 되고요. 여기에서 3B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배율 중에 6A가 되고 여기서 2B다라고 하는 건 4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무슨 힌트 적용할 거냐면 하나 더 자료 주어졌죠? 나에서 기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입니다. 전체 원자수인데 1g에 들어있는 기억나죠? 화학식량 분해, 분자량 분해, 걔네들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럼 얘네 지금 화학식량 몇이냐? 바로 지금 탄소가 A겠죠? 12A 더하기 4A니까 16A가 화학식량. 그럼 얘는 16A 분해요. 이게 몇개 있냐면 A랑 사이 5A만큼 A 속어 되니까요 5 16분의 5라고 쓸게요. 근데 얘 뭐야 지금? 혼합기체야. 혼합기체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g에 들어있는 그럼 얘네 질량 다 더할게요. X 더하기 4W 분해 그럼 각각에 대한 양 여기에서 X g이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네 화학식량 24A 더하기 6A니까 30A를 나누면 양이 나오죠? 30A분의 바로 X 이 양으로 실제로 갈 거예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 2A 더하기 6A니까 곱하기 8A 더하기 여기에서는 지금 36에다가 4 더해주니까 40A죠. 그래서 40A분의 4W니까 10A분의요. 그냥 W로 바로 가고 여기 더해주면 얘는 7A가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이게 바로 35대 24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구분되시죠? 얘는 지금 단일기체라서 여기는 단일기체라서 그대로 제가 써줬으나 여기는 진짜 모든 질량을 다 더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 될 만한 애들 약분하고 시작합니다. 15와 4로 약분 됐고요. 여기에선 더 이상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7과 여기 1, 5로 약분했고요. 요거 어째 곱해질 거니까 얘는 2와 3으로 해서요. 이제 표현 나타내 볼게요. 15분의 그러면 7 곱하기 4니까 28x에다가 더하기 여기 10a분의요. 7 곱하기 7인데 여기 A도 소고가 되니까 치워집니다. A 소고되죠. 여기도 치워지고. 그럼 여기는 49W가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3 곱해주니까 2분의 3이 나오게 된다란 뜻입니다. 근데 제가 요걸 안 했죠. 그래서 뒤에다가 X 더하기 4W로 없애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얘네들한테 바로 30을 곱해주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요거 없어지면 얘가 지금 56x가 되죠? 여기다 칠게요. 56x. 자, 그럼 여기 3이죠? 그럼 3 곱해주면 얘는 7
그러면 3 곱해주면 12니까 147. 여기 더하기 얘 W가 붙습니다. 자, 이번에 얘는요, 15, 45X고요. 45X, 4X가 아니라 45X. 여기에서 45 곱하기 4니까 180W가 되네요. 자, 요거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11X는 여기에서 33W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X보다 3W다라는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관계를 찾아냈으니까요, 이 질량까지 넣어주고 이제 보기로 갑니다. 기억! B와 A에 대한 관계는 B는 2A니까 맞고요. 니은! 그럼 X와 3W는 맞나요? 네, 서로 관계 맞고요. 그럼 얘네와 얘네 지금 부피비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V1에서는요, 16A에서 2W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양이었고요. 얘는 30A분의 3W니까 바로 10A분의 1W, 여기에서는 10A분의 1W, 둘이 더해주면 바로 5분의 1. 그럼 5분의 1과 여기는 지금 8분의 1이죠? A와 W 어차피 소거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5대 8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5분의 8이 맞습니다. 답은 기역니은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서와 같이 우리가 지금 판단해줘야 되는 건이 안에서 비교, 이 안에서 비교 이것만 구해서 와주되 처음에 우리가 문제 푼 것처럼 화학식량과 질량의 비로 물질량을 접근해주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전체 기체의 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몰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발문 1고요. 이 몰로, 양으로 주어졌을 때이 관계 속에서 Y와 X 관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기체의 밀도가 바로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살리는지 보세요. 분자량 사용 안 합니다.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고 나에서 X에서 질량비, X에서 Z의 질량비가 7대 7대 1이야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요, 바로 YCZB분의 XAZB에 대한 분자량비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없는 애 지워볼게요. 자, 근데 시작할 건데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 다시 말해서 부피분의 질량이 같다란 뜻인데 질량이 5대 9면 이 밑에 있는 분 모두 5대 9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질량비가 부피비. 그러면 5대 9가 부피비야. 얘네 지금 뭘 더해주면 m 더하기 2n과 그리고 여기에서 3n 더하기 2n은 뭐다? 바로 5대 9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EN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양인데 EN만큼 차이 날때 얘네가 4만큼 차이 나니까 아, M은 몇이야? 2야. 그럼 N은 몇이어야 돼? 얘가 지금 2 넣어주면 2분의 3이 돼줘야 돼요. 그럼 우리 분수 싫죠? 그래서 얘네가 4대 3이다라는 비율로 들어갑니다. 얘가 4, 그럼 얘가 3이니까 6. 그럼 여기 12, 여기가 3, 여기가 3. 4대 3 비율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 원자수는요, 바로 4만큼 있고, 여기에서 A 곱하기 6이니까 6A. 그때 Y라는 거 4만큼 있고, 얘는 없고. 그럼 얘가 4가 놔줘야 돼, 이 비율이. 그럼 얘는 16이겠죠? 그래서 A는 몇이다? 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2. 그럼 그대로 여기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자, X라는 건 지금 12고요. 여기에서 얘가 3 곱하기 2는 6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 X 더 이상 없어요. 18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7분의 6에서 얘가 18이니까 얘도 3배 해줘서 21에 대한 비율이 분모에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y다라고 하는 거 12에다가 나중에 3c 더해줬던 얘가 뭐다? 21이니까 c는 뭐예요? 3. 그래서 얘가 3 나왔어요. 그럼 이제 z의 질량인데요. 이 z라는 건 여기에서 4, 여기에서 지금 6b는 7에 대한 비율, 여기에서 지금 12, 여기에선 지금 3b, 3b니까 6b죠. 이게 바로 뭐다? 9에 대한 비율. 얘네들에 대해서 비례식 풀어주면 되겠죠. 4와 2, 3 약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8 더하기 14b가 바로 몇이다? 12 더하기 18b다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요거 약분해줬을 때 4b는 몇이다? 16b는 4요라고 나오게 돼요. b는 4 타고 있습니다. 나에서 질량비 X 대 Y 대 Z가 7대 7대 1이야. 이것만
이용해 볼게요. 7대 7대 1. 어떻게 나왔냐면 x는 12에다가 2, 3은 6, 바로 18에다가 원자량 곱해준 게 7에 해당하고 y라는 것이

2에다가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그럼 21, y. z라는 거 12. 여기에서 지금 4, 3, 12. 근데 두 개 24, 36이네요. 36z가 바로 7대 7대 1. 약분 또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으로 약분하면 6x 대 7y 대 12z인데요. 얘가 1이 돼줘야 되니까 z라는 건 그냥 12분의 1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지금 1이 돼줘야 되니까 y는 1이라고 둘게요. 그럼 x라는 건 6분의 7이 돼줘야겠죠? 그러면 12로 약분하자. 14 대 12 대 1이 보다 원자량이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분자량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건 12. 근데 12가 몇 개 있다? 36. 그럼 z는 1이니까 40이고요. x라고 하는 건 14. 근데 몇 개 있다? 두 개. 28에다가 z 네 개 있으니까 32. 그래서 요거 약분해준 몇이다? 바로 5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4니까 답은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한테 지금 얘네들에 대한 관계를 줬을 때 뭘로 줬습니다. 그 뭘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 주다 라고 했는데 전체기체 밀도가 주어졌었죠? 이게 바로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네가 같아. 그럼 질량비와 곱 부피비야. 이걸 활용해 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양을 더해 준 게 곧 부피와 비례관계다 라는 걸 활용해 줬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실험식 같은 화합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식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시로 제가 26학년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실험식 같은 게 눈에 잘 띄도록 빠르게 착착 찾아줘야 돼요.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 실린더 나와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3대 2에 대한 부피비는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3대 2의 몰비야라는 건 잘 쓰셨을 텐데 가에서 질량도 같대요. 그러면 X랑 Y인데 A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앞에다 끌어당기면 XY2. 여기 B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B 끌어당기면 XY2.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바로 이 몰비는 3대 2가 맞고 질량비는 1대 1이니까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량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몰과 분자량 반비례 관계죠? 2대 3이구나. XY2 같은데 왜 분자량 차이가 발생했나요? 라고 했을 때 A와 B가 바로 2대 3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A가 지금 2대 3이야. 그대로 그럼 이걸 활용해서 나와 다를 활용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2, 여기 4, 여기 지금 3, 여기 지금 6. 좀 특이한 게요. 여기도 XY가 1대 2, 여기도 XY가 1대 2고요. 좀 특이한데요? 그럼 여기도 적용되나 봤어요. 근데 여기 X가 2, 여기는 6, 1대 3이네요.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지금 6, 1대 2네요. 그래서 실린더 수 기체의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 기가요. 얘는 다 1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건 무조건 나눠주면 1대 2이기 때문에 2가 나와요. 실제 값이. 근데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실제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7분의 1을 해줘야 되네. 8에 대한 거는 그러면 몇이 돼줘야 된다? 7분의 16이 실제 값이 돼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럼 그대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X라는 원자수는 2 곱하기 N입니다. 2 곱하기 M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5N이죠. 그래서 15N 분해요. 이번에 6 곱하기 M이네. 6M 더하기 6 곱하기 5N이니까 30N.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눈치 빠른 친구는 얘를 두 배 해주면 얘가 옆에다 쓸게요. 4M 더하기 30N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비교하면 30N이 겹쳐요. 누구만 다르냐면 6M과 4N으로 4M으로 이 M이 남아요. 그럼 여기 두 배 준 14 차이는 2. M은 몇이다? 1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2 더하기 15N은 7인 거죠. 그럼 얘가 바로 N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알려주네. 근데 저 분수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3대 1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가 3, 얘가 지금 3, 얘가 그러면 3, 얘가 5. 그러면 얘네가 몰비가 1대 1일 때, 1대 1일 때 분자량비 2대 3인 거죠. 그럼 분자량비가 지금 2대 3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2대 3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7에서 2대 3이니까 얘가 14, 얘가 21. 그래서 나누기 5, 5 해주면 이게 실제 질량값이 나온다. W 생략할게요. 근데 얘네 같은 화학식이죠.
그러면 3대 5의 몰비로 있으니까 3분의 5를 해주게 되면 얘는 7W, 얘는 그럼 다 더해 10W니까 3W다. 그래서 여기 넣어봅니다. M이라는 거 3, N이라는 거 1, 그럼 다에서는요, 바로 지금 얘값 물어봤으니까 3. 나에서는요, 얘값 물어본 거죠? 그럼 얘값이 지금 XA, Y2A는 5분의 14. 그래서 14분의 5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3 약분되네. 그러면 14분의 5가 정답이다. 다음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아, 여기에서 지금 실험실 갔다라는 걸 활용해서 군제량 구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준 겁니다. 자, 근데 또 실험실 같은 문제 유형 하나 더 제가 넣어놨습니다. 바로 25학년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문에서는 Wg 들어가 있고, Wg 첨가 있고, 이 Wg 첨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피가 얘거 그대로 2몰, 얘가 지금 2몰, 얘 1몰. 자, 그럼 여기에서 2몰, 1몰, 얘는 지금 7몰. 그때 여러분들이 XB2와 얘두배된 거, XB2, 여기 X 된 거, 이 관계 2대 X. 근데 얘네 질량 1대1로 같아? 몰비가 2대1이야? 분자량 1대2야? 그럼 바로 X는 몇이야? 그두 배인 4가 돼줍니다. 그럼 얘가 바로 4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조건 활용해야 되는 건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죠? 그럼 우리가 질량 여기 2W 분해, 지금 A에 된거2 곱하기 2, 4, 여기 4니까 8. 여기에선 지금 4W에다가 8에다가 딱 Y만 지금 더해진 거죠? 7Y. 이것이 몇대 몇이다? 바로 16대 15다라는 거 활용해서 Y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값이 1이다라는 거 구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부피당 이 비원자수 부피라는 건 여기에서 2몰에 해당하는 거지만 얘는 혼합기체 아니라 단일기체니까 바로 4. 여기에선 얘네가 1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10분의 1. 여기 들어있는 거 A는 바로 15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약분해주면 여기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오늘 활용했던 건 바로 이 실험식 같은 경우를 빠르게 찾아주고 분자량을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고요.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몰과 질량, 기체의 부피에 대한 관계.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문제 실제 원자량과 실제 질량 가지고 했었고요.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은요, 바로 얘네가 단일이냐, 혼합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서 한번더 하시되, 우리가 뒤에서 풀 때는 부피변의 질량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한번더 봐주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두 기체를 비교하는 용기에서는 무엇을 활용할까? 혹시나 실험실 같은 건 없는가? 한번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오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7 약점 공략 지우과학원 강의를 맡게 된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9시간 동안 약점 공략 강의를 하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퀀텀 점프를 위한, 아셨죠? 우리의 점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 준비하실 것은 학습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고 질문을 가지고 오면 좋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주제, 어떤 주제냐면요. 자, 이번 1강은요. 고지자기 극과 지게이

이동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아셨죠? 자, 이 고지자기 극과 직의 이동은 최근 모의고사 출제 경향 100%. 작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 거기에 더해서 학력평가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 자, 최근에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69%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할수 있다. 우리가 자료 해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출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자기 극의 이동을 해석을 해서 직의 위치를 복원할 수 있니? 그 복원된 직의 위치에 대한 물음, 직의 운동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각 자료를 주는 겁니다. 복각 자료를 주고 그걸 가지고 위도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 해석. 요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출제 유형이 되는 것이고, 최근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극의 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필수 개념, 우리의 약점 공략,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개념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자, 먼저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말하는 거죠. 자,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며, 나침반의 N극은 현재 지구 자기장을 따라 북쪽을 향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린 나침반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지구 안에는 마치 어떠한 자석과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석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는 것이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나침반의 배열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셨죠? 자, 우리 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결국에 이 자기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고지자기 극의 이동, 고지자기의 변화, 직의 이동까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용어들이 있죠. 먼저 복각이 있습니다. 복각은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 요 복각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의 위동, 직의 위도, 현 시점에서 나침반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 놓여 있는 지점에서의 복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지점의 위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각은 위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복각이 플러스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좌북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을 우리가 좌남극이라고 한다. 아셨죠? 우리는 그중에서 좌북극을 꼭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침반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나침반의 N 자침이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 N 자침이 정확하게 수평면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수평면에 대하여 90도로 땅속으로 쏙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 좌북극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 나침반 N 자침이 수평면 위로 90도로 솟아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좌남극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복각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아셨죠? 수평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이고, 수평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아셨죠? 자, 유사한 용어인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근사했을 때, 가정했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때 막대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고지자기를 해석할 때는 지구 안에 들어있는 자석을 막대자석이라고 근사합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장의 북극, 지자기 북극을 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기 북극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야. 그래서 막대자석의 N극, 반대 방향인 S극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 안에도 그러한 막대자석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쌍극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N극과 S극이 대칭적으로 있는 상태. 아셨죠? 자,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일치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축과 자전 축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지구 자기장의 자기 축과 지구의 자전 축은 일치한다. 요게 기본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땅속, 지구 안에 들어있는 암석의 고지자기를 해석해서 지구의 이동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아셨죠? 요 포인트, 요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은 우리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요 기본 가정에 대한 조건은 문항에서 항상 이렇게 제시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북극과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구 지금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막대자석은 한쪽에 N극이 있고요, 한쪽에 S극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성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자기력선에서 자기력선이 나왔다 들어가는 요 방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 항상 자석에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셨죠? 자,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기력선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다 나침반을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 자침은 누구를 향해 간다? 요 S극을 향해 간다. 아셨죠? 이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곳은 S극.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겠습니다.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곳은 자석의 S극. 아셨죠? 요 N과 S가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방향성으로 봤을 때. 아셨죠? 자, 그렇다고 보면 볼게요. 지금 여기 어느 지역에서 나침반을 놨습니다. 나침반을 놨더니 나침반의 N 자침이 여기에 놓여 있고요. S극 자침반이 여기 자침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볼수 있는 건, 아, 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그 방향성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셨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이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면, 아, 여기서 볼 때, 아,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석. 지구 안에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자석이 S극이 있는 것이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 뭐가 있다? 북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북쪽이 있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S, 남쪽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 자기력선을 보면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침반을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침반을 놓을게요. 그러면 N 자침은 이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는다고 하면 N 자침은 여기에 이제 놓이는 것이고, 맞죠? 이렇게 나침반을 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 이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에 대하여 이 N 자침이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네. 땅속으로 90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 우리가 이러한 지점을 플러스 90도 이렇게 북각을 표시한다는 거죠. 이러한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이 뭐가 된다? 자북극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지구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자석을 가정했을 때그 자석의 S극이 놓이는 위치라는 거죠. N 자침은 자석의 S극을 따라가려고 한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실제 이 자북극과 지구의 북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물며 여기에 자북극이 있는데 요 반대 방향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에 자남극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자북극과 자남극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고 요 자북극과 지리상 북극이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요 지구 자기장의 이러한 실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고지자기를 해석한다거나 지구의 이동을 해석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쌍극자 모델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구가 지금 자기장을 또는 자기력선을 이쪽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죠. 요렇게. 아,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지구 안에 막대자석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석의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습. 아셨죠? 요 N극, S극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요 S극이 자기장의 북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지점을 지리상 북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지리산 북극은, 아, 다시요. 지리산 북극이 아니고 자기장이 북극이

이기 때문에 지장이 붙고, 지장이 붙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면, 아까 지구 안에는 막대자석이 들어가 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요 자기장 모델은 쌍극장 모델이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자석의 S각이 위치하는 요 지표상의 요 지점을 지장이 북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장이 북극. 요 지장이 북극은 뭐랑 똑같다? 지리상 북극과 똑같다. 아셨죠? 이게 두 번째 가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요 자기의 축은 뭐랑 똑같다? 요 자기의 축은 지구 자전축과 똑같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지장이 북극인 동시에 지리상 북극인 것이고, 요 지점은 지장이 남극인 동시에 지리상 남극인 것이고.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 나침반을 놓습니다. 이 지역에 나침반을 놓으면 이 나침반은 지금 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배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침반 N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0도가 될 거예요. 복각이 얼마? 0도. 복각이 0도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지점은 자기장의 적도인 동시에 지리상의 적도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가정하에 설명을 바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고요.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고요. 여기에 지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지점을 1, 2, 3, 세 개를 잡겠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1, 2, 3, 세 개를 잡을 건데, 자, 여기 1번 놓을게요. 1번이 여기입니다. 자, 1번 위치라고 하면 지금 자기장이 어떤 상태냐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력선을 봤을 때, 방향성을 봤을 때, 지표면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요렇게. 여기가 1번 지역이야. 맞죠? 2번 지역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력선의 방향을 봤을 때, 지표면과 나란해. 수평면과 나란해. 여기가 2번이야. 맞죠? 3번 지역은요? 지금 자기력선을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봤을 때, 지표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여기가 3번이야. 됐나요? 자,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선의 방향을 봤을 때 아, 요쪽에 북쪽이 이쪽에 남쪽이 위치하는 거구나. 요거 하나. 북쪽 방향, 남쪽 방향. 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하나 더. 만약에 요 지역에서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화성암이 만들어지면 이 화성암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마그마 속에 들어 있었던 자성 물질들은 굳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나침반이 배열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요러한 배열을 갖게 될 거야. 아셨죠? 요 지역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된다고 하면 그 화성암이 식어서 마그마가 다시요.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될때그 마그마 속의 자성 물질들은 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요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될 거야. 그런 상태로 굳어질 거야. 마찬가지. 여기라고 하면 요렇게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마그마 속에 있는 자성 물질들은 요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돼서 굳어질 거야. 우리가 요런 걸 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자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암석을 딱 봤어. 화성암을 봤는데 요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들, 자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자성 광물들이 이러한 배열을, 이러한 자화되어 있는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북각이 플러스야? 아, 얘는 북반구 고위도에서 만들어졌네? 또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만들어졌네?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서 화성을 봤더니, 잔류자기 방향이 요 방향이야? 그럼 얘는 적도에서 만들어졌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그 암석이 만들어진 위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니까 요 지역에 과거에 어떤 암석, 화성암이 있는데 화성암이 그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잔류자기의 방향이 요거야. 분명 요 지역은 북반구 중위도 때 내지는 고위도인데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 과거의 잔류자기 방향은 수평면과 나란해. 복각이 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이 지역에서 이러한 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지역은 현재는 북반구에 위치하지만 과거에는 어디? 적도에 위치했구나. 적도에 위치했던 녀석이 그 지역이 시간이 지나서 북반구로 이동을 했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셨죠? 이러한 해석 포인트. 이게 고지자기 연구의 기본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잔류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 내지는 고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장이 지표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에서 마그마 상태일 때는 여기 이 마그마 안에 굉장히 많은 자성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성 물질들이 식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된다고. 아셨죠? 이렇게 배열이 되면 이 하나하나가 마치 나침반의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배열이 된채 굳어진다고. 우리가 그런 걸 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화가 되면 이렇게 광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이런 걸 잔류자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잔류자기를 보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니? 그 위도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고지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고지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게 안에, 땅덩어리 안에 수없이 많은 암석들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과거 암석들의 특정 시기의 암석들을 쫙 모아요. 그 아이들의 잔류자기를 쫙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잔류자기를 분석했을 때 가져낼 수 있는 평균적인 그 잔류자기들의 값을 우리가 고지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아셨죠? 그래서 고지작이 복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기, 과거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를 가지고 복각의 평균 값을 내면 그게 그 시기에 고지작이 복각이 되는 거예요. 그 지게. 아셨죠? 그리고 그 잔류자기를 가지고 그 잔류자기의 방향을, 수렴하는 방향을 찾아봤을 때한 지점에 수렴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극이라는 거지, 시작이 극. 아셨죠? 그게 지금 위치에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고지작이, 과거의 지작이 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작이 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나요? 자, 고지작이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리상 북극과 지작이 북극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에서 구한 고지작이 복각이 시기별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땅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암석 A가 있고 암석 B가 있고 암석 C가 있는데 서로 만들어진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시기가 다른데 이 녀석들의 복각 값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아, 지게 자체가 지금 위도를 변화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의 자기장이 변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복각이 다른 이유는 지게가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자, 지금 요 A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 고지작이 방향. 자, 고지작이 방향으로 수렴한 고지작이 극을 구했습니다. B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지작이 방향. 그래서 수렴하는 지점을 하나 찾았어요. C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지작이 방향. 그래서 수렴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얘와 얘를 이용해서 구한 이 과거 당시의 지작이 극의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이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작이 극의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지작이 극의 위치는 항상 90도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는데 지게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게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지게의 위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지게가 어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극이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요 관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고지작이와 지게 이동의 가장 기본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볼게요. 지금 여기 지게 A가 있습니다. 또는 뭐 대륙이라고 해도 좋아요. 특정 시기에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암석이 만들어졌어요. 그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잔류자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잔류자기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 당시에 북극, 지작이 북극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쭉 방향을 따라갔더니 한 점에서 수렴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작이 극이고, 그 당시에 지작이 극은 그 당시에 지리상 북극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같은 시기에 B에서도 암석이 만들어졌네? B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요 방향을 쭉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같은 당시에 지작이 극과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똑같은 시기에 화성암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화성암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잔류자기 방향으로 구한 극은 항상 어디? 그 당시의 지작이 북극 또는 지리상 북극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리상 북극과 지작이 북극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이 암석들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굳어지는데
그 굳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땅 덩어리가 이동을 한다. 요 땅 덩어리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1억 년 동안 이동을 했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 땅 덩어리가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왔대. 요 땅 덩어리가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왔대. 그러면 원래 위치는 여기 부근에 있었는데 얘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이제는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흔적이 고지자기가 되겠죠. 고지자기의 기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지자기의 기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요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얘가 고지자기가 되겠죠. 고지자기를 가지고 구한 과거의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놓이는 거야. 현재의 지자기 극과는 다르게 여기에 놓인다고. 지금 얘와 얘가 불일치한 이유는 뭐다? 이 지게가 원래 위치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일치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 지자기 극을 다시 고지자기 극이 되겠죠? 고지자기 극을 현재의 지자기 북극 또는 지리상 북극과 일치시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일치시킨다 라고 하면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옮겨준다고 하면 과거의 위치가 복원이 된다는 거지. 요게 원리인 거예요. 아셨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상태가 요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B에서 구한 과거 고지자기를 구한 크기 지리상 북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위치보다 위로 올라간데 여기 찍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 줄 겁니다. 요만큼 내려주는 거야. 요만큼 내려주면 과거 당시의 위치가 복원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고지자기 해석에서의 포인트는 지계와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 그 암석과 그 시기의 고지자기 극, 요 극 사이의 거리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리라는 거죠. 요걸 보존한 채, 요 상태에서 그 보존한 채 극을 일치시켜주면 지게의 과거 위치가 복원된다. 라고 하는 게 고지자기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자, 요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적용해서 올해 나왔던 학평과 무평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문제풀이의 팁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항 풀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보면 3월 학력평가 9번 문항이었고요. 자, 표는 어느 지계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 B, C의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계가 동일한 거고 그 지계의 같은 지점에서 화성암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 화성암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가지고 지계의 이동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 지계는 동일 경도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 거기 밑줄. 이 지계는 계속 북상을 하였대. 그러니까 이 지계는 이 땅덩어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료를 볼 건데 얘는 지금 북각이 수평면 바깥으로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북각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북각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남반구에서 형성된 거죠. 얘는요, 수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력선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각이 플러스인 거야. 그럼 얘는 어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지. 얘는요, 나오고 있네요. 근데 굉장히 큰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얘도 남반구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각도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얘보다 더 얘가 더 고위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A와 C는 남반구고 B는 북반구. 근데 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 이런 거지. 여기가 적도인 거고 지금 요 위치가 C라고 하면 조금 더 얘를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되면 작게 그리면 좋겠네요. 요 위치를 C라고 하면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위도로 올라간 게 누구냐면 A가 되는 거예요. A가. 아셨죠? 그리고 나서 B가 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북반구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아셨죠? 물론 요 복각의 크기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준다고 하면 C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밑에 있겠네요. 이렇게. C, A, B. 됐나요? 순서는 C, A, B를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B의 고지자기 북각은 플러스이다. 플러스가 맞고요.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C, A, P. 그 다음 이 지계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각 자료를 가지고 위도 변화를 해석해 낼 수가 있니? 가 포인트인 것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한 지게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시기에 화성암에 이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5월 학력평가 이제 6번 문항인데요. 보면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하여 어느 지기의 과거 위치를 알아본 탐구고요. 따라가면 되는데 이 탐구는 여기서 가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가정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에요. 그렇죠?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입니다. 즉 고지자기 극과 지리상 북극이 같다라고 보는 거고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게가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게 조건.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지게는 동일 경도를 따라 회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경도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고지자기 극은 현재 지게와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조건 밑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 볼게요. 현재 지게의 위도는 지금 15도 S 남반구. 여기가 지금 현재 지게의 위치예요. 얘가 지금 현재 위치야.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억 년 전에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60도 N이네요. 여기가 지금 1억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2억 년 전은 15도 N이네요. 여기가 지금 2억 년 전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게가 여기 있고 여기 지게 안에 1억 년전 암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암석들의 고지자기 방향을 쭉 연결을 해주면 한 점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요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디였냐면 지리상 북극이었다는 거지. 지리상 북극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누가? 고지자기 극이 이동한 거죠. 고지자기 극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이동한 거예요? 지게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아셨죠? 그러면 복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복원을 하는 겁니까?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주면 얘가 일치되는 과정에서 요둘 사이의 거리, 각거리는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일치되는 과정에서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두칸 올려주면 얘도 두칸 올라오겠죠. 그게 1억 년 전에 위치가 된다. 즉,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 A. 자, 여기서 지금 요 위치가 현재 위치라는 거죠. 얘가 현재 위치라고 하면 얘를 두칸 이동시켜주면 각거리가 보존된 채두칸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부터 두칸 올라간 요 지점. 얘가 어디다? 1억 년 전. 1억 년전 지게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게가 여기 있습니다. 2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암석으로 구한 2억 년전 고지자기 방향 쭉 봤더니 수렴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2억 년전 당시에 요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 북극이랑 일치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위치가 여기야. 요만큼 내려왔네. 얘가 요만큼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지게도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주면 얘가 요만큼 일치되는 과정 속에서 각거리가 보존된 채 같이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억 년전 위치가 나온다. 맞죠? 둘 사이에 지금 각도가 한 칸, 두 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치시켜준다고 하면 한 칸, 두 칸. 맞죠? 여기가 지금 2억 년전 지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게는 뭐한 겁니까? B에서 A에서 현재로 지게가, 아, 요런 식으로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3에서 1억 년 전의 위치는 B다. 1억 년 전의 위치는 누구? A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어디요? 지자기 북극, 지리상 북극에 가까울수록 크다. 맞나요? 그러면 1억 년 전과 2억 년 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년 전, 2억 년 전. 지게가 지금 여기 훨씬 더 지금 지리상 북극 또는 지자기 북극과 가깝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복각이 크겠죠. 1억 년 전이 2억 년 전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2억 년전 고지자기 극과 현재 지게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1억 년전 고지자기 극과 현재 지게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자, 고지자기 극과 지게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에 일치될 때 얘도 그만큼 극에 가까이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둘 사이의 거리가 현재 지게의 위치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시기일수록 북쪽에 더 가까이 놓여 있는 거. 그렇다고 하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클수 있는 거. 아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평균 이동 속력은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이 1억 년 전에서 현재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까지는 요만큼.

이만큼. 1학년 전에서 현재까지 이만큼. 칸수로 따져보겠습니다. 세 칸과 두 칸이네요. 그러면 2학년 전에서 1학년 전이 더 빠르다. 맞죠? 2학년 전에서 1학년 전이 현재보다, 요것보다 더 빠르다. 디귿은 맞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봐도 좋습니다. 얘는 1학년 전 고지자기 극이죠. 얘는 2학년 전 고지자기 극이죠. 둘 사이에 고지자기 극과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 아셨죠?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의 요극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좀 먼데 상대적으로 그때 빨리 이동을 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얘가 현재의 고지자기 극 또는 현재의 지자기 극이잖아요. 얘는 1학년 전 거고. 그럼 요둘 사이의 거리와 요둘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가지고도 지계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자, 6월 모의평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계 A와 B의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와 A의 고지자기 극으로부터 추정한 50mA의 A의 위치. 거기 밑줄. 그러니까 얘가 50mA 당시에 A의 위치래.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하며, 현재 A와 B는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동일 경도를 따라 회전 없이 남쪽 또는 북쪽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가 남쪽이면 하나가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지금 얘가 50mA, 당시 A의 위치예요. 맞죠? 그럼 요 당시에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지자기 극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죠? 요 당시에 암석을 가지고 구한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라고 됐나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0mA의 극이 여기 있대. 그 얘기는 뭐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0mA의 극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지계가 뭐한 거예요? 이동을 한 거지. 얼만큼? 한 칸만큼 이동을 한 거지. 맞죠? 그럼 여기가 현재 A의 위치구나. 현재 A의 위치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현재 암석 중에는 50mA 암석이 있다는 거죠. 그 암석을 가지고 구한 극이 이거야. 맞죠? 그런데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지자기 극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치시켜 주면 50mA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현재 A가 지금 여기에 위치한다고 하면 지금 A와 B가 동일 위도상에 놓인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놓일 수 있는 위도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러면 B는 여기에 있거나 색깔을 바꿔볼게요. B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따져가 볼게요. 현재 A가 여기 있죠. 50mA의 위치는 여기 있죠. 그럼 100mA의 위치는 어딜까?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 준 것만큼 지계를 내려주면 되겠지. 요만큼을 이동시켜 주는 것만큼 지계를 내려주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을 내려주면 여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지금 100mA 당시에 A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15도 S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볼 때, A는 100mA부터 50mA 현재를 거치는 동안 지금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했네. 맞죠? 그럼 B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만약에 B가 여기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50mA의 위치를 찾아간다고 하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얘를 내려줘야 되겠지? 그럼 50mA부터 현재까지 북쪽으로 이동한 거야. 얘랑 방향이 똑같잖아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B의 위치는 여기네. 현재 B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얘를 100mA를 여기다가 일치시켜주겠습니다. 두 칸을 보내야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두 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mA의 당시에 B의 위치가 된다는 거지. 그럼 B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50mA부터 현재까지 B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얘는 북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얘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맞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고요. 100mA일 때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도를 비교하는 거죠. 100mA일 때 A는 15도 S입니다. 맞죠? 그런데 B는요, 100mA일 때 어디야? 여기 놓여 있네. 지금 여기에 위도가 얼마죠? 보니까 60도네요. 너는 60도 N에 놓여 있구나. 그럼 B가 더 크겠네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 크다. 됐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0mA가 50mA보다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B는 100mA 때 여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A는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리상복과 일치시켜주면 지교의 과거 당시 위치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를 복원한 다음에 문항풀이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만약에 현재 고지작이, 다시요. 만약에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하나 더 그려줘 보겠습니다. 얘는 0도 선이고요. 얘는 30도 선이고, 얘는 60도 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계가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현재의 위치야. 아셨죠? 그런데 요 지계에서 구한 1억 년전 크기, 1억 년전 크기, 여기 있대. 1억 년전 크기, 1억 년전 크기 여기 있대.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 1억 년전 극을 여기다가 일치시켜 줍니다. 한 칸, 두 칸. 그러면 얘도 한 칸, 두칸 내려가면 1억 년전 위치가 나온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억 년전 위치 나오고 현재 위치 나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볼게요.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 지금 얘가 30도에 놓여 있고 얘는 지금 30도에 놓여 있네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60도에 60도 그러면 120도. 아, 이건 아니네. 요 조건 말고요. 하나를 더 그릴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억 년전 극이에요. 2억 년전 극.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러면 현재 지계와 극까지의 사이는 6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죠.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90도죠. 90도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 줄게요. 여기를 일치시켜 주면 30도만큼 일로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30도만큼 땡겨가야 되겠죠. 밀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도. 아셨죠? 그러니까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인 상황이라고 하면 암석 생성 당시 지계는 무조건 적도에 놓인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정보고요. 현재 지작이 극의 위도는 무조건 90도. 과거의 지작이 극의 위도는 지계의 이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그럼 무조건 그 암석이 잔류자기가 향하는 방향은 여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아셨죠? 현재 극은 무조건 90도. 됐죠?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팁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계의 이동,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은 뭐냐면 지계가 경도를 따라서 북이나 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항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 문제풀이 팁 갑니다. 자, 지계가 만약에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지계가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고지작이 극은 지계와 반대편 경도선에 위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고요. 요렇게. 지금 지계가 여기 있었어요. 자, 요 지계가 여기 놓여있는 요 시점에 극이 여기죠. 그 시점, 언제나 특정 시기에, 그 시기에 극은 여기입니다. 지작이 극은. 그런 상태에서 지계가 이렇게 이동을 했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여기야. 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볼 때, 과거 암석으로 구한 당시의 극은 얘가 이렇게 이동한 것만큼 얘도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얘는 지계가 여기 놓였을 때의 극인 거잖아요. 요 극은 지금 현재 지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디야? 반대편 경도선에 있죠. 반대편 경도선. 맞나요? 지계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요 지계에서 구한 과거 당시의 고지작이 극은 현재 경도선의 반대편에 놓인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계가 남쪽으로 이동해요. 자, 지금 현요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요 시기에 극은 어디 찍히는 거야?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같은 경도선에 놓인다. 됐죠? 그러니까 지계가 남쪽으로 이동하면 같은 경도선에, 지계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반대 경도선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최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고지작이 극을 찾아낸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지계가 굉장히 고위도에 있었다는 얘기지. 북반구 고위도에. 그러면 거리가 최소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복각의 크기가 굉장히 클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셨죠? 자,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다. 지계와 고지작이 극 사이의 거리가 90도란 얘기는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극은 여기일 테니까. 그럼 지계는 여기로부터 90도 떨어진 위치? 적도. 무조건 적도가 된다. 아셨죠? 자, 지계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계의 위치를 전부 다 복원을 해서 지계의 위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고지작이 극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도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작이 극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도 위치 변화를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가지고 적용할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였고요. 자, 여기가 아까 현재 위치였어. A의 현재 위치. 여기가 A의 현재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쭉 갑니다. 이쪽이 B의 현재 위치였어. 현재 B의 위치였어. 맞죠? 지금 요 현재 A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근거는 50mA 당시 지게 위치는 여기였고, 당시의 극은 여기였어. 지자기 극은. 맞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의 50mA의 극이 여기야. 고지자기 극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 고지자기 극이 이동했습니다. 한칸 위로 올라갔죠? 지게가 한칸 위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몇 가지만 보자고요. 현재 지게는 여기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기에서 구한 과거의 고지자기 극, 100mA의 고지자기 극이 어때요? 동일 경도가 아니라 반대편 경도선에 있네? 반대편 경도선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기가 뭐 했다고?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지기가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극이, 과거의 극이 나와 반대편 경도선에 놓인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자, B에서 보자고요. B에서 봤을 때 100mA의 고지자기 극이 같은 경도선에 있잖아요. 같은 경도선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게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같은 경도선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문항풀이가 굉장히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또 하나 볼게요. 현재 지게가 여기 있잖아요. 얘와 50, 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지게가 여기 있죠. 얘와 100mA 극 사이의 거리. 얘와 50mA의 극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자고요. 누가 더 가깝죠? 100mA 고지자기 극과의 거리가 더 가깝죠? 그 얘기는 뭐야? 요 녀석을 여기다가 일치시켜줄 때 얘가 그만큼의 각거리를 유지한 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같이 이동시켜줬을 때 얘가 상당히 고위도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준다는 거죠. 둘과 둘을 비교해보면 100mA 당시가 현재 지기와 얘 사이의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00mA 당시가 상대적으로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북반구에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정보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일단 진위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의 좀 실전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의 묘를 한번더 말씀드려주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분별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자, 전지적 용지시점. 선생님이 자료를 변형해봤습니다. 기출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봤어요. 말씀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이건 숙제입니다. 수강후기에 올려주시고요. 선생님이 같이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봤죠?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조건을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현재 지게의 위도를 50도 N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원래 그 문항 그대로 가는데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 기억을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 니은. 방향을 체크를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방향과 니은 방향. 아셨죠? 왜 기역과 니은을 넣냐면 이걸 가지고 지게가 이동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니가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문항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문항풀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항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꼭 풀어보시고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이 OX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3월 학력평가 하나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5월 보겠습니다. 자, 요 문항은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경도선을 따라서 회전 없이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조건을 수정해 드릴게요. 아셨죠? 경도선을 따라 회전 없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여기다 어떤 걸 체크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적도로부터 두칸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지점을 선생님이 체크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0.5억 년 전. 0.5억 년전 고지자기 극. 아셨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추가할게요. 지게로부터 한칸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쪽에다 쓸게요. 얘는 3억 년 전, 3억 년전 고지자기 극 아셨죠?

0: 0.5억 년전 고지장이 그걸 체크했고요. 자, 3억 년전 고지장이 그걸 체크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났더니 문항이 훨씬 더 조금 더 어려워졌고 따져볼 것들이 생겼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조건을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한번더 문항을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더 피드백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도 선생님이 터치를 해 봤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선생님이 추가를 해 봤냐면, 지금 요 50mA의 위치와 동일한 위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50mA라고 해서 50mA의 C의 위치라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게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C의 위치를 체크한 것이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요 동그라미가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뿐만 아니라 이 고지자기 극이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도 된다면,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도 된다면, 그러니까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과 C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이 같다면, 아셨죠? 그러한 상태에서 문항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좋은 문항이 만들어졌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출 문항 풀이했던 거를 바꾼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준비해봤습니다. 요 1단원, 판구조론의 정립과 대륙분포의 변화의 1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틀리진 않지만, 좀 중요해 볼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왔어요. 자, 3월 학력평가 7번 문항인데요. 무엇을 알파로 가져왔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해산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해산입니다, 해산. 해산이고요. 이 해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산이다. 아셨죠? 판의 운동에서 여기에 해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문항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B 지점을 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고 해산이 추가된 상태. 아셨죠? 이렇게 해서 문항 풀이를 해보면 지형에 대한 이해, 판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지적 용지 지점 과제까지 제시해 줬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약점은 공략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퀀텀 점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푼 다음에 수강 후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치유과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세계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섯 번의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주요 국가에서 주요 국가의 위치 그리고 요 지역 일대의 다양한 지명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성사진 넣어놨고 요 위성사진 통해서 지도, 지형 간단하게 정리해본 다음에 뒤쪽에 자연 및 인문 특색에서 각 나라들의 수특과 수안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형, 기후, 산업, 인구 이런 것들 쭉 한번 지도에다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국가별 특색 정리해 볼 겁니다. 각 국가별로 인구수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인구는 우리가 인구 많은 나라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인구는 그 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이 나라 인구 이런 정도 되는구나. 이 나라 인구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쭉 보면서 그 나라의 다양한 특성까지 쭉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제가 키워드 굉장히 많이 정리해 놨는데요. 요 키워드는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나라가 이런저런 키워드 갖고 있구나. 오, 이런 특색도 나타나네. 쭉 한번 보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살펴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각 권역별

다양한 퀴즈 관련된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쭉 한번 우리 강의 진행해 가면서 어떤 내용들 살펴볼 건지 여러분들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스텝일로 가서 주요 국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가서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몬순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까지 동북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합쳐서 하나의 단원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인도, 삼각형 모양의 인도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기억나시죠? 빠네 먹고 부글부글, 빠네 먹고 부글부글,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있습니다. 빠네 먹고 부글부글,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묶어서 우리는 요 나라들을 남부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동남아시아, 여기 길쭉하게 미안해, 미안해 마라고 미안해 뻗어있는 친구가 미얀마고요. 미얀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베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얀마라, 미얀마라 베캄. 베캄이 페널티 킥을 실축한 거야. 너무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동료 선수들이 베캄한테 얘기합니다. 미얀마라 베캄. 그래서 미얀마라 베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라 베캄. 그리고 이쪽에 코끼리처럼 생긴 타이가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말레이시아가 동서로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반도 완전 끝머리에 싱가포르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섬나라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이 됩니다. 뭐 워낙에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의 다양한 지명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는 인도반도라고 합니다. 인도반도. 그리고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여기를 우리는 벵골만이라고 합니다. 벵골만. 벵골만. 그리고 이렇게 와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와서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에 길쭉하게 뻗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는 여기를 우리는 말레이 반도라고 합니다. 길쭉한 친구, 말레이 반도, 말레이 반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죠? 여기를 해협인데 이 좁은 해협을 우리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하죠.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 자, 그리고 이쪽도 올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를 통킹만이라고 합니다. 통킹만에 탑카르스트 발달되어 있는 할롱베이도 있죠. 할롱베이. 그리고 여기를 남중국해라고 합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 큰 바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도 있고 반도들도 있고 다양한 만과 반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스리랑카는 섬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군도국이라고 하는데요. 군도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이 무려 17,000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도 국가예요.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아니고 섬이 가장 많은, 바꿔 얘기하면 가장 많은 섬들로 구성된 군도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군도 국가들 있다. 다음. 자, 중국이 워낙에 커다란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이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부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방글라데시와 타이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겠죠. 그 외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 네팔, 부탄, 파키스탄, 몽골, 우리나라까지 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많은 나라들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 국가인데요. 내륙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륙국. 네팔, 부탄,

대표적인 내륙국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국은 라오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은 라오스. 다른 나라들은 다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나뉘어서 위치하고요. 요 섬이 보르네오 섬이고,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선을 몇개 그어볼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선, 여기 적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적도.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반구에 걸쳐 있죠.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해요.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싱가포르는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우리 위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쪽에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이쪽에 상하이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상하이 지음. 요렇게 지나가는 게 대략적으로 북위 30도 선쯤 됩니다. 북위 30도 선. 다음, 오셀리아 남쪽에 이 짜투리들이 있습니다. 짜투리들. 요 짜투리들을 잘라내는, 이렇게 그리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렇게. 짜투리들을 잘라내는 요런 지점 지음으로 남위 30도 선이 지나갑니다. 남위 30도 선. 북위 30도. 그리고 남위 30도 선. 그래서 우리 위선과 경선의 대략적인 위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남위 30도, 북위 30도 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남위 30도 선과 북위 30도 선 사이에 또 남회기선이 지나가잖아요. 남북회기선. 이 북회기선은 여기 있는 방글라데시와 대만 쪽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북회기선이에요. 북회기선. 그리고 오셀리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남회기선입니다. 남회기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음 경선 한번 그려볼게요. 경선. 자, 중요한 경선 중에 하나는 요 방글라데시를 지나가는 경선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지나가는 요 경선이 대략 동경 90도선. 동경 90도선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이 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요 상하이 쪽으로 동경 100 80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120도선. 그래서 이쪽에 동경 90도. 그리고 이쪽에 동경 120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선과 경선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각 나라들의 수리적 위치까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 그리고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대략적으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위성사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성사진에서 대략적인 지형 특징만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사막 비롯한 건조기후가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오셀리아는 국토의 굉장히 넓은 곳에 건조기후가 분포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남회기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1년 내내 받아서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막도 보이죠?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요일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다로부터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막 있죠?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 일대 역시나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곳에 사막이 발달합니다. 여기는 타르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발고도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시죠? 높은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 이 고원지대가 시짱 고원 또는 티벳 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높게 솟아올라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 뒤편이 바로 티벳 고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섬나라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모두 지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뒤쪽에 백지도에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얘기했었던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 지나서 저쪽 알프스까지 갑니다. 이런 지역

지역들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히말라야 산맥 쪽은 지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지각이 너무 두꺼워서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곳은 별명이 불의 고리죠. 불의 고리. 그래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물론 지진도 발생하고요. 또 판의 경계 지역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이라던가 지열, 인도네시아 지열,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곳들은 지열 발전이 널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거,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따라서 이쪽에, 너무 안 보이네요.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발달하겠죠? 대표적인 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리고 요 일대에 시짱고원 또는 티벳고원이라고 불리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요 일대 많은 하천들의 발원지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천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또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서고츠 산맥, 동고츠 산맥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데칸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밀도 많이 재배되고 목화도 많이 재배되는 곳이죠.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사막, 요 일대 타르 사막 발달되어 있습니다. 타르 사막. 그리고 여기 일로 가볼게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여기 따라서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요 일대에 고비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는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는 사막, 북해계선 따라 발달되어 있는 사막, 그리고 여기에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맥들과 사막의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동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얘는 신기 습곡 산지라면 이 친구는 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쪽은 고기 습곡 산지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지만 이쪽은 또 안정육계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하천 간단하게 볼게요, 하천. 자, 여기 티베트 고원 쪽에서 발원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 지나서 베트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메콩강이 있습니다. 메콩강. 그래서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그리고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댐을 지어놔서 이 물을, 수자원을 둘러싸 많은 갈등이 나타나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말레이반도 쪽은 당연히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는 모든 나라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대략적으로 그려놨는데, 다음 이 인도 반도의 동쪽으로 갠지스강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인더스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더스강은 타르 사막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외래하천입니다. 갠지스강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힌두교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하천이 되겠죠. 그리고 인더스강은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형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기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기후. 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럴 때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납니다. 사막 기후 나타나죠. 그리고 끄트머리에 사바나 기후 나타납니다. 다윈. 그리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남서쪽 끝에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쪽 아래쪽은 대륙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CFB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CFB가 나타난다. 편서풍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일대가 CFB, 서안 해양성 기후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동쪽 지역, 전반적으로 CFA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A. 다음. 뉴질랜드의 국토에 대부분이 CFB, 서안 해양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점 찍혀 있으면, 아, 서안 해양성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몬순아시아 쪽으로 가서, 일단 적도 따라서, 요, 인도네시아 일대에 열대 우림 기후 나타날 거예요. 열대 우림. 다음에, 스리랑카 쪽에 점 찍히면은 콜롬보. 여기도 열대 우림 기후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음, 계절풍 영향을 받는 여기 미얀마의 양곤, 몬순 기후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죠. 열대 몬순 기후 나타납니다.

다음 이쪽에 뭄바이와 콜카타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사바나 기후. 그리고 특히나 여기 뭄바이 같은 경우에 이쪽에 서골채 산맥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계절풍이 불어오면 많은 지형성 강수가 발생해서 다우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죠? 여기로도 히말라야 산맥. 여기로도 바람이 불게 되면 많은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열대기후. 다음, 타이에 점재 키면은 방콕입니다. 역시나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온대기후 볼게요. 온대기후. 자, 일단 요 동아시아 쪽에 온대기후가 많이 점찍혀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하이. 상하이 쪽은 CF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A. 그리고 우리나라 요 제주도 일대까지 특히 일본 전체 점찍히면 여기도 CFA가 나타나고요. CFA. 상하이 위쪽으로 특히나 이쪽. 청도 쪽에 있는 이쪽에 칭따오에 점찍히면 CW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상하이 기준으로 그 위쪽에 점찍히면 거의 다 C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이 아래쪽은 CFA. 그런데 이쪽에 있는 홍콩. 홍콩은 또 CW 나타나죠. CW. 종종 출제되는 지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로 가서 우리나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점찍혀 있으면은 이런 지역들 거의 다 D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W.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 점찍히면은 거의 울란바토르입니다. 스텝기후 나타나는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텝기후. 꼭 기억해 둬야 될 곳이 이쪽에 티베트 고원 쪽에 툰드라 기후 나타납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던 내용이죠. 툰드라 기후 나타나는 티베트 고원. 여기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입문적인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식량 자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량 자원. 먼저 쌀과 밀 모두 중국과 인도가 1, 2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쌀, 밀이 모두 1등. 그리고 인도도 쌀, 밀 생산량이 많은데 중국에 이은 2등입니다. 쌀, 밀.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쌀 생산량이, 다시요,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은 아니지만 밀 수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밀 수출이 굉장히 많고, 사실 식량 자원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굉장히 치트키가 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밀 생산 비율도 높고, 밀 수출 비율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오세아니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높게 비율 나타나면은 아 걔는 밀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쌀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에서도 세계 2등의 생산 국가죠. 옥수수. 다음 커피. 커피 하면은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커피. 다음, 인도네시아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고무, 그리고 팜유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수출국. 태국은 둘 중에서 천연고무 생산 많고요.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면 팜유, 고무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팜유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마지막으로 석탄. 석탄 하면은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석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수입을 하죠. 세계적인 석탄. 지워볼게요. 석탄 수출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특히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동쪽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는 많은 석탄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서쪽의 안정육계에서는 철광석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석탄을 빨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인도가 되고요. 제철공업 발달한 우리나라와 일본 또한 많은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의 대표적인 무역 상대국이 중국, 그 다음이 일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축까지만 좀 정리해보면, 가축.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육도 세계 1위죠. 돼지와 양 모두 세계 1등. 반면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과 인도입니다. 소 사육 많이 한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에서는 밀 생산 비율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건조기후의 비중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건조기후에 적합한 양을 많이 사육한다. 반면 돼지는 건조기후에서 사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돼지 사육 비율은 낮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스텝 2의 자연 및 인문 특색 정리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국가별 특색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 인구 1위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가 14억 5천만입니다. 벵갈루루에서는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특히나 인도에 굉장히 공학 박사, 공학 쪽에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IT 기업의 CEO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 인도.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IT 쪽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과 분쟁을 하고 있죠.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분쟁이기도 합니다. 다음, 데칸곤에서는 많은 목화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목화. 또 발리우드는 헐리우드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발리우드와 놀리우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영화 엄청나게 많이 제작하는 나라들입니다. 세계에서 영화 제작 편수 1, 2등이 발리우드와 놀리우드입니다. 발리우드가 있고요. 특히나 인도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람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가 권선징악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다르지링 홍차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다음, 브릭스의 주요 국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포함되어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도 브릭스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도 회원국이 되었고요. 다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에서는 GDP가 3위입니다. 인도. 이게 최근에 인도의 GDP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일본과 굉장히 비슷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24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계 인구 2위, 인구 14억 넘어가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위구르, 그리고 불교 신자가 많은 티베트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입지해서 세계 공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중국 또한 임금이 상승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업의 그 전통이 남아있고,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 입지해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명 갖고 있고요. 또 첨단 산업의 쌀 또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역 내에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GDP가 가장 많은 나라. 다음, 세계에서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2억 8천만이에요.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무슬림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숫자 1등이 인도네시아, 2등이 파키스탄이죠. 자, 팜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인 생산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발리섬에서는 또 힌두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석탄, 오스트레일리아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수출국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가 모두 통과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이 자카르타는 얘기했듯이 이 남반구의 최대 도시입니다. 대도시권으로 따졌을 때 인구가 한 4천만쯤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자카르타 인근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르네오섬에 누산타라라는 신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까지 실질

실질적인 수도는 자카르타 이기는 해요. 이게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인구가 2억이 넘어가는 몬순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구 2억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당연히 인더스 강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텐데, 인더스 강은 건조기후 지나가는 외래 하천입니다. 위에 적혀 있듯이 인도와 카슈미르 놓고 분쟁하고 있는데요. 이 카슈미르 분쟁에는 중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과 목화를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이 펀자브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펀자브. 인도와 파키스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밀과 목화를 모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최대 삼각주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홍수와 사이클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저지대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봉제업을 비롯한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미얀마로부터 로힝야 난민이 또 유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인구 1억 7천만의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요 로힝야족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인근에 있는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인구 밀도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 말고 아프리카의 르완다, 그리고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의 인도, 그리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초고령 사회, 전 세계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되는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인구 1억 넘어갑니다. 1억 2천만 정도.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GDP가 두 번째, 24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발달한 나라인데, 전자, 로봇,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정밀 기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조업 꽤나 발달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꽤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은 이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에스파냐와 미국의 식민 지배받아서 가톨릭 신자 비율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논이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조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송금하는 이 노동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요. 전체 GDP의 10% 정도가 해외 인력이 송금하는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시즈 필리피노 워커스라고 얘기하죠. OFW.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인구 1억 넘어선 베트남. 그래서 몬순아시아에서 인구 1억 넘어가는 나라들, 베트남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메콩강 삼각주에서 벼농사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저임금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더불어서 대표적인 커피 수출국이고요. 수도는 하노이지만 수혜도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다음, 식민지배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그래서 타입니다. 파이, 인구 7천만, 불교 다수국입니다. 불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국왕이 있죠. 그래서 국왕이 군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되고 있는 나라.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타이에다가 이제 동남아 진출 위해서 많은 공장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이 거의 10위권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타이입니다. 다음, 불교가 다수인 나라면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 굉장히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표출이 일어났고, 결국 부미푸트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이 말레이시아에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와 천연 고무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양이 실리콘

캐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요. AMD, 마이크론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페낭이라는 곳에 공장을 지어서 최근에 전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말레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생각보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천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인구 규모는 작은 나라예요. 다음, 뒤로 가서. 자,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곳입니다. 힌두교 신자 비율 굉장히 높은 내륙국, 어딜까요? 네팔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 석가모니가 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추가했으니까 룸이 비었겠죠? 룸비니, 석가모니의 탄생지입니다. 높은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서 평균 해발고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다음, 대찬정 문지에서 양사육하면서 철광석과 석탄의 세계적인 수출국. 거기에다 1인당 GDP가 권역 내에서 2위권.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인당 GDP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1인당 GDP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양을 굉장히 많이 사육하고 양질의 메리노 울을 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세계적인 철광석과 석탄 수출국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대보초라고도 불리는 산호초 해안입니다. 근데 인구는 3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캐나다, 몽골,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남부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면서 신할리지족과 타밀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 그래서 이들은 불교 신자 비율 높고 타밀족은 힌두교 신자 비율 높죠. 불교와 힌두교 간의 종교 갈등이 나타났던 그리고 세계적인 홍차 생산국입니다.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스리랑카. 인구는 2천만 정도. 실론 사파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파이어의 대표적인 생산지입니다. 다음, 동남아시아의 인구 2천만 정도 되는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나라죠. 앙코르와트, 당연히 캄보디아가 되겠죠. 캄보디아. 이 앙코르와트는 처음엔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뀐 종교 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교 사원이지만 처음 지어졌을 때는 힌두교 사원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메콩강 유역에서 벼농사 널리 이루어지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방글라데시와 더불어서 최근에 요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다음 톨레사포도 관련된 내용은 수능 완성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라서 우기 때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건기 때는 수위가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이 수상가옥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독특한 생활환경을 볼수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 그리고 톨레삽 호수입니다. 과거에 킬링필드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던 곳이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 어디였죠?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그리고 불교 다수국이면서 여기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메콩강에 수많은 발전소를 지으면서 동남아시아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수력발전소,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원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루앙프라방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목조건물과 더불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 받았을 때 프랑스풍의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탁발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탁발입니다. 다음, 도시국가입니다. 도시화율이 100%.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말라카협의 중개무역, 그리고 금융허브라는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권역 내에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권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요 GDP와 1인당 GDP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 마오리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 500만의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섬은 과거 빙하로 덮였던 곳이어서 빙하 지형 발달합니다. 물론 지금도 빙하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북섬, 환태평양 조산대 속하기 때문에 화산 지형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열 발전도 널리 이루어지는 곳이죠. 다음,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내륙국, 그리고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집을 이용해서 유목하는 몽골입니다. 몽골 또한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인데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마지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부탄이란 나라고요. 부탄 인구는 800만 정도. 그래서 여기는 국민 총행복지수가 국민 총생산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 총행복지수라는 것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이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행을 가면은 자유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인 출신의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그 관광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키워드 살펴봤고요. 저랑 같이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기했듯이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나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쭉 한번 정리해보셔도 문제 푸는 데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우리 몬순아시아 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경 백도선이 통과하는 국가. 자, 요거는 아까 동경 90도선 우리 얘기했었죠? 동경 90도. 동경 90도선. 동경 90도선이 지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그 방글라데시보다 동쪽에 위치하면서 방글라데시와 거리가 멀지 않은 나라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이란도 서쪽에 위치하고 필리핀은 방글라데시와 거리가 좀먼 편이죠. 그래서 태국의 동경 백도선이 지나갑니다. 다음,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내륙국. 캄보디아 내륙국? 아닙니다. 파키스탄도 우리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파키스탄 빼고는 다 내륙국이거든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국 당연히 바다와 맞닿아 있죠.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다음 3번 수도가 해안에 위치한 국가. 자,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는 다 어쨌든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수도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진 않아요. 수도가 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는 1번입니다. 1번. 다음 4번. 내륙국이 아닌 국가는? 자, 우리 아까 여러 번 살펴봤었었죠? 몽골 대표적인 내륙국입니다. 다음. 네팔도 부탄과 더불어 내륙국이에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아까 잠깐 얘기했었네. 파키스탄 빼고는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내륙국이에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도 내륙국이겠죠. 다음. 미얀마.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양곤, 요일대가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고 대표적인 열대 몬순 기후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륙국이 아닌 국가는 여기에서는 미얀마입니다. 다음,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지 않는 국가. 자, 중국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 위치합니다. 네팔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겠죠. 인도도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방글라데시가 여기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위치하지 않는 나라는 여기에서 방글라데시가 정답입니다. 다음, 6번. 북회귀선이 통과하는 국가. 아까 살펴봤었죠? 북이 30도선의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태국은 북회귀선 통과하지 않습니다. 몽골, 스리랑카. 마찬가지로 아까 방글라데시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북회귀선. 다음,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자 인더스강의 대부분이 흐르는 국가. 인더스강, 우리 남부아시아에서 동쪽으로는 갠지스강을 흘러내리고 서쪽으로는 인더스강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인더스강이 대부분 흐르는 국가는 파키스탄이 되겠죠. 파키스탄. 다음 8번.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국가. 아까 잠깐 정리했었네. 우리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 얘기했었죠? 태국과 방글라데시. 나머지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은 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글라데시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느냐 또는 암기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아, 미얀마 어디 위치하고 있지? 잠깐 태국은 그래 요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 파키스탄은 여기 위치하고 있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 나라들의 위치와 지형적인 특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란 얘기예요. 다음 9번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국가. 자,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바다가 말라카해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라카해협이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개무역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말레이시아가 있기 때문에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다음, 벵골만과 접한 국가. 인도의 동쪽에 쏙 들어가 있는 방글라데시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벵골만이죠. 벵골만.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벵골만에 접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통킹만. 그리고 통킹만의 일부가 할롱베이입니다. 할롱베이가 만이잖아요. 통킹만의 일부 지역이 할롱베이예요. 다음 메콩강 흐르지 않는 국가. 아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메콩강의 유역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말레이반도가 뻗어나와 있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메콩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수도가 남반구에 위치하는 나라. 수도가 남반구에 위치하는 나라는 적도가 관통하여서 남북반구에 걸쳐 있는데 수도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되죠. 다음 아시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국토의 평균 해발고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국가. 자, 여기 있는 나라들 다 해발고도가 되게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평균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몰디브예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처해 있죠. 물론 네덜란드는 국토의 일부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에서 땅 만들었죠. 나라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지만 평균 해발고도로 쳤을 때는 몰디브가 가장 낮은 국가예요. 다음,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도 국가,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군도 국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섬이 많은 군도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군도 국가예요.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 다음 16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인도와 차이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반도가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말레이 반도가 쭉 뻗어나와 있죠. 그래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나뉘어져 있는 국가. 말레이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다음. 국토가 적도 남북에 모두 걸쳐 있는 국가. 그 얘기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모두 걸쳐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적도가 관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 인도네시아고 국토는 남반구, 북반구에 모두 걸쳐 있지만 수도인 자카르타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다음 인도양과 접하지 않는 국가. 자,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중에서 인도, 스리랑카는 남부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접해요. 다음, 미얀마도 인도양 쪽에, 다시 얘기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양과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는 국가. 인도,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배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필리핀, 과거에 미국의 식민지배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싱가포르도 영어를

인민총생산이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요네 나라 중에서 베트남,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에서는 1인당 국민총생산은 뉴질랜드가 가장 많겠죠. 반면 국민총생산은 인구로 나눈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에서 중국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인도 순이라고 얘기했었죠. 2024년까지. 이게 25년 추정치까지 나와 있는데, 25년 추정치에서는 인도와 일본의 국민총생산이 거의 비슷하거나 인도가 앞지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까지는 아직까진 일본이 인도보다 조금 많아요. 어쨌든 네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총생산은 뉴질랜드가 가장 많고 국민총생산은 인도가 가장 많다.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지도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들, 경선과 위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 명칭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얘기했듯이 키워드 같은 것들은 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는 나라들이구나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얘기했듯이 문제 풀면서 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각 나라들의 지리적인 또는 위치적인 특성들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정공략 정치화법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일단 1강으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될수 있는 테마를 5가지 골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테마,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형태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왜 약점이 되는 단원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렵지 않은데? 뭐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들 기억하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했던 거는 약한 3년 전 기출 정도였어요. 3년 전, 4년 전. 자, 우리 최근부터는요,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강의 제목을 정부 형태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되니까? 라고 붙여본 겁니다. 자, 우리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제시형으로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자료를 해석할 것이고 그 해석된 자료를 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1강과 2강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 뭐라고요? 자료 제시형이라고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번 9월, 이번 수능에서도 자료 제시형이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냥 평상시 나오던 대로 제시문 형태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다면 고마운 거죠, 뭐. 땡큐지 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매번 설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뭐 약간 아쉽긴 하지. 아,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 실력을 막 보여줄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뿐이지. 사실은 막 그렇더라고 내가. 아, 틀릴 수 있었는데. 아, 내가 맞춰버렸어.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준비를 안 했어. 준비를 안 했다가 나오면은 그때는 아,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후회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자료 제시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1강이랑 2강에서는 자료 제시형을 쭉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스텝 1, 2, 3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스텝 1에서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이것부터 명심해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시형 그냥 막 무작정 풀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요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 제시형 문제를 푸는 방법, 팁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기출연습입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트렌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역대 수특 수완 연습 한번 다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3개년치 수특과 수완을 다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료 제시형으로, 심지어 수능 완성은요, 뒤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까지 싹다 훑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시형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들으셨다. 보너스 트랙으로 정부 형태랑 선거 결과 분석이 콜라보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1강에서는요, 스텝 1, 2 같이 읽었고요, 스텝 3과 보너스 문제는 다음 2강으로 넘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스텝 1, 제일 첫 번째, 자료 제시형 정보 형태, 이것부터 명심하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제시형이 나오면은요,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무엇이 등장할 거냐면요, 바로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한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의회 의석이 의회 의석률이라고 하는 퍼센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의회 의석 수라고 하는 몇 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전체 의석이 300석이에요. 근데 300석을 기준으로 그냥 각 정당의 의석 수가 나왔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석률이 나왔다. 그대로 읽어도 상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의석 수로 변환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했을 때 만약에 케이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의회 의석률,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지, 의회 의석 수몇 석이라고 표현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회 의석 상황이 등장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요,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면은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작업은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표에서 이게 마지막쯤에 명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시문 안에서 그냥 글 안에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은요, 만약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어떤 상황이라고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정확히 설명하면 전형적인 대통령제겠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만약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였다면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뿅 튀어나왔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튀어나왔다면, 다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튀어나왔다면 그거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대통령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사람 반, 안 가는 사람 반일 거예요. 그치?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는데 이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같다면 뭐, 그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의원내각제였다면은 여기서 튀어나왔겠지. 근데 의원내각제는 확실히 아니구나. 왜?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제시형 정보 형태 이 흐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텝이었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스텝. 그래서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쭉 선생님이랑 연결 한번 시켜볼 건데 기출 문제를 봐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제시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를 1, 2, 3, 4, 5번 다 푸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 2026년 수능 5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제. 뭐, 요런 건 우리가 당연히 알수 있는 거니까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T에서 T 플러스 3 시기에 갑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200석으로 변동이 없으며, 요런 건 일단 체크해 놔야 되지. 의회 의석수는 일단 200으로 고정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눈에 좀 익혀 놓으세요. 마치, 우리 선거 결과에서 다른 함정들이? 다른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두는 그런 단서 조항이거든요. 선거 결과 분석에서 그런 거 있어. 막 투표율은 100%고 뭐 무효표는 없다. 막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막아두잖아. 이것도 약간 막아두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 T 시기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와 동일하고 T 플러스 3 시기는 직후 시기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이거 나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두는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문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은 뭐였어요? 힌트. 그렇지. 의회 의석 몇 개다? 200석으로 변동이 없다. 자,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 T 시기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T 시기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죠? 자, 우리 그중에서 T 시기에는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야? 그러면은 둘이 동일이냐? 여기는 대통령제로 고정이겠네. 그리고 여기다 체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왜냐면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T 플러스 1, T 플러스 2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직 T 시기는 몰라. 자, 그다음에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의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 1로 이렇게 갈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뭐야? 되게 쉬운 문제 아니야? 왜냐면 T 플러스 1 시기에 각각 A, B, C당이 어디인지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럼 T 시기가 각각 뭐 증가 감소, 증가 감소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T 시기도 나올 거고, T 플러스 2 시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T 플러스 2 시기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 비해 T 플러스 3 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엄청 쉬운 문제네. 라고 당시에 생각했어요, 수험생들이. 허점이 어디였냐면요. 여기였죠. 빗금 플러스 점은 ABC 당중 하나이고. 빗금 플러스 점이 A인지 B인지 C인지 몰라요. 몰라요. 원래 여기에 빗금 플러스 점 ABC 나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야.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ABC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ABC가 어디인지 몰라서 내가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부터 먼저 알수 있어요. 자,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 빗금 친 거는요. 내가 요거 그래서 퍼센트 잘 보라 그랬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45석 쓰시면 안 돼요. 왜? 의회 의석 유리이기 때문에 200석 중에 45%에 해당이 되는 90석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A당 썼어? 아니야. 아직 모르니까 빗금 정당이라고 한 거야. 자, 우리 플러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60석. 그리고 점점 정당 같은 경우에는 50석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빗금 친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110석, 200석 중에 55%니까. 자, 우리 플러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200석 중에 40%니까 50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0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아이고, 40, 50석이라니. 200석 중에 40%니까 80석, 그리고 나머지는 10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리고 내가 ABC라고 절대 하지 않았어. 아직 모르니까. 빗금 플러스 점점이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T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대. 그럼 우리 밑에 바로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거.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했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갈 때에는 10석 증가한 거고, 이렇게 갈 때에는 20석 증가한 거고, 이렇게 거꾸로 갈 때에는 30석 감소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10석 감소, 20석 감소, 30석 증가였으니까, 거꾸로 갈 때에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했을 때, 과반 의석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90에다가 10을 더했어. 과반 의석 안 돼. 과반의 의미가 뭔데? 절반 초과. 100밖에 안 돼. 딱 절반이어야 돼. 절반이잖아. 절반 초과여야 돼.
자, 그러면은 만약에 90에다가 30을 빼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90에다가 20